0: 되지 않습니다. LA 카운티는 재산세를 매년 11월 1일이 전에 발송하며 12월 10일과 4월 10일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평가국에 문의하면 분할 납부 등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19일 산디니스타 민중혁명 47주년 기념식에서 야당이 선거를 통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니카라과에서 더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폴커 튀르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발언이 니카라과의 기본적 자유침해와 법치주의 퇴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또한 권력이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 로사리오 무리오가 이끄는 공동대통령제로 집중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르테가는 지난해 개헌을 통해 부인 무리오를 공식 공동대통령으로 지정하며 권력 승계 구도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미 의회와 모든 지방의회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튀르크 대표는 시민사회 공간이 사실상 폐쇄됐고 독립적인 의견 표명이 시스템적으로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이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이 투표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르테가는 2006년 재집권 이후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으며 미국도 각종 제재를 부과하며 압박을 가해온 상황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 지하 핵시설 타격과 예멘 후티 반군 즉각 처리를 거듭 경고하며 중동기지에 전투기를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엇 등 핵심 요격 미사일 비축분의 절반 이상이 소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 탓에 장기전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미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하며 요격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의 인명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미국의 군사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 복귀행위산을 곧 타격하고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도 즉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동기지에 F-16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급파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호전적인 분위기와 달리 정작 사용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해 미군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엇 등 핵심 요격미사일 비축분의 절반 이상을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도 30%나 소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이런 군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nd at this point I don't think the Iranian regime places a lot of credibility in the sustainment of these strikes.
4: 전문가들은 이란 핵심 시설 한두 곳을 노린 단발성 타격은 가능하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러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무기 재고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한계 탓에 막대한 예산 수혈이 시급해진 겁니다.
6: The military requires a generational investment to deliver on peace through strength. We know the best way to create peace is to prepare for war, to deter it.
4: 결국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실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바닥나기 전 타격력을 보여줘 이란을 협상작으로 끌어내려는 과장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격 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들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의 늪에 빠져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투입할 전략 자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0: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정신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플로리다주의 15살 청소년이 재판을 닷새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소송은 전국에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의 향방을 가를 선도 재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글과 스냅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원고 측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메타만 피고로 남아있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에밀리 제프코 변호사는 합의 결과에 만족했으며 수주에 걸친 고된 재판 과정에 대한 우려도 취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원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당했다며 근거 없는 소송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선도 재판이 취하되면서 메타는 당분간 숨을 돌리게 됐지만 법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메타는 앞서 첫 번째 선도 재판 1심에서 패소해 구글과 함께 총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이며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는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고 청소년 피해자와 교육기관 등이 낸 소송 수천 건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메타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성 기능을 도입해 청소년에게 강박증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사업부 일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고 대상은 범용 인공지능, 즉 AGI 관련 사업부 소속 직원들로 AGI 데이터 서비스 부문과 AGI 정보 부문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감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초만 6,0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감원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마존 측은 AI 모델 개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중요한 과제에 더 빠르게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GI 조직을 이끌던 주요 임원들도 잇따라 교체됐는데 총괄 임원 로이트 프라사드는 지난해 말 퇴사했고 AGI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로원도 올해 2월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마존은 자체 AI 모델 노바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서비스에는 외부 기업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픽이 최근 사용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내부에서는 자체 모델 노바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을 2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규모로 대부분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0: 연방상원상무위원회가 오늘 중국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 의원과 민주당 엘리사 슬로킴 미시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 법인이 특정 자동차 기업의 지분 의결권이나 이사회 의석의 15%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차량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국 측 지분이 20%에 가까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테드 크루즈 상무위원장은 법 제정 전 수정이 필요하다며 벤츠의 미국 판매 금지는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위원장은 제너럴 모터스가 벤츠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자사 브랜드 캐딜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모레노 의원은 벤츠에 2030년까지 조항을 준수할 시간이 주어지며 필요하면 지분 요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전체 회의와 하원 표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2: 삼성전자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과 첫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8은 화면 가로폭을 넓히고 길을 줄여 여권 형태의 10대 16 비율을 갖췄으며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운 무게를 실현했습니다. 삼성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공개됐으며 내장 카메라로 눈앞 장면을 촬영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폴더블 폰 시리즈와 스마트워치 신제품은 오는 28일부터 국내 사전 판매를 시작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와 첫 스마트 글래스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운 갤럭시 Z 폴드 8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화면 크기와 비율을 갖춰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 삼성전자 언팩의 주인공 갤럭시 Z 폴드 8이 영국 런던에서 베일을 벗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기존보다 화면 가로폭을 넓히고 세로 길이를 줄여 10대 16 비율을 갖추며 역관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펼쳤을 때는 다양한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4대 3 비율로 바뀌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무게는 201g으로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습니다.
12: Today we bring more choices to power the next era of intelligence. These are the most powerful, most versatile, and most adaptive foldables we've ever introduced.
11: 올해는 갤럭시 Z 폴드 8과 갤럭시 Z 플립 8에 더해 갤럭시 Z 폴드 울트라까지 추가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이 3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울트라는 카메라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끌어올렸고 최상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플립 8은 개성 표현과 AI 경험에 초점을 맞춰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13: It's really nice because it's like fitting to the back or to trousers. So I'm in love actually and I'm wondering if it's the quality of the camera will be like better.
11: 함께 공개된 갤럭시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는 착용감이 더욱 개선되고 생체 징후 기능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워치 9이 일상 속 헬스 코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울트라 2는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선보였는데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눈앞의 장면을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내 출시될 예정인데 삼성과 구글의 협력이 메타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4: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폴더블 폰 시리즈와 워치 신제품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시작되고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 뉴스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 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소폭 내린 52,200 여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7% 내렸습니다. 시장이 주춤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전반이 따라 오르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도 멀어집니다. 둘째는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입니다. 테슬라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낙폭이 커질 수 있고 예상을 웃돌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 흐름과 빅테크 실적 두 변수가 이번 주 증시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 개발사 OpenAI가 오늘 조지아주 에핑엄 카운티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카멜리아로 불리는 이 사업은 3.1 2 기가와트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3기 이상의 발전 용량에 해당하며 약 30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픈AI는 이 카운티에만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전체 완공까지는 3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추진했던 스타게이트 계획이 지지부진했고 영국과 노르웨이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철수했던 오픈AI가 방향을 바꿔 직접 설계와 건설 전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친카티 오픈AI 부사장은 여러 세대의 연산 시스템을 거치며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규모도 대폭 커졌습니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AI 연산 관련 지출 목표를 기존 6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새로프라이어 최고 재무 책임자는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인프라 계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부에서 경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인 스페이스XAI도 텍사스주 오스틴과 베스트럽의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모회사 스페이스X의 올해 1, 4분기 자본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77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되는 가운데 수익성 확보가 업계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연방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연구개발 예산을 대학 같은 기관 중심에서 개별 과학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지난 20년에서 30년간 같은 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왔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침이 시행되면 개별 연구자들은 대학의 개입 없이 정부 지원금을 직접 받아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연방 지원금에 크게 의존해온 대학들은 상당한 재정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백악관은 인공지능을 향후 과학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고 2028년까지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를 견제하고 기술 주도권을 지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은 최근 대형 오픈소스 모델 키미K3를 공개하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방연구 지원 구조가 수십 년 만에 바뀔 경우 미국 과학계 전반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외교장관이 오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지 불과 이 주만의 재회로 최근 강화되는 북중 및 북러 밀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이 참여해온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올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2년 연속 불참을 기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최근 부쩍 강화하고 있는 북중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성격도 담겨 있는데요. 북한은 유일하게 참여하던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ARF에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을 위해 따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등 글로벌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한 북중 그리고 북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로 맞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10: 북러 간 그리고 북중 간 어떤 심화되는 교류 뭐 이런 상황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 In such times, no country can ensure its prosperity, let alone its security by itself.
9: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RF, 즉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 가입 이후 꾸준히 참석하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2019년 이후에는 외무상 대신 대사급으로 격을 낮추어 참석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북러 그리고 북중 밀착을 통한 양자관계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2: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6: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 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 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소폭 내린 52,200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7% 내렸습니다. 시장이 주춤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전반이 따라 오르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도 멀어집니다. 둘째는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입니다. 테슬라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낙폭이 커질 수 있고 예상을 웃돌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 흐름과 빅테크 실적 두 변수가 이번 주 증시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 개발사 OpenAI가 오늘 조지아주 에피넘 카운티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카멜리아로 불리는 이 사업은 3.2기가와트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3개 이상의 발전 용량에 해당하며 약 30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OpenAI는 이 카운티에만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전체 완공까지는 3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추진했던 스타게이트 계획이 지지부진했고 영국과 노르웨이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철수했던 OpenAI가 방향을 바꿔 직접 설계와 건설 전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친카티 OpenAI 부사장은 여러 세대의 연산 시스템을 거치며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규모도 대폭 커졌습니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AI 연산 관련 지출 목표를 기존 6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세로프라이어 최고 재무 책임자는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인프라 계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부에서 경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인 스페이스XAI도 텍사스주 오스틴과 베스트럽의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모회사 스페이스X의 올해 1 4분기 자본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77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되는 가운데 수익성 확보가 업계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연방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개발 예산을 대학 같은 기관 중심에서 개별 과학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지난 20년에서 30년간 같은 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왔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침이 시행되면 개별 연구자들은 대학의 개입 없이 정부 지원금을 직접 받아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연방 지원금에 크게 의존해온 대학들은 상당한 재정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백악관은 인공지능을 향후 과학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고 2028년까지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를 견제하고 기술 주도권을 지키라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은 최근 대형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를 공개하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방연구 지원 구조가 수십 년 만에 바뀔 경우 미국 과학계 전반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외교장관이 오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지 불과 이 주만의 재회로 최근 강화되는 북중 및 북러 밀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이 참여해온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올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2년 연속 불참을 기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최근 부쩍 강화하고 있는 북중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성격도 담겨 있는데요. 북한은 유일하게 참여하던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ARF에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을 위해 따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등 글로벌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한 북중 그리고 북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로 맞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10: 북러 간 그리고 북중 간 이런 심화되는 교류 뭐 이런 상황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 In such times, no country can ensure its prosperity, let alone its security by itself.
9: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RF, 즉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 가입 이후 꾸준히 참석하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2019년 이후에는 외무상 대신 대사급으로 격을 낮춰 참석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북러 그리고 북중 밀착을 통한 양자 관계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2: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3: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할리.
1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9: 네.
20: 수영도?
19: 그럼요.
2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2: 이번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대회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수혜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연방관광부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3개 개최 도시의 관광 경제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막 직전인 6월 8일부터 폐막일인 7월 19일까지 멕시코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7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룻밤 이상 숙박한 관광객은 330만 명이었고 당일치기 여행객도 4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세 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 규모였으며 13만 개가 넘는 직간접 일자리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도시별로는 5경기가 열린 멕시코시티에 가장 많은 440만 명이 몰렸고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세 도시에 마련한 공식 응원구역 피파 팬페스트에는 총 670만 명이 넘는 팬이 찾았습니다.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개최 도시 전체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대형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이번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어온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이제는 AI에 대한 거센 반발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탄생시킨 바로 그 땅에서 그 기술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본사와 연구소가 밀집해 있고 수십만 명의 기술직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AI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직접 참여해온 엔지니어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기술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회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이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수혜를 가장 먼저 누려온 지역이 동시에 그 부작용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리콘밸리발 AI 저항 움직임이 앞으로 기술 개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로스알라미토스의 UCI 헬스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병원 주차장에서 정글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의 출동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 건물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에 있던 환자와 직원들을 즉시 대피 조치했습니다. 정글도는 날이 넓고 긴 날붙이로 살상력이 높아 경찰도 즉각 접근하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특성상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봉쇄가 이뤄져 혼란이 컸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발생 여부와 용의자 검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7: SK하이닉스 노사가 어제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벌였습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조 원으로 지난해의 5배가 넘어 성과급 재원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도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내부 갈등과 주주 반발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SK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에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 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0: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2: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3: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능력급과 인센티브 체제를 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N%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 연방정부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 즉 푸드스탬프를 둘러싸고 전국 41개 주가재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각 주의 SNAP 행정 오류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방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주 정부가 초과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41개 주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류율이란 수혜 자격이 없는 가구에 지급되거나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오류가 누적되면 주 정부는 연방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그 부담은 주 예산으로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일부 주는 이미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냅은 현재 전국 약 4,200만 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의 식품 안전망입니다. 주 정부가 오류율을 낮추지 못하면 수혜자 심사를 강화하거나 지급 절차를 바꿀 수밖에 없어 실제 수혜자들의 혜택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각 주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브로드웨이 인근에서 칼과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신고된 여성이 경찰에 제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뉴턴 경찰서 소속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웨스트 47번가 플레이스와 사우스 브로드웨이 교차로에서 해당 여성을 제압하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상공에는 경찰 헬기가 선회하며 지상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용의자 여성은 현재 구금된 상태이며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과 총기를 동시에 소지한 채 도심에 나타난 사례인 만큼 경찰은 무기 출처와 소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피해자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으며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디포비드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억 회 재생을 기록한 유명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비 심리 결과에 따라 정식 재판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3: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3: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2: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3: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4: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0: 213-427-5500, 427-5500.
1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인공지능 스스로 다른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챗GPT를 만든 OpenAI는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다른 AI 기업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은 AI 스타트업 허깅페이스로 지난주 자사 시스템에 침입이 감지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허깅페이스 공동 창업자 클레망 들랑그 최고 경영자는 공격의 정교함을 볼 때 최첨단 AI 연구소가 배후일 것으로 의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모델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오픈AI에 따르면 이번 침입에는 최근 공개된 GPT-5.6 소를 포함한 여러 AI 모델이 복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당 AI는 탈취한 인증 정보를 활용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스스로 발견해 허깅페이스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픈 AI는 AI가 평가를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비밀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랑그 최고 경영자는 오픈 AI 측에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오픈 AI도 AI가 취약점 발견과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모델 보안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최첨단 AI 시스템의 국

0: 국가안보 위험을 사전 심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발생해 AI 보안 규제 논의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일 하이츠 일대에 파리와 쥐 등 해충이 극심하게 들끓고 있습니다. 인근 냉동창고 화재로 수 100만 파운드의 식품이 부패하면서 해충의 번식지가 된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카렌베스 LA 시장은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서한에서 보일 하이츠와 인근 지역의 파리떼 창궐이 이번 재난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직접 명시했습니다.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이달 17일 창구 운영사 리니지에 파리와 모기를 제거하라고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지만 베스 시장은 이 조치가 창구 부지 안에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일 하이츠를 대표하는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에 따르면 리니지가 고용한 조사관도 창구 내 부패식품이 파리 번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충 문제는 근본 원인인 부패식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사관의 결론입니다. 리니지는 아직 공개적인 해충 방제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LA 통합교육구의 새학기 첫날은 8월 12일로 창고 정리 시한인 8월 15일보다 사흘 앞서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니지는 오늘 오후 5시 남부 해안대기질관리국에 악취 대응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당국이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1: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3: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12: 화로로 간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1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4: 정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도 좀 더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오름세 굉장히 놀랍죠. 수도권 집값 오름세 7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서울 외곽 지역의 소형 아파트들은 매수 문의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형 아파트 쪽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는 이유 역시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공정성 논란에 또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KBS 경제쇼 진행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9: 예, 안녕하십니까.
18: 제가요 사실은 대표님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19: 아, 네, 감사합니다.
18: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썸네일 하나 보고 어떤 감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속 터져 죽는 줄.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19: 아, 요즘 이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18: 네.
19: 이제 시장 안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좀 속이 터졌던 것 같은데
18: 네.
19: 그러나 또 유튜브를 진행하거나 정책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너무 또 감정을 나면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 내려놨고요. 매우 평온한 예. 상황입니다. 네.
18: 어떤 이렇게 그 경지를 지난 겁니까 지금?
19: 네.
18: 알겠습니다. 경지의 오른 오늘 한번 해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주간 지표는 특히 그렇고요.
19: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아니고
18: 네.
19: 그 여러 시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코스피 안에서도 반도체, 비반도체 나누듯이 부동산에서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지방 부동산 시장을 굳이 나누자면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도 매매가 약세,
18: 그렇죠.
19: 하락세가 예.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만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 아주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요 주택이 결국 수요하고 공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벌면서 수요가 이제 생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규모 회사들이 있는 지역의 강동권이나 경기 남부권의 주택가격 강세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18: 그렇죠. 네.
19: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1분위 아파트가 전세와 매매가 모두 다 5분위보다 더 세게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18: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9: 노원, 가격이 노원, 강북, 예. 성북을 포함한 주택 가격 6억 원과 9억 원대 아파트들이 이제 가장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매매만 세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세가 주간 기준 부동산원에서 0.4%로 발표할 정도로 전세가가 서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1분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전세 시세나 월세 시세가 이제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월세 시세와 이제 유사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비아파트 건설 공급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18: 네.
19: 지난 4년간 서울에 원래 지어졌어야 할 비아파트가 안 지어진 게 30만 호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이 시차를 두고 1분위 아파트의 임차료를 밀어올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채널에서 주택 공급하라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올라가는 거를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원래 하기로 했었던 공급이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깨지게 된다면 공급망을 챙겨야 되는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연장선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18: 네.
19: 지금 시장은 그래서 요약하면은 수요 강세 지역 강세 그다음에 공급 위축 지역이 초강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특히 공급 위축 지역은 뭐 지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1분위 아파트, 2분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네.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 그러니까 뭐 강남 오르는 거, 통탄 오르는 거 이런 거는 오케이 알겠다. 그런데 그나마 저렴했다는 곳이 지금 치솟고 있다. 이거는 비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졌어야 될 그 임차 수요를 흡수하는 주택들이 4년에 걸쳐서 계속 주택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18: 네.
19: 그리고 사실 올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18: 네.
19: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주택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거기서는 수도권에 매년 최소 25만 호를 짓도록 하고 있고 23년부터 32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25만 호가 지어진다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어진다는 건데 여기서의 주택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 네네.
19: 그런데 지난 4년간 아파트는 수도권에 15만 호가 지어졌는데 비아파트는 15,000 호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아파트는 10만 호씩 지어졌어요.
18: 네.
19: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8만 호 정도가 빠지게 된 거고 4년 누적이 되니까 30만 호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18: 네.
19: 그러면은 비아파트 공급이 무너지게 된 계기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금리 상승하면서 전세 사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18: 그렇죠.
19: 전세에 대한
18: 네.
19: 비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주체가 다 무너졌는데 그게 지금 4년이 지나도록 해결책이나 대응책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거의 해태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8: 네네.
19: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수도권 비아파트 주택 공급 부족이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주택에는 아파트 비아파트가 있지만은 준주택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시장이 있잖아요.
18: 아, 그렇죠.
19: 원래는 오피스텔 시장도 서울에 매년 2만 호씩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뭐 달성하기보다는 그냥 월세 수익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를 얻겠다는 생각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18: 뭐
19: 이제
18: 그렇죠.
19: 매매를 하면서
18: 네, 그게 상용
19: 수급 밸런스가 맞으니까
18: 네.
19: 이제 전체 오피스텔에서 75%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8: 아.
19: 그러니까 2만 호 정도가 지어지면 한 15,000 호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18: 네네.
19: 그런데 그 15,000 호 정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대책 이후로는 오피스텔 착공,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양도하는 단계에서의 세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18: 네네.
19: 비선호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22년부터는 오피스텔도 3천 호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18: 아,
19: 비아파트 착공된 거가 무너진 거에다가
18: 예.
19: 오피스텔 착공이 무너진 부분으로 올해는 거의 2천 세대가 될까 말까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넣겠다는 보유세를 계산할 때, 아니,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넣겠다는 그런 정책 변화 하나가
18: 네.
19: 주택착공 그냥 15,000 세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저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왔다면은 저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대안을 원복을 하든가 뭐가 그런 걸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8: 요거는 그렇게 선택이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19: 그래서 이번에 뭐 14일부터 16일에 있었던 여러 그 회의 때
18: 예.
19: 그런 형태의 비아파트를 주택수에 넣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오피스텔 공급 착공을 너무 위축시킨 게 있고
18: 네.
19: 비아파트 주택 착공도 너무 위축시킨 게 있으니까 규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맥락이 되는 이유도 거기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은
18: 네.
19: 지난 4년 동안 비아파트는 공급을 못했어요.
18: 네.
19: 올해도 5월 말 누적으로 지금 4만 9천 세대를 수도권에 착공했습니다.
20: 네.
19: 올해 착공 목표는 작년에 97 대책이랑 올해 1, 2부 대책이 나왔지만 올해 26만 9천 세대를 해야 돼요.
20: 네.
19: 근데 지금 4만 9천을 했죠. 그러니까 5개월간 4만 9천 했고 남은 7개월간 22만 호를 해야 됩니다.
20: 아, 네. 예.
19: 그러면은 남은 7개월간 22만 호를 하려면은 월에 3만 호씩 계속 지어야 되는데요.
20: 네, 네.
19: 아파트는 플랜이 다 있거든요. 아파트 공급은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20: 그렇죠. 그거는 어렵죠.
19: 네, 예. 월에 만 호씩 가죠.
20: 네.
19: 그럼 결국 월에 2만 호씩 이제 비아파트 착공을 지금 하반기부터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라면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는 분기 단위로 월 단위로 체크할 수 있다면
20: 그렇죠.
19: 지금 현재 예. 5월 말 기준 데이터를 봤을 때 곧 좀 있으면 6월 말 기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5월 말 동안 보니까 수도권의 주택 착공이 작년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20: 아.
19: 그러니까 작년에도 못했지만 작년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종전 정부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반반 섞였잖아요.
20: 네네.
19: 올해는 순수 이재명 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주택 착공도 작년과 거의 유사해요.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26만 9천인데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나 정책 재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부분이고 그 이제 후폭풍이 1분위 아파트 서울 전역의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내더라도 지금 당장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20: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시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김영범 정책실장의 SNS도 바쁘고 인터뷰 일정도 바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닥치고 공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쨌건 공급의 한 축은 아파트가 맡아줘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맞는 키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19: 그러니까 주택이 예. 도심에 공급이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구도심 정비가 있고
20: 네.
19: 그리고 유휴부지나 아니면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신축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치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되는 지역은 오히려 저가주택들입니다. 근데 저가주택들은 정비사업의 논리상 일반 분양가가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20: 네.
19: 현재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더더욱더 작동을 하지 않고
20: 잘 안 되죠.
19: 서울도 예. 외곽으로 가거나 경기 외곽으로 가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화는 결국 연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정비사업도 주택가격이 고가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왜냐하면 경제 논리로 잘 작동이 되니까요.
20: 그렇죠.
19: 그렇게 바라보고 예. 있지만은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아니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정비 사업도 역설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정도예요.
20: 아,
19: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종합적인 노후 주택을 정비한다는 개념보다는 고가 주택의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5분위 주택이나 4분위 주택이 정비 사업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1분위 수요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5분위 주택과 4분위 주택은 그 주택을 보는 이제 수요 계층하고 네. 그냥 그 마켓은 또 그 마켓대로 돌아가는
20: 그대만의
19: 거예요.
20: 리그다.
19: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서울 전역의 주택 가격이 완화되냐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노후 주택이라는 거는 수도권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 주택들도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오히려 규제 완화가 굉장히 필요한
20: 네.
19: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1분위 아파트들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출 규제를 꼽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19: 그럼요. 원래 수요는 돈이고
20: 예.
19: 돈은 자기소득과 대출 그리고 자산 처분에서 오는데 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도 처분하고 국내 주식도 처분하고 종전 부동산도 처분하시면서 집을 사시지만은 첫 집을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축적된 자산이 없다 보니까
20: 네.
19: 자기 소득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20: 저요.
19: 네. 그래서 소득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이제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대가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울 중위 가격은 14억이 넘어가지만
20: 그렇죠.
19: 14억이라는 예. 가격은 전국으로 보면은 5분위 가격입니다. 가장 높은 구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주택 구입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는 1분위와 2분위가 되는 건데요.
20: 네.
19: 이런 분위는 대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결국 대출이 돈이어서 수요가 이쪽에 쏠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이상 14억을 넘어가는 3, 4, 5분위에서는 어느 지역이 강세로 나오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이 이제 폭발해야 되는 건데 구매력이 폭발하는 게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를 다니거나 부모의 자산이 많거나 종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계층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주택 주택 시장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자, 이렇게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내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최부심도 참석합니까?
19: 네, 참석하게 됐습니다.
20: 알겠습니다.
19: 네. 내일도 근데 내일 뭐 100분 가까이 오신다 하셔 가지고 뭐 예. 2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100명이라면 말할 기회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20: 제가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140분이 참석하는데 100분 토론이거든요. 그 1분씩만 말씀하셔도 140분인데 이게 뭐 잘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 4천 건 넘게 정책 제안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다음 그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금융대출 제안이었는데 역시 대출 규제에 관심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19: 결국에는 우리가 금융은 수요자 금융하고 예. 공급자 금융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은 수요자 금융 차원에서 금융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20: 그쵸.
19: 그런데 예. 수요자 금융을 역설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공급자 금융으로 갈 돈들이 주택도시기금들이 못 갔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뭐 조기 고갈 논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택건설 착공으로 못 가면서 역설적으로 수요자 금융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소금물 사태로 가고 있긴 하죠. 근데 여기에 공급자 금융을 담당하시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수요자 금융 아주 범용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 제안 게시판에는 이제 상당한 수요자 금융 완화, 세제 완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만 내일 논의할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면은 집을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19: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었죠. 23년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행 대출 규제를 약자를 은대규라고 불러가지고
20: 네.
19: 23년 9월에 은대규, 24년 8월에도 은행 대출 규제로 대출 규제 시장 안정화가 있었고요. 심지어 작년에도 6.27 대책 이재명 정부 때 처음 나왔을 때 은대규란 말을 썼었고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 강화가 이제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네. 대출 규제라는 것이 원래는 지금 대출 제도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주택을 사는데 대출만이 주택자금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주택자금의 원천을 차지하는 비중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종전부동산이 있어서 종전부동산을 처분한 거에다가 추가로 대출을 좀 받고 그리고 회사 대출도 받고 주식도 처분하고 이런 자금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부모로부터 뭐 증여를 받거나 또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각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소싱한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0: 예전보다 이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19: 네, 비중상은 엄청 많죠. 특히 주식 처분의 비중은 작년에는 한 자릿수였는데 올해는 다 두 자릿수로 올라갔고요. 지금 미국 주식 올해 투자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코로나 때부터 사셨거나 했으니까 6년간 많이 올랐거든요.
20: 많이 올랐죠.
19: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분하면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한국에도 뭐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자서주를 받은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과거에 2020년 이전의 자금 조달 계획서는 거의 상당액이 대출이다 보니까
20: 네.
19: 대출 규제가 수요 규제의 동의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자금 소싱원이 다양해졌고 특히 뭐가 커졌냐면은 가족간 대출이 아주 커졌습니다. 가족간 대출이 부모가 자식들을 집 사는데 네. 돈 보태주고 그러니까 증여액도 있지만 돈도 빌려주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하는 형태에서도 상당한 불평등이 이제 보이고
20: 양극화가
19: 있죠.
20: 여기서 나오네요.
19: 맞아요. 엄청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양식을 보면은 사내 대출금 적고 주식 처분, 코인 네. 처분 적고 종전부동산 처분 적고 기타 대출 적고 소위 증여 상속 적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한다는 거랑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금융기관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20: 네.
19: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주택도 그러니까 3분위 이상의 고가 주택들이 이런 패턴이고 그래서 2분위 1분위는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사시죠. 그러니까 1분위 2분위가 대출에 기반해서 가는 건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집도 못 사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대출 풀어달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개구리 우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융과 대출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 거래, 이게 또 이슈가 됐어요.
19: 저는 그 얘기는 정치 채널에서 다루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 거론하시기 싫으니까.
19: 왜냐하면 예. 아닙니다. 부동산 그 분당집 이슈를 아무리 다뤄본들 예. 서울에 부족한 비아파트 30만 채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20: 그래서 알겠습니다.
19: 그런 예. 거를 이제 얼마든지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있으니까 정치 채널에서 다루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20: 알겠습니다. 요거는 감정적인 문제니까 일단 그럼 차치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부동산 이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잖아요.
19: 네.
20: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 정책 신뢰에 영향을 주겠냐, 좋은 의미가 있겠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19: 14일 국무회의 영상은 저도 풀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 한참 하면서 14, 16일간 원래 공급과 금융 그리고 세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우리가 네. 이런 내용으로 토론회를 할 거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말미에 이제 고가주택 보유세 세 번째 주제가 세제다 보니까 세제 얘기를 하다가 고가주택의 정의라든가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일에 어쨌든 세제 관련 회의가 한번 있었어요.
20: 네.
19: 그리고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에도 세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제 정책도 저는 똑같은 거예요. 고가주택이 50억이든 고가주택이 30억이든 아니면 대중들은 그 당시에 고가주택을 20억으로 했는데 대통령은 고가주택 20억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약간 얘기를 하면서 20억이 고가주택이라는 인식을 안 갖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 네.
1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기준으로 14억이 넘어가면 5분위 주택이고 고가 주택입니다. 서울에서 14억이 고가가 아니지 전국 레벨에서는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가격이 엄청
20: 네.
19: 고가예요.
20: 네네네.
19: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냅샷이 저한테는 역설적으로 결국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들이 부동산은 굉장히 넓은 주제와 다량의 주택수를 다루는 종합적인 대책인데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제 세금 부분에
20: 예, 예.
19: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30억에 과세하든 50억에 과세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가주택에 과세하기로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냥 정책을 밀어붙이면 될 거고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놓치는 다른 정책들을 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20: 그러니까 초고가 이런 것들은 하려면 해라.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9: 네.
20: 알겠습니다.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논평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금 그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19: 이걸 깊게 들어가면은 네. 이제 한도 끝 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종부세 다시 얘기해야 되고 재산세 얘기해야 되고 네. 저는 이제 세제도 이미 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국면에서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 하세요. 제도는
20: 네. 네.
19: 여러 채를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20: 지금 그렇죠.
19: 왜냐하면 네. 여러 채를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20: 네네.
19: 그러니까 재산세는 여러 채가 있어도 세율의 변화가 없지만 종부세는 여러 채가 있으면은 합산이 되고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여러 채를 갖지 말라고 하고 있죠.
20: 네.
19: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대차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 종부세를 한쪽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임대차 쪽에 영향이 발생을 합니다.
20: 네.
19: 그러니까 임대와 매매가 따로 구분이 되거나 구분되는 마켓이 아닌 상태에서 결국 한국의 고질적인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종부세만 건들게 되면은 그냥 필수 불가결하게 다른 방향의 부작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고가주택 종부세 고가주택과 관련한 세금이 종부세 형태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또 임대차 시장에 네네.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20: 네네네.
19: 그렇다는 겁니다.
20: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양도세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세 지금 양도세에 대해서는 보유세 올릴 거면 양도세 낮춰라.
19: 네, 그러니까 그런 세제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네.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세제도 좀 정답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렇게 논의하기보다는 세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8: 아.
19: 그리고 작년 말에 네. 새 정부에서 세제실장도 바꿨어요.
18: 네.
19: 그 바뀐 세제실장이 어떤 정책들을 내고 어떤 내용을 내는지 우리에게 저희가 전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일 이제 나올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안건 등을 토대로 이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바뀐 세제실장 뭘 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네.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여러 주장들은 매우 파편화된 모자이크 조각처럼 주장이 되거든요.
18: 네.
19: 근데 이 조각 이 조각 다 갖고 오다 보면 그 모자이크는 알 수 없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와 뭐 취득세나 뭐 중과세 시스템이 됐던 그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등등 모든 세제는 네. 이제 다른 경상소득, 비경상소득이랑 맞춰가지고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죠.
18: 내일이 분수령이라는 얘기 많은데 기대 많이 되십니까?
19: 어쨌든 내일 이후로 네.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정책이 뭐든지 간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면 시장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 아, 어느 쪽으로 바뀌냐가 문제겠네요. 그러면.
19: 그거는 나오는 예. 정책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안정화시킬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지금의 네. 주택시장 과열은 4년간 적체된 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회할 만한 그 이상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 참 뼈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최부심은 여기까지 하고 최국장 쪽으로 한번 살짝 마지막 네. 보너스로
19: 최국장이
18: 더 네, 편하시죠?
19: 최국장 좋죠. 네.
18: 최국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별로 안 편할 것 같은데 편하십니까 그래도?
19: 네.
18: 저는 확신이 있으시구나.
19: 아, 예. 국내 주식은 네. 그럼요.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근데, 실적이 네. 너무 탄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좋아질 것이 아주 명확한데 그냥 일각의 조정 요인들이 레버리지 ETF라는 그런 증폭기를 만나면서 위아래 방향으로 너무 증폭됐던 것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근데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았잖아요.
18: 네.
19: 레버리지 ETF가 상장 폐지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문제를 달고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냥 레버리지 ETF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산 계좌가 발생했다고 하고 고빈도나 고변동성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퇴출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약간 5% 정도 힘있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보긴 보겠는데 이 증폭기 말씀해 주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부족하다 보완책 다시 만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19: 네. 저는 이제 네. 홍콩에 있는 하이닉스 두배 상장 레버리지가 네. 한국 본토에 하이닉스 2배,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를 예. 만들었기 때문에
18: 네.
19: EJ로
18: 네.
19: 한국에서 키옥시아 3배 레버리지.
18: 저 아까 농담하신 줄 알았는데
19: 심심이셨군요. 마이크론 3배 레버리지. 그런 걸 한국 본토에 상장시킨다면은
18: 네. 자금을 또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19: 네, 그 키옥시아와 마이크론의 그렇죠. 고 변동성으로 우리나라 변동성은 그쪽 변동성으로 가고
18: 네.
19: 그 나라 변동성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지합니다.
18: 아니,
19: 왜냐하면 애초에
18: 저도 있을 것 같은데.
19: 이 홍콩 상장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나라 돈들이 홍콩으로 가는 게 환율에 영향을 줄까 봐.
18: 그래서 만들었죠. 예.
19: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똑같이 우리 역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여 이제 한국에 있는 고빈도 레버리지에 대한 고변동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키옥시아 네. 3배 레버리지 만들어서 수출하면 돼요.
18: 납득은 했는데 네. 과연 그 정책 설정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농담처럼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네. 근본적으로 이 두배 상장 레버리지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8: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길게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19: 부담스럽습니다.
18: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9: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20: 코스닥 지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자금의 빨대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코스닥 시장을 더 나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4.7%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코스피로 가겠다던 코스닥 대형주들이 코스닥에 남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의 코스닥 살리기, 어떤 정책에 베팅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0: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코스닥이 반등을 하네요.
1: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이 아주 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20: 그렇죠.
1: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모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더불어서 코스닥도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HLB 한 군데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상황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도 780선밖에 안 돼요. 코스닥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9000 포인트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 갔다가
20: 그렇죠.
1: 예. 거의 뭐 700선 초반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서 겨우 700 중반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초반에는 좀 이제 작년에 코스피가 좋았는데 올해는 코스닥에 대해서 정부도 강한 좀 이렇게 부양 의지를 가지고 또 이제 주요 자산 운용사에서 코스닥 지수 ETF를 많이 출시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코스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갈수록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소외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많아졌었습니다.
20: 그 일각에서는 이 레버리지에 유탄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코스닥이 안 좋다.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기 전부터도 안 좋았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일단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코스닥의 상대적 소외감에 좀 소외에 좀 더 기름을 부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닥이 그 이전부터 코스피 대비 좀 많이 부진했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비단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이 차별을 받는 이런 게 더욱더 심화됐었습니다.
20: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코스닥이 좀 재미가 없었다. 지금도 오름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네요. 아, 코스닥 역시 힘을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자, 코스피로 가려던 대장주들, 코스닥 대장주들이 코스닥에 남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바이오 회사죠. 코스피 이전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요. 2차 전지로 유명한 에코프로 BM도 이전 추진을 중단했고 앞서서 언급했던 HLB 여기도 추진 중단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코스닥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1: 예, 맞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같은 이제 코스닥 대표 종목들이 코스피 이전을 멈추고 코스닥 잔류를 택한 흐름이 뚜렷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이 시가총액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이전을 고려하는 게 일종의 좀 뭐랄까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런 출세 코스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장 이후 주가와 시총이 부진했던 사례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굳이 코스닥에서는 대장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그 뭐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였는데 막상 코스피에 가보니 용의 꼬리인 거죠. 그럴 바에는 굳이 코스피로 옮겨갈 유인이 없지 않나 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수급과 밸류에이션까지 모두 감안해서 어디 상장할 것인가 보다는 어디에 남는 게 더 유리한가를 따지는 게 좀 현실적인 이런 선택 기준의 잣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20: 가봤자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 예, 실제로 지금 코스닥 대형주들이 어떤 주가를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 무조건 코스피에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부양이나 수급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아무래도 코스피는 상위 200 코스닥은 상위 150개 종목 위주로 일단 ETF 수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코스닥에서는 1, 2등 대장주였지만 코스피에 가면은 그 과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이 코스닥처럼 상위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그 코스닥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투자에 투자 고려 대상이 되었었는데 코스닥에선 그랬었는데 코스피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전과 다르게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측면이 오히려 제가 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코스피 이전을 좀 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속골이냐 뱀의 머리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코스닥에 계속 남아서 아우 내가 그래도 뱀 중에는 머리가 제일 큰 뱀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코스닥 시장도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지금 우량 기업마저 동전주로 전략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꽤 괜찮은데 23일부터 동전주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자체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20: 예.
1: 지수가 이제 700선 근처로 막 많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면서 이 실적이 나오는 우량 기업조차도 동전주로 전략하는 왜곡된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1,000원 아래 시가총액 200억 미만 종목이 늘면서 상장 폐지 위험선에 걸린 회사가 약 300곳을 벌써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SBI 인베스트먼트처럼 3년 연속 100억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고 1분기 영업이익이 YOY 400% 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전주에 머무르는 사태가 대표적인데 결국
20: 예.
1: 코스닥에서는 실적 이꼬르 주가라는 이런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20: 아.
1: 유동성이나 투심 위축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심하게 눌려있는 구간이라서 좀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더 필요한 시기가 네.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 이런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 그것도 좀 이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을 보자면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11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이거 이러면은 예후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흔히 예. 말하는 좀 물이 빠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도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고 거래 절벽 속에 박스권에 갇혀서 점점 우하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연내 반전 가능성이 중요한데요. 좀 두 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 금리 인하와 같은 좀 글로벌 유동성 이벤트, 다른 하나는 국내 정책 제도 개선인데 최근에 국민성장펀드 있지 않습니까?
20: 네.
1: 이런 게 아마 올해 한 10월 정도부터 아마 코스닥 관련된 자금 집행이 좀 예상됩니다. 이런 게 좀 재개돼야지 코스닥에 대한 좀 투자 심리 및 수급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올해 연초부터 뭐 코스닥 시장을 1부, 2부로 나누고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뭐 동전주 퇴출 이런 그 방안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방안이 나왔으면 빨리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정작 화두만 던지고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20: 네.
1: 이해가시죠? 예.
2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으로는 손이 안 가고 차라리 안정적인 코스피 시장으로 점점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가 코스닥 개편 방안을 이렇게 발표했으면 실행을 빨리 일단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이런 자금 이제 집행을 좀 더 본격화해서 코스닥에 대한 좀 이렇게 수급을 좀 개선시키고 좀 전반적인 정부 차원에서 좀 코스닥 지수 부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실행을 옮겨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 그러니까 행동 없이 말만 앞섰던 게 어떻게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탄만 하기에는 코스닥을 지금 대표하는 종목들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데들인데 여기들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단 말이죠. 실적은 좀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1: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섹터가 바이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2차전지, 그다음이 뭐 이제 IT 소부장, 뭐 엔터미디어 막 이렇습니다. 로봇 이런데
20: 네.
1: 문제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코스피가 잘 가니 올해 좋았던 이유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기 때문인데 반대로 그쵸, 예.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주들이 뭐 엄청난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이게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2: 3000단 제약은 깜짝 놀랐어요.
1: 예, 맞습니다. 거기다 뭐 캡트론이나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변동 컸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좋지 않은데 최근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최근에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또 오히려 좀 이제 바이오주가 가려면 금리가 내리면 좋은데 내리진 못했더라도 이렇게 좀 동결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인상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다 보니 네네. 이런 것들이 코스닥 가장 큰 섹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주에 좀 찬물을 끼얹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게 코스닥 전반적인 지수 회복에 좀 많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그렇네요. 3000당 제약. 같은 동일선상에서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하루는 상한가 하루는 하한가 좀 이상한 네. 그런 모습들인데 하반기 코스닥 시장 기대해도 됩니까?
1: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좀 아쉬운 말씀이지만 코스닥 지수가 더 이상 내려갈 때 수가 없는 정도로 이미 레벨 다운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되면 일단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성장펀드나 이런 추가적인 수급이 일단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700선 초반 요 그 700선 언저리에서는 코스피 지수 ETF나 이런 거를 좀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그 좋은 예.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코스닥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지금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거는 코스닥 지수 ETF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1: 온도와 습도를
2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23: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24: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25: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기소라고 반박해왔지만 결국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선 서울시장 당선에 새 역사를 쓴 지 불과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26: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27: 선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28: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27: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9: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7: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성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29: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27: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5: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면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6: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5: 김건희 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식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26: 내일 김 씨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재작년 10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는 전국의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습니다. 결국 탄핵 전국을 거쳐 배우자 김건희 씨부터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5: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3: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건희 씨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요.
1: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0: 네, 김보미, 송영길 후보 가운데 두 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고 각 결과를 합산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한 국민의힘이 자당목 위원장직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전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와 외통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당 원내행정국은 어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접수했는데 3선의 김희정, 송석준, 김성원, 이만희, 이양수, 이미자 의원은 단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국토위원장의 경우 3선 김정재 의원과 4선 유희동 의원이 함께 후보로 등록하면서 유일하게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0: 검찰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개입과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1: 하지만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장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3: 구속은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2: 검찰은 박 경장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장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4: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2: 부실 수사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 경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 광주 광산서에서 관계성 범죄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성범죄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서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원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바뀌며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

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3: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첫 번째 뉴스는 망국적 부동산입니다.
3: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네. 뭡니까?
4: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 이거 이제 끝내겠다 이런 얘긴데요.
3: 가능해요?
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불법과 편법으로 얻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좀 늘리고 실소유자는 더 지원을 하고 세금도 현실에 맞게 좀 손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세제 개편 부분일 텐데
3: 네.
4: 정부는 이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데 초고가 주택이나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하고요.
3: 네.
4: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네. 결국 실수요자는 돕고 네. 투기로 얻는 이익은 줄이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방향인 것 같은데
4: 네.
3: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주재하잖아요.
4: 네.
3: 어떤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4: 부동산과 관련된 아주 각계각층이 다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 네. 왜 저는 안 불러요?
4: 정부랑 부동산 전문가들 물론이고요.
3: 네.
4: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3: 네.
4: 이제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한 100분 동안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토론회를 좀 주재를 해서 국민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놓고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4: 네.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3: 네.
4: 핵심은 이제 대출 규제를 편법으로 피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이거 팔면서 매수인한테 17억 원 정도의 근저당 설정했다고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3: 네.
4: 이런 점을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 사실 사금융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 이름을 빗대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한 30년 정도 살던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서 재건축 기대이익까지 포기를 했고 근저당 설정도 매수인 배려에서 거래 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3: 네.
4: 그리고 어제 대표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던 이 특수관계 아니냐
3: 네.
4: 여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절대 아니고 재건축 특혜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ETF 레버리지도 문제죠.
4: 네.
3: 2억을 날리셨다는 당사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필요한 보완책 무엇인지 국힘 당내 현안까지 저희 명당 인터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4: 네.
3: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4: 국힘 보이콧 철회입니다.
3: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국회로 돌아온
4: 네.
3: 이유는 뭡니까?
4: 일단 명분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3: 명분이요?
4: 네. 선관위 특검을 놓고 이제 여야가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제 민주당이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걸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국회 복귀를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3: 네.
4: 일단 특검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방식부터 먼저 합의를 했다 이렇게
3: 네.
4: 보시면 되는데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 네.
4: 거기서 이제 이 위원회가 대원 변호사협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들 심사에서요. 약 두 명을 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고
3: 네.
4: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국민의힘 목 상임위원장도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 누가 어떤 상임위를 맡게 되는 겁니까?
4: 상임위원장 보통 3선 의원이 맡는 맞아요. 게 관례인데요. 네. 이번에도 대부분 3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양수 의원, 성평등 가족위원장은 이미자 의원이 맡을 예정이고요. 다만 일부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 1년 동안 맡은 뒤에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랑 자리를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교통위원회랑 외통위원장도 국민의힘 김정재, 송석준 의원이 민주당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3: 네, 23일 본회의를 열어서 네. 본회의장에서 최종 선출할 예정인데 이 명단 보니까 저도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4: 왜요?
3: 여기 7명 중에 네. 4명은 제가 잘 알고 그런 분들이면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4: 네.
3: 합당, 선거연대 뭐 이런 거예요?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 좋아요.
4: 합당이나 선거연대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오찬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랑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참석했고 여기에는 또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랑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배석을 했는데요. 이 정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양당 지도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 네.
4: 이번 만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친목 위주의 이제 식사 자리였다. 두 당의 진로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 민주당이 추진한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지 이거 논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특검을 놓고도 이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선관위 특검이랑 추천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한 만큼 관련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가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옛날에 헤어졌던 연인이
4: 네.
3: 다시 한번 좀 잠깐 만난 것 같아요. 차 한 잔 마신 것 같아요.
4: 네.
3: 이렇게 서로 탐색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4: 네.
3: 양당 간의 뭐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도 좀 나오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 논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3: 그렇죠.
4: 왜냐하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몸값이 높아지니까
3: 네.
4: 지금 합당 얘기는 오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3: 그렇죠. 내년도 뭐 9월달 이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4: 네.
3: 싶어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세 번째 뉴스는 격해지는 민주당 전대입니다.
3: 네, 정청래 후보 차량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4: 네.
3: 설명 좀 해주세요.
4: 상황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건은 이틀 전 오후 7시쯤 발생을 했는데요.
3: 네.
4: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려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정 후보의 차량을 발로 차고 또 도구까지 이용해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고 하고요. 당시에 정 후보는 차량 안에 타고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3: 네.
4: 정 후보 측 단순히 차량만 망가진 게 아니라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4: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현재 주변 CCTV랑 또 목격자 진술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3: 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 연루설에 대한 공방이 좀 거세지고 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3: 네.
4: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이건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 김 전 총리는 올해 초에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있잖아요.
3: 네.
4: 이걸 언급하면서 왜 진행이 안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당시에 정 총리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네.
4: 여기에 대해서 정 전 대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3: 네.
4: 김 전 총리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신천지는 비유법이 아닌 실체법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그럼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4: 네.
3: 이걸 언제쯤 공개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보도인 것 같아요.
4: 네.
3: 국민의힘에서 이 신천지와 관련된 민주당과의 뭐 연루설 이런 거 좀 공개한 적이 있죠. 의혹 제기한 적이 있고요.
4: 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좀 사건이 커졌었는데요.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경 위원장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원서 받으면서 김민석으로 가자라고 말을 했고 당비 대납 정황까지 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기억나요.
4: 네, 네. 다만 진종호 의원은 어떤 종교단체입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진 의원이 2026년 경선에서 김 전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3: 네.
4: 당시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 그리고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이게 어디로 불통이 튈지
4: 네.
3: 상당히 좀 궁금한데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이래서 되겠냐
4: 네.
3: 좀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이게 참 국민을 위하고 소수자, 약자, 청년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맨날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러고
4: 네.
3: 권력 제일 센 대통령은 왜 지켜요? 뭐 누가 쳐들어왔어요?
4: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청래 전 대표의 차량 파손 사건 있잖아요.
3: 네.
4: 이런 것도 전대가 워낙 공방이 격해지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이제 이런 무력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3: 그러니까요.
4: 조금 더 자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안 할 것 같아요. 더 네. 격화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마지막 뉴스는 보안수사권 침묵 말라입니다.
3: 네, 한동훈 의원의 말인 것 같은데
4: 네.
3: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고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4: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3: 오.
4: 발언입니다.
3: 네.
4: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어제 저희 시사저널 TV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밤마다 X의 글을 써대면서 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느냐 이렇게
3: 네.
4: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당내 분쟁에서는 뒤로 빠져서 제3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속뜻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국익에 반한 결과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 책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거듭 비판했습니다.
3: 근데 이런 식의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4: 네.
3: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4: 어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의원을 누군가 공격하려면
4: 네.
3: 한동훈 의원도 SNS상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4: 네.
3: 근데 특정한 다른 부분 얘기 안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냐? 왜 이건
4: 네.
3: 얘기 안 하냐? 이렇게 공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동훈 의원의 어법이 적절한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4: 네.
3: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랑 보안수사권 놓고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3: 네.
4: 결국 어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한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3: 네.
4: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누구도 토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쫄았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냥 질러놓고 본 거다. 질러놓고 생각하자는 게 민주당의 방식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 네.
4: 어제 대담이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만 한 60분 가까이 진행되는 바람에요.
3: 네.
4: 국민의힘 당내 현안이랑 뭐 이런 징계 문제 같은 것들은 방송에서 좀 다뤄지지 못했는데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따로 좀 물어봤거든요.
3: 그래요?
4: 그런데 이제 먼저 윤리위원회 문제부터 물어봤습니다. 어제 원래 윤리위가 예정돼 있었는데 하루 밀려서 오늘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 네.
4: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냐 물어봤더니 당도 생각이 많은 것 같다. 막상 윤리위에서 징계 추진하려고 하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연일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좀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3: 네.
4: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어봤는데 한 의원은 이제 좀 웃으면서 그래놓고 올림픽공원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안 의원을 향한 겨냥해서 좀 불편한 신경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3: 궁금한 게 있어요.
4: 네.
3: 어제 슈퍼챗 얼마나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4: 많이 들어왔고요.
3: 네.
4: 이제 한 뭐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어제 회사 앞에 지지자들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몰리기도
3: 네.
4: 했습니다.
3: 그랬군요. 정확한 액수는 왜 안 알려주세요?
4: 네.
3: 청와대도 어제 검찰 보안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4: 네.
3: 내놨다고요.
4: 핵심은요.
3: 네.
4: 국회가 빨리 좀 결론 내려라 이걸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 네.
4: 청와대 관계 관계자가 연합뉴스랑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청와대는 보안수사권을 유지할지 또 폐지할지는 이미 여당과 국회에 맡겨진 사안이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는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란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기에 결론 내려서 불필요한 혼란 줄이는 게 아주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결정 자체보다 이 결론이 난 뒤에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가 더 그런 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정윤경 기자님
4: 네.
3: 오늘도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을 일 없는 정치권에서 요즘 이분이 말만 하면 좀 빵빵 터지더라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오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3: 어디서 뭐 하세요, 근데 지금?
5: 아, 제가 사실상 백수기 때문에
3: 네.
5: 강릉 앞바다 커피거리에 왔습니다.
3: 아니, 저는 왜 스튜디오 왜 안 나오시나 했더니 힐링하러 가셨군요.
5: 아니요,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어제 왔기 때문에 저도 따라왔습니다.
3: 네,
5: 오늘 곧바로 돌아갑니다.
3: 네, 아유 좋은 풍경도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네, 최고위원님 요즘 최고위원회 분위기 어때요? 괜찮아요?
5: 당이 좀 어려우니까
3: 네.
5: 여러모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 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 장동혁 대표랑 점정식 원내대표 사이에 묘한 뭐 신경전이 있다. 국회 복귀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좀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논쟁이나 논란이 좀 있었나요?
5: 일단 월요일 날
3: 네.
5: 상황에서는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3: 네.
5: 국회 복귀와 관련된 그 여야 간의 합의 문제 또
3: 네.
5: 그 특검 합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몇 가지 사안 즉 예를 들면 종합특검 기한 연장 문제라든지
3: 네.
5: 상임위원장 그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화요일 날 어제 제가 강릉으로 오는 과정에
3: 네.
5: 벌어진 문제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 네.
5: 이런 부분도 결국 당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아니 근데 맨날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당내 갈등 상황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고 계속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 돌았고 그리고 뭐 당대표 사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 갈등과 분란이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5: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을 많은 분들의 성의를 모아서
3: 네.
5: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외 투쟁 문제 내지 장애 집회 참석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3: 네.
5: 대구 집회를 끝으로
3: 네.
5: 이제 종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 네.
5: 그 이후에는 당 대표께서도 당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또 당내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5: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3: 네. 그럼 당분간은 장동혁 체제가 뭐 흔들리거나 뭐 지도부 체제의 변화 변경은 일어나진 않겠네요.
5: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의 그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3: 네.
5: 상당히 좀 컸다가
3: 네.
5: 좀 요즘은 거의 잦아들고 있었거든요.
3: 네.
5: 그리고 저나 또 다른 최고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의 주장도 많았었는데
3: 네.
5: 막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의 중의를 모으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 네.
5: 뭐 그런 그 정도의 어떠한 그 절차나
3: 네.
5: 또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우선은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3: 오, 그러면 임기 채울 수도 있겠네요.
5: 그것은 뭐 또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3: 다른
5: 제가
3: 문제예요?
5: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3: 네.
5: 뭐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채워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문제는 저 당의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매듭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 그럼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상현 의원이 만나서 당대표 없애자 막 이런 논의도 했었고 최근에 원조 친윤 권영세 의원도 장동혁 대표 그만둬라 뭐 지방선거 패배 책임져라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목소리와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도
3: 네.
5: 당의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이고
3: 네.
5: 그것이 그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얻는 절차가 우선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당 대표를 없애자는 문제는
3: 네.
5: 사실은 당의 개혁 문제로 이미 그 2012년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때 그 이상돈 비대위원이 그 정치 쇄신 분야 위원장을 맡아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3: 맞아요.
5: 그리고 사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체제가
3: 예.
5: 지금 중앙당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3: 네.
5: 정당법이라는 강력한 법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이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거의 유례가 없을 만큼 국고 보조를
3: 네.
5: 든든하게 받고 있고
3: 네.
5: 그런 상태에서 이 중앙당을 없애거나 또 중앙당을 최소화해서 당대표를 없애고 정부위원회 체제 정도로 가자는 것은
3: 네.
5: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하겠는가를 생각하면 저는 현 단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네. 최근에는 오히려
3: 네.
5: 원외 그 의원들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의 당협 원외 당협위원회를 오히려 지구당으로 부활시키고 지구당의 후원금까지
3: 네.
5: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3: 네.
5: 것이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공천제도를 전부 중앙당이 직간접적으로 관할을 하는 나라인데 이 공천제도를 완전히 혁파해서 각 지역 그 당협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또는 국민공천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3: 네.
5: 불가능하고요.
3: 네.
5: 이것이 국회의원 공천뿐만 아니라 기초광역단체장과 심지어는 기초의원까지도 공천제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 저는
3: 네.
5: 아주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 맞아요. 대통령 선거 제도가 있으면 중앙당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 그건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사실
3: 네.
5: 바로 미국식 정당제도를
3: 네.
5: 모델로 하는 것인데 저는 미국식 정당제도로 갈 수만 있다면
3: 네.
5: 훨씬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3: 네.
5: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 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현직 국회의원들 300명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3: 네.
5: 모두 양보를 하거나 또는
3: 네.
5: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좀
3: 네.
5: 의문입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 지금 당 대표로서 역할 잘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계세요?
5: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3: 네. 못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리더십을 회복하는 과정이
3: 네.
5: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지금 기대를 몇 달째 하고 계세요, 지금. 기대만 하다가 지금 시간 다가오고 있잖아요.
5: 저도 뭐 이런저런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예. 그 어제 좀 슬픈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렇게 계좌에서 2억 사라졌다 막 이런 고백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5: 예, 그것은 뭐 지금 현재 그 이 정권이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9,000까지 올라간 것이
3: 맞아요.
5: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다라고 주장을 하니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 수치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3: 네.
5: 한편으로 저는 그 무슨 인버스 투자라든가 레버리지 ETF 같은 데서는 뭐 전혀 관심도 없는 순수하게 몇 년 전에 삼성전자를 조금 모아서 그냥
3: 네.
5: 가지고 있는 거래도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그런 주식 보유자인데요.
3: 네.
5: 예, 뭐 장기 투자자라기보다 하여튼 그냥 가지고 있는
3: 네.
5: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인데,
3: 네.
5: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성이 올라서 결국은 그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그래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올랐는데
3: 네.
5: 난데없이 단일 종목 ETF를 도입하고. 그걸 레버리지 ETF까지 만들어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그런 단일 종목 ETF를 마치 그 외환의 유치를 위해서
3: 네.
5: 그 투자를 하도록 해서 이것이 국내 주식의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왔고 그 변동성이 결국은 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대량으로 외국인들의 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정책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 네.
5: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3: 네.
5: 그냥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근본적인 그 방향성은 믿고 있습니다.
3: 네.
5: 그래서 뭐 별로
3: 네.
5: 이 정권의 실패가
3: 네.
5: 그 기업 활동까지 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3: 아직도 플러스긴 하시죠? 그 마이너스 2억은 아닌 거죠?
5: 아 근데 이제 저 최근에 뭐 어제는 오르고 그저께는 떨어지고 오늘 아침 마감된 미국 그 반도체 주가는
3: 지수요?
5: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3: 네,
5: 뭐 그렇게
3: 걱정하네요.
5: 상관하지 않습니다.
3: 알겠습니다.
5: 그러나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ETF에 투자하신 분들
3: 네.
5: 이분들은 아마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을
3: 맞아요.
5: 계속 가져갈
3: 네.
5: 것입니다. 이것은
3: 네.
5: 그냥 동일한 수치로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10% 오르고 10% 떨어지더라도
3: 네.
5: 계좌가 녹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계속 손해를 입는 그런 구도입니다.
3: 네.
5: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제도인데 이것을
3: 네.
5: 도입한 것도 기재부에서 외환 유치, 외화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올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금감원까지 그 반대하는 금감원을 압박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알파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했던데요.
3: 네.
5: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3: 알겠습니다.
5: 또 이
3: 잠깐만요. 지금
5: 그 단일종목
3: 제가
5: 레버리지가 미국은 4배입니다. 그래서
3: 네.
5: 이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3: 지금 제가 당내 현안 문제 못 물어보게 하려고 시간 끌게 하시는 거죠 지금.
5: 이것은 국민의 그 자산 형성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 네. 그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공격하고 있던데 17억 원 근저당 설정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5: 그런데 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이제 밝은 분인데요.
3: 네.
5: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코너에 몰리고 철길에 몰렸어 이런 변칙이 동원된 걸로 봅니다.
3: 그래요?
5: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분당의 아파트는요.
3: 네.
5: 작년 10월 달에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3: 네.
5: 그래서 그 이제 제 더군다나 그 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3: 맞아요.
5: 아파트는 그러면 보유 그 10년 그리고 실거주 5년의 기한을 채워야 그 좌번 자격의 그 유지가 되는데요.
3: 네.
5: 이 아파트가 올 7월 말에 이제 그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이걸 팔아야 하고 팔 때 만약에 지금 10년 5년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그 이번 달을 넘기면 현금 청산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몇억을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값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7월 말 이전에 급히 팔다가 보니까 이런 변칙이 동원된 걸로 보이고요.
3: 네.
5: 이게 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의 그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3: 네.
5: 근데 그 김혜경 여사는 지금 저 공유 지분으로 넘겨받은 지 1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3: 네.
5: 7월 말이 되면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까 그 전에 팔기 위해서 저 지금 같은 동네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다 보니까
3: 좀 무리했다?
5: 무리한 것 같은데
3: 네.
5: 실제 넘긴 것인지 또는 뭐 명의만 넘긴 것인지 그것도 뭐 불분명하긴 하지만 실제 명의를 넘겼다 하더라도
3: 네.
5: 대통령께서 이렇게 바쁘신데 하루에 그 SNS에 글을 그렇게 많이 올리다가 이거 이달 말 이전에 집 팔기 위해서 이런 정말 변칙적인 일을 벌이셨나 나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을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아마 이번 주 부동산 대토론회 때 이 부분 뭐 직접 해명하지
5: 뭐
3: 않을까.
5: 이야기하겠어요. 뭐,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래 네. 나라 일 바쁘면 그 일 좀 챙기시지 집을 벌써 이거 저 관저에 들어가신 지가 1년이 됐잖아요.
3: 네.
5: 그동안에 집을 안 팔고 있다가 재건축이 예, 진행이 되니까 급히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 이전에 팔지 않으면
3: 네.
5: 이거 현금 청산되는 대상이 되니까 그거 매수자 구하려고 지금 하다가
3: 알겠습니다.
5: 뭐 겨우 만나긴 만났는데 그분이
3: 네.
5: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돈 조금만 받고 우선 근저당 설정하고 명의 넘겨준 건데
3: 네.
5: 실제 명의를 이어받은 분도 자기 집을 안 팔았잖아요. 아직 팔면 돈 주겠다는 건데
3: 네. 한번 지켜보시죠.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는지.
5: 네, 근데 뭐 어차피 그분은 좀 싸게 샀으니까 자기 집 팔고 이쪽으로 넘어오겠지만
3: 네.
5: 궁금하기는 궁금합니다.
3: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답변도 하시겠죠.
5: 예.
3: 네.
5: 네.
3: 그리고 국민의힘 문제 좀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뭐 조경태 의원 징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5: 윤리위원회는 사실 최고위에 뭐 아무런 보고를 하거나 또
3: 네.
5: 최고위가 윤리위원회에 어떤 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3: 네.
5: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3: 네.
5: 일단 당원 당규를 심각하게 그 위반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이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3: 네.
5: 그렇게 간다면 뭐 윤리위원회가 좀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 원론적인 얘기.
5: 예,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3: 네.
5: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란을 가속화시킨다면 그런 것은 윤리위원회가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3: 네.
5: 좀 대승적으로 결정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3: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늘 1심 선고 날이거든요. 의원님 뭐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좀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5: 예, 제가 그 잘 아는
3: 네.
5: 변호사님이 오세훈 시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100% 무죄라고 장담하시거든요.
3: 네.
5: 그리고 제가 그 증거관계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봤는데
3: 네.
5: 너무나 자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다만 민주당이 무슨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을 동원해서 무슨 여론조사까지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여론몰이를 하고 또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3: 네.
5: 재판부가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판결을 한다면 저는 100%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증거나 증언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5: 무죄의 확증만이 남아있는 재판입니다.
3: 아,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오늘 한번
5: 네.
3: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신천지 문제까지 나오고 정청래 후보 차량 습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5: 신천지에서 입당을 우리 당에 입당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내 경선을 도왔다 이런 보도는 봤는데
3: 네.
5: 그분들이 또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몰려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3: 네.
5: 민주당 사람들 정말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5: 뭐 신천지가 우리 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도 저는 좀 그 별로
3: 네.
5: 효과성이 있겠느냐. 통일교가 뭐 10만 명 입당을 해서 우리 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니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전재수 현 부산시장이 가리띠의 시계를 받았느니 뇌물을 받았느니 뭐 그런 논의만 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3: 네.
5: 이것은 뭐 그것조차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3: 네.
5: 민주당이 아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망조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3: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휴식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좀 올라오세요.
5: 네, 고맙습니다.
3: 네, 이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8: 이 형이 확정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9: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8: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10: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11: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0: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 같이 했어요. 뭐 예,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11: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7: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 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등 여러 가지 혐의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저의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8: 김 씨는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특검은 김 씨가 공사 수주부터 비용 지급 또 감사 무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2차 종합특검이 관저의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친분 있는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자격 없는 21g이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디올 의류 등은 대리 구매일 뿐이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인데
13: 뭐 혐의는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냥 특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특검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거고요.
12: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21g에 지급된 공사비 28억 원이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주목한 건 21g 측이 디올 의류 등을 전달한 시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5월 공사비 예산이 부족해 관저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 되자 21g 측이 김 씨 자택을 찾아 디올 의류와 장신구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직접 전달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재개됐고 행안부 예산 전용 논의도 이어졌는데 특검은 김 씨가 고가 물품을 대가로 불법적 공사비 지급에 관여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7: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의 칼날, 이 칼날이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8: 압수수색에 이어서 소환 조사도 이어지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4: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5: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14: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7: 이 장윤기 사건의 교훈은 수사권을 한쪽에 몰아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8: 국민의힘의 반발 속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입법 속도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전문가 공청회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 첫 일성은 작은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사실상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17: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16: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부실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까지 격화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민주당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고리로 거듭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18: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검사가 반려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 관련입니다.
16: 이 같은 집권 여당의 속도전 채비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실 등을 거론하며 보안수사권 존치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19: 수사 주체에서 은폐 주범이 된 국수본 민주당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6: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더한 완전 폐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추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까지 확정한 뒤 8.17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당 일각에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수기 절차를 거친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늘도 내리고 있습니다.
8: 대서인 오늘 큰 더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20: 네,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는데요. 강원도 화천 지역에는 새벽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이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요. 남부 지역은 며칠째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1: 네, 정체전선이 중부 지역이나 그 위쪽에 머무르면서 남부와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지난 7월 9일부터 보름째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북 구미와 포항, 경남 창원, 강원 동해 등 남부 곳곳에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충청을 중심으로 폭염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더울 걸로 보이는데, 특히 경북 포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도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를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네, 이번엔 중동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로 최근 미군 4명이 숨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이란은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지난주 전사한 미군 장병의 귀환식이 진행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3: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날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에서 지난주 요르단 미군기지와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 의장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미국 방송 매체들도 무음으로 아무런 소리 없이 이 귀환식 장면만 생중계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세 번째로 미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 귀환식 참여가 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위대한 영웅들이었다며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지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겠다고 다시 위협을 했는데요. 앞서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무너뜨릴 거라고 예고했는데 오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나 근처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할 거라며 더 구체적인 경고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며칠 안에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전 조지아주 고등학교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소규모 충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4: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Because every time they make a deal, they want to change it and everything. They're not ready. They'll be ready very soon.
3: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일반적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또 주장을 한 건데요. 이란 쪽의 반응도 보죠.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3: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위 원칙은 눈에는 눈이라면서 이란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모두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잠시 전 요르단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서 미군 사상자가 또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군 경납고를 공격해 MQ-9 무인기 8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대형 헬기 2대도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오늘 원유 수출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엑세올링 글에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거라면서 이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동 지역 다른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야 해협에서 안보가 확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0: 과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공급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protect shipping. We think other countries should join us in that endeavor. We don't need them to, but they should because they're more impacted by it than we are.
2: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 항해 금지를 직접 경고했다고요.
0: 네, 국제해운회의소는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이 선박들에게 직접 무전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선박에 대해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모두 표적이 될 거라고 무전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후티 반군의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 발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선박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술에서는 불면증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음과 양이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의술의 불면증 치료는 오장육부의 기혈, 그중 심장, 비장, 간과 신장에 밀접한 연관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불면증이 온 병위나 병인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하여야만 낭비 없는 좋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을 세 가지로 변증하여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중국어로 양쉐 안신파, 양혈 안신법, 칭신 안신파, 청심 안신법, 류인 안신파, 유금 안신법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면은 오래된 불면증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한약에 침치료를 병행하면 치료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셨던 환자분들은 첫날 침치료를 받고 이튿날 한의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그 침을 오늘 한 번만 더 맞고 싶으셔서 예약도 없이 무조건 일찍 오셨다고 합니다. 홈메이드로 빵을 구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직접 담그신 매실 액기스나 맛있는 고추장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양의술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의 내경에는 변증 논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증 논치의 이론과 이치에 따라 환자마다 맞춤형 한약으로 불면증을 치료해드리는데 30여 년이 된 오랜 불면증도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시간에 나누어 불면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명당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바로 오늘 나옵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과 또 당내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3: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4: 네.
3: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있을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4: 그 이게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를 통해서 홍준표 이제 후보 등과의 경선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결국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3: 네.
4: 몰랐다고 발뺌해도 결국에는 유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영선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경원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측의 부탁을 받고
3: 네.
4: 여론조사 내지는 뭐 여론조작을 통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게 했다는 의혹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재판 끝에 이제 선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비용까지 대납되게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그 법리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3: 네.
4: 하는 취지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 네.
4: 이제 재판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야당의 유력한 주자라서 혹시 재판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사정을 좀 봐주자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3: 네.
4: 이걸 어제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재판부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3: 그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좀 인식을 했느냐 알았느냐 그리고 사후에라도 뭐 승인을 했느냐 이런 증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이제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이렇게 제공했던 여론조사의 법리를 따질 때 재판부에서 이제 암묵적 합의가 있었느냐, 즉 명시적 지시, 그러니까 뭐 녹음이 있다든지,
3: 네.
4: 야 이거 여론조사 해줘.
3: 네.
4: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
3: 네.
4: 이렇게 지시한 문서 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3: 네.
4: 실질적으로 수혜자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이득을 보게 된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윤석열을 위해서 제공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3: 네.
4: 이거는 명태균 측과 이제 윤석열 측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3: 네.
4: 때문에 이번에 건도 증거가 명확하게 문서나 아니면 녹음으로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3: 네.
4: 누가 봐도 나경원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이득을 본 건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 측이 사실상 수혜자고 또 좀 더 오히려 윤석열 건보다 분명한 거는 돈을 김한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오세훈 씨의 후원자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분명한 편이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대납은 했다고는 하지만 분명하게 오세훈을 위해서 대납한 게 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그 어떤 재판의 틀 일로 볼 때는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 유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3: 그런데 이제 윤건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직접 통화도 하고 여론조사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까지 있었고
4: 네.
3: 김영선 씨 공천 대가성도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랑 어떠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 나눈 것이 없고 대가를 뭐 준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4: 지금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 씨를 7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3: 그런데 본인은 3번인가 만났다.
4: 예, 그러니까 그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특검에서는 7번 만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명태균 씨를 검증 대상으로 만났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가지고 좀 써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네.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말 자체도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반은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씨의 가장 큰 이제 저 측근인 그 강철원 부시장이 중간에 만나서 매개 역할을 계속 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명시적인 아까 글이나 녹음이나 이게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모든 것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점은 좀 분명한 것 같고,
3: 증거 없이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4: 근데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수혜자, 특히 이제 이런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은 선거법의 경우는 네.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법리의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형사 사건하고 다르게 이런 이제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기존의 판례들도 보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이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그런 이제 판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판결에서 똑같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것이고, 또 김영선 씨라고 하는 고리가 네. 딱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부부에게는 김영선을 공천해 달라는 게 있었고. 네. 오세훈 씨는 이제 명태균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김영선 씨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네.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분명한 어떤 대가 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쪽의 얘기를 조금 네네. 말씀하면서 이렇게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명태균 씨는 오세훈 당 시장에게 아니 김영선 씨 좀 어디 좀 챙겨줘라, 서울시 산하기관에 어디 짱이라도 줘라.
4: 안 챙겨줬다는 거죠?
3: 안 챙겨줘가지고 막 이 막 욕도 했었고, 또 오세훈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기소함으로써 정책인 탄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네. 최근에 당선되고 나서는 갑자기 초점을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기소고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는 보면은 뭐 명태균은 그냥 이제 사기꾼이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주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네. 재판 결과가 윤석열 경우를 보니까 아이고 불리하게 나올 수 있겠네 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결과를 예단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 프레임으로 지금 본인을 희생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으면 아 오세훈 시장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그 전에 탄압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네.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고 희생자다 이런 걸 오히려 미리 자락을 깔고. 네. 이제 이후에 1심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1심이 이제 오늘 나오더라도 2심 3심이 원래 선거법은 굉장히 빠르게 나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좀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다음 총선에서 혹시 국민의힘이 상당히 회복을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니까 네. 이런 재판도 기사회생해서 진짜 유력한 대권 후보를 뭐 이런 걸로 처벌하냐 네. 이런 프레임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3: 오늘 뭐 결론 나오니까요. 1심 예, 결과 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좀 혼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4: 예 이게 점입 가경이라고 그러나요? 네. 아, 좀 심각하네요.
3: 신천지 문제까지 종교 문제까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좀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판세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4: 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각축전으로 봅니다.
3: 각축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4: 근데 이제 응답하는 층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 네. 표심을 조금 표출하지 않는 정말 바닥에서는 보니까
3: 네.
4: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비등비등하다 이런
3: 만만치 않아요.
4: 예, 느낌이 들고 네.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젊은 우리 온라인 당원들이 많은데
3: 맞습니다.
4: 젊은 온라인 당원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층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4: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3: 네.
4: 여러 가지 이런 개혁적 과제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3: 네.
4: 이런 우려들을 꽤 하는 것 같아요.
3: 아,
4: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1표제를 사수하자 뭐 이런 이제 당내 현안부터 시작해서
3: 네.
4: 좀 개혁 당대표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꽤 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전체 표를 감안하면
3: 네.
4: 제가 볼 때는 아주 박빙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3: 개혁당 대표라는 표현도 쓰시고 1인 1표제라는 단어도 쓰시는 거 보면 정청래 후보의 워딩과 좀 비슷한데
4: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공명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3: 네.
4: 저는 결과적으로는
3: 네.
4: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신승하지 않겠냐.
3: 신승이에요?
4: 예, 이렇게
3: 신승.
4: 보는데 이유 중에
3: 네.
4: 하나가 이제
3: 네.
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3: 네.
4: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면 오래된 당원일수록
3: 네.
4: 조금 더 그런 이제 좀 나름대로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3: 네.
4: 또 거기다가 선호 투표제라서
3: 네.
4: 송영길 후보하고의 짝이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한 70% 정도의 지지자들이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겠냐 이게 대체적인
3: 네.
4: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근소한 차지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너무 진흙탕 양상으로 가서 이 신천지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니까
3: 네.
4: 조금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예.
3: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에게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들고 나온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니면은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세요?
4: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 봐서는 그만큼 선거전이 좀 치열해졌구나.
3: 네.
4: 뭐 솔직히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이낙연 그때 경선할 때 신천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실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3: 네.
4: 지금 최근에는 특검은 안 했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면서 특검은 안 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3: 맞습니다.
4: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보면은 광주나 이쪽이 이제 신천지의 12개 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지파가 그쪽에 이제 광주 등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3: 그렇습니까? 네.
4: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들 때문에 당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그때 이재명 이낙연 경선 이후로 당내에서도 계속 사실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 결과가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3: 네.
4: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 이릅니다만 이제 우리 당내에 유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은 아직도 사실은 뭐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3: 네.
4: 보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그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도 잠깐 언급을 했던데
3: 네.
4: 차제에 좀 이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좀 밝히긴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3: 네.
4: 특히 이제 우리가 1인 1표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3: 네.
4: 그전하고는 또 다르게
3: 네.
4: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세력이 이제 왕창 밀고 들어와서
3: 네.
4: 1인 1표를 악용해서
3: 네.
4: 어떤 그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3: 네.
4: 그런 점은 저희들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습니다.
3: 작년에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뭐 3천 명 정도 신천지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김민석 뭐 총리를 당대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폭로 기자회견 했거든요.
4: 그때 이제 녹취가 나왔었죠.
3: 네.
4: 그 체육계 관계자의
3: 네.
4: 면담 과정에서요.
3: 근데 지금 신천지와 관련된 부적절한 일은 김민석 후보가 지금 공개하고 폭로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4: 그러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함께 맞아요. 논의하면서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게 되면서 종합특검만
3: 맞습니다.
4: 우리가 처리를 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특검 대신에 합수본에
3: 네.
4: 이제 맡기자 이렇게 결론을 냈었단 말이죠.
3: 네.
4: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아마 조금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3: 네.
4: 이런 문제는 뭐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한데 다만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그때 이제 계엄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3: 맞아요.
4: 예 워닝을 했었고 네. 끝까지 계속 계엄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정보력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3: 네.
4: 뭐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 거죠. 예.
3: 근거를 어떻게 좀 제시하는지 지켜보고
4: 그러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3: 네.
4: 좀 만약에 그게 근거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3: 네.
4: 근거 없이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겠죠.
3: 네. 그 전당대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뭐 정치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 문제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예외조항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완전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4: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할 때도 논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3: 네.
4: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빨리 결론 내서 빨리 입법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3: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게 좋아요?
4: 예, 저는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3: 네.
4: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개혁 논의,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서 멍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결론 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오래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3: 그렇죠.
4: 두 번째.
3: 네.
4: 저는 수사권 관련해서는 일부라도
3: 네.
4: 피해자가 없도록 아주 극히 일부 예외를 두고 보안수사권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내 동의가 도저히 어렵고
3: 네.
4: 당내 분열이 너무 심하면 이런 경우는 저는 제가 지도부라면 일단 완전 폐지하는 걸로 입법을 하고
3: 네.
4: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하고
3: 네.
4: 그렇게 몇 가지 이제 약속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하는 거죠. 지금 제기하고 계신 예를
3: 네.
4: 들면 장애인
3: 맞아요.
4: 문제라든지
3: 네.
4: 여성 성폭력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3: 네.
4: 뭐 이런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 문제라든지
3: 네.
4: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혹시라도 정말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면
3: 네.
4: 그거는 바로 입법을 추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라도 저는 이거는 빨리 결론
3: 빨리
4: 내는 게
3: 결론이에요.
4: 이거는 역대 민주정부가 결국 검찰의 농단으로 혹은 여론에 이제 밀려서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서 정부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신뢰를 잃고 주저앉게 되는 이런 아픈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안 사건은 유지하고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것은 실패였다라고 그런 판단하시는 거예요?
4: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을 믿었던 거죠.
3: 네.
4: 사실은 보안수사권과 그리고 등 그래서 뭐 그때
3: 네.
4: 2대 범죄를 남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3: 네.
4: 그런데 부패, 경제, 범죄 등에서
3: 네.
4: 등을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이걸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법에 없는 각종 그 범죄 명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무한대로
3: 네.
4: 검찰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세력에 대해서 무한 탄압을 했었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스스로 만든 자가당착 중의 자가당착입니다.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3: 네.
4: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보안수사권의 일부 논란을 초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공소청, 수사청이 빨리 개청을 해서 빨리 진용을 갖추고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본류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고 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일부 작은 권한을 검찰에게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3: 네.
4: 역시 지금도 검찰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철진한 논쟁을 가지고 본류를 흔드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 우리 정부의 개혁의 갈 길을 막아서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점을 저는 오히려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예외적인 수사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계속 논의하고 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판단이 조금 부적절하다?
4: 저는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대통령님과 그 정성호 장관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저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하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현재 당내 상황이나 현재 그 여론 지형 이런 걸 놓고 볼 때 네.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당내 분열로 인해서 정권이 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당론으로 1차 채택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후속으로 여러 뭐 논의를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뭐 숙이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라도 어제 우리가 공청회를 한 결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다수의 당원들이 맞아 진짜 극히 예외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필요하겠네 라고 한 70% 이상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동의를 하는 조건이라면은 저도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극렬한 네. 대립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 지도부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3: 네. 불편하시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그 어제 인터뷰 내용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어물전이 썩어가기 전에 후각이 발달한 사람이 그걸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물전은 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뭐 집권 세력 이거 같아요. 이 말에 좀 동의하세요?
4: 표현이 너무 거칠죠. 네. 일단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 전에도 이제 재건축 논란을 네. 이제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뉴이재명이라는 말을 기획하고 네. 하면서 실제 기존 우리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을 벗어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4: 그런 본인이 일종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 네.
4: 그런데 그걸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는 썩 동의가 또 100% 안 되는
3: 비유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물전이라는
4: 좀 심합니다. 네. 그게 어물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뭔가 먹을거리가 있고 먹을거리를 나누어 가지거나
3: 네.
4: 아니면은 어떤 이게 이제 이권 뭐 이런 개념으로 약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려가 네. 좀 있지요. 그러니까 네. 좀 표현도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3: 네.
4: 그래서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유시민 작가 말씀대로 뭐 앞서서 뭐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일종의 예지자 뭐 이런 걸로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약간 이야기한 셈이니까 그런 점은 또 저희들이 긴장해야 될 점도 뭐 있다고 보니까 한번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번 뭐 우리도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3: 유시민 작가의 저런 참전 지난 주에도 했었고 오늘도 하고 이제 목요일 날 또 다른 방송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전당대회에 권리당원들의 표심 선택에 영향을 끼칩니까?
4: 줍니다.
3: 줍니까?
4: 예. 그래서
3: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4: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든다고 봐야죠.
3: 네,
4: 특히 그렇죠.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정청래 편을 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3: 네.
4: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이제 이 후보나 혹은 아니면은 소위 뉴이재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경계심 이런 걸 발동시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네.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저는 정당 내에서 잘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귀결점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뭐 우리 민주당 내에 건전한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그런 긴장하는 그런 견제 관계를 구성한다. 이것도
3: 네.
4: 저는 국민의힘이 워낙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네.
4: 저는 우리 자기 면역을 하는 차원에서도
3: 네.
4: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또 삼을 필요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3: 네.
4: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도
3: 네.
4: 너무 거칠고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아쉽다 이런 말씀.
3: 짧게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은 결국 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4: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당정 분리 네. 그거에 기초해서 당정 협력 관계 대등한 네. 협력 관계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일반적인 지금 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면 자신의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있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비전과 이제 이 바람대로 한번 정치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것은 뭐 대통령은 누구나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경계하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반드시 망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대통령이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탄생한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과 정당을 잘 조화시킬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3: 네.
4: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것을 지난 1년간 정청래 지도부가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화합하지 못했던 그 책임이 저는 절반 최소 절반
3: 네.
4: 심하게는 뭐 좀 더 있다고 볼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씀은 일면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그것은 적절해요?
4: 저는 그 점은 좀 대통령께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유시민 작가의 저런 반응을
3: 네.
4: 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는 안 하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응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닮은 꼴 소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댓글로 네. 우리 김정현 기자님 네. 뉴스명당에 나훈아 아니냐 네. 그런 댓글이 있던데 어때요?
2: 좋습니다.
0: 이 세상에
2: 하나밖에
0: 네 윤희용 대표님 뉴스명당에 브래드 피트 어때요?
1: 브래드 발 빵 피트 발
2: 빵형으로 하면
1: 빵발이라고 네.
0: 아니 근데 청취자분들이나 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장성철 뭔 소리 아마 그러실 텐데 진짜 윤희용 대표님은 브래드 피트랑 많이 닮았어요.
1: 근데 아이들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0: 큰일 날 뻔했어요.
1: 엄청 욕을 먹었는데.
0: 김수민 평론가님 뉴스 네. 명당의 SG 워너비 이석훈이랑 닮았다. 네? 이석훈.
2: 이석훈? 네. 처음 들어보는.
3: SG 워너비. 유재인간? 유재인간 이석훈인가?
0: 네, 몰라요. 아, 저도. 아. 이석훈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PD님이 그런 댓글이 올라온다고 그러시네요.
1: 비슷하세요.
0: 이석훈.
3: 아, 잘생기셨는데요?
0: 김수민 평론가님 잘생겼어요.
3: 아닙니다. 저는 네. 이거 괜히 저를 좀 한방 먹이려고 하는.
0: 아니요.
3: 네, 숨어있어요. 이렇게 숨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최고의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저희는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부터 가볼게요. 윤희용 대표님 소개시켜주세요. 예,
1: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18일 19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했어요. 이제 호남만 대상으로 네. 한 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이제 전북 그다음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김민석 40.5, 네. 정청래 24.3, 송영길 15.4, 네. 고민정 3.3, 김보미 2.2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 호남에서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호남은 이제 워낙 민주당 지지율 높으니까요. 그 호남의 이제 기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전국 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확인됐던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변화가 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우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인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이 나왔으니까 그중에서 전국의 조사를 하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한 후에 송영길 후보를 1순위에서 지지를 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송영길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3위가 예상되는 후보의 2순위 흐름이 누구한테 이 분배가 되고 있느냐.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경쟁하고 있어서 누가 이제 1, 2등을 하냐, 이렇게 또 누가 3등을 하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에 나오는 결과 순서대로 한다면 이제 3위에 송영길 후보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경우에 3위가 됐을 때 2순위 응답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얼마만큼 가느냐 또는 김민석 후보에게 얼마만큼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다. 그래서 그걸 지난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약간 지나긴 했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같은 이제 스트레치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ARS 조사 방식인데요. 전국에 조사를 했고 이제 이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여기서 1순위는 김민석 40, 정청래 28.2, 송영길 12.3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결과들은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럼 이제 2순위 응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1차적인 수혜자는 송영길 후보인 거예요. 왜냐면 양쪽에서 이제 2순위로 받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만약에 순서가 이제 그대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3위 후보가 송영길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송영길 후보의 2순위로 이제 그 누구를 찍었냐
0: 누구예요?
1: 예, 그러면 거기서는 송영길 후보를 1순위를 찍었는데 그러면 2순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김민석 52.6, 네. 정청래 15.2
0: 확 차이 나네요.
1: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조사 방식의 한계로 그 후보도 다시 넣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은 18점이 동일하게 이제 1, 2순위 모두 찍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절반 가량은 김민성 후보로 가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김민성 후보는 약간 이 구도 자체에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깨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를 1순위 지지했는데 그럼 2순위 송영길 후보하고는 대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후보를 제일 좋아했던 분들이 2순위에서는 본인한테 흐르는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보면 좋을 포인트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정현 기자님,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네. 판세 좀 짚어주세요.
2: 이번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87 전당대회 관련해서 24개의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 여론조사 흐름이 오늘 말씀드린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1강, 1중, 1약 이렇게 구분되고요.
0: 아니 근데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이 70%잖아요. 네. 우리 권리당원 여론조사 해본 적이 없잖아요. 수치 네, 모르잖아요. 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2: 근데 그거 이제 당원 명부가 없으니까 그걸로 네.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서 네.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8.2 지난해 전당대회를 여론조사가 한 27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치를 비교하면 과연 어떤 집단이 실제 결과치에 유사할까를 조사해봤어요. 근데 이제 진보층, 예. 충청권,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호남 이렇게 해가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0: 그럼 예. 유추해본 결과 네. 김정현 기자님 어떻게 예측을
2: 그것도 이제
0: 합니까?
2: 그 결과도 네. 1강 1중 1약이에요. 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근데 다만 김민석이 과반 달성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 같아서
0: 1순위 투표에서
2: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순위 투표. 근데 2순위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5개가 발표됐습니다. 네. 근데 5개에서 송영길의 2순위에 모름 없음을 빼고 김민석과 정청래한테 간 표를 그냥 100%로 재환산을 했을 때 네. 대략적으로 7-3 많게는 8-2까지 김민석한테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이 현재로서는 당선권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0: 한 뭐 40% 된다고 네. 하는데.
2: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이 정청래를 되게 큰 격차로 따돌립니다. 근데 진보층에서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좁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는 중도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의 결집력이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네. 낮아지면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높아지면 김민석이 유리할 텐데 높고 낮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보면 통상적인 민주당 전대는 투표율이 권당 투표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네. 직전 민주당 전당대회는 56인가 57까지 갔어요.
0: 그래요.
2: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까워진다면 김민석이 좀 더 유리하지
0: 높겠네,
2: 않을까.
0: 높겠네. 기본적으로.
2: 높을 것 같아요.
0: 네, 네. 50% 높겠네요.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각 후보 캠프 분위기 좀 취재해보실 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의외인 게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좀 쫄거나 위축되지를 않아 보이거든요.
2: 네.
0: 실질적으로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도 있고요.
2: 근데 이제 도대체 네. 그런 말씀하신 걸 많이 들었는데 네. 기자들한테 네. 약한 척, 우는 척, 네. 우리가 못 나가는 척은 할 수 없는 것이고
0: 아니 그래도 좀 친한 분 있으면 네. 아유, 김 기자 우리가 솔직히 네. 이건 어려워
2: 네, 아무리 친해도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네. 과연 정청래 대표는 왜 출마한 것이며 당선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출마했을 텐데 네.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저도 그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0: 그래요?
1: 그거는 꼭 네. 일단 두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0: 안 돼. 그거 좀 이따 얘기해.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네. 발언권 드려봤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현재 판세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십니까?
3: 네. 아까 전에 언급됐었던 조원 CNI 조사는 호남권 조사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일단 이 조사를 보면 송영길 후보가 김이 좀 빠지겠다.
0: 네. 네,
3: 송영길 후보가 유일한 후보는 아니지만 김보미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빅3라고 하는 후보들 중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15% 정도의 득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처지고 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양강구도 를 깨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유시민 작가 발언이 송영길 후보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사이에 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네. 조금 마음 놓고 송영길 후보를 제3의 안으로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유시민 작가가 선을 완전히 그어버리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려면 국무총리 출신인 김민석 후보를 찍어야겠다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렇게 보세요?
3: 이게 선거라는 게 항상 성동격서 같은 거라 결국에는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지면 그 싸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송영길 후보가 그런 타격이 있을 텐데 호남에서 바로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은 좀 송영길 후보한테 불리한 거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청래 대 김민석 이쪽으로 이목이 더 쏠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선호투표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김민석 1순위 송영길 2순위 이렇게 찍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송영길 후보는 1순위 표를 더 올려서 네. 1차 개표에서 2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목표일 텐데 근데 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김민석 대 정청래 싸움이 격화돼서 송영길 후보가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교묘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거는 김민석 후보에게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일단?
3: 저는 이번에 그 유시민 작가 발언 이런 것들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0: 서로 지금 과거 파기하고 있잖아요. 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격했어. 그랬더니 네네. 뭐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말이야. 정청래 아 이거네 공개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은 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공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까요?
3: 일단 김민석 후보가 4년 전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지방선거 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사적인 그런 판단, 그러니까 개항을 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패인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독자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때 컷오프로 지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 정청래 후보 쪽에서 파온 건데 네. 파묘라고 네. 하죠. 그런데 저도 네.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0: 그러니까 생각 저도
3: 못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까지 지내버렸기 때문에
0: 그러네요.
3: 이재명 이퀄 김민석 이 공식이 네. 성립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설령 네. 그 공격이 먹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범친명 유권자 사이에 김민석이 그런 사람이었어? 혹시 대표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령 몇몇이 생각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든가 이렇게 되겠죠.
0: 알겠습니다.
3: 그래서 그런 논란이 김민석 후보 뭐 정청래 후보한테 특별히 유리할 건 없다. 근데 거꾸로 그럼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논란 네. 이거는 뭐야? 일단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지? 혹은 뜬금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네. 되는 거고
0: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3: 그런데 네,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네. 이 부분은 저는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하게 대치기. 돌아갈 것이라고.
0: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아까 두 가지 뭐 네. 얘기하시죠.
1: 일단은 이제 뭐 이번에 그 양쪽 다 이제 승리를 뭐 자신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대 논리 중에 근거가 이제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아마도 이제 지난번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른바 이제 친청 성향에 있는 인물과 추미애 후보였죠. 그다음에 친명 성향의 이제 후보 한준호 후보 상징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격차가 많이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절반을 이겼기 때문에 아, 이 권리 당원들은 이 흐름이 이제 있다. 수도권에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나오는 여론조사들과 다를 수 있다. 권리당원의 흐름은 이제 이게 이제 강력한 근거예요. 또 하나 이제 반대쪽에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권리당원의 규모가 뭐 130만, 150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단일한 특성의 흐름들을 강화한다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여론과 이제 별 차이 없는 정도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당 지지자들 여론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 이게 이제 이 근거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일정 부분 저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자신 있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권리당원 다른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게 하나고
0: 네.
1: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주류의 흐름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제 서사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0: 네.
1: 지금 가지고는 사실 유력 뭐 대권주자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른 상황일 텐데 이 과정을 통하면서 사실은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서사를 만들게 되면 이후에 이제 그런 그룹들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뭐 이제 친문적 성격에 있는 인물들 중에 조국 후보도 조국 전 대표도 있긴 하지만 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본인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제 판단도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번 전당대회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페이지 문제와 관련일 텐데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실시했어요. 요거 수치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지금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0: 예.
1: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경찰의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위해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선택지가 하나 있었고
0: 예.
1: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제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0: 예.
1: 전체적인 응답은 61%가 유지해야 한다였고 폐지해야 한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떤지가 중요한 여론인데
0: 네.
1: 민주당 지지층만 살펴봤을 때도 유지 의견이 46%, 전면 폐지 39%.
0: 오.
1: 그래서 뭐 이제 요 안에서는 오차범위 더 커지긴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보안사건 폐지 논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럴까요?
3: 어떤 후보에게도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리하지도 않고.
0: 아니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네. 나는 완전 폐지야. 나는 정말 이거 완전히 티끌만큼도 이거는 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 근데 김민석 후보도 네. 저도 폐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고
0: 네.
3: 송영길 후보도 입장 변화 없다
0: 네.
3: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0: 네.
3: 전당대회는 영향을 이게 별로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상대적인 건 있을 수 있는데 보안 수사권의 유지를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고 그 사람이
0: 그러네요.
3: 네, 그 사람이 이번에 조사에서도 반 정도가
0: 그러네요.
3: 민주당 지지자의 반 정도가
0: 네.
3: 이 보안 수사권 유지에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민주당한테는 악재죠.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가량의 생각을 민주당이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0: 네.
3: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는 악재인데 특정 후보에게는 어떻게 될 거냐 비슷비슷할 텐데 근데 그나마 민주당 지지를 하면서도 보안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고를까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이 입장 선회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0: 그렇죠,
3: 수는 있거든요.
0: 그렇죠.
3: 그러면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한테는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리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근데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게 어쨌든 당심이 이번에 반영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하고 민주당 당원들하고 이 생각의 차이가 괴리가 꽤 있는 겁니다.
0: 꽤 있어요?
3: 네. 왜냐하면 지지층에서는 절반 가량이 보안수사권 유지 의견인데 민주당 당원 중에 나 보안수사권 유지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0: 네.
3: 그리고 지금 의원들도 신중론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심으로 가면은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가 과연 크게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0: 김정현 기자님 네. 기본적으로 뭐 별 영향 없을까요?
2: 이게 모든 후보들이 지금 그 보안사건 폐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뭐 이게 구분되지 차별성이 있는 주장이
0: 없어요?
2: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를 따진다면
0: 네.
2: 그 새 후보랑은 별개로
0: 네.
2: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하다
0: 불리해요?
2: 이렇게 볼 것 같아요.
0: 왜요?
2: 왜냐하면 검찰 그러니까 개혁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개혁 당하는 사람이 개혁 되는 줄도 모르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0: 네.
2: 것인데 지금 숙이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웬걸 갑자기 보안 사건이 이렇게 온 동네방네 다 알려지게 됐어요.
0: 네.
2: 그래서 사실 개혁은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꽹가리 치면서 굳이 보안 사건에서 몰라도 되는 분들까지 다 알게 됐단 말이죠.
0: 그렇죠.
2: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안 사건을 설사 일부 양보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불만족한 여론이 있을 것이고
0: 네.
2: 관련된 비판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를 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한 가지 또 재밌는 일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야 나랑 토론하자 그랬는데
2: 네.
0: 이건태 의원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전현기 의원도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2: 네.
0: 됐잖아요.
2: 네.
0: 이 한동훈 의원과 이 토론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2: 절대 하면 안 된다.
0: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2: 왜냐하면 일단 여론 자체가 갤럽에서 나왔듯이 지금 유지해야 된다는 보안사건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잖아요.
0: 네.
2: 그럼 일단은 그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고
0: 네.
2: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 네. 별다른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면 민주당하고 붙어가지고 한동훈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갑자기 이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민주당에서 하고
0: 그래서 한다고 했다가 아예 안 할래 그런 거는 좀 체면이 많이 깎인 거 아니에요?
2: 그렇다 한들.
0: 한들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2: 욕을 먹는다 한들 네. 안 하는 게 맞죠.
0: 윤희용 대표님.
1: 아마도 이제 강행했다고 하면은 더 큰 당원들의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전당대회에서 후보들마다 이것이 이슈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좀 만류가 상당히 이제 강했을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는 컷오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컷오프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지명도가 다른 높은 최고위원 후보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붙여서 하게 되면 주목받으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을 텐데
0: 네.
1: 좀 한 단계 더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참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네.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0: 네. 그 마지막으로 윤희용 대표님 올해 네. 정치권 관찰하셨으니까 전당대회 때
1: 네.
0: 이렇게 정청래 후보 차량을 파손하고 위협하고 이런 거는 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때 어떠한 좀 동정심을 얻어서 정청래 후보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을까?
1: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슈 자체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가 선거 캠페인 전략에서 네. 모든 이제 후보들은 자기 포지션 전략이 있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선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자도 있고 계승자도 있고 현역 이제 포지션도 있는데 지금 오게 되면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현역으로서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도전자 포지션을 상당히 영리하게
0: 그러니까요.
1: 잡은 거예요.
0: 동정.
1: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것들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과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쟁자 후보 측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별 영향 주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 도전자 포지션을 또는 약자 포지션을 강화하는데 이렇게 활용하겠죠.
0: 네.
1: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세 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0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오늘 새벽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시간당 50mm 극한호우 가능성까지 예보했는데요. 정체전선이 휴전선 위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릴 걸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 대전과 충청 지역에 50mm, 경북 내륙에 40mm 정도입니다. 오후부터는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과 대구에 최대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1: 네, 오늘이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요. 남부 지방은 며칠째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0: 네, 정체전선이 중부지역이나 그 위쪽에 머무르면서 남부와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지난 7월 9일부터 보름째 열대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북 구미와 포항, 경남 창원, 강원 동해 등 남부 곳곳에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충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더울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북 포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도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를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000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3: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문제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여론조사 일부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4: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5: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의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 같이 했어요. 뭐 예,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0: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의 표정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5: 선거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역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에 자초한 셈이라며 또한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6: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4: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심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흘 동안의 예비 경선 절차를 마치고 전당대회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을 발표합니다. 중앙위원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가운데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고요. 각 결과를 합산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3: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한 국민의힘이 자당 몫의 위원장직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와 외통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 가족위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당 원내행정국은 어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접수했는데 3선의 김희정, 송석준, 김성원, 이만희, 이양수, 이미자 의원은 단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국토위원장의 경우 3선의 김정재 의원과 4선 유희동 의원이 함께 후보로 등록하면서 유일하게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군함 파견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전으로 접어들던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최근에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유로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즉 이 해협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대 정도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 한두 발 정도 발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다 라면서 군사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한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에게 꼭 집어서 요청을 강조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청구서를 공개적으로 보낸 셈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이 군함을 보낸다면 예상되는 장점과 반대로 리스크 등은 뭐가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부담을 나누자라는 요구입니다. 미국은 해군이 전 세계 해운 안전과 핵심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 있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맹국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실질적인 군사적 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이란 전선의 진영화 라는 차원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다면 미국 주도의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측면도 미국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등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 나라도 이 전쟁을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100% 우리를, 100% 우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라고 대외적으로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자, 이 같은 명분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전선을 미국 혼자가 아닌 다국적군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대이란 전선 진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 목적은 그렇다 치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기대 효과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첫째는 국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함 파견을 통해서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직접 보호하면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 동맹 강화 라는 측면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굳건한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향후 다른 안보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호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대 효과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국제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나라임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이나 뭐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군함 파견은 여전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중동지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입니다. 해협의 폭이 좁고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은 지역 특성상 우발적으로 교전이 발생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서 파견된 국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교전이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란과의 외교적인 마찰 및 경제적인 후폭풍입니다. 이란이 한국의 군함 파견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에 현지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고 또 외교적인 마찰도 최악으로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국제시장에서 팔아서 이 큰 돈을 벌고 있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는 중질유이기 때문에 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정제를 다 마친 후에는 경질유를 갖다 정제한 것보다도 마진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제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중동산 중질유를 싸게 사다가 고도의 정제 기술로 정제한 후 비싸게 되파는 그 과정에서 이 엄청난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산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범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상되는 리스크의 마지막은 바로 국내 정치적인 부담과 국론 분열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도 엄중한 시기에 핵심 전력을 해외 분쟁 지역으로 차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파병의 정당성을 두고 한국 내 정치권 및 여론 간의 이 찬반 논쟁이 논쟁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같이 장점도 많고 리스크도 많은 이 청구서를 받은 대한민국. 과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해낼지 걱정되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습니다.

0: worldwide travel alert for Americans abroad, and it cites heightened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nd warns that groups supportive of Iran could target U.S. citizens and interests overseas. The agency urges Americans to exercise.
1: 연방 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전 세계 미국인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가 사실상 휴지 조각되고 군사 공격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나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홍해 해상 봉쇄를 발효하자 중동 전역의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국무부의 판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홍해까지 확전 소용돌이에 휘말릴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확산됨에 따라서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며 중동 전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 외 다른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도 중동 쪽으로의 여행이나 중동을 경유하는 여행은 당분간 자제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에게 10일간의 휴전안을 제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안의 최종 목표는 이란에게 서비스 요금을 받게 해주자라는 것이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검토 중이다라고 또 밝힌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일단 중재에 나선 나라들은 카타르, 이집트, 파키스탄 등입니다. 이들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완전히 재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10일간 휴전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흘 동안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를 알아봤더니 정말 가관입니다. 중재국들은 열흘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안전 방안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그 내용은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도록 허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아,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란에게 통행료는 아니고 서비스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쟁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자유롭게 다니던 그 엄연한 공해상에서 이제는 이란이 통행료가 됐던 무슨 뭐 서비스가 됐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열흘 동안 논의하자라는 것이어서 기가 찹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검토 중이다라고 하니까 더 기가 찹니다. 이란으로서는 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용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재국들이 들고 나온 그 이름이 서비스 요금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받겠다라고 제기했던 그 이름입니다. 이란의 통행료를 못 받게 하고 그곳에서 미군이 안전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미국이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서비스 요금이 이란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 엄연한 공해상에서 서비스 요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그 통행료가 어느 순간 은근슬쩍 공식화돼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란 전쟁을 호기롭게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이 상황도 예견하고 전쟁을 일으킨 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젠슨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미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분야별 AI 리더들이 이같이 미국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삼성, SK, 네이버, 엔비디아 리더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회동하는 자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동 날짜로는 내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기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AI 시장의 메모리와 GPU, 생성형 AI 서비스 등 분야별 최고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연출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젠슨 황 CEO는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삼성, SK, 현대차,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두루 만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회동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최근 이어진 반도체와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미래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북한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이 IT 기업 총수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미 3개국의 순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 순방 첫 방문지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AI 혁신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를 보유한 엔트로픽과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 오픈AI와 엔비디아 CEO들과 마주앉습니다.
2: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1: 이어 국내 AI 혁신 기업들까지 한데 모이는 AI 서밋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핵심 기업 삼성과 SK는 물론 실물 인공지능 선두주자인 현대차와 네이버 총수가 총집결합니다. 기업 간 단순한 MOU가 아닌 장기 계약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김용범 실장은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숫자일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힐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1: 이 대통령은 이어 25일부터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칠레, 아르헨티나도 찾아 자원 외교에 주력합니다.
3: 이들 국가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1: 이 대통령은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교민 간담회를 연 뒤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네, 이어서 최근에 산 차량에서 툭하면 업데이트하라라는데 이게 좀 찝찝한 이유 전해드립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 기술이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은 흔히 OTA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풀네임은 오버 더 에어입니다. 즉 무선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에서 별도의 케이블 연결이나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무선으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 OTA입니다. 이 기술은 테슬라가 지난 2012년부터 모델 S 차량에 처음 적용한 이래 지금은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최신형 자동차라면 툭하면 연락이 옵니다. 업데이트하라고. 수동으로 센터에 가서 업데이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이 기술은 차량 시스템을 관리하고 빠르고 값싼 그야말로 그저 버튼 몇 번 누르면 되는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OTA 기술이 확산되면서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개인에 대한 해킹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는 운행 중인 차량을 해킹에 의해서 타인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차량 두 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한 대에서 이 OTA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론적으로는 차량 제조업체가 해당 차량을 멈추거나 운행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OTA 업데이트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의 해킹이나 국가에 대한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내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7: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야구장에서 앉아있다라는 이유로 뒤통수 맞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관중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자 왜 안 일어나냐 라면서 뒷자리에서 뒤통수를 때린 그 노인의 영상이 퍼지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최근 시카고 컵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 시작 전에 국가가 울려 퍼지자 대부분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불렀지만 한 청년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뒷자리에 있던 한 노인이 청년을 향해서 몸을 굽혀 무언가 속삭인 뒤에 갑자기 손을 뻗어 그 청년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뒤늦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중 한 명은 이 노인의 행동을 말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은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조회수 600만 회를 넘기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년을 때린 노인을 둘러싼 반응은 그런데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나라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진 것이다 라면서 노인 편을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보면 대개 흐뭇해하겠는데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다 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건 폭행이다 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을 확산시킨 TMZ가 발빠르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 재창을 위해서 때려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는 안 된다, 남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답했고 36%는 가능하다, 국가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64%입니까? 아니면 36%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인분이 과연 때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건 맞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일어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일어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만일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일어나지 못할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때리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뒤통수를 빡 때렸는데 그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다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서 누군 사면 해주고 누구는 사면 안 해주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성범죄자는 물론 거물 마약 사범까지 사면해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명이나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600여 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다만 대통령이 사면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사면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 법 조항만 내비놓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최대 250명이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대형 범죄자들도 줄줄이 사면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건국 25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을 기각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 관련 피고인 약 1,600명을 사면하는 등 정치적 지지자들을 무더기로 사면해준 것은 물론이요, 마약 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운영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면해줬습니다. 이참에 몇 건만 더 볼까요? 네,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아버지, 즉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는 탈세와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받았습니다. 전과 기록 자체를 아예 싹 지워줬습니다. 또한 의회 위증 및 증인 매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신의 측근 로저 스톤은 복역 도중에 감형을 받은 뒤 곧바로 사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에 대해서 그토록 적대적인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계 창펑 자오 역시 사면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 지지층 일각에서도 당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슬쩍 빼면서 나는 직접적으로 창펑 자오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강력한 추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그저 측근들의 추천이 있으니까 사면해줬다 라는 이 발언. 이 발언은 당시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반인들의 사면은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어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상원과 하원은 어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같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프랑스 내의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SNS 계정을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SNS 플랫폼, 즉 그 회사들은 15세 미만에게 이미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어카운트들은 앞으로 4개월 내에 모두 차단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과 레바논 간의 직항 항공편이 41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에 SNS를 통해 모든 미국 국민이 이 아름다운 땅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미국 항공사가 레바논으로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레바논 간의 직항편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지금은 어찌만 당시에 있었던 항공사 이 TWA 여객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은 그동안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으며 제대로 대우받게 할 것이다 라면서 레바논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딸 티파니 트럼프의 남편이 레바논계 미국인입니다.

0: 정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도 좀더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플립플랍이나 샌들을 즐겨 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 신발은 발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죠. 보행을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허리 부담을 높입니다. 네,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인 요통. 일생에 단한번 이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요통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 플립플랍이나 샌들 같은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보행 시에 발은 지면의 충격을 1차로 흡수하는 신체 부위죠. 발 아치는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분산을 시켜야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는 부담도 완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밑창이 좀 얇거나 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여름 신발들은 특히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끈을 움켜쥐는 그런 특유의 보행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조금 더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보폭은 줄어들면서 보행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보행 패턴이 반복된다면 결국 발목과 무릎, 골반 요추까지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신발을 잘 신을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 허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름철이니까 한 번쯤은 상기해 주세요.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2: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8: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9: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서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을 향해서는 이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유독이 중국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와이텐의 보도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3: China engaged in other election-related activities to undermine my first administration and our 2020 campaign.
12: 별 근거도 없는 주장에 미국에서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4: We have seen so many examples of this president's craziness when it comes to the 2020 election.
12: 결국 트럼프의 허풍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별일 아니라며 사실상 없던 일 취급한 겁니다.
13: It took place a long time ago. I think China is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today than it was then. But look, they do things and we do things to them. I'll be honest. We do things to them too. It's not a one-way street.
12: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루비오 국무장관을 아세안 회의에 보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정상회담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5: We anticipate that the trip is happening in September. They've continued to send over their teams to prepare for it. I've heard nothing otherwise.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 won't be coming.
12: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안에 이란 전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중국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1: 네, 미국 내 쿠팡 소송 이 관련 업데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법정에서 쿠팡 모 회사를 상대로 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과연 맞느냐를 놓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모 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은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죠. 쿠팡 INC 측은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 회사다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고인들이 포럼 샤핑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포럼 샤핑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쿠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미국의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가 맡았습니다.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쿠팡 INC가 투자자들에게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자회사 일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 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증거 개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기각이든 각하든 피고 측이 요구하는 판단 자체를 보류해달라라고 재판정에 요구했습니다. 이 증거 개시라는 것은 본안 심리에 앞서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그리고 증인들을 서로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한편 피해자들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그 배경에 대해서 쿠팡 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서 설립됐고 한국인은 물론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들도 쿠팡을 사용한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쿠팡은 모든 이들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인데 과연 재판 자체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비만 치료제가 대박나면서 비만해진 회사들의 치고받기 싸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 시장을 놓고 대형 제약사 두 곳이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비만 치료제 비교 광고를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송을 내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모두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입니다. 이들 제약사는 사실 비만 치료제가 대박나면서 비만해진 회사들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와 오젬픽 등을 판매하고 일라이 릴리는 제파운드와 마운자로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4개 제품이 현재 전 세계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서는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한 세계 최대 당뇨병 관리 기업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한 이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으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의 일라이 릴리는 노보 노디스크보다 후발 주자입니다만은 빠르게 성장해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의약품 판매 1위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보 노디스크 측은 일라이 릴리가 방송 광고를 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은 고용량 그리고 상대 제품은 저용량의 결과를 갖고 불공정한 비교 광고를 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 측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아예 방송 광고를 막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약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이제는 법정으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계 여권 파워 최신 순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이 갖는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192개국의 싱가포르에 이어서 여권 파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도 한국과 공동 2위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8개국이 적은 180개국으로 10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의 여권 파워는 20년 전인 2006년에는 1위였는데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상위인 국가가 36개 나라이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국은 37위인 셈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권에 있는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라는 점 등이 이 순위 하락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CNN은 미국 여권이 더 이상 가장 강력한 여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권지수 최하위는 22개 나라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35개국으로 97위,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등은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9: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8: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9: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11: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간의 무역 협정인 CUSMA, 쿠스마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우리 팀은 이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발효될 경우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새롭게 부과한다라는 관세는 와인과 아이스하키 장비 그리고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아직 협상의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 세계 해운업계에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이제는 홍해까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은 어제 전 세계 해운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항구에서도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선박은 경고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선박은 예멘군의 작전 범위 아니라면 어느 위치에서든 제재 또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인 후티는 사우디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예멘에 대한 봉쇄를 지속

0: 하고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을 처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사실은 이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큰 소리 치는 분위기와는 달리 군 내부에서는 사용할 실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어 등 핵심 요격미사일 구축군의 절반 이상을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도 30%나 소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이런 군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nd at this point, I don't think the Iranian regime places a lot of credibility in the sustainment of these strikes.
1: 전문가들은 이란 핵심 시설 한두 곳을 노린 단발성 타격은 가능하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러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무기 재고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한계 탓에 막대한 예산 수혈이 시급해진 겁니다.
3: The military requires a generational investment to deliver on peace through strength. We know the best way to create peace is to prepare for war, to deter it.
1: 결국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실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바닥나기 전 타격력을 보여줘 이란을 협상작으로 끌어내려는 과장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격 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들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의 늪에 빠져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투입할 전략 자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와이튼 설명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또 연장했습니다. 연방 관보위에 따르면 국무부는 어제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또 연장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 및 미국 국민의 신체적인 또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처리하는 체포 또는 장기 구금을 당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국 여권은 북한으로 가거나 머물거나 또는 경유하는 여행 시에 모두 여권 무효 조치가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였던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직후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1일자로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매년 연장돼 왔으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연장된 바 있었습니다.
4: 엘레이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 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하세요.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주택 융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증명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 풀답입니다. 융자 상한선은 250만 불까지입니다. 이 중 컨퍼밍 융자 상한선은 83만 불까지이며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3.5%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컴 증명이 필요 없는 non-QM, 소위 이즈닥 융자입니다. 최대 융자 상한선은 300만 불까지이고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10%부터 가능합니다. 자영업을 하실 경우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고 이자도 6.5% 정도로 저렴합니다. 요즘은 복잡한 풀닥 융자보다 간편한 난QM 융자를 많이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덥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뭐 80도대 후반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더 문제는 내일부터 주말까지입니다. 작은 일단 LA 한인타운 오늘은 낮 기온 87도, 그래도 내일은 92도, 금요일 92도, 토요일 91도, 일요일 90도로 예상됩니다. 그 일주일치 날씨 예보를 한꺼번에 쫙 보니까요, 내일부터는 계속 이 90도대 이상 9자만 계속 보이고 있네요. 먼지가 돼요. 네, 당분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간밤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아주 오랜만에 사랑하는 방송 선배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옛 얘기를 나누면서 울고 웃고 참으로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지금은 방송을 떠나 계시지만 멋진 방송인 저랑 이름이 같은 유미옥. 미옥이 있다. 저는 미옥이 하나. 지금도 늘 도전하며 멋지게 살고 계신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스승을 만나 꿈을 찾고, 누군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낯선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좋은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아픈 만남조차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묻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더 나아가 인생까지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오랫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만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인연이 되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시원하게 한번 출발해볼게요. 한여름에 듣는 캐롤은 어떤 분위기일지.

0: 파일벨의 캐논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로 변신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오늘 선풍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선풍기를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습기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워지는데 더위를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오셨나요? 영국의 축구 스타 케빈 키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도 없죠.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야 오늘 이거 분명히 재밌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기대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진짜 우리 하루가 훨씬 근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뭐 그냥 그렇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야 오늘은 재밌을 거야,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모든 일을 즐긴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즐기자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하루가 훨씬 더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지나간 어제의 실수나 아쉬움은 툭툭 털어버리고 오늘이라는 이 선물 같은 순간에 마음을 가득 실어보는 건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후회 대신 새로운 기회, 즐거움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아침을 여는 굿모닝 차차차도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페인 월드컵 우승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스페인의 대표팀 그 파비안 루이스와 가비 선수가 월드컵 우승 기념으로 자신들의 몸무게만큼의 토마토를 선물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아유 너무 수고했어? 이래서 고향에 가니까 이 고향이 토마토 특산지로 유명한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를 위한 특별한 환영식을 열었는데 이 두 선수는 체중계에 올라갔고 그러면 곧 몸무게만큼 토마토를 얹어서 선물하는 이세 그 환영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선수는 187파운드, 한 선수는 151파운드 싱싱한 토마토를 품에 안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승의 주역 동상도 건립할 시당국에서 동상까지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대표팀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정상에 올랐는데 무려 5,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과 함께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우승 기념 반지까지 수여받게 됐죠. 얼마나 좋을까요? 몸무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바다 거북이가 400파운드나 나가는군요. 얼마 전 케이맨 제도의 한 멋진 해변 리조트에서 수영장에 갇혀있는 커다란 암컷 푸른바다 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400파운드나 나가는 거구였습니다. 요즘 이 바다 거북이들이 한참 이 산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미 거북들이 밤에 알을 낳으려고 해변으로 올라오는데 이 해변가 리조트나 건물들의 환한 인공 조명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달빛이나 별빛이 반사되는 바다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건물 불빛에 홀려서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땅과 높이가 똑같은 진항형 이 수영장에 툭 빠져버려서 400파운드나 되는 거북이가 수영장에 갇혀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다행히 총 출동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400파운드나 나가는 이 거대한 거북이를 안전하게 끌어올렸고요.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바로 위치 태그까지 딱 붙여서 무사히 고향에 연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7: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7: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6: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7: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극장 오늘은 해먹 위에서 망고를 먹는 날입니다. 인생에도 흔들 의자가 필요하다. 오늘은 내셔널 해먹 데이 그리고 망고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해먹에 누워본 적 있으세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바람이 살짝 흔들어주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아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해먹은 원래 놀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이 땅의 벌레와 뱀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천을 걸어 잠을 잤던 것이 오늘날 해먹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된 것이죠. 또 오늘은 망고의 날. 망고는 이상한 과일입니다. 망고 망고. 껍질은 투박한데 안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죠.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는 지친 마음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고 한 입, 해먹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더 빨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해먹은 앞으로 가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라고 흔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깐 멈춰있는 시간이 결코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해먹은 어디인가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우 우리 점돌이 나의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굿모닝 차차차가 여러분의 해먹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대어 웃고 노래도 듣고 힘을 얻어가는 곳 오늘도 그렇게 함께 흔들려 보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차차차에서는요 한라인 우리의 한라인을 활짝 열었습니다. 213 531 2291 531 2291로 전화 주시는 분은요 아 굿모닝 차차차에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에나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다는 올림픽 칼국수 거기 콩국수가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데요. 올림픽 칼국수에 해서 50불 상당의 선물권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주화로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아, 찍기다시가 예술인 곳이죠. 그리고 소반식당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50불 상당의 선물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끼면 뭐해? 응? 빨리 그냥 오픈을 하려고요. 오늘 전화 주신 굿모닝 차차차 여기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 선착순 한 분께 선물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요 세상에 50불 식사권이 어딥니까? 전화 주세요. 213-531-2291입니다.

0: 어머, 전화가 마구 왔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누구십니까?
1: 아, 저 채팅방으로 항상 인사드리는 송다정입니다.
0: 어머, 다정탱자님. 너무 네네. 반갑습니다. 방송 듣고 계셨군요.
1: 그럼요. 매일 듣죠.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요즘 덥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세요?
1: 저는 사는 데가 팜딜이에요.
0: 거기 덥잖아요.
1: 여기는 완전 사막이죠.
0: 어떡해.
1: 그래서 여름에는 뭐 땡볕이 엄청 세서 네. 사실 바깥에는 잘 못 나가지만
0: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뭐 그냥저냥 살아야지 뭐 여기서 어떻게
0: 그냥저냥 살아. 아, 팜데일 거기 그래도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던걸요? 거기 한인회도 아니, 있고 그렇잖아요.
1: 저기 예전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15년 됐는데요.
0: 네.
1: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국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어우 많이 살고 계세요.
0: 그렇죠.
1: 네.
0: 저 아는 언니도 거기 계시는데 어우 거기는 널널해가지고요. 뒷마당에 뭐 탱자나무, 레몬나무, 대추나무, 뭐 복숭아나무 다 심어놨더라고요.
1: 여기는 요즘 짓는 집은 그렇게 이제 자리를 저기 땅을 많이 주지를 않는데. 예전에 집들은 이 뒷마당이 굉장히 많이 넓어요.
0: 네.
1: 그래서 나무들 진짜 뭐 자두, 복숭아, 저도 또 복숭아 나무도 몇 그루 있고.
0: 네.
1: 저기 제 지인분들도 뭐 대추 나무에서부터 자두 뭐 안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많이 심고 있어요. 네네.
0: 아우 이 뜨거운 열기가 그 나무들을 열매를 그냥 그냥 달콤하게 익히는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농사가 이렇게 땡볕이라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는 없는데 되는 거는 잘 돼요. 자두, 뭐 복숭아,
0: 네.
1: 뭐 이런 그런 거는 열대 나무는 잘 돼요.
0: 네, 아니 이러다가 금방 또 추수철. 응? 땡스기빙이라고 터키하고 그러고 이러다가 금방 또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이러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빠르죠 대정님?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미용님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 네. 한번 드려봤습니다.
0: 너무 벌써 친해진 느낌이에요 언니.
1: 감사해요
0: 언니. 아니 우리 다정님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 2000년에 왔어요. 2000년에 와서
0: 네.
1: 플로리다에 한 6년 살다가
0: 네.
1: 네, 저기 남편 직장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되는 바람에
0: 네.
1: 캘리포니아로 2006년에 이사 왔어요.
0: 네.
1: 이제 근데 뭐 캘리포니아는 너무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0: 네.
1: 이제 그래도 뭐 그럭저럭 벌써
0: 그렇죠.
1: 20년 됐네요.
0: 우리 뭐 다들 뭐 그래 똑같아요. 그럭저럭 다들 그럭저럭 지내면 최고죠 뭐.
1: 그럭저럭이 참 시간이 빨리 가죠.
0: 그냥저냥 그럭저럭 그냥 살다 보니 어떻게 휘리릭 시간이 지나갔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진짜 안 그래요? 벌써 올해도
1: 맞아요.
0: 지금 7월 달이야. 말도 안 돼.
1: 눈 깜빡할 줄 알면 벌써 7월 달이면 7월 말쯤이잖아요.
0: 그렇죠. 아니 플로리다에서 이쪽 캘리포니아로 오시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1: 뭐가 제일 좋은 게 날씨죠. 이제 플로리다도 사실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플로리다를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왜냐면 거기는 그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이제 많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0: 맞아요. 네.
1: 근데 너무 그 습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0: 모기도 많고.
1: 모기 무는 게 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많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밖에를 뭐 날씨가 뭐 화창하면 뭐해 나가서 뭐 한 5분만 앉아 있으면은 모기 뭐 무슨 조금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뭐뭐
0: 네.
1: 뭐 너무나 많이 물어뜯으니까 사실 네. 나하고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0: 저도 캘리포니아 와서 넘버원 제일 좋은 거 뽑으라면 모기가 없다는 건데.
1: 진짜 맞아요.
0: 요즘은 종종 나타나서 아니 이러고서 요즘 습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네. 아무튼 우리 다정탱자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반식당 올림픽 칼국수 제주화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1: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0: 아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차차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차차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네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있으시면 청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네. 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0: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언젠가 한번 들으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했는데 시간을 놓쳐버리고 오늘에야 준비를 했습니다.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 들으셨어요. 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미션 CD 클리닉의 마크리 대표님이 방송이 끝나고서 오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발런티어를 하겠다 해서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그래서 방송에 위력을 느낍니다 이러셔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야 또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런 미션에 또 홈리스 돕기 캠페인도 하시고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발런티어를 하고 또 기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전화 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시는 그런 일을 복지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발런티어를 많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요즘에 무려 100시간 동안 화면 대신 동화책을 들고 아주 특별한 친구를 찾아간 11살 소년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 사는 소년 네헤미아 터너라는 소년인데요.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기견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게요. 그냥 뭐 유기견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이 동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했던 그런 동물들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이 강아지들이 그 진심이 전해져서 그런지 귀를 잘 기울이면서 아이들의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불안도 덜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좋은 가족을 만나게끔 해주기까지 그런 시간을 드린 거죠.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다정한 목소리가 또 누군가의 세계를 바꾸는 일. 그렇게 오늘 동화책을 읽어주든가 노래를 해주든가 그런 작은 관심이 바로 우리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탱자 뮤직극장에서는 여러분의 전화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213-531-2291 우리 모두가 작은 새의 피난처 쉼터가 될 수 있는 탱자나무에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탱자님이십니다. 오늘 다정 탱자님이 저쪽 팜데일 오늘 덥겠네요. 팜데일 오늘 100도 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그곳에도 계시고 저쪽 팜스프링에 계신 분 또 리버사이드 이런 쪽에도 과일나무 익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런 한 분 한 분 탱자분들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의 한 라인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213-531-2291-531-2291입니다. 좋은 일 알려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런 또 종소리도 울려주시면서 이 시간이 그런 신문고 같은 그런 또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탱자 가라 샤데.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인타운에 사는 모처의 모 소녀가 이런 고민 사연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탱박사님. 저는 늘 왜 제자리인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은 좋은 집에서 안정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난 아직 이 낡은 아파트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묵혀있는 걸까. 언젠가 나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여지까지 잘 견뎌온 것 같은데 요즘은 매사가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줄, 다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저 좀 나무라주세요, 탱박사님. 탱자 가라 사대. 등장인물은 탱박사와 점돌입니다.
1: 야옹.
0: 박사님, 이분은 스스로를 나무라달라고 하시네요. 왜 나는 아직도 제자리일까, 왜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이렇게 멈춰있는 것 같을까요? 근데 이분 정말 혼나야 되는 걸까요? 잊지 않기
2: 위해 더 깊이 점돌아, 옛날 대나무 농장을 본 적이 있느냐? 씨를 심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말하지,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속에서 수천 갈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몇 주 만에 몇 미터씩 자라기 시작하지. 사람들은 그때만 보고 갑자기 성공했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그 대나무를 키운 거란다.
0: 그럼 탱박사님, 이분도 지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3: 숨이 멎은 자리에.
2: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은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니야.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의 말이지. 버티는데 힘을 다 쓰면 사람은 앞으로 나갈 힘이 잠시 없어질 수 있단다.
0: 그런데 왜 요즘은 아무것도 재미가 이분이 없다고 그러실까요?
2: 마음도 배터리 같아서 계속 쓰기만 하면 방전이 되지. 방전된 배터리를 보고 왜 달리지 못하냐라고 꾸짖지는 않잖아. 먼저 충전부터 하지. 사람도 그래.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회복일지 몰라. 하지만 여기서 꼭 하나는 얘기하고 싶구나. 남의 집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남의 결승선에서 내 출발선을 재기 시작한단다. 그건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경기야. 당신의 그림자를
0: 따라가요. 오늘의 탱자 가라사대.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도착하는 여행이다. 오늘 당신이 살아낸 하루도 내일의 당신을 떠받치는 뿌리가 된다.

비지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으셨습니다. 제가 웃겨가지고요. 왜냐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챗GPT 제가 이런 질문을 했군요. 짝을 찾으려면 왜 이렇게 썼을까? 진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랬는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딴 건 안 하고 짝을 찾으려면 이렇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그런 얘기를 해주네요. 짝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하고 해주셨습니다. 요즘 한인타운에 짝 없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 외로워서 난 다 가졌는데 짝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광고를 낼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짝을 찾으셔서 요즘 뭐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서로가 좀 의지가 될 수 있고 혼자 있으면 밥도 대충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누가 있으면 그래도 차려서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이러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고 야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걷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많이 서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 내가 왜 이걸 물어봤을까 세상에 웃기지 않습니까? 짝을 찾으려면 챗GPT가 이렇게 정말 착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동호회, 자원봉사,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 활동을, 자원봉사를 해보십시오. 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해라. 친구와 가족의 소개도 좋고 소개받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취미나 관심사를 통한 만남,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를 하면 대화의 주제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자신을 가꿔라. 자신의 외모, 건강,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긴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0: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5: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9: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8: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9: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8: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9: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12: 수영도?
6: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4: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트레칭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후니 탱자 어서 빨리 나아서 회복해서 방송에 복귀하기를 기대하면서 후니 시원하게 음료 한 잔 오늘 아침 드셨나요?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요 며칠 경기장이나 길거리에서 빨간 바탕에 흰 글씨 바로 코카콜라 로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코카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의 잔을 채웠는가 입니다. 오늘날 코카콜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된 숨은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과 아이젠하워 군수물자 요청서에 이렇게 적은 거죠. 지중해 전선으로 코카콜라 300만 병, 그리고 현지에서 콜라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동식 공장 설비를 즉시 보내라. 이 전보 한 장으로 군복을 입은 코카콜라 기술자들이 전선으로 달려갔고 유럽과 아시아 곳곳의 전장 한가운데 무려 60개가 넘는 콜라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전쟁 기간 미군에만 공급된 콜라만 무려 50억 병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군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만들어두었던 그 콜라 공장들과 물류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과 현지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면서 코카콜라는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 한 잔 속에 그 80년 전 전쟁터를 누비던 그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슴 시원한 그런 소식들로 여러분 가득 차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영화 주제곡 한번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로 가볼까요?

0: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서부극 영화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OST, The Maestro and European Pop Orchestra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황량한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 질의 테마로 이용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사막이 있어서요. 그 어디인가요? 그 라스베가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40번 도로로 빠지나요? 거기에 가면 영화 속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사막의 카페. 그 독일 여자가 아주 생활력도 강한데 남편이랑 둘이 싸우고서 남편이 사막에 버려둬요. 내려! 이래가지고 내려서 그 짐을 들고 그 사막을 터벅터벅 가다가 거기에 있는 카페를 발견하고 좀 묵을 수 있을까요? 일 좀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아무런 뭐 의욕도 없고 그냥 오늘이지 뭐 이러는 그 카페에 그 동네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웃음이 가득한 카페로 만들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서로에게 가족이 돼주는 그런 따뜻한 영화가 만들어진 카페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네 카페를. 거기에 가시면 진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데 이 소리가 안 들려서 What? What? 이러시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 2년 전에 갔는데 거기 가시면 묘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카페라는 이유로 그 사막 한가운데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씨 바로 사막에는 얼마나 더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날씨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농사 짓는 분은 뭐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참 수확을 해야 되는 참외 수박 이런 거 이 불볕 대회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참외 한쪽 수박 한쪽을 먹더라도 감사해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시원한 그냥 수박 한쪽 팍 빼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정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0: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님 혹시 싱글이세요? 탱자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셨는데 차차차 팬 미팅 한번 해요 하셨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진짜 연말에 차차차 탱자들의 파티. 우리 홈쇼핑 월드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안녕하셨어요. 한우님 언제 오시나요 하셨는데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오늘은 가수 현숙 닮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제가요 현숙 씨가 저를 보고 이러면서 혹시 저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이랬습니다. 본인이 저보고 나랑 너무 똑같네. 가수 현숙 씨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역시 홈쇼핑 월드님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분은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지십니다. 저는 이렇게 그룹을 뭐를 마르셨는가 했더니 곱슬이라고 하시고요. 뒤쪽 좀 한번 보여주세요. 꽁지머리를 아 개성 있는 진짜 멋진 분 오늘 모셨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헬스플랜의 로이초이스 일지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0: 네. 아우 핑크빛 셔츠가 아주 그냥 이미지가 너무 좋으십니다. 어르신들께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12: 네. 사랑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자, 65세가 되시는 분이나 이미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 분 혹은 가족의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돕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디케어 정보와 2026년 클레버케어가 준비한 중요한 혜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클레버케어 회원분들께서 제일 또 좋아하시는 혜택 중에 하나가 식료품 수당으로도 쓸 수 있는 플러스 혜택이잖아요. 이 혜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이 식료품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네네. 2026년도에는 식료품 수당을 더욱 알차게 보완을 해서 플렉스 혜택 사용의 편리함과 선택의 폭을 한창 더 넓혔습니다.
0: 네.
12: 이미 2025년도부터 사용하셨던 그 H마트나 한남체인은 물론 2026년도에는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갤러리아 마켓과 아이랑 마켓도 추가가 되었고요. 시온 마켓도 가능합니다.
0: 오, 네. 네.
12: 그리고 이제 미국 대형 마켓들 있죠. RD, 알버슨, 푸폴레스, 랄프 트레더조,
0: 네.
12: 또 본스, 월마트까지
0: 네.
12: 그리고 코스코까지 포함해서
0: 네.
12: 예, 식료품 수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코스코는 멤버십 그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멤버 카드가 있어야겠죠.
0: 네.
12: 네네네.
0: 네.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더 많은 마켓이 포함되면 우리 시니어분들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니어 회원분들께서 이 플러스 혜택을 통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2: 이제 가입 플랜에 따라 좀 다른데 그 분기당 최대를 따지면요. 분기별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제공하는 플랜이 있고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잔액 이월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 OT 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0: 네.
12: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OTC 플렉스 수당은 자동으로 다음 분기로 이월되면서 처음 3분기 동안 사용하지 않는 수당이 마지막 4분기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가장 그 필요한 초점에 맞춰가지고 OTC 플렉스 수당금을 네.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필요하실 때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식료품 혜택 외에 플러스 혜택을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12: 말 그대로 이 플렉스 혜택이란 말은 진짜 영어로 그 flexible이란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료품 구매 외에도 자격이 되시는 시니어 회원님들께서는 비타민이나 감기약 같은 의료 비처방의약품 OTC 당연히 구입하실 수 있고 네. 평소에 꾸준히 챙겨드시는 한방건강보조제 거의 800가지가 넘는데 그 이상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그 피트니스 그 운동하실 때 헬스클럽에 가실 때 기본적인 매달 월 회비나
0: 네.
12: 또 골프장 같은 데 가셔도 네. 그린피를 네. 서포트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도 그 항상 가시기 전에 네. 전화하셔가지고 OTC 카드 받냐고
0: 네.
12: 매니저와 스토어 매니저와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까 식료품의 플래시 혜택을 사용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12: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0: 네.
12: 주로 이제 플렉스 혜택을 쓰면서 식료품으로 쓰려면 우리 영어로 좀 어려운데 네. SSBCI 좀 쉽게 얘기하면 만성 질환 중에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0: 네.
12: 그래서 그 만성 질환이 종류가 많은데
0: 네.
12: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으시면은
0: 네.
12: 그 OTC 그 플렉스 수당을 식료품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식료품을 사용하시면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자격 여부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좀 주시고요. 전화번호가 833-524-9250입니다. 833-524-9250으로 전화 주시면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하셔서 개별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플러스 혜택에 대해서 플렉스 혜택에 대해서 또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12: 네. 좀 추가로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소식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치과, 안과, 보청기 혜택이 다 있거든요.
0: 네.
12: 그 혜택을 다 쓰신 후에 추가로
0: 네.
12: 어디셔널 베네핏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치과나 안과나 보청기에 또 다른 수당금을 쓰고 싶으시면
0: 네.
12: 이 OTC 플렉스 수당을 절약하셨다가
0: 네.
12: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2: 예를 들어 안경을 했는데
0: 네.
12: 안경이 하나가 더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안경이 망가져서 또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이 OTC 플렉스 수당으로 분기별로 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남겨놓은 밸런스를 가지고
0: 네.
12: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필요한 곳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시력 혜택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올해 회원님들께서 안경을 맞추시거나 시력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곳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12: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시력 그 VSP라는 검안 네트워크가 있는데 코스코하고 샘스클럽 월마트에도 VSP를 받습니다.
0: 네.
12: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가시면 이제 영어로 다 하셔야 하니까 우리 클레버 케어는 항상 한국어 서비스가 큰 장점이기도 한데 영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또 어포인먼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서 대기하셔야 되니까
0: 네.
12: 그래도 집에 가깝고 편리하시면은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부터는 평소에 자주 찾으시는 미주류 대형 그 마켓 매장들을 그 클레버 케어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0: 네.
12: 다시 한번 클레버 케어에 쓸 수 있는 것이 VSP 플랜인데 코스코, 네. 샘스클럽, 월마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와, 코스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또한 혜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든든한 의료진 네트워크일 텐데요. 클레버케어의 의료 네트워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2: 네, 시력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클레버케어의 의료 네트워크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의료 네트워크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제 동양의학과 아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 한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고 또 문화적인 배경과 건강관리 방식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곳 이상의 메디컬 그룹을 포함해서 당연히 서울 메디컬 그룹하고 센터 IPA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000명이 넘는 의료 제공자들, 그리고 51곳의 유명 병원, 특별히 2,000명이 넘는 한국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의사분들도 700명이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매달 매달 증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한의원은 그 진료 추천서, 주치의의 진료 추천서 없이 한의원에 직접 예약해서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치과 쪽은 이제 PPO라고 그래가지고 리버티 덴털 PPO 그룹입니다. 그래서 현재 4,100명이 넘는 의료진들, 치과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 PPO라 할지라도 네트워크 안에 있는 치과 의사가 있고 네트워크 밖에 있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치과 의사를 방문하시면 이미 가격이 다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깎아달라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할 필요 없고요.
0: 네.
12: 하지만 의료복 네트워크 밖에 있는 치과 의사는 가격이 말 그대로 협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영어로 네고를 해야 된다 그러고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의료 네트워크 안에 치과 의사가 4,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꼭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셔서 원하시는 그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지역이 저희 클레버 케어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브라디노,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5개의 카운티에서 저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뭐 치과나 모든 그 한의원이나 뭐 주치나 상관없이 의료 네트워크에 있는 점 뭔지 원하시는 경우에는 알아보시려면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현재 다니고 계시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클레버 케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전화하셔서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버 케어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세심한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12: 네네네. 저희 지금 클레버 케어는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지를 항상 고려해서 플랜을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료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은 물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 그 만성질환 관리에 가장 필요한 치료와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특수 필요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SNP, CSNP라고 하는데 올해에는 이제 토털 플러스와 브리드 플러스 두 가지 CSNP 만성질환 플랜이 있습니다. 먼저 토털 플러스 플랜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시면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된 브리드 플러스는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그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폐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랜이 아주 경쟁력이 좋은데 당연히 이제 이 두 가지 플랜은 이미 만성 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OTC 수당뿐만 아니라 식료품 수당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그리고 당연히 그 추가 혜택도 쓰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기시면은 그 치과하고 안과 보청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침술 치료는 1년에 최대 2,000불까지 받으실 수 있고 안경료는 최대 350불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과는 PPO 플랜으로서 상반기 1,200불, 하반기 1,200불, 1년에 2,400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뭐 다른 베네핏도 많이 있지만 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편의 경우에도 교통편도 한 번에 갈 때마다 편도 30마일까지 커버가 돼서 1년에 48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요?
12: 그렇죠.
0: 시니어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30마일 이내 거리 연간 48회까지
12: 네.
0: 클레버 케어의 이 스냅 시스넵 만성질환 플랜 가입 자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12: 그럴게요. 일단 시스넵 플랜 가격은 그 가입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메디케어 파트 A하고 파트 B가 있으셔야 되고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넵 만성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털 플랜의 토털 플러스의 플랜인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또는 만성 신부전 또는 당뇨병이 하나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리드 플러스는 말 그대로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그 호흡기 질환, 폐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클레버케 서비스 지역이 다섯 개의 카운티에 제한되어 있는데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메디칼이 있으시면 시스네 플랜에 가입하시면은 우리 주정부가 20%를 보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꼭 메디칼이 있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메디케어가 80%, 메디칼이 20%를 커버해 주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가입할 때에 그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좀 각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잘 보시려면 우리 833-524-9250으로 연락 주시면 833-524-9250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클레버케어의 시스넵 플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주변에 이 혜택이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833-524-9250으로 전화하시면 클레버케어의 전문 상담팀이 가입의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앞서서 네트워크 설명하실 때 치과 혜택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치과 비용이 시니어분들께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12: 맞습니다.
0: 클레버케어의 치과 혜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2: 네. 그래서 이제 2026년도 치과 혜택은 우리 리버티 덴털 PPO 플랜인데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가지고 6개월 단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넵 플랜 회원분들은 상반기 1200불, 그 다음에 하반기 1200불 받으시면서 1년에 최대 2400불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7월 달부터 가면은 상반기 하반기 합쳐지니까 2400불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시면 1년에 OTC 플렉스 수당을 절약하신 그 비용을 이 치과 비용이나 다른 비용으로 추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1년에 4,800불까지 왜냐하면 이제 플렉스 수당이 1년에 2,400불이니까
0: 네.
12: 치과 수당 2,400불 포함하시면 거의 뭐 9월 달쯤 가셔가지고는 이게 2,400불 더하시면 4,800불까지
0: 네.
12: 치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치과 검진하고 스케일링, 엑스레이 같은 기본 예방 진료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신경치료, 크라운 브릿지, 틀니를 포함해서 임플란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하시고 담당 우리 치과 의사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버케어에 연락하시는 일만 남았네요. 연락처 833-524-9250으로 전화하셔서 이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네네.
0: 우리 한인 시니어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클레버케어 한국어 상담 팀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인타운 또 로렌하이츠 커뮤니티 센터 누구나 방문할 수 있죠.
12: 네네.
0: 네, 많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2: 예예예. 예, 예. 로렌하이츠 지역이 새로 오픈된 지역이라서
0: 네.
12: 물론 이제 한인타운 내에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있으니까 다 아시는데
0: 네.
12: 이 로렌하이츠 지역은 오픈하신 지 이번에 2020년 4월 달에 오픈했어요, 저희가.
0: 네.
12: 그러니까 아직도 좀 새로 오신 그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0: 네.
12: 여기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세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0: 네.
12: 당연히 이제 그 한인타운 내에는 한국어가 주로 많겠죠. 당연히 영어도 하고 하니까
0: 네.
12: 필요하신 대로 그 노렌하이스 지역에 왜 60번에서 내리시면은 그 안에 그 혹시 그 온간의 바비큐 아세요?
0: 네.
12: 그러니까 그 페어웨이 엑스신데
0: 네.
12: 그 건너편에도 그 골프 그 퍼블릭 골프장이 있고요.
0: 네.
12: 거기에 이제 다이소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0: 네.
12: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2: 거기 가시게 되면 한번 클레버케어
0: 네.
12: 커뮤니티 센터 에브리데이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2: 필요하신 대로 가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0: 네.
12: 것 같습니다.
0: 콜리마와 페어웨이 코너에 위치
12: 네. 네.
0: 있습니다.
12: 네.
0: 안에서 뭐 요가도 가르쳐 주시고
12: 맞습니다.
0: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계시죠.
12: 근력
0: 계시셔서.
12: 강화 운동부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위치에 따라가 네 가지의 네. 그 네 군데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0: 네.
12: 당연히 이제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그 그 모노레이 파괴 네. 거기가 이제 중국 그 타운이기 때문에 거기는 네. 중국계 어르신들이 많죠.
0: 네.
12: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는 웨스트민스터, 저 가든 그로브 네. 거기에는 베트남계 어르신들이 많아서 네. 총 네 군데에서 지금 센터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하신 대로 영어를 하시면 어디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언어가 불편하시면 코리아타운 내에 플라자 안에 있는데 네. 가시든지 노렌하이츠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아시안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그런 이런 헬스 플랜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클레버케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클레버케어의 로이초이 세일즈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0: 네.

0: 윌리 넬슨의 On the Road Again 들으셨습니다. 투어 생활이 어떠십니까? 투어에 관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의뢰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이 노래라고 합니다.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 컨트리송 부분에서 수상까지 한 윌리 넬슨의 히트곡 On the Road Again 들으셨습니다. 나는 떠도는 직업이야 이러면서 트럭 드라이버부터 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늘 길 위에서 그렇게 삶을 보내는 분들에게 딱인 그런 노래겠네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이용자 외기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9: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날개를 편다고 해서 왜 꼭 높이 날아야만 할까요? 낮게 나는 것도 분명히 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글귀는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가 아닙니다. 매일 도로 위를 달리며 따뜻한 음식을 전해주시는 56세 배달원 왕지빙 씨의 시집 낮은 비행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최근 이분이 중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해야 됐던 왕지빙 씨, 건설 형장, 고물 수거, 노점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2019년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길 위를 누비면서도 배달이 잠깐 뜸한 순간마다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둘 적어 내려간 글이 무려 6천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달 주소가 잘못돼 몇 시간 동안 길에서 애를 태웠던 날의 서러움을 담은 시, 바쁜 사람. 이라는 이 시가 인터넷에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마침내 동료 배달원 200분의 그 진짜 삶의 이야기를 닮은 시집 낮은 비행으로 대형 이런 문학상까지 거머쥐게 된 거죠.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그는 정작 이렇게 말합니다.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땀 흘리며 달리는 이 일에 에너지와 삶의 현장이 좋습니다. 6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배달 가방을 메고 길이를 달릴 겁니다. 높이 날아올라 화려하게 조명받는 삶만 가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들보다 조금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날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역시 이 자체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니까요. 오늘 하루도 길 위에서 혹은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비행을 낮은 비행이라도 멋진 비행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준비한 노래 윤상의 너에게

경로당 가서 학력 자랑해봐야 누가 알아주나요? 돈보따리 짊어지고 요양원 가봐야 무슨 소용 있나요? 늙으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자가 그자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거기서 거기랍니다. 병원 가서 특실 입원 독방이면 무슨 소용 있나요? 지하철 타고 경로석 앉아 폼 잡아봐야 누가 알아주나요? 늙음은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그자가 그자요.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요. 거기서 거기라오. 왕년에 회전의자 안 둘러본 사람 없고 소시적 한가락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영화는 다 필름처럼 지나간 옛일. 돈과 명예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많은 허무한 것이랍니다. 자식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반에서 1등 했다 자랑하고 나니 바로 옆에 전교 1등 있더랍니다. 돈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고 나니 은행 비리 터져서 골 때리고 있더랍니다. 건강만 있으면 대통령도 천하의 갑부도 부럽지 않습니다. 전문 세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단 현 세상이 더 즐겁다는 뜻이죠. 노년 인생 즐겁게 살려거든 친구와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버스 지나간 뒤 손 들면 태워줄 사람 아무도 없듯이 뒤늦게 건강 타령해봐야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 천하를 다 잃어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애청자 탱자님이 보내주신 너무 좋은 글 함께 했습니다.

콧노래 부르며 임차자가네 라는 가사가 와닿네요. 여러분도 오늘 콧노래 부르면서 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한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0: 023-703-707-2422.
1: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2: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8-45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5: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6: 저희 침뜸병원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의학에 입문하면서 우리는 화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웁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생명을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까지 쪼개서 원소를 가지고 요리조리 조합해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생명이 붙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세포가 되고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인체가 된다고 봅니다. 생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분명 하나인 것 같으나 그 기원은 아주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생명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공간에 두고 같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현대학을 공부하면서 세포학을 공부하고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생명현상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합니다.

0: 그러나 그 생명 자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물질과 생명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그것을 만든 조물주만의 비밀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요, 과학의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통해 생명현상을 설명하려 하였고, 우리 침뜸의학은 물질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현상만을 가지고 생명을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물질들의 질서를 밝혀내었고, 우리 동양의학은 생명현상을 관찰학만 가지고 그것이 운행적인 규칙을 발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눈과 방향이 달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학을 공부하신 양방 닥터들께서는 바로 이런 분자 생물학을 기준으로 했던 이 케미칼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뜸의학에서는 그러한 의학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에 어떠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의 침뜸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 바람스를 보고 우리 몸을 진단을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365개의 경혈점을 우리들이 찾아내서 우리들이 조합을 해서 또 침으로 자극할 수 있지만 뜸으로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병원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본인들이 자가치료로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침뜸의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진을 주로 진단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문진을 해보고 또 옷을 벗겨서 배와 배부 등에서 안지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현대의학이 진단해준 그런 진단 기준을 갖고 환자하고 묻고 듣고 답하면서 병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침뜸의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침과 뜸을 동시에 병행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침을 이 보사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박화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자, 오늘 7월 22일은 망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망고데이예요. 이 특유의 달콤함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망고를 마음껏 즐기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망고 4분의 3컵에는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50%가 들어있을 만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와 이 피부 건강에도 제격이고요. 자, 맛있는 망고 고르는 팁을 좀 드려볼까요? 색상보다는 이 손으로 부드럽게 쥐었을 때 약간 들어가는지 이 촉감으로 익은 정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복숭아나 아보카도처럼 말랑함이 느껴질 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예요. 자, 망고의 고향은 남아시아, 인도, 미얀마 등 지역으로 이 인도에서는 망고를 국과로 이 지정할 만큼 깊은 애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달콤한 망고 한 조각이나 시원한 망고 빙수, 이 망고 스무디 한잔 하시면서요 에너지 업 시켜보는 거 어떨까요?

0: 네, 스위 캐롤라인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닐리 다이아몬드 노래였어요. 해피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물냉면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밥이 안 땡기고 시원한 것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냉면, 쫄면 이런 거 예, 자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내셔널 망고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콤한 망고, 아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이 망고 스무디도 좋을 것 같고, 예, 망고를 좀 벗겨서 예, 맛있게 달콤하게 한 조각 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망고 좋아합니다. 아우,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잘 익었을 때 아주 달콤합니다. 마켓에서 망고 좀 사가야 할까 봐요. 제철이니까요. 아,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 드려요.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하트 올려주셨네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인가요? 그린 하트로 올려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인터내셔널 망고데이예요. 와우 하셨는데 망고 좋아하시나요? 네. 그리고 고선미 해피투게더 이 카카오톡 채팅방 단톡방에 보니까요. 넌센스 퀴즈로 올려주셨네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이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뭘까요? 실없는 사람. 아, 재밌네요. 아셨나요, 여러분? 예,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넌센스 퀴즈 2.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여러분? 할머니래요. 할머니. 이것도 말 되죠?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도아님. 와, 할배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아유,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캔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은 방송이 잘 연결돼서 너무 따봉이라고 예, 엄지척 하트 올려주셨고 시원한 팥빙수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니콜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할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식품과 웰니스 트렌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죠. 김은정 씨 호스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예, 반갑습니다.
1: 건강하시죠? 예. 너무 더워요.
0: 글쎄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네.
1: 글쎄요. 뭐 지친다. 기력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0: 네. 얼굴이 살짝 발그레해지셨어요.
1: 이게 제가 좀 주차장에서부터 뛰어왔더니. 근데 발그레하다는 건 예. 건강하다는 얘기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0: 건강해 보이시고. 네. 아주 예쁘세요.
1: 헬스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0: 아,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뭐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오늘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 지친다는 얘기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럴 때 이제 무덥고 뭐 여러 가지 환경 탓도 하시지만 네, 네.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신 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0: 네.
1: 기력도 뭐 조금 뭐 컨디션은 안 좋을 수 있어도 바로바로 회복을 하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이렇게 또렷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예전에 젊을 때는 뭐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네.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체력이 돼야.
0: 맞아요. 한 살 한 살 더해갈수록
1: 네, 건강해야.
0: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몸
1: 정신력도. 네. 그래서 맞아요. 정신력만으로 버티는 건 이제 20, 30대 얘기인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1: 육체적인 건강을 챙겨야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네. 확인을 하면서. 네, 이런 무더위에서 이제 지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걸 잘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0: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 네. 예. 그래서 이제 헬스코리아 항상 방문하시고 네. 환절기 때마다 녹용홍삼 꼭꼭 챙겨 드신 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0: 좋죠. 녹용홍삼. 네.
1: 네. 이렇게 네, 좀 소홀히 하셨거나 잘 안 드시고 그리고 뭐 마사지체에서 매일 관리하고 이런 분들은 순환이 항상 잘 되니까 네. 그렇게까지 한 번에 와르르르 이런 증상은 없거든요.
0: 네, 네, 네.
1: 헬스코리아에 가셔서 여러분들 좀 체험 좀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상담을 다 해드려요. 맞춤형으로.
0: 진짜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건강식품도 그렇고.
1: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0: 필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헬스코리아에 가면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다 사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1: 그리고 건강식품도 네. 그때그때 이제 본인이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눈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 간 네.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네. 것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0: 컨디션 부스터로 유명하잖아요.
1: 네. 자, 알부민 제품을 이제 많이들 마시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네. 좀 차별화된 최고 제대로 된 걸 원한다 하시면 헬스코리아를 네. 찾아오십니다.
0: 아하. 네.
1: 알부민이 이게 수치가 떨어지면 나오는 네. 증상들이 일단 기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도 잠을 푹 잔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잤는데도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네. 계속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면 음흠. 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나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0: 네.
1: 이 알부민이라는 게 우리가 몸에 좋은 걸 먹어도 온 몸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운반을 잘 못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만 되고 전달이 안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0: 그렇죠.
1: 그 전달하는 역할, 배달원이라고 하는 택배기사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입니다.
0: 네, 영양소를 곳곳에 우리 인체 곳곳에 이제 네. 배달해주는 역할을 알부민이 하는군요.
1: 네.
0: 그러니까 알부민이 부족하면 이제 건강 컨디션이 뭔가가 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죠. 뭐 부분 영양 결핍이 일어날
0: 예,
1: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기력 회복이 빨리 안 되고, 이렇게 얼굴에도 낯빛도 별로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자주 붓는 증상이 나타나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 알부민이니까 혈액 속에 있는 필수 단백질인데 네네네. 핵심 단백질인데
0: 어허.
1: 배달 역할도 하지만 수분을 딱 잡아주는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몸이 자꾸 붓는다거나 또 신장에 이상이 간다거나 간 기능이 더 저하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부민의 보충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젊은 분들 20, 30대도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술, 담배 좀 많이 하시고 간이 지치는 행동들을 하시면 네. 간이 손상이 되면 알부민이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게 생성이 못 되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건강한 젊은 분들은 네. 뭐 그렇게까지 보충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술, 담배, 뭐 환경 때문에
0: 그렇죠.
1: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부민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수액을 맞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0: 알부민
1: 어머님들 네. 네, 굉장히 비쌌고 예, 예. 그런 맞아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어우 잘 살았나 봐. 저희 어머님 맞으신 거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힘드시면 가서 네, 맞으시고 네. 네. 그런데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가격도 꽤 비싼데 이제 시대가 좋아진 거죠. 뭐 맞지 않아도 네, 수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액상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덴마크산 프리미엄 원료만을 사용을 했고 또 함유량이 고함유량 5000mg이 들어가 있어요.
0: 농축액이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드셨을 때 아무래도 흡수되고 네. 몸이 반응하는 게 바로바로 네. 나타나니까 다른 거죠.
0: 그렇군요. 간에서 그 합성되는 필수 단백질 알부민 네. 자, 이 효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뭐 지금까지 뭐 하신 말씀들이 네. 전부 다 우리가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일단 보충을 해주면 네, 나이가 들수록
0: 너무 지칩니다.
1: 드셔야 돼요. 드셔야 맞아요. 되고 네. 이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알부민 그 프리미엄 덴마크산 그 남백 알부민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타우린, L-아르기닌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L-아르기닌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세요. 따로 드시면서 이제 세포 재생 능력도 막 키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아시는데 요 타우린 성분도 그렇고 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0: 알부민이. 네네. 오, 효능이 뭐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라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좀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힘들 때, 컨디션이 네. 힘들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간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1: 그렇죠.
0: 예, 그럴 때 이제 알부민을 좀 섭취를 해주면 이제 에너지 부스터라고 하셨는데 확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1: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저희가 네. 이 해피투게더에서도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아직까지 이제 그 프로모션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렇습니까? 얼마예요?
1: 한 박스가 30병 네. 들어있어요. 30병. 근데 요거를 이제 뭐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서로 부부가 챙겨 드실 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드시고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시고 저희 5월 달에 요게 들어왔는데 가정의 달에는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세 박스 구매하시면 네네. 한 박스 30병 들어있는 게 199불이에요. 어허. 요거 수액으로 한 번 맞는 그런 가격밖에 안 된다고 막 와서 그렇구나. 얘기하시거든요.
0: 네.
1: 네. 요 30병 한 박스 네. 199불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네, 네. 한 박스 그냥 드립니다.
0: 와.
1: 무료로.
0: 선물로.
1: 3 플러스 1.
0: 오, 3 플러스 1이네요. 네. 오, 좋습니다. 가격도 항상. 굉장히 좋아요.
1: 그리고 원하시는 곳으로 배송해드려요. 아, 무료 배송. 그러니까
0: 무료 배송까지.
1: 본인이 받고 싶으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네네.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만 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네. 전화로도 주문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요거 OTC 카드가
0: OTC
1: 적용이 됩니다.
0: 적용이 되고
1: 그래서 어르신들도 OTC 카드 들고 오셔서 네. 이게 뭐 금액은 다 다르지만 네. 그냥 정말 한 푼도 안 내고 OTC 카드로 다 해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0: 오,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예.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고 보통 가지고 오세요. 근데 생각보다 네. 많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나면은 2월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OTC 카드 헬스코리아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게.
0: OTC 카드 바로바로 쓰세요, 여러분들. 네. OTC 카드 들고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 예, 바이탈 알부민 파워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컨디션 부스터 앰플로 돼 있어서 네. 복용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드시는 거 맛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요거 드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타우린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네네. 약간 바카스 맛, 저희가 살짝 즐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맛이어서 부담 없이 네. 맛까지 즐기면서 아하.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좋아하십니다.
0: 네. 자, 알부민 파워 세 박스 구입하실 경우 한 박스를 네.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전화로도 OTC 카드 사용하실 수 있고 주문하실 수 있거든요. 213-385-385-1005입니다.
0: 385-1005입니다.
1: 네.
0: 바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코리아 매장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그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서 네.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네. 코코오도 바로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방간 떡집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요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제품도 만나보시고 네. 좀 살짝 드셔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지금 진짜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요 행사
0: 가격도 좋은데
1: 놓치지 마세요.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0: 맞아요. 알부민 네. 파워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이번이 저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1: 네.
0: 예, 아주 기분 좋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되겠어요. 건강도 챙기고 또 선물도 좀 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께 선물 또 자녀들의 또 이 뭐 에너지를 위해서도 네, 네. 예, 자녀들까지 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건강 챙기셔야죠. 네. 자,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알부민으로 또 삼행시를 지으셨나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1: 저 이제 TV 광고 나가는데 아, 저희 실장님 미셸 실장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미셸 실장님이 또 워낙 이렇게 또 글을 네. 잘 만드세요.
0: 아,
1: 그래서
0: 그러시군요. 아, 재밌어요. 제가 네. 운을 좀 띄워볼까요?
1: 아,
0: 알.
1: 알차게 채웠습니다.
0: 부?
1: 부족한
0: 당신의 기력과,
1: 당신의 기력과 활력을 위해.
0: 민.
1: 아, 민감한 체력관리.
0: 이제 알부민으로 파워로. 시작하세요.
1: 네,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가 해결합니다.
0: 그 정도로 좋다는 네, 거죠. 네. 네.
1: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간이 뭐 지치고 이러면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런 알부민을 생성을 잘 못해서 보충을 해주느라 이런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간 건강도 신경 쓰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의외로 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 간 건강을
0: 맞아요.
1: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셨다가 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묵의 장기다라고 네. 표현을 할 만큼 80% 이상 손상이 돼야만 그때서 조금 이상 신호가 와요. 그럼 좀 늦었죠. 툴레이시라는 얘기를 할 만큼.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0: 네.
1: 여러분들 간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 신호가 없어도 수시로
0: 네네.
1: 좋은 것들 간을 위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0: 네.
1: 네, 간이 안에서 하는 역할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뭐 해독을 하고 안에서 이제 공장처럼 돌아가면서 우리가 몸에 좋은 뭐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기서 안 좋은 독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0: 그렇죠.
1: 것들을 분해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간이에요.
0: 어허.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조금 자제하셔야 된다 그러는 게
0: 네.
1: 필요한 그런 것들은 드셔야 되지만 좀 건강 염려증처럼 너무 많이 진짜 막 20알씩 드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종류별로.
0: 네.
1: 그리고 막 그것도 한 번씩
0: 바이타민.
1: 쉬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드시게 되면
0: 네.
1: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도
0: 바이타민 중독자들이
1: 네.
0: 많아요.
1: 이제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건강 그 계획을 좀 세우면서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헬스코리아에서 다 상담을 해드려요.
0: 네.
1: 네. 간 건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간은 무리가 가잖아요.
0: 음흠.
1: 그래서 그 무리 가는 간을 그냥 팽개쳐 두거나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또 좋은 것이 헬스코리아에 있습니다.
0: 헬스코리아에는 정말 좋은 제품 많아요.
1: 오래된 네. 고객분들 저희 15년 이상 된 분들은 이제 다 아시고
0: 네.
1: 간 건강 한 번씩 챙겨야지 하시면서 드시는 이 천호앤 케어에 또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0: 알겠네요.
1: 민들레와 뭔지. 엉겅퀴.
0: 아, 민들레도 간 건강에 좋고 엉겅퀴도 좋죠. 좋잖아요.
1: 엉겅퀴.
0: 그 둘이 만났네요.
1: 네,
0: 그러니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1: 그래서 예. 요거를 민들레와 엉겅퀴라고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은 민엉. 민엉 이러세요.
0: 민엉 민엉.
1: 그러니까 녹용홍삼도 녹홍 하듯이
0: 녹홍.
1: 예. 민엉 한번 먹을 때가 됐어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데 그 민들레와 엉겅퀴 같은 경우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이 되는 밀크시스 많이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실리마린 네. 한국말로 하면 실리마린 요 성분이 엉겅퀴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건 아실 거고
0: 네.
1: 또 그 엉겅퀴에 있는 실리마린 성분들을 따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알로 돼 있거나 이렇게 캡슐로 돼 있는 거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0: 네네네.
1: 근데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요 성분이 간에는 너무나 좋은데 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뭐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액상 형태로 돼 있는 저희 천호앵케어 민들레와 엉겅퀴를 드시면 흡수가 빠릅니다.
0: 그렇겠어요. 캡슐보다. 그리고
1: 바로 몸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액상 형태 그리고 또 드시는데도 부담이 없다고
0: 네.
1: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0: 아하.
1: 그리고 이제 또 쓴맛 걱정하시는데
0: 네.
1: 여기에 또 간에 좋은 헛개나무, 뭐 당귀, 복분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쓴맛은 잡아주면서 드시기에는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드셨을 때는 바로바로 그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0: 아.
1: 그 제품이 바로 민들레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0: 민엉.
1: 모르셨던 분들 민엉 네. 요 민엉 제품이 지금 또 가격이 너무 착해요.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 30팩 들어있는 한 박스가 65불
0: 네. 오.
1: 근데 요걸 두 박스 구매하시면은 120불
0: 120불 두
1: 진짜
0: 박스에.
1: 친해요.
0: 두 박스에
1: 너무 좋아요.
0: 120불 네네. 야, 이거 간 건강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
1: 네.
0: 요거 민엉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60팩에 120불 요거
0: 예,
1: 여러분들 120불. 꾸준히 이제 드시면 되는데 또 뭐 남편분이랑 같이 챙겨 드시고 요런
0: 네.
1: 경우에는 그 120불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0: 네.
1: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5불 30팩
0: 네.
1: 요거 하나 또 무료로 드리는 행사 요거
0: 진짜요?
1: 네. 방송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0: 와, 해피투게더 들었어요.
1: 네.
0: 하시면 한 박스를 또 선물로 주신다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240불에
0: 예.
1: 저희가 60팩 두 박스에 30팩을 더 드리는 거예요.
0: 아, 30팩을 더 주신.
1: 그러니까 150팩을 가져가시는 거죠.
0: 와, 진짜 오늘 잘 나와 주셨네요.
1: 요거
0: 요 제품 필요하신 분들
1: 네.
0: 많으실 것 같아요.
1: 작은 한 박스 요거 선물해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0: 예.
1: 네.
0: 너무 좋은데요. 진짜. 사실 이 간 건강이 안 좋아서 간이 좀 우려돼서 밀크시스를
1: 네.
0: 그 드시는 분들 많은데 캡슐로 드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좀 계시는데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1: 네네.
0: 흡수가 좀 잘 안 되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액상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예, 민들레 엉겅퀴 건강 제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헬스코리아의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85-1005번입니다.
1: 네.
0: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1: 이것도 OTC 카드 적용되죠.
0: OTC
1: 당연히.
0: 카드 적용됩니다.
1: 그리고 그냥, 사은품도 드립니다.
0: 그냥 드실 수 있겠네요.
1: 네네.
0: 아,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OTC 카드만 가지고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들이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1: 네.
0: 뭐 전화 주문으로도 가능하고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자,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민들레와 엉겅퀴 간 건강에 좋은 제품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선물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1: 네.
0: 오늘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 뭐
1: 이런 방송을 들으신 분들
0: 네.
1: 저희가 무조건 해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무조건 해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전화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천호앤케어에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1: 그쵸.
0: 있는 것 같아요.
1: 뭐 그 외에도 저희 뭐 흑마늘 프리미엄은 너무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0: 네네.
1: 이제 막 지치고 이럴 때 마늘 좋은 것도 아시잖아요.
0: 네.
1: 거기서 또 블랙
0: 흑마늘은
1: 또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해요. 일단
0: 네.
1: 함유량이랑 저희는 그 효소 공법으로 해서 그 추출하는 것도 요게 이제 뭐 좀 고온에서 하게 되면 영양 성분들이
0: 네.
1: 파괴가 좀 될 수 있어요. 그 좋은 성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0: 네.
1: 그 효소 분해 공법으로 해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성분을 여러분들이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아.
1: 그래서 드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네네네.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진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흑마늘 프리미엄 뭐 너무도 많죠. 뭐 네. 녹용삼은 대표적이고 도라지 백 또 네. 목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호흡기 질환 그래서 가보시면 뭐 끝도 없어요.
0: 그러니까 성류 프리미엄 네. 네 맞습니다.
1: 흑마늘... 가서 또 시음 한번 해보시고
0: 그렇죠.
1: 마사지 체어 체험하시면서
0: 해보시고 네.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언제 구입할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에 대해서 좀 더 좀 소개해 네. 주세요.
1: 망설이지 마세요.
0: 망설이지
1: 더 이상
0: 마세요.
1: 생각만 하고 계지 마 가지고 계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갑자기 막 관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치.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작은 습관 중에 하나를 헬스코리아 방문하는 거 네. 헬스코리아랑 가깝게 지내는 걸로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마사지 체어를 집에 들여놓으시면 네. 매일매일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에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네. 그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입니다.
0: 아, 맞는 말씀이네요. 네. 네, 헬스코리아에 가면 네. 건강해질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김원종 쇼호스트님 얘기를 들으면 네. 어, 정말 다 필요한 거야. 네.
1: 그래서 저희 집에 다 있어요.
0: 망설이지 말라고 네,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김원종 쇼호스트님 이렇게 예쁘신가 봐요. 피부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여전히 세일해주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저희 그래서 이제 가격 때문에 마사지 체어를 가장 많이 망설이시고 네. 구매를 못하시는데 저희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 받아보시면 정말 두 배를 생각하세요. 가격. 아. 그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 체어가 네. 저희 이제 4,499불입니다. 그런데 이거 48개월 무이자 할부 진행하기 때문에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94불
0: 무이자가
1: 그렇죠. 무이자
0: 너무 감사한 지루해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무이자가 된다는 게
1: 풀 워런티가 3년
0: 아 3년 워런티에
1: 그리고 바로바로 AS가 지원이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AS를 왜냐면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구매하셨던 마사지 체어가 있으셨던 분들도 네. 좀 쓰라린 경험이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AS 때문에 무조건 헬스코리아다 네. 얘기하십니다.
0: 사실 이 4,999불 네. 이 돈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이거를 싸다고 해도
0: 무이자 48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월 94불 플러스 택스니까 네. 한 100불 예, 고 뭐 약간 살짝 넘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의 가격으로 매일매일 이런 건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1: 아마 들여놓으시면 딱 그 후회를 하나 하실 거예요.
0: 네.
1: 왜 이제 했을까? 왜 망설였을까?
0: 아니 근데 사실
1: 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까? 갈 걸.
0: 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혜택을 누리면 그럼요. 좋은데 왜 결단을 못 하는 걸까요?
1: 늦는 나부터.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심리가.
0: 네. 그러니까.
1: 근데 네, 가서 한번 체험을 맞아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허. 부담을 전혀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내 몸에 마사지를 받고 나서 어떤 네. 그 변화 같은 거 그리고 아하. 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디자인도 보셔야 될 거고
0: 디자인도 그러니까 예뻐요.
1: 매장을 가세요.
0: 알겠습니다.
1: 부담 없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뭐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네. 뭐 마사지 체어 체험도 하시고 또 시음도 해보시고 네네. 예. 나한테 딱 맞는 거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여기에다 또 선물 안 주세요?
1: 아 마사지 체어 이제 이렇게 바라시면 아니요 드립니다. 이지바이크.
0: 이지바이크.
1: 이지바이크 예. 250불 상당이고 이제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그쵸. 페달이 돌아가면서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네네. 운동기구인데 운동도 같이 하셔야 건강을 지키니까 이것도 작은 습관. 이제 요거 이지바이크도 무료로 드리는데 요거까지 받으시면 네. 뭐 더워서 운동 못 나간다. 운동 못했다. 이런 핑계거리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죠.
0: 그러네요. 네. 이지바이크 249불인데 네. 요거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뭐 끝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세요?
1: 너무 아쉬워요. 항상
0: 너무 많으시죠?
1: 너무 아쉽고
0: 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많으시죠? 있는,
1: 그럼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네. 왜 에스코리아에 방문해야 되는지 가보시면 아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네. 방송 들으셨으니까 가보시고 궁금하신 건 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아 고맙습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소개를 해주셨고요. 민들레와 엉겅퀴 건강 제품이죠. 간 건강에 최고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셨고요. 또 이지바이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지바이크가 아니라 마사지튜어 소개를 해주셨어요.
1: 이지바이크 따로 구매도 가능해요. 네. 아, 근데 이지바이크 그냥 가져가시려면 그라비티. 네. 네.
0: 그라비티 마사지튜어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십시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 거만과.
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1: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10: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1: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4: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3: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4: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3: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4: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3: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8: 1250만불! 1250만불!
1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주 7일 24시간
20: 323-782-8600, 323-782-8600.
1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1: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happy together.
22: Happy together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It's gonna be another day. Sweet Dream 장나라입니다.

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스윗 드림이었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자, 오늘은 1898년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은 윌리 포스터입니다. 윌리 포스트 어떤 인물일까요? 1898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예, 세상을 떠난 인물인데요. 1930년대 항공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미국의 전설적인 비행사입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신체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뛰어난 기술과 도전 정신으로 여러 세계 기록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자, 최초의 단독 세계 일주 비행을 성공한 날이 1933년 오늘입니다. 예, 1933년 7월 15일 뉴욕에서 출발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18시간 49분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돌고 7월 22일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승자 없이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인물이 된 거죠. 예, 앞서 1931년에는 항해사 해럴드 게티와 함께 8일 만에 세계 일주를 마친 바 있습니다. 자, 성층권의 이 고고도 비행을 위해 이 세계 최초의 압력 비행복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도 예,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는 향후 우주복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는군요. 이 고고도 이 비행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기 상층부에 제트기류 존재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서 비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윌리 포스트가 사용한 비행기는 그 락히드, 예, 락히드 메가 기종이라고 해요. 위니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수많은 고고도 실험과 세계 일주 기록을 함께 했고요.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그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5년 8월 15일 유명한 그 유머리스트이자 유명인이었던 친구입니다. 친구 윌 로저스와 함께 알래스카 경로를 통한 러시아 비행을 탐사하던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둘이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고고도 비행 기술과 이 자동 조종 장치를 활용 자동 조종 장치 활용법 등은 현대 이 항공 산업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He blesses the boys as they stand in line. The smell of gun grease and the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 최초의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윌리 포스트였습니다.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는 해피투게더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 여학생이셨던 분들, 당신이 노래입니다. 조용필입니다. 단발머리.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0: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행복은 기회가 아니라 지적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것도 능력이라는 말인데 공감하십니까? 행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운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적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행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뜻밖의 행운처럼 말이죠. 하지만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샹포르는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찾기는 어렵고 다른 곳에서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행복은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아니라 삶의 무수한 조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지적 능력이자 선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삶의 주도권을 좀 되찾고 더 지혜롭게 행복을 디자인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 음악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조금은 좋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일상을 나누는 이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재가 선물이니까요.

0: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러준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참 좋은 노래예요. 행복도 능력이다. 맞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듯이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함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이런 피드백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죠?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단 두 가지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사는 거래요. 여러분 후자 쪽이시죠? 네. 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기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참 그치. 아, 그렇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날씨는 이렇게 무덥고 땀은 막 등에서 흘러내리지만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지만 아 정말 너무너무 덥지만 아 그래도 감사하다. 더위를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 참 긍정의 달인인가요? 어떡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네,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아 진짜 그러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사는 게. 근데 모든 게 기적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즐거워지고 미소 짓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날씨는 무덥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죠. 살아있음의 고통도 느끼는 거니까요. 또 이런 피드백 아우 멋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님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자, 진짜 젊음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밀을 풀어주실 텔로이스의 정인숙 건강상담 코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오랜만이세요.
1: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0: 아, 이번 주 너무 더워요. 오늘도 굉장히 덥죠?
1: 네, 많이 덥네요. 네,
0: 얼굴이 더 화사해지신 것 같습니다.
1: 아유, 매번 감사합니다.
0: 네, 이런 무더위에 기력 보강, 원기 회복, 건강 유지에는 이 텔로이스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1: 네, 많이 합니다. 아하. 도움이 많이 된다고.
0: 예. 아니, 방금 전에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면서
1: 네.
0: 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는지.
1: 네.
0: 아, 괜찮으신 거죠, 지금?
1: 네. 저기 LA는 네. 저녁 6시면 트래픽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월요일 저녁 때 LA에서 볼일 보고 내려가는데 6월 29일 날
0: 네.
1: 5마일로 가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뒤에서 트럭이
0: 세상에.
1: 그냥 전속력으로 제 차를 박아서
0: 어머나,
1: 완전히 뒤가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0: 아이고.
1: 그래서 토탈 로스 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보다 보니 네. 정신을 부여잡고 나와서 아무튼 사태 처리를 하고 보니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0: 그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네. 그래갖고 이제 빨리 이제 물리치료 다니고 이제 네. 여기저기 치료받으러 다녔는데
0: 네.
1: 제가 이제 텔로이스가 사실 체험 사례 중에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뭐 3번, 4번, 5번 다치신 분 또 목
0: 네.
1: 다치신 분이 먹고 회복이 됐다는 소리를 제가 늘 들었다 보니
0: 네,
1: 저도
0: 네, 네.
1: 레벨 2로 하루에 3번, 4번씩 막 퍼먹었거든요.
0: 아하.
1: 그런데 물론 치료도 열심히 받았지만 그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고요.
0: 네, 네, 네.
1: 그 통증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그 후유증이 대단한 건데.
1: 네네. 그런데도 이제 생각보다 네. 제가 많이 이제 레벨 2로 뭐 3번, 4번 먹다 보니 잠도 그냥 잘 수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돼서
0: 네.
1: 이제 저희 지인들이 교통사고 난 사람 얼굴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1: 네네.
0: 큰일 날 뻔하셨어요.
1: 네, 큰일 날 뻔했죠.
0: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감사하죠.
0: 예,
1: 네.
0: 예, 예, 예. 아니, 텔로이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참, 텔로이스는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1: 네네.
0: 그런 제품이구나라는 거를
1: 네.
0: 저도 은연중에 이제 좀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자, 정인숙 코치님께서 이 텔로이스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사람들이
0: 네.
1: 나이가 들면
0: 네.
1: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내 몸이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내 마음은 더 젊게 행동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말이
0: 네.
1: 내 생각과 내 말이 따르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0: 그럴 때 있어요.
1: 그러죠. 그리고 네. 내 마음은 충분히 저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안 되는 거야. 그죠?
0: 맞아요.
1: 그럴 때 참 난감한데 저도 이제 제가 암투병도 했었고
0: 네.
1: 또 여행을 심하게 갔다 와서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 투병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0: 네.
1: 정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서글픔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텔로이스 제품을 섭취하다
0: 네.
1: 보면 내 몸에 줄기세포가
0: 네.
1: 젊었을 때처럼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0: 아.
1: 세포 신호분자와
0: 네.
1: 세포 신호 수용체가 굉장히 양이 늘어나면 줄기세포의 양이 늘어나는 건데
0: 아하.
1: 우리가 이제 밥을 잘 먹고 좋은 음식으로 그러니까
0: 네.
1: 인스턴트 말고요. 잠도 충분히 자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내가 충분히 관리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조차도
0: 네.
1: 나이가 들면 점점 변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뼈하고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나와야 돼요.
0: 아하.
1: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줄기세포의 양이 신생아가 100의 줄기세포가 나온다. 30대는 20%,
0: 네.
1: 50대는 12.5%, 80대는 0.5%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많이 아프신 80대는 0.25%밖에 안 나옵니다.
0: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는 여기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0: 네.
1: 혈압이 높으신 분은 혈압약, 당뇨가 높으신 분 당뇨, 혈당 조절하는 약도 처방을 주지만. 결국 그런 약들은
0: 네.
1: 뭐 예를 들면 혈압약을 볼 때 뭐 이뇨제, 혈관 확장제
0: 네.
1: 그런 약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원천적으로 근본적 치료는 아니고 그 심틈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0: 아.
1: 그런데
0: 그렇군요.
1: 우리 탈로이스를 섭취하는데 먹는 양과 먹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1200% 나올 수도 있고 2400% 3600%까지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4800%까지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0: 아,
1: 본인들이 놀래요. 최근에는 100살 먹으신 분이 고관절이
0: 네네네.
1: 부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이제 양로 호텔에 가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들 놀랄 정도로 고관절 부러진 거 위에는 그 지능 지수라든가
0: 네네네.
1: 눈 보이는 거
0: 어허.
1: 귀 들리는 거 그 걷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서
1: 네.
0: 교통사고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회복된 이유가
1: 네.
0: 그 줄기세포, 그
1: 네.
0: 텔로유스를 복용함으로써 줄기세포가 놀랍도록 활성화가 되고
1: 네.
0: 뭐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1: 네.
0: 치유의 그런 자연적인
1: 네.
0: 그런 줄기세포가
1: 네.
0: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0: 아니면 어떤 원리예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1: 우리,
0: 빨리 회복될 수
1: 우리가
0: 있는데
1: 우리가 이게 텔로이스를 레벨
0: 예.
1: 1, 뭐 레벨 2 그러니까
0: 예,
1: 그
0: 예, 예.
1: 스쿱을 먹는 걸 말하는데 저는 너무 급하니까 너무 아프니까요
0: 네.
1: 많이 양을 늘려서 뭐 두 숟갈씩 하루에 뭐 세 번이고 네, 아플 때마다 막 퍼먹었어요.
0: 오.
1: 텔로메가랑 비타민C도 먹고
0: 그렇게 많이 복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1: 네 많이 먹어도 돼요. 천연
0: 아,
1: 제품 이거는 3살 이상 어린아이부터
0: 네네.
1: 그냥 100살 넘으신 분도 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맛도 좋아요.
0: 네.
1: 파우더는. 그러다 보니 막 먹었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통증이 좀 줄어드네.
0: 네.
1: 괜찮네. 어깨가 좀 덜 아프네. 목이 덜 아프네. 엉덩이 쪽, 허리 쪽이 안 아프. 그리고 이게 좌골신경통 쪽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내려와갖고 네. 종아리까지 무지 아팠어요.
0: 세상에.
1: 네, 허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먹었더니
0: 네.
1: 정말 저도 야, 곧 교통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전 교통사고,
0: 네.
1: 20년 전 교통사고도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권하고 싶고요.
0: 그렇습니다.
1: 요즘에 여름에 잠 못 자갖고 낮에 힘들어 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0: 그렇죠.
1: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변호사 쪽 사무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최근에 교통사고 세 분이나 더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갖고 이게 낮에 그 집중력이 떨어져갖고
0: 네.
1: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을 악셀레이트를 밟아서
0: 큰일 나죠. 큰일 나죠.
1: 네,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결국 잠이 부족해서
0: 세상에 집중이 안 되니까
1: 네, 집중이 안 돼서
0: 네.
1: 그래서 제가 텔로이스를 먹게 되면 잠을 끝내주게 정말 깊이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아직 깊이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하다 느끼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0: 네.
1: 잠을 자는데 개운하다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요.
0: 그렇지.
1: 텔로이스를 열심히 드시다 보면 딥슬립을 하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0: 네.
1: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잠만
1: 네.
0: 잘 자도
1: 네.
0: 아침이 거뜬하죠. 컨디션 굉장히 좋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1: 에,
0: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뭐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은 왠지 모르게 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1: 네.
0: 이런 분들께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네요.
1: 네.
0: 아, 자, 줄기세포가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1: 네.
0: 원기회복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1: 네.
0: 예,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1: 텔로유스를 섭취하시고 레벨 네. 뭐 1, 2, 3로 드시면 네. 물론 텔로메가 바이타민C도 꼭 저희가 같이 드시라고 해요. 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20대, 30대, 40대만 해도 네.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모든 게 떨어져요. 호르몬도 나오는 게 떨어지고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장기 일하는 것도 떨어져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남편 경우도 현재 75세인데 3년 전에 신장 수치 크로아틴 수치라고 그러죠.
0: 네.
1: 37. 그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없어진 사람이라서. 그런데 텔로유스 섭취를 6개월 뒤에 갔더니 37에서 뭐 57로 올라갔고 현재 2년 반 됐는데 네. 52로 올라간 거 보면 우리 몸을 텔로유스를 섭취하게 되면 젊었을 때의 줄기세포 양이 나오니까 신장이건 방광이건 뭐 눈이건 귀건 뇌건 다 젊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증으로 말을 하지 않고
0: 네.
1: 여러분의 몸을 젊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온몸의 오장육부가 젊어지면 아하. 겉으로 보이는 얼굴도 젊어지겠죠.
0: 네. 그러네. 그런 원리군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좀 이렇게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네요.
1: 많이 나오게 해주는
0: 많이
1: 거죠.
0: 많이 나오게 해주는 효과?
1: 네. 그래서
0: 우선 젊어진다는
1: 네,
0: 거군요.
1: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골수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줘요.
0: 네.
1: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면
0: 네.
1: 골수가 빨간데
0: 네.
1: 뭐 90살, 80살 먹으신 분이 뼈가 부러지면 골수 안이 누리끼리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골수를 젊게 만들어주고
0: 아하.
1: 골수에서 줄기세포의 양이 텔로유스 제품을 섭취하는 그 양에 따라서
0: 네.
1: 내가 현재 나오는 양의 12배, 24배, 36배까지 또 더 먹으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0: 아니 참 놀라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네.
0: 근데 텔로유스의 핵심이 세포 신호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
1: 네.
0: 세포 신호는 뭘 말하는 거예요?
1: 세포끼리 우리가 신호를 보내요.
0: 네.
1: 우리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장은 저절로 뛰잖아요.
0: 네.
1: 또 간도 저절로 해독을 하고요.
0: 네.
1: 모든 기관이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소통이 되면
0: 네.
1: 가정이 평화로운 것처럼 우리 몸에도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면 예를 들면 나 배가 아파. 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 배가 아프구나 하고 빨리 이제 우리가 뭐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러는 것처럼
0: 네네.
1: 우리 몸에서도 위장에서 나 위가 아파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우리 몸에서 젊은 사람들은 골수에서 세포 신호 분자가 나 위가 안 좋아 라고 신호를 보내면 세포 신호 수용체가 알았어 네가 위가 안 좋구나 하고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배출이 돼서 위까지 와서 위의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세포로 가서 탁 새 세포를 재생을 시켜주는 원리죠. 그래서 줄기세포 양이 많이 있고 내 피로 다 막 돌아다니면 빨리빨리 우리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뭐 뇌가 안 좋고 빨리빨리 가서 고쳐주는데 세포 신호들끼리 너무 양이 적고
0: 네.
1: 세포 신호를 보내도 세포 신호 분자가 그거를 빨리 억셉트를 안 하면 서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텔로유스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목에 감기균이 들어왔어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세포 신호랑 세포 신호 분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적군이 들어와도 쟤 뭐야 나는 몰라 피곤해 그러고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네. 들어와도 그냥 나 몰라 그렇게 손을 놓고 있지만 우리 몸이 면역력도 강해지고 줄기세포 양이 많다면 쟤 감기 바이러스네. 우리 NK세포 가서 공격을 해서 여기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0: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1: 네, 면역력이
0: 말씀이시군요.
1: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래요. 내가 텔로유스를 열심히 먹은 이후로는
0: 네.
1: 오는 감기, 가는 감기 안 걸렸어요. 가볍게 지나갔어요. 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35세 된 남자분이 플로리다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살이 푹 패였어요. 종아리가.
0: 세상에.
1: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그 애시드로 그 살을 지졌대요.
0: 어떡해.
1: 근데 너무너무 아파갖고 진통제라고 안 돼갖고 마약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못 고쳐서 이제 LA 이제 부모님이 비엔나팍에 사세요. 오셨는데 UCI를 갔더니 이 정도는 엉덩이 살을 띄어서 피부를 이제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네네네. 한 열심히 드셨는데 이걸 먹기 전에는 거의 잠을 못 자는데 아주 10시간씩 잠을 자고요.
0: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1: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배고프다고 난리쳐서 입맛 네. 없어 밥을 안 먹던 사람이 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어갖고 살이 차오르는 걸 계속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최근에 UCI를 UCI 갔더니 그 닥터가 오, 너 피부 이식 안 해도 돼. 지금 1년 반 동안 그 벌어졌던 부패였던 상처가 3살에 계속 올라차고 있어요.
0: 어허.
1: 그리고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네네네. 고관절이 너무 이제 나빠져 갖고 의사가 얘 고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의사가 보더니 오, 고관절도 너무 좋아지고 있다.
0: 오.
1: 네.
0: 그래요? 얼마나 복용을 한 거? 얼마나 먹은 거예요, 그분은?
1: 그분이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6월, 5월 말부터 먹었어요.
0: 그러면 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1: 네, 5월 말부터 먹었어요. 그랬는데,
0: 두 달도 안 됐는데요.
1: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그 자기 친척들한테 아하. 다 보냈어요. 했더니 친척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도 네. 다, 그럼 나도 오도 해달라고.
0: 아.
1: 네, 그런 일이 벌어졌죠.
0: 아, 정말 실제 옆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1: 네, 아니 사진도 그런... 지금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0: 아, 비포와 애프터 네네. 이제 사진도 있군요.
1: 네, 맨 처음 사진은 끔찍해.
0: 아하.
1: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0: 오토바이 사고 났으니까
1: 네, 살점이 요만큼 떨어져도 얼마나 아파요.
0: 세상에.
1: 근데 완전히 종아리 살이 푹 패여갖고 그 애시드로 지졌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죠,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상처가 지금 3살이 막 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이제 영어권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0: 네.
1: 저희 요즘에 프로그램으로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해서
0: 네.
1: 당뇨로 심해갖고 네. 다리에 모든 그 이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0: 네네네.
1: 가바메틴이라는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53세 여자분이
0: 아하.
1: 이거를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첫날부터 6시간을 잠을 자고
0: 네.
1: 이분은 너무 놀랬대요. 내가 어떻게 이걸 잠을 잤지? 2시간마다 깨든 사람이 그 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밥을 먹고
0: 입맛이 돌아왔고
1: 입맛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자기 열발꼬락이 다 넘해갖고 네 발꼬락 같지 않았던 게 지금 뭐 한 두 달 드셨는데 신경이 살아나서 네
0: 감각이 없던 게
1: 네네 그래갖고 새끼 발꼬락부터 살아나. 시작해서 점점 돌아오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몸이 안 좋았냐면은 오후 3시가 되면은
0: 네.
1: 모든 에너지가 쭉 빨려갖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리고 자기 집 계단을 13개의 계단을 못 올라가서 울었대요.
0: 아이고.
1: 근데 지금은 13개의 계단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래서 저희는 예.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0: 진짜
1: 있어요.
0: 진짜 그러네요. 텔로유스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 네.
0: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예. 텔로유스를 9년 먹고
0: 네.
1: 이제 텔로이스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인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0: 아하.
1: 최근 들어서는 네. 라구나 우드 쪽에 이제 90세 넘으신 리타이어한 닥터들 아니면 리타이어는 했지만 다시 이제 아프셨다가 다시 텔로 먹고 젊음이 회복돼서 다시 그 한의대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있고요.
0: 네.
1: 거의 뭐 올모스트 90살인데 현역 닥터로 다시 일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참 우리 정인수 코치님은 좀
1: 네.
0: 뭔가
1: 네.
0: 상담하는 게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도
1: 네네.
0: 있고
1: 네네.
0: 굉장히 진솔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또 암투병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1: 네.
0: 더 이런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 제품을 소개해 주실 때 직접 드셔보시고 이제 좋아진 케이스시잖아요.
1: 네.
0: 예, 코치님부터.
1: 네.
0: 그래서일까요? 상담하시는 그 뭔가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제가 텔루이스를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권하다 보니 그 사람마다 다 체질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운드가 뭐 예를 들면 90파운드다, 80파운드다 그러면은 먹는 양을 아주 작게 시작해야 돼요.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투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신장 투석.
1: 네,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양을 아주 작게 시작해야 돼요. 작게 시작해도 효과를 봐요. 아주 양을 작게 시작해서 그분이랑 상담을 통해서 좀 어떠시냐. 왜냐하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물을 또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그분의 그 체력, 즉 자기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 조금 양을 늘려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걸 우리가 한방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재생 과정, 정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먼지 안 나게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이 재생이 될 때도 어떤 그런 게 나타나요. 뭐 독소가 많이 있는 분, 약을 화학약품 많이 먹었던 분이나 키모 오래이신 분은 이걸 섭취를 하면은 몸이 가려워요.
0: 오, 그럼 영양 반응이 나타나는군요.
1: 그거는 뭐냐면 내 세포가 뭐 60조에서 100조 사이의 세포 안에 예를 들면 저같이 키모테라피를 했다. 그러면 키모 독이 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텔루이스를 조금 먹을 때는 모르는데 좀 많이 섭취를 하면은 세포들이 이 사람 몸에는 키모독이 있네? 그걸 이걸 빼버려요. 밖으로 배출을 하면 이게 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나가다가 이 양이 너무 많을 때에는 피부가 가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약국이나 그런 건강식품 가게에서 팔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게 어떤 리액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작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깨가 아픈 사람은 거기를 고칠 때 어깨가 더 아플 수가 있고요.
0: 그렇군요.
1: 또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여기 고대 위가 더 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로셔에 재생 과정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정화 과정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 방구가 붕붕붕붕붕 나오고 설사가 심하게 나오거나 변이 나빠지거나 그런 내용도 다 적어놨고요. 또 예를 들면 편도선염이 심해갖고 일생 고생한 사람은 편도가 더 아파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죽이려고 날 이걸 권했냐. 그럼 우리가 이거 날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거는 1주에서 3주 요거는 한 달에서 두 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당뇨 췌장 같은 거 좋아지려면 뭐 거의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가 우리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잘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지. 리모델링 할 때 집안에서 먼지가 나는 건 당연해 하고 잘 저희 코치 말을 들으시는 분은 좋은 결과를 얻고 부정적으로 나는 못해 그러면은 좀 안타깝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 관리 플랜을 짜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플랜을 짜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1: 다르죠. 체질이 다르죠.
0: 그렇군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플랜을 달리 짜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1: 그럼요.
0: 자, 텔루이스 건강상담 코치 정인수 코치님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714-742-4855입니다.
0: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714-742-4855번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주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1: 우리가 물에 빠지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제 웹사이트 뒤져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텔로클럽.com, 텔로21.com을 지금 웹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기 들어서 거기 보면은 많은 체험 사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보시고 연락이 오시죠.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고 네. 아파 보니까 잠옷밖에 필요가 없어요. 밖에 못 나가요. 병원 가는 날 빼고는 네. 아픈 것은 자기의 몫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제 고통을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아프면 남편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아니까 조금 네. 그분들의 고통을 같이 제가 마음속으로 느껴가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코치님 뵐 때마다 너무나도 진솔하시고 예, 설명을 정말 가식 없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느껴져서 저는 참 텔러뉴스의 정인수 코치님 좋아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텔러뉴스 건강상담 코치 정인숙 팀장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14-742-4855 714-742-48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요즘에 네. 날이 너무 덥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는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LA에서는 어디 갈 때 차를 끌고 나가기보다는 네. 걸어 뜨거운데 걸어 다니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점심 약속했는데 냉면집으로 안 하고 뜨거운 네. 뭔데 뭐 순댓국집으로 하셔갖고 짜증이 나셨는데 가봤더니 그 많은 그 꽉 자리에 순댓국을 드시고 계시고 네. 며칠 전에는 또 우리는 냉면을 찾을 것 같잖아요.
0: 네.
1: 근데 막 그 삼계탕 집에 꽉 찼다는 얘기를 하고 아 네. 요즘 사람들은 몸을 보양하는 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구나라고
0: 그쵸.
1: 생각을 했대요.
0: 네.
1: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에요. 그래서 저희 텔로이스 제품은 3살부터 뭐 100살 넘으신 분들도 이제 편하게 맛있어요. 파우더는
0: 네,
1: 진짜로
0: 맛있죠.
1: 드실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텔러 캡슐도 여행 다닐 때 너무 좋아요.
0: 먹기 편하죠.
1: 네, 먹기 그럼요. 편하죠. 그래서
0: 진짜 편하더군요.
1: 네, 편하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병증으로 난다는 소리 아니고 젊어지게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0: 네.
1: 실제적으로 우리가 텔로이스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보면
0: 네.
1: 얼굴이 점점 젊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젊어지는 거 또 몸이 젊어지는 거 젊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한 몸의 장기가 젊었을 때 없었잖아요. 그렇게
0: 그렇죠.
1: 변하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저희 회사는 매주 목요일 매주 토요일
0: 네.
1: 아침 9시 45분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11시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상담한 다음에 11시 반부터 맛있는 점심이 회사에서 준비가
0: 와,
1: 돼요.
0: 네. 점심까지 제공이
1: 네네.
0: 되는 거예요.
1: 비엔나팍에 저희 회사 있는데
0: 네.
1: 혹시 이 강의 듣고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
0: 네.
1: 토요일 비엔나팍 텔로이스 오피스에 오셔서
0: 네.
1: 강의를 듣고 점심 드시면 되고요. 목요일은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0: 네.
1: 토요일은 우리가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폰 준비하고 스마트폰 갖고 오시면 거기 이제 바코드 찍고
0: 네.
1: 이어폰 들으시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언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외국분이나 젊은 분들 많이 오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제품 상담과 타주 비즈니스 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숙 코치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러클럽.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안경
3: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5: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4: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5: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맥을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채팅방에 보니까요 신청곡 주셨네요. 퓨지스 버전으로 청해 주셨어요.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1: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0: TKR님의 신청곡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Fugees 버전으로 듣고 계세요. 매력인데요, 이 노래. 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듣고 계십니다. 러브 더 플라그의 이 노래를 듣다가 이 Fugees 버전으로 들으니까요, 굉장히 새로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부 시간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1650 책방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 짧게 시 한 편 띄워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의 감성이 되어 시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름철 벽을 타고 오르는 초록 담쟁이를 모티브로 한 도종환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담쟁이 읊어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말없이 벽을 오르는 담쟁이 하나가 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남겨둘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전진한다.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른 애벌레 한 마리가 벽을 넘어가고 있다. 결국은 그 벽을 넘는다. 한 줄기 바람도 통하지 않는 절망의 벽을 푸르게 덮으며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절망적인 벽을 푸르게 덮으며 나아가는 담쟁이의 모습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종한 시인의 이 담쟁이, 고난을 극복하는 연대의 이런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뭔가 희망을 던져주고 또 우리에게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는 무덥지만은요,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행복하게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구섬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안내입니다.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0: 제작 프리미엄 버터 지금 원오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오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AM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죠. 아, 뜨거운 햇살은 매일매일 우리 머리 위를 내리쬐고 있고 어찌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훈훈하게 바람이 붑니다. 아이고, 어떻게 안 지칠 수가 있겠습니까? 점심 드시고 이 시간 세시면 우리 어떤 뜨거움을 식혀줄 그런 시원함이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마치 빙수같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나누는 시원한 음악들, 좋은 음악들, 지금 지친 오후에 활력을 좀 준다고 표현해도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라디오는 내 친구,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좀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라 불어라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0: 어때 좀이 노래 들으시니까 조금 시원하십니까? 더운데 풀어라 바람아 비야 내려라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주문 외워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우리 마음도 좀 시원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아이고 TK님 오늘 개근상 타셨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운나게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첫곡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핑크색 멋지시다고 감사합니다. 자, 티케이님 건강 회복하시고 식사 좀잘 챙겨 드시고 모든 분들 점심은 이제 드셨는데 좀 출출하니까 저는 사실 아침 웬만큼 대강 먹고 왔는데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거린 음식이 하나 있어요. 음식은 아니고 아주 달달한 팥빙수가 제 눈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팥빙수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팔팔 날것 같은데 혹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지나가시다가 들르셔서 이럴 땐 팥빙수 한 그릇 드시는 게 아니고 때리세요. 때리시면 기운 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일주일의 중턱인 수요일 이 시간을 좀 기운 나게 또 신명나게 달달하게 맛나게 한번 지나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더울 때는 지치죠. 지치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요새 뭐 여러분 거의 80도에서 9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마 벨리 지역 같은 경우는 10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일 텐데 또 5시 지나서 해가 지면 저녁엔 또 선선해요.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삼계탕 한 그릇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에 항상 전화로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오늘은 또 어떤 귀한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을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림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아이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요새 제가 면역력 얘기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뭐 없을 수가 없죠. 뭐 운동, 식습관, 관리, 믿을 수 있는 우리 건강식품을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5년 이상을 꾸준히 사랑받아온 우리 오리지널 후코이단 브랜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디 매니저님을 모시고 우리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 또 품질 관리,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전화로만 이렇게 하시다가 네. 얼굴 뵈니까 아주 화사하고 기분 좋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어떻게 뭐 근황이 어떠세요? 항상
1: 요즘에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네. 많고 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도 떨어지고
0: 그럼요.
1: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0: 자, 그렇구나. 자, 이미 뭐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1: 일단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네네. 설명드리기 전에 네. 후코이단이라는 게 뭔지.
0: 네네네.
1: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후코이단이 일본 말도 아니고
0: 네.
1: 회사 이름도 아니고
0: 네네.
1: 바로 해조류. 해조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뭐 미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예. 해조류가 뭐 김도 있고 미역도 있고
0: 네네.
1: 뭐 파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0: 네네.
1: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추출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다에서 갈색을 띠는 갈조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미역도 네. 있지만
0: 네.
1: 후코이단이 가장 많이 들은 해조류는 모주꾸라는 갈조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모주꾸, 미역, 다시마, 감태, 톳. 이런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네. 성분 이름이 후코이단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회사 이름 아니에요.
0: 네. 아, 그랬구나. 네.
1: 자, 해조류 보면은 네. 이게 끈적끈적한 특유의 점액질이
0: 네, 네.
1: 있잖아요.
0: 네.
1: 그 점액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후코이단이고요.
0: 아.
1: 그래서 요즘에 이제 후코이단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0: 네,
1: 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소비자분들이 후코이단 하면 다 같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후코이단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도 그렇지만 네. 품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0: 네.
1: 배합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후코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후코이단을 어떻게 어떤 원료를 배합했는지에 따라서
0: 네.
1: 그 효능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0: 네.
1: 원료의 출처 그리고 제조 과정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아, 그렇구나. 자, 제가 앞서서 25년 이상을 사랑을 받아왔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1: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0: 네.
1: 25년 이상 연구 기간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28년 이상
0: 네네.
1: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후코이단을 세상에 탄생시킨 회사인데요.
0: 네네네.
1: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가장 큰 오랜 이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오랜 시간 이어온 원료 연구 그리고 품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1: 저희 제품의 원료는 오키나와산 모주꾸 그리고 미역귀, 거기에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를 저희가 25년 이상 꾸준히 고집을 하고 있고
0: 네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사랑해 주시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자체뿐만 아니라
0: 네네.
1: 이제 어떤 원료 사용했는지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조하고 있는지
0: 네.
1: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한 제품을
0: 네네.
1: 끝까지 유지해온 거는 결국 품질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조금 전에 그 후코이단은 이 원료가 중요하다는 말씀
1: 굉장히
0: 하셨는데
1: 네.
0: 자, 이 우미노 시즈쿠는 그렇다면 원료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1: 일단은 좋은 후코이단 제품은요. 좋은 원료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코이단이 가장 많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사능 걱정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청정 지역인 오키나와에서 추출한 모주꾸, 예. 해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하고 네, 네. 미역류 원료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요. 네. 원산지하고 품질 기준을 확인을 해요.
0: 와.
1: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들어온 거와 작년에 FDA에 들어온 거를 네. 정말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거를 다 FDA 레귤레이션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다 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구나. 특히 해조류 원료는요. 네. 이 생산 과정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의 출처, 관리 과정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자, 요즘 뭐 그 건강식품 시장이 굉장히 많죠. 넓고 다양해요. 그런데 네.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 어떻게 라벨에 항상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후코이단처럼 함량이 참 중요한 제품 같은데 이 표시된 수치 또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1: 알 수가 없죠.
0: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1: 일단은 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네. 이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그 레이블에 나와 있는 그 수치, 함량 이게 맞지 않고 그리고 네. 원료도 불분명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걸로 네, 네.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건강식품 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레벨 표시, 함량 표시.
0: 그렇죠.
1: 근데 이를 뒷받침하는 품질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은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는 원료 입고 단계부터 원료 기준 확인, 제조 과정 관리, 그리고 완제품 품질 확인까지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예, 관리를 예. 이제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단순히 제조사의 설명만으로 소비자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검사 결과 그리고 품질 기준을 통해서 이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은 네. 소비자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책자와 무료 샘플을 보내드릴 때 이렇게 단순히 광고만 믿으시는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저희가 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FDA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 원료를 소비자분들한테 이 네. 제품이 도착해서 드시는 순간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네. 그거를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증명을.
0: 뭐 같은 얘기지만 그 건강식품 찾을 때 사실 네. 품질 보증이란 문구가 거의 다 있거든요,
1: 있죠,
0: 사실.
1: 있죠.
0: 근데 저 입장에서 그 인증이라는 게 뭐 어떤 때는 반신반의할 때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1: 맞아.
0: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걸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1: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많은 제품들이 예, 예. 그 인증 검증, 뭐 그렇죠. 고품질 예, 예. 뭐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단순히 이제 문구만 보고 판단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증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0: 예, 예.
1: 후코이단은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제품을 들고 나왔지만
0: 예, 예.
1: 여기에 JHFA 저희
0: 예.
1: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 드링크에도 이렇게 JHFA 네네. 이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근데 여러 인증 마크가 있지만 JHFA 후코이단에는 이 인증 마크가 있다면 소비자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원료 네. 그리고 후코이단의 순도 그리고 정말로 효능을 낼 수 있는 만큼 후코이단이 들어있는지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면 정말로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까지 이제 이 공인 인증 기관에서 네네.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합격이 되면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데
0: 네.
1: 이건 누구나 다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누구나 받진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에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코이단이라는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다른 인증 마크는 보시지 말고 이 JHF의 인증 마크만 있다면 소비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이 JHF의 인증 마크를 받은 회사는 후코이단 업체 중에서 한국, 미국을 통틀어서 우미노시즈고 후코이단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야,
0: 정답이 나왔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생각할 필요 없이 네. 지금 말씀하신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 인증하는 곳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거기서 통과가 돼서 합격이 되면
1: 그렇죠.
0: 품질 보증이 된다는 얘기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인증 마크는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뭐 회사에서 만든 인증 마크가 아니라
0: 네.
1: 공인 인증 기관에서 합격을 한 인증 마크만 인정이 되는데 이제 후코이단은 대표적으로 JHF의 이 마크만 보신다면 다른 인증 마크는 저희도 굉장히 많아요. 인증 네네. 마크가. 근데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할 때는 JHF의 인증 마크를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자, 우리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의 사례를 볼 텐데 네. 이제 체험 후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 사람 소개해 주시면.
1: 저희가 세계 50개국 분들이 네. 25년 이상 저희 네, 제품을 네.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사례나 손편지 같은 거를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0: 네.
1: 보통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샘플을 보내드렸을 때
0: 네.
1: 가장 먼저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네, 말씀하시는 네. 게 바로 위거든요.
0: 아, 위.
1: 네. 예. 해조류의 그 끈적끈적한 부분이 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샘플만 드셔보셔도 위가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고객님의 사례를
0: 네네.
1: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이분도 이제 평소에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피곤해도 속이 쉽게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식후에 더부룩함이 자주 있어서 이제 복용하는 영양제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근데 그런 영양제를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영양제를 다 중단을 하고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만 드신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셨을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이 위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만 이제 복용을 하셨는데
0: 네네.
1: 드신 다음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드신 케이스거든요.
0: 네네.
1: 근데 고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후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0: 네, 그럼요.
1: 네.
0: 예, 예.
1: 저는 원래 위장이 약한 편이라 조금만 피곤해도 속이 쉽게 불편해졌습니다. 식후 더부룩함도 잦아 건강에 좋다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번갈아 먹어봤습니다. 그러다 복용하는 영양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만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속이 불편한 점도 좋아지고
0: 네.
1: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네, 네.
0: 자, 아마 직접 경험하신 만큼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빠분이 버지니아에 거주를 하시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는 네, 네. 오빠분이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이제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본인이 직접 꾸준히 이제 섭취를 하고 복용을 해보니까
0: 네네.
1: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마 그 여러분들마다 이 후코이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양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 중에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0: 네네.
1: 제가 준비한 사례 같은 경우 이분은 정말 구글 리뷰에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드시고 올려주신 분이시거든요. 한번
0: 네.
1: 읽어봐 주시겠어요?
0: 자, LA에 거주하시는 80세 제임스 리 고객님께서는 코로나를 두 차례 겪은 이후에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법을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아내분의 권유로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캡슐을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약 한 두 달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구글 리뷰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서부터 이제 뭐 피부 관리 받냐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정도로 외적인 변화 아마 피부가 뭐 뽀얘졌대거나 네. 환해졌대거나 그런 아마 변화일 것 같아요.
1: 제가 직접 뵀거든요.
0: 그러세요?
1: 그런데 정말 피부에서 윤기가 나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예, 식생활 또 일상 컨디션 관리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고 또 나이가 80세이신데도 네.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시며 감사하다고 앞으로 우민호 씨 직구 후코이단을 꾸준히 섭취할 계획이라고 그만큼 효과를 보셨다는
1: 네.
0: 얘기인데요.
1: 왜냐하면은 이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을 드셨던 분이세요.
0: 원래?
1: 네. 근데 이제 만족을 못하셨던 거죠.
0: 그렇죠.
1: 또 뭐가 다르겠어? 근데 이제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오미노 식구 후코이단은 다를 거다. 그래서 이제 믿고 드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만족하시고 진짜 80세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으세요.
0: 물론 뭐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네. 또 개중에는 오늘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도 그쵸.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으세요?
1: 일단은 오미노 식구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0: 네네.
1: 바로 뭐냐면 위와 장이 편안하다라는 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잠이 잘 못 들었는데 네네. 자기 전에 오미노 식구 후코이단을 먹었더니 편안히 주무셨다. 이런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우선은 책자랑 샘플로 이제 체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샘플을 보내드리는데
0: 보내드리는 네. 예,
1: 네.
0: 예.
1: 샘플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복용 방법도 이렇게 다
0: 아이고,
1: 있어요.
0: 이쁘게 해놨네요.
1: 네.
0: 예, 예.
1: 그래서 물로 꿀꺽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녹여서 해조류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0: 네, 네, 네.
1: 그 맛과 색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렇게 긍정적인 작은 변화들이 이제 매일매일 쌓이면서
0: 네네,
1: 그분
0: 그렇죠.
1: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달 정도 드시면서
0: 네,
1: 본인이 정말
0: 그렇죠.
1: 만족감을 느끼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런 게 쌓이면서 신체 전반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무료 샘플 또 책자를 받아보시려면 866-566-9191 참고로 제 경험에 의하면 세 번 울리기 전에 정확하게 받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자, 무료 샘플은 어떻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전화하면 되나요? 아니면?
1: 네, 전화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네. 배송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내는 물론 한국에 또 지사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주요 네. 거점에 저희가 지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866-566-9191은 한국 분들을 위한
0: 네네.
1: 전화지만 저희가 세계 20개국 언어로 상담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샘플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화 양이 많을 때는
0: 네네.
1: 어쩌면 메시지만 받고 나중에 콜백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건강 상담 그리고 무료 샘플 다 보내드리니까 혹시 뭐 해외에 그 친인척분들이 거주를 하시면 저희한테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도 다 무료 샘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0: 자, 그러시구나.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 네.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여기 우민호 씨 직구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16년이요.
0: 16년이면
1: 네.
0: 일단 질문이 두 가지로 되겠네요.
1: 네.
0: 같은 직장에 10년 이상 있다라는 거는
1: 네.
0: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고 편안하고 그 회사가 문제가 없다라는 증명이 됐다고 봐요, 저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건 증명이 됐고,
1: 네.
0: 뭐 앞으로도 물론 오래 하실 거지만,
1: 네.
0: 우리 의미노 시직구 후코이단에서 머무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다면,
1: 일단은 첫 번째는 저도 예전에 많은 좀 안 좋은 건강 상태에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을 저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0: 예,
1: 솔직히
0: 예,
1: 말씀드리면
0: 예, 예, 예, 예.
1: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지만 건강 보조 식품을 먹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0: 본인이
1: 위치에
0: 직접 체험을 네. 하셨군요.
1: 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게 우미노시즈쿠 후쿠오이단 같은 경우는 네. 정말 100% 일본 경영진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 저희 네. 회사가 이 여러 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네네. 건강보조식품이지만 정말 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직원들을 다 연구소나 정말 저희가 온 양식장이 있는데 오키나와에
0: 네네.
1: 그런 데를 다 견학을 시켜주시고 정말 좋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네. 관리하는지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희가 리서치 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저희는 전문 상담원이지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그분들의 도움을 그런 리서치 팀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한테 연계를 해서 그 앤서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네, 원료, 네. 품질 정말 우미노시즈쿠 후쿠오이단에 예, 일하면서도 예.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0: 자, 오늘 뭐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광고 이미지보다 원료의 품질 또 객관적인 검증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에게 맞는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서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 저와 함께 같이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감사합니다. 돌발 질문을 네. 해주셔가지고
0: 그거는 그냥 네. 제가 솔직히 그냥
1: 네,
0: 한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저도
0: 예.
1: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네, 해드린
0: 네,
1: 건데
0: 네, 네.
1: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누군가는 우미노시즈쿠 후쿠오이단을 드시려는 게 이제 정말 무너진 컨디션을 회복하기
0: 그렇죠.
1: 위해서
0: 네네.
1: 아니면은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0: 그렇죠.
1: 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모두가 바라는 거는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 거라고
0: 네네.
1: 생각을 해요.
0: 네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를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0: 네네.
1: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생생한 사례들이
0: 네.
1: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저도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두껍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네, 창민과 이현의 음성이었습니다. 밥만 잘 먹더라. 이창민 씨는 뭐 2PM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요사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무명전설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해서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TK님 이 노래 들으시니까 기운이 나신다고. 아이고, 자 TK님 제가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음악이나 실컷 들려드려야 되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는 노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비비안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 수요일 오후죠. 오늘도 아, 우리 비비안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TK님 또 통계님 또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가시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대구는 비가 오고 더운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넬레이도 좀 따스워요. 따스워요. 따숩다는 말 아시죠? 따뜻합니다. 자, 제가 아, 방송에서 또 이 지금쯤은 팥빙수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지금 팥빙수를 어떻게 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라도 들어야겠습니다. 자, 팥빙수 윤종신입니다.

네, 노래만 들어도 시원하게 한 그릇 뚝딱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노래였습니다. 팥빙수 윤종신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벌써 저 하면 팥빙수 하면 저 생각이 난다고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자, 여러분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서울1150.com이 새롭게 단장한 거 다 이미 알고 계시죠. 들어오시기만 하면 뭐 저희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복권 당첨, 가스비 등등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식, 또 공항 출도착 시간까지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많은 이용 바라시고, 중요한 것은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노란 칸에 오픈 채팅 참여를 하고 있으시니까 클릭만 누르시면 저희 이렇게 같이 사랑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음악도 같이 듣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음식 노래 하나 듣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갈비도 좋아하시지만 불고기는 누구나 좋아하시죠. 그 노란 석쇠판에 불고기 얹어서 나중에 육수 국물 먹는 거. 아, 혹시 점심에는 잘 불고기 안 드시지만 오늘 저녁에 불고기 드실 예정인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불고기 타령이라는 불고기 노래가 있네요. 이윤아입니다.

0: 네, 불고기에는 역시 당면사리가 들어가고 냉면사리가 들어가고 육수가 들어가야 되죠. 아, 이런 재미난 노래가 있네요. 재미난 노래 맞아요. 이게 바로 한국에 계시는 우리 통계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아, 대단하죠? 재밌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5: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5: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4: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한식.

0: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에 한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제가 경음악을 오래간만에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팝송 같은 노래들을 한 곡씩 들려드리곤 하는데, 아, 날도 덥고 어떤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때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경음악을 듣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 우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들 드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일절 못 먹습니다. 우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팥빙수 먹을 때도 우유 연유 빼주세요 하고 이 팥하고 얼음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우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미네랄, 혈관 안정시키고 혈압 낮추는 데는 아주 정말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유들을 좋아하셔서, 우유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물로 된 음료수 종류 중에 가장 영양이 많고, 뭐 두유 같은 것도 있지만 우유를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우유는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 시원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여름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으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2부 역시도 저와 함께 5시까지 마지막 어떤 하루에 마무리할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텐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좀 기운을 차린다 이런 느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나오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신곡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욱이란 트로트 가수예요. 떠나렵니까?

0: 네, 노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떠나렵니까? 진욱과 함께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이죠.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성민산삼 한방병원 여러분이 너무 익히 잘 아시죠? 오늘도 더운데 또 건강에 대한 보따리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아이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매주 수요일 2부 이 시간에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 우리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박사님 이발을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 싹 보니까 아주 네, 좋습니다.
1: 여러분 일요일 날 좀 짬이 나세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이고 바빴어요.
0: 아, 좀 그랬구나.
1: 갈수록 바빠지네요.
0: 아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렇구나. 혹시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그 환자분은 좀 상태가 좋아지셨나요?
1: 아, 한 80% 이상 나왔어요.
0: 아이고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1: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YG CEO인 네네, 우리가 6기가 그렇죠. 11기 그 예. 수업이 시작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 그 서비스를 우리가 해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0: 아 네. 그랬구나.
1: 예. 그리고 이제 그 거기는 한번 졸업하고 나면은 청강은 그냥 해줘요.
0: 아 예예 예, 그렇군요.
1: 그렇게 하려면 돈을 좀 내야 되는데.
0: 아 그렇지.
1: 또 이 친구가 돈을 다 대납을 해줬더라고요.
0: 아이고 감사해가지고. 예예. 아이고 너무
1: 근데
0: 감사합니다.
1: 한 80%가 나왔어요.
0: 아이고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일주일 네. 만에.
1: 네. 네 사람이 그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0: 그 아마 박사님하고 또 이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1: 나하고 궁합도 궁합이지만은 그 환자들 운이에요.
0: 아.
1: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병을 고쳐 가시는 분들이 네, 네, 네. 거의가 중환자예요.
0: 네.
1: 아무데나 가서 낫는 병은 나한테 오질 네. 않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특히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오시면 잘 나서요. 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 제 방송을 3년 넘게 들으셨대요.
0: 오, 예.
1: 그 장로님하고 둘이서 그러는데 뭐 그냥 하는 방송이겠지.
0: 네네.
1: 그리고 그냥 허리는 아프고 근데 네. 뭐 여기저기 다 가봐도 네. 뭐 뾰족한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떤 날에 우리 집에 가고 싶더래요.
0: 네네.
1: 근데 오셔가지고 치료 잘 해드리고. 네네. 가시겠거니 그러고는 그냥 그 다음부터 캐리를 안 했어요.
0: 예.
1: 한 시간 있는데 안 가셔요. 그지 성질이 나셔가지고.
0: 왜요?
1: 왜 약을 안 주냐고.
0: 약을 안 주냐고.
1: 그런데 이제 약이 워낙 비싸가지고 네. 보내드리를 못했다고.
0: 네.
1: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 뭘로 보고. 이분이 보니까 10년 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분이 이제 코리아타운에 건물 짓는데 이제 철물 있잖아. 철 골조 네, 세우는 예, 거. 예. 그게 전공이시더라고. 옛날에 워커힐?
0: 예,
1: 한국의
0: 예.
1: 워커힐 호텔 그걸 지으신 분이에요.
0: 그러시군요. 네. 예.
1: 그러셨는데 미국 오셔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음에 다리 아프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한 그때만 해도 내가 조금 숙달이 덜 된 때라
0: 예.
1: 한 6개월 걸렸어요. 근데 6개월 걸려서 그 후로는 안 아프시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고쳐버린 데는 다시 재발을 하네요.
0: 예.
1: 이제 곽 장로님이신데 지금 전화해보면 멀쩡해요.
0: 아이고 참 다행이시네. 예.
1: 브엔나팍에 제일 좋은 집 찾아가면 그 집 그 장로님 집 찾아가는데.
0: 예. 네. 그랬구나.
1: 이제 그분이 지나가시고 요번에 이제 우리 박사천 전
0: 예, 예.
1: 저기 회장님
0: 예, 예.
1: 6기 대표도 하시고 YG CEO 총 회장도 하셨는데 이 7개월 동안 골프를 못 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1: 내가 연세대학교 골프를 잘 다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되놔서 그때는 이제 못 빠지고 갔는데 여기서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골프를 뭐 예. 두 개, 세 개 친다고요.
0: 어이구 엄청나게
1: 아니 싱글 치는데
0: 아마추시고는
1: 그, 예. 그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0: 허리가 아파서 예.
1: 서울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삐끗했는데 그때부터 이 통증이 오는데 기어다니는 수준 예. 거기서 5만 대 가서 MRI, 엑스레이 다 찍고 그 검사가 나왔는데 예. 이 2차 탈출을 한 거예요. 5번은 옆으로 탈출을 하고 예, 예. 2번은 위로 탈출을 하고 탈출이 두 번 됐는데 참 옛날 같으면 수술해버리는데
0: 그렇죠.
1: 수술하기는 뭐하고
0: 아.
1: 한번 견뎌보라고
0: 예, 예.
1: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 진통제 아직 멀추린까지는 안 가고 그 앞에 타이노닐 종류가 있어요.
0: 네, 네.
1: 그걸 먹고 견디는데 그래도 아픈 거예요.
0: 아.
1: 또 스테로이드는 주사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건 평생에 세 번밖에 안 놔줘요. 그래서 뼈 주사라고 그러죠. 뼈를
0: 그렇죠.
1: 사긴 사기니까.
0: 예, 예.
1: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에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저는 그냥 맨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 4번, 5번 요추가 협착이 돼서 옆으로 삐져나온 거니까 이상근으로 간다.
0: 아.
1: 이상근이 어디냐면 엉덩이 있잖아요.
0: 예.
1: 손 짚고 뚝 올라온 손바닥 한 가운데 잡히는데
0: 아.
1: 그러니까 가장자리 그러니까 거기서 짚어줬어요. 여기 아프고 그 다음에 고관절 요게 이 신경 여기서
0: 예.
1: 누른다. 뭐 4번 5번 요추 여기가 눌린다. 이게 옆으로 가서 대퇴골 두로 가서
0: 예.
1: 그 다음에 외측으로 내려가서 종아리 외측으로 해서 발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와라. 근데 그 전에 5년 전에 나랑 같이 골프 치던 친구들이 있어요.
0: 네네.
1: 지금도 쩔뚝거리더라고.
0: 아이고 꽤 오래됐네. 5년이면 네,
1: 그렇죠? 오락에도 안 와요.
0: 오.
1: 근데 그런 분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
0: 오.
1: 또 같이 그때 당시 골프 치던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이 왼쪽을 못 써요.
0: 아이고. 네.
1: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왔으면은
0: 네.
1: 진작 고쳤을 텐데
0: 와.
1: 지금도 고지를 안 들어요.
0: 아이고 참.
1: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박사천
0: 네네.
1: 회장은 이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첫 번째.
0: 아, 예, 아주 틀도 좋고.
1: 틀도
0: 예,
1: 좋고.
0: 좋고
1: 사람이 믿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냥 치료나 잘 이렇게 잘 하는 줄은 모르고
0: 네네.
1: 그냥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0: 어.
1: 부동산 재벌인 줄 알았지
0: 예, 예, 예.
1: 이렇게 섬세하고 많이 아는 줄은 몰랐대요 솔직히.
0: 아, 그랬구나.
1: 근데 첫날 딱 먹고 가니까 가볍더래요.
0: 어, 첫날부터 효과가 있었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 왜 그러냐면 4번, 5번 요추가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협착이 오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좁아지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면 사람 인체가 경추가 8개,
0: 예.
1: 뼈는 7개인데 신경은 8개예요.
0: 아, 신경은 예,
1: 흉추 12개, 요추 5개, 선추 5개. 예, 그거가 눌려오는데 뼈 한 중앙에는 추간판이라고 써요. 영어로
0: 네네.
1: 디스크라고 그러죠.
0: 네, 디스크라고.
1: 그 안에 물이 차 있다고요. 그것도 수액이라고 그래요.
0: 예, 예.
1: 수액을 싸고 있는 것 같다. 섬유륜이라고 그래요. 이게 섬유질이라고 그러죠.
0: 예, 예.
1: 그게가 윤자가 바퀴윤자예요. 섬유밖에 꽉 싸고 있는데
0: 네네.
1: 그걸 딱 싸고 있는 강판이 있어요.
0: 예.
1: 그게 인대예요. 근데 이게 찢어진 거예요.
0: 아이고 네. 그랬구나.
1: 찢어진 이유는 이 극심한 운동을 했을 때 또 극심한 방향전환이
0: 예,
1: 너무
0: 예.
1: 빨리 됐을 때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그냥 언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의 그냥 산악용
0: 예, 예.
1: 자전거 그걸 타는 사람이에요. 그거 무리하게 타죠. 골프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0: 그렇죠.
1: 치죠.
0: 예.
1: 그것도 걸어다니면서 카트 안 타고
0: 아이고.
1: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0: 아.
1: 그 체중을 못 이기고
0: 예, 예.
1: 찌부러지면서 그게 찢어진 거예요.
0: 오.
1: 그러면 추간판 돌출이 되면은
0: 네.
1: 그 수술에도 소용이 없는 게 그게 이제 4번, 5번 요추하고 고관절하고 사이에 이상근이 하나 가로질려 있는 근육이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 이상근 그 밑에는 좌골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게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예.
1: 그러는데 이 추간판이 눌려버리니까 이게 가는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면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0: 어.
1: 그러니까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계사, 그다음에 이상근, 증욱은 이상근 종합증,
0: 아, 예, 예.
1: 그다음에 추간판 돌출증 디스크 한 다섯 개 병명이 붙은데 아. 사실은 4번, 5번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들어 있는 추간판이 무너진 거예요.
0: 아, 기둥이 무너진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기둥이. 예. 그런데 그거가 거기서 이제 세포가 그 찢어진 신경을 네네. 타고 내려가요.
0: 네네.
1: 그러면 허리에 있는 세포가 엉덩이로 가니까 어때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면 그 신경만 따라가면서 지져주면 네네. 되는데 그게 이제 고관절로 가요. 그 다음에 아. 무릎 관절로 가고
0: 예예.
1: 대퇴골 또 예측이 취해서 발목으로 가고 그 발바닥까지 예. 가는 신경줄이 있어요. 이게 그걸 알면 따라가면서 일침 여기다가 뭉쳐 있는 자리는 어혈이 있게 돼요. 그러면 어혈을 녹이려면은 뭔가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0: 네네.
1: 침을 놔요. 이게 머리에서 볼 때는 뇌에서 볼 때는 이물질이 들어온 게 침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간에서는 백혈구를 그쪽으로 이 두 배를 보내야 돼. 방어를 해야 되니까.
0: 예.
1: 뇌에서 간으로 명령돼 간에서 그리를 보내는
0: 거죠. 그렇죠.
1: 그래서
0: 예, 예. 아.
1: 모든 근육을 통제를 한다고요.
0: 아.
1: 그다음에 간은 간이 되면서
0: 예.
1: 간에서는 근육을 주관하지만 신장은 뼈를 주관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간신동원이라고 그래요. 간도 치료하고 신장도 같이 치료하면서
0: 치료하고.
1: 근육하고 뼈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럼 근육과 근육 사이, 뼈하고 뼈 사이에는 네. 뭐가 있냐면은 어혈.
0: 아, 어혈. 예.
1: 어혈이 잘 못 알아먹죠?
0: 네, 네.
1: 혈전.
0: 아, 혈전. 네. 네.
1: 그것도 못 알아보면 피떡.
0: 아.
1: 그게 있는 자리는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왜 오느냐면은 그 안에는 막혀 있어요.
0: 예, 예.
1: 막혀 있는 세포를 갖다가 좀비 세포라고 그래 의학용어로.
0: 좀비 세포.
1: 네. 예. 그게 그 세포는 나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몸은 살아 있으니까 이걸 빼내려고 이걸 예, 빠져나가지 예. 못하고 예. 그러면 이 세포가 이 살아있는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 로마지성 관절염.
0: 아,
1: 그다음에
0: 예.
1: 로케미아, 루파스, 노게릭 디시스. 이게 다 그런 병들이에요.
0: 예.
1: 예, 루자가 붙어 있는 것은 루마치스 이런 예. 어떤 그리스 말로 물이 흐르다. 예, 루마치즘 정지되는.
0: 예, 예.
1: 그러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피가 못 가면은 열이 나면은 피가 열이 나게 돼요.
0: 네네.
1: 열이 나면 아프거나 가렵거나
0: 네네.
1: 둘 중에 하나예요.
0: 어.
1: 그래서 이제 너무 통증이 극심할 때는 열 때문에 아프니까 아픈 뜨거운 자리에 찬 물수건을 갖다 대줘요. 온도가 식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0: 훨씬 덜 아프죠.
1: 네. 가려운데 또 혈열이에요. 거기 또 찬 물수건을 대주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수가 있어요. 막혀갖고
0: 예, 예, 예.
1: 차가워서 아플 때는 그때는 더운 물수건을 대줘야 돼요. 따뜻해야 녹아
0: 예,
1: 흐르죠.
0: 그렇죠. 예, 녹으니까.
1: 어른 데는 녹이고 높은 데는 내리고 그래서 불통, 측통,
0: 측통
1: 통측,
0: 예, 예.
1: 불통이거든요.
0: 아, 예.
1: 그러니까 한방 올리는 뭐 내가 알고 있는 의서가 3,200권대예요.
0: 네, 네.
1: 죽을 때까지 다 못 읽어요.
0: 아, 예, 예.
1: 예, 주로 이제 동의보가 많이 있고 그 앞에 황제 내경이 있고 황제 내경은 원전이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방야가편인데 이게 미안하게도 이 책들이 다 500년 전에 처방들이요.
0: 아이고 예, 그러면
1: 그래서 거기서 기본은 배우고 현대에서 오는 이제 후세방을
0: 예,
1: 해야 되고
0: 예, 예.
1: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약 처방도 나오고 침 처방이 거기서
0: 그렇죠.
1: 나와요.
0: 그렇죠. 예, 예. 예.
1: 지금 옛날 동의보감 보시면서 그 거기에 통달되신 분들이 이 별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이미 그때 쓰는 온방은 변질 사람 몸이 다 전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0: 예, 예, 예.
1: 500년 전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은 적 없잖아요.
0: 없죠. 예.
1: 구두 신은 거 없잖아요. 예. 운동화도 없고 옷도 이렇게 좋은 옷감도 없고 근데 지금은 전부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약 처방대로 하면은 듣지를 않아요.
0: 아, 이미 예. 시대가 뒤떨어진 예. 그 약 처방이군요. 예.
1: 새로운 이제 현대적으로 예, 막 그렇게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감이라고 그래요.
0: 예.
1: 가자는 더 예, 올리는 예. 거고 감은 예. 내릴 감자.
0: 음흠.
1: 올리고 내리고 해서 네. 그 약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일침 침을 놨죠. 그다음에 뜸을 떠줘야 돼요.
0: 네네.
1: 경락으로 가는 것은 뜸을 침을 놔주지만 경근으로 가는 건 뜸을 떠줘야 돼.
0: 네.
1: 뜸을 떠주면 이게 1300도의 온도가.
0: 아이고.
1: 그러면 뇌에서 느끼는 건 40배에서 네. 48에서 50도로 느껴지거든요.
0: 네.
1: 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킬그를 50배를 보내야 돼요.
0: 어.
1: 그러면 간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간신 그다음에 심장도 좋아지고.
0: 아 심장도.
1: 네. 네. 심신불교 예. 간이 불안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약은 일침 이뜸 삼약. 약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게 몸이 싸우려면은 보급부대가 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예.
1: 이 침은 그냥 우리 소총, 따발총 얘기 정도는 되는데 뜸은 폭탄이라고요.
0: 아,
1: 폭탄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 저 105 그냥 폭탄 막 박혀갖고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약. 약은 보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 예, 몸에 예. 보급을 해줘야 되죠.
0: 어.
1: 그러면 간신, 비폐신, 오장육부에 맞는 예, 예. 약초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전부 통틀어서 만드는 처방 하나가 묶여진 게 아.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0: 네네.
1: 공진단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0: 네네.
1: 제가 만든 약은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 성분이 15배가 들어가야 돼요.
0: 예.
1: 공진단 15배가 들어가야 금옥단이 돼요.
0: 아.
1: 근데 큰 파워가 되지 않고는 약이 안 듣더라고요.
0: 약이 안 듣는다고.
1: 근데 예. 거기에는 공진단에 안 들어가는 산삼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사양 성분은 15배 올리고.
0: 네네.
1: 예, 이제 숙지양은 반드시 구중구폭을 해야 돼요. 19번을 찍고 9번 말리고. 그 그런데 거기에 토백질이 빠지면 약 소화가 안 돼 버려요. 토백질도 그냥 넣으면 소용이 없고.
0: 네네.
1: 황토에도 하루 종일 담궈야 돼요.
0: 황토에
1: 네, 예, 하루 종일 예. 담궈 갖고 말려서 가루를 말려서 볶아서 가루를 써야 돼. 그다 이제 법제한다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 가르치질 않아요.
0: 네.
1: 도가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산상금옥단이나 도인벽사단은 내가 다른 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0: 예, 예.
1: 벽사단도 온병학에서 벽사단이 있어요.
0: 예, 예.
1: 여기는 도인들.
0: 예, 예.
1: 도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에다 도인을 붙여놔서 구별해 놓고 공진단의 원조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금하고 옥하고도 안 바꾼다 해서 금옥단을 만든
0: 그래서
1: 거예요.
0: 금옥단이군요.
1: 네. 근데 이거는 이런 약은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 놓은 약이니까
0: 네네.
1: 제가 보증을 해요.
0: 아 그렇죠.
1: 병년가도 안 써가요.
0: 예, 예,
1: 그러면 예. 생꿀로 반죽을 해야 돼요.
0: 아 반죽을 네, 또
1: 꿀은
0: 생꿀로.
1: 꿀은 3000년가도 안 썼거든요.
0: 예.
1: 그리고 금을 씌워놨어요. 근데 금 썩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0: 없죠. 예.
1: 금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몸에서 볼 때는 세부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를 기가 붙어요. 그래서 침 받는 원리까지 있어요.
0: 아,
1: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열은 아랫배 뒤쪽으로 콩팥으로 내려보내고 콩팥의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오면서 심장 열을 식혀요.
0: 예.
1: 뜨거운 것은 식혀주고 차가운 것은 덮여주는 게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사천 그 회장님
0: 네네네.
1: 그 와이프 그분 이름이 레슬리인데
0: 네.
1: 이 인양반도 이 아토피
0: 아토피
1: 내가
0: 예,
1: 7년
0: 예.
1: 이상 고생을 하신 네네네. 것 같은데 나한테 왔을 때는 진물이 양쪽 겨드랑이로
0: 아이고.
1: 흘러갖고 예, 예. 가려워서 예. 이 손을 장갑 끼고 묶어야
0: 예,
1: 돼
0: 예, 예.
1: 긁어보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온 게 아니고 남편이 오는데 여자가 한 사람이 더 타면 칼플라인이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원짐에 좀 보자. 이걸 그분들은 고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0: 예, 예.
1: 이때 해왔고 여기저기 안 가본 데 없고 어디 가도 이거는 못 고치는 불치병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못 고치기는 뭘 못 고쳐. 이건 병 아니야.
0: 예, 예.
1: 아토피나 알레르기는 고혈압, 당뇨는 병이 아니다.
0: 네.
1: 증상이에요. 그 다 혈열이에요.
0: 아,
1: 피가
0: 예.
1: 열나서 가렵고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침도 아주 간단해. 사관 터줘야 돼요. 합곡 태충 넣어주고 중환 넣어주면 그 사관이에요. 침도 쉬워요. 한 7개 넣으면 돼요. 넣고 겨드랑이에 이미 발진이 네, 돼 있어서 예. 진물이 있는데
0: 예, 예.
1: 오른쪽 양쪽인데 그러면 간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간열 시켜주면 돼요.
0: 네.
1: 거기서 부항 두 개로 피를 뽑아줬어요.
0: 네.
1: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진물이 그 희한하다고
0: 네.
1: 침 한 번 맞고 갔는데 뭐 침 한 번이 무슨 침만 맞고 와서 내가 급하니까 그 목탄 바로 뒀지.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약 먹은 걸 잊어버렸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약 먹었잖아. 그 약한테 고맙다고 그래.
0: 어쨌든 간에 참 네. 다행이시고 네.
1: 그 세 번째 왔을 때는 네. 나를 먹을 게 없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
0: 그러니까
1: 선생님 아주 네. 천재라고 그래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뭔 소리냐
0: 고맙도 맞고 너무 잘 되신 네. 것 같고
1: 그랬더니 세 번 맞았는데 가려운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 맞고 다 나서 버린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프로모션 좀 부탁할게요.
1: 아 예. 아, 예. 산상 금옥단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 10개면 1200불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다섯 분만 네. 600불씩 해드릴게요.
0: 아, 반값에. 네,
1: 한 번은 나 방송 오기 전에 미리서 맞춰놔서 아, 네 예. 분만 선착순으로 아, 해드립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도인 벽사단도 그거는 동남아 여행을 가거나 물이 나쁜 아프리카 갈 때 아주 필수적이에요.
0: 아.
1: 양 뭐 독국물 네, 먹거나 네, 뭐 했을 때 그걸 뭐 그 해독을
0: 예.
1: 해주거든요.
0: 예,
1: 산삼
0: 예.
1: 그거는 치매하고 중풍 예방입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네, 약이니까 네. 값으로 1200불인데 600불에
0: 아 그것도 반값이에요.
1: 1200불 600불이고 예, 예, 예. 이제 산삼이 좀 팔다 남은 게 있어요.
0: 네, 네.
1: 그 이제 한 분씩밖에 못 해드려요.
0: 아, 예, 예.
1: 3,800불짜리는 1,200불, 10만 원 네. 값입니다.
0: 아, 예, 예.
1: 5,800불짜리는 1,500불에
0: 네, 네.
1: 한 사람.
0: 한 사람, 예. 한 분만.
1: 예, 8,000불짜리가 있다. 2,000불에 한 사람.
0: 아, 예.
1: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0: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참 그 좋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제가 병원 위치 연락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는 809 사우스 호바트니까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503-3304, 503-3304로 연락해주시면 되고 지금 오늘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CEO 회장님도 나시고 아토피도 나셨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아파서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벌써 시간 다 됐어요?
0: 네, 네. 그 시간이 금방 설명이 흘러갔어요.
1: 설명이 부족하신 것은 네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0: 네.
1: 성민 산삼을 치면은
0: 네네.
1: 내 얼굴이 나와요.
0: 아, 예.
1: 내 얼굴 거기를 클릭해야
0: 아.
1: 이 동영상이 나와요. 안 그러면 라디오는 그래서 동영상이 없는 거가 많아요.
0: 알겠습니다.
1: 이 방송은 동영상 나올 거예요.
0: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좋으세요. 제가 볼 땐 그러세요.
1: 금옥단 하나 더 먹었나 보다.
0: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네.
2: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크리스티님, 히릴님 오셨네요. 세인트 아저씨,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세요. 날씨가 어떠냐 그러니까 한국은 오늘도 비. 아, 예. 우리 H님, 비가 겁나게 그립다고 그러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비가 오고 무덥지만 아, 좀 여기는 너무 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덥고 말라서 요새 산불도 많이 나고 비가 겁나게 필요해서 옛날에 이제 비 오라고 기우제를 많이 지냈죠. 비 와야 된다고 가뭄이 많아서 이거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도 기우제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자, 김대운의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네, 비가 온다 함께 했습니다. 김대훈, 혹시 오늘 저녁에 비 오는 거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 비가 꼭 안 오더라도 여러분, 비가 마음속에 착착 내리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비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시면 마음에 주룩주룩 비가 내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빠바밤. 네, 기우제 지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원님 새로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0: 네, 강호달님의 노래였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5: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4: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5: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4: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5: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4: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 덕분에 또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최고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 무더운 수요일 오후를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안개비 장보윤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고요. 사랑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 즐겨보세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정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도 좀 더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플립플랍이나 샌들을 즐겨 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 신발은 발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죠. 보행을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허리 부담을 높입니다. 네,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인 요통. 일생에 단 한 번 이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요통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 예, 플립플랍이나 샌들 같은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보행 시에 발은 지면의 충격을 1차로 흡수하는 신체 부위죠. 발 아치는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분산을 시켜야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는 부담도 완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밑창이 좀 얇거나 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여름 신발들은 특히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끈을 움켜쥐는 그런 특유의 보행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조금 더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보폭은 줄어들면서 보행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보행 패턴이 반복된다면 결국 발목과 무릎, 골반 요추까지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자라 말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런던에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법을 어겨야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상을 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가죠. 그죠? 이번에 누군가가 실격했죠. 실격. 처음 시작할 때 잘못했다 이래갖고 실격했잖아. 그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면류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 달아난다고 해서 다 상을 받습니까? 법 안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달아나는 거야. 요이 땅, 요이 땅 해갖고 번호 1, 2, 3, 4 뭐 붙여갖고 요이 땅 해갖고 가는데 여기 이제 꼬린선이 있잖아요. 맨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상을 받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법대로 경기를 해라. 법대로 경기를 해라. 그런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 가면 면류관이 있죠. 그죠? 면류관 받아 쓰는 자가 있고 면류관 못 받아 쓰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대로 경기하라. 성경에서의 법은 뭡니까? 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로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남에서 날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죄 짓는 거 이거 죄 짓는 거 하나님 그러라 그랬어 안 그러라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리석다 그러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자들 하나님 벌한다 그랬어요. 벌한다. 법대로 경계하라. 법대로.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못 들어간 자들이 왜 우리 못 들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지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 계세요? 내 집안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슈퍼마켓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줄 아나 봐.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하고 있어. 근데 집에 가면요 딴짓하고 이웃한테도 가서 딴짓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삶이지 뭐. 바리새인의 삶.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나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거나 시장에 가서 행동하는 거나 다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어떻게 감당하냐?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바깥에 가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너무 거룩한 척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딱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른 데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사는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여러분이 오랜 동안 받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어요. 이제 몸에 배어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바깥에 가서 행동을 하는 행동이나 거의 비슷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계를 해야 면류관을 받는다. 그럼 이 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법이 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면 첫째, 육신으로 사는 삶이 다 사망이다. 사는 삶이 다 사망이라는. 우리 저기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뜻을 쫓으면 그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결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이죠. 그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불법.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네. 불법.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삶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사는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음성을 듣고 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고 가래 뒤쪽으로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죠. 육체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게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사는 게요? 음행하고 더러운 거. 이게 동성연애가 더러운 게 속하죠. 호색하고 호색하는 거 알죠? 우상 숭배.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우상 숭배하고 술수 점치러 다니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방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주하라.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아 쓴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 속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해요.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 싶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되는 게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딱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나와요.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우는 거야,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야, 내 영이 아는 거야. 그럼 어느 걸 쫓아야 되겠냐 이거야. 어느 걸 쫓고 살아야 되겠냐. 이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네 권력을 위해서 한 1000불 정도 내놔라. 하나님 이거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유 뭐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저 괜히 해봤자 뭐 주기 싫은 거야. 그 두 가지 생각이 싸우잖아요. 내는 주기 싫고 하나님은 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라면 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기 싫어도. 아멘.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놓고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뺏어올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딱 해놓고는 주여, 그건 다 천국에 쌓이는 거야. 보화로.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린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아주 쉽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불법을 행하지. 법대로 경주하라 그랬잖아요. 법대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물질 생활에 대해서 처음에 다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게 두 번째로. 불법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써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써드려라. 이게 물질의 바른 청지기를 말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에 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거지 나사로. 부자는 돈이 많아갖고 날마다 그 집안에서 호화로 연락했다. 잔치도 하고 맛있는 거 맨날 맛있는 거 해먹는 거야. 옷도 그냥 여름이면 다 이렇게 시원한 거 입고 신발도 다 신고 그냥 호화로 연락하고 살았어요. 집에 있는 돈 갖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 문 앞에 사는 거지였죠. 그죠? 문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로 배채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쓰레기를 뒤졌는지도 몰라.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아니면 다 먹고 난 상 버리는 상 뛰어들어가서 좀 달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거지는 그 문 앞에 살면서 개가 상처가 나갖고 아팠는 모양이야. 상처가 나고 골 맞는데 개가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고름이 나가지고 핥을 정도로 그렇게 약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 바깥에 살았으면 지붕이 있었겠어요? 집이 있었겠어요? 그냥 처마 밑에 이렇게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거지 하나 제대로 약 하나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둘 다 죽었는데 어디로 갔냐? 부자는 음부로 갔다. 음부. 음부로 가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불꽃 가운데.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돼 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 응? 그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막 고생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거지 나사로 보고 그 손가락에 물 좀 찍어갖고 내 입술에도 좀 대달라. 내가 너무 입이 탄다. 불꽃 가운데 내가 고생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으나 그래 좋은 거 받았기 때문에 네가 죽어서는 나쁜 데 있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그리고 거기하고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얘기합니다. 제발 거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라. 다섯 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섯 명의 형제한테 보내서 회개해서 제발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는 거야. 엄부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율법이 있다는 거야.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거지는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거지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지.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고 그 얘기를 주님이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네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로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거지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비록 나사로는 거지로 이 세상에 살 때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낙원에 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큰 부자야. 왜냐? 죽어서 천국 가니까. 아멘? 어?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근데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부자하고 영생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질 생활이 안 되면 그 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의 유리 처해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물질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어떤 분 보면은 주의 종이 됐는데도 십일조를 안 해. 그 물질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경주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나 내 몸이나 내 봉사하는 거나 내 시간이나 나 달란트나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주어진 생명의 연한이나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법대로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물질관리생활 잘 못하면 외식하는 자의 유리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예 물질에 대해서 마음 비워야 됩니다. 주시면 왜 주시나. 하나님 도로 갖고 가실 것인데 어디에다 갖다 주라고 주십니까?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째는 뭐 육신으로 살지 마라.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세 번째는요.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맡겨진 영혼들. 이웃들이죠.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한 몸의 지체. 이러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뇌죠. 브레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브레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하는 자도 코 역할을 하는 입 역할을 하는 자도 귀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역할을 하는 자도 엄지손가락 이런 지체라는 것은 몸의 일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발가락 역할을 하는 자도 다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 같이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하면 안 돼요. 피차 물어 뜯고 하면 서로 망한다 그러죠. 피차 멸망한다 그러죠. 피차 서로 물어 뜯고 하면 똑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들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졌죠. 우리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로 살아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을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나나 우리 부모나 다 같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거예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지체로 여기라. 지체로 여기라. 내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아파요. 발가락이 하나 아파. 엄지발가락이 골맞어요. 엄지발가락이 골맞는데 전체적으로 걸음을 못 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골문 거는 엄지발가락 하나뿐이야. 그런데 걸음을 걸으려는데 이게 너무 아팠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네. 그리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믿는 자들 중에서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저 사람 멸시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교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가끔가다 있죠? 응?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아픈 거야. 그가 아파. 그 발가락이 하나 아픈 거예요. 그게 발가락이 아프다 그래서 그거를 항생제를 주고 주사를 주고 고쳐야지 달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다 잘라내봐. 엄지 발가락 잘라내고 아프니까 눈이 아프니까 눈 하나 파내고 어? 그 다음에 위가 아프니까 위를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아니지 뭐, 그죠? 근데 이 지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그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지체예요. 그가 발가락인 것 같아. 근데 그게 골맞어. 아파요. 근데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야. 전체가 나도 아파야 되는 거야. 이게 지체의 개념이에요. 그가 아픈데 나는 고소해. 아이고 잘 됐다. 어? 이러면 지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와 나는 따로 노는 거예요.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아파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나를 갖다 씻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냐? 내가 지체로 여깁니까? 그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가 아프다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아프게 해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다 약을 바르고 좀 쉬어주고 이래야지. 아프다고 해서 그걸 잘라냅니까? 이게 지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경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법대로 경주하라.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내지 마라. 구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또 한 번 회개를 했어요. 오늘 뭘 회개했냐? 우리 이 동생이 아프고 하니까 혹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좀 많잖아요. 내가 혹시 그분들을 내가 멸시하진 않았나? 내가 혹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덜하진 않았나? 그런 마음을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프면 내가 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 여러분에게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한 거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아 보이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보면 내가 남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응? 비난하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딱 못 박아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작아 보이는 형제 자매, 더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보살피는. 그래서 저는 홈리스 사역 하시는 분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요 세븐일레븐 앞에 누워있는 홈리스도 보고요. 다 보여요. 있어요 거기. 홈리스 사역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만 모아서 사역 하는데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홈리스 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사실은 홈리스들이 오질 않아요. 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참 우리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것도 그런 사람 오면 보통 사람들 안 온다, 안 오기 때문에 홈리스들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면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에 여러분이 한 모든 게 비춰질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멸시했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밀어냈나, 내 마음에서 나는 왜 그 사람을 싫어했나, 이런 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영원한 곳에서 후회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내가 차라리 피해보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해서 많이 이익을 보자, 조금 이익 보자 이 세상에서. 근데 그것이 천국 가서 나에게 영원한 곳에서의 피해를 준다, 거짓말한 게. 저는 차라리 거짓말 안 하고 피해보고 살래요. 왜? 저기 가서 실패하니까. 저기는 영원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마음의 동기,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지체들 밀어내지 않고 양심의 빛 비춰주심, 성령님이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리그 나는 양심에 비춰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끄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끄리낌이 없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죠, 그죠? 내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사는 거. 어떤 지체를 보거나 불쌍한 자를 보거나 나에게 보내어진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속한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나라,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잘 되는, 즉 이 땅에서의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까지는 피지배 나라, 피지배 민족으로서 억압과 이러한 그 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억눌림을 당했는데, 이제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덮는 그러한 피지컬한 나라로,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늘에 열두 영을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반전시킬 수 없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를 완전히 뒤집는 그 이상의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간을 포기하셨느냐?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는 등을 돌리고 또는 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이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이라고 하면은 땅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집에 대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서 살아서 그런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부동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부동산이 많으면은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실패한,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줘봤던들 그 부동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타락해요. 완전한 세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보훈, 예수님의 팔복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 이 팔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빅픽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그 티켓은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무엇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안 믿습니다. 뭐 그렇게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것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빅픽처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팔복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 홀 픽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바로 이 동기부여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전체 교인 가운데서 한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천국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무수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narrow down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온유함 또는 온유한 자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보통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타인과 잘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나약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잘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또 수동적이에요. 갈등을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 길들여진 야생마인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군마로 되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뭐 네네네네네네 하면서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있고 야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을 뭐 어떻게 받는다고요?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이미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누리는 삶이에요. 비록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의 영토가 바로 천국의 영토만큼 넓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즉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야생마처럼 그 이전에는 자기의 화를 가지고 그 불뚝성질을 가지고 막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주인이 곱비 하나만 딱 워워하고 움직이면은 완전히 통제되어서 주인의 말대로 움직일 줄 아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상급이 주어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혈이 있고 저도 그 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는 받을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질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혈기가 아무리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통제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천국에서 다스린다 또는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왕노릇한다, 땅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한다. 그 성경은 그거를 단순히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노릇한다.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보십시다. 얼마나 익사이링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다섯 고을, 어떤 사람은 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피지컬한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의 그 개념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만드신 그분,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지금 가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그런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왕노릇 하는 그 장본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왕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는 거니,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피지배 계급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분명한 것은 마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마귀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괴롭혔다 해갖고 천국에 가가지고 요 놈들 한번 맛 좀 봐라,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지 해서 왕이 돼가지고 마귀를 괴롭히고 날마다 억압하고, 분명히 그런 픽처는 아닐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즉 천사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천사는요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능력도 많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를 조징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조그마한 사명들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누구를 다스리는 거 아니? 만국, 열방과 그리고 열방의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거 아니?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훨씬 세상에서는 뛰어난 분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혈기도 그냥 넘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일에, 보잘것없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는 멉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두 고울, 어떤 사람은 다섯 고울, 어떤 사람은 열 고울을 차지하는 그러한 영광의 크기와 그리고 직임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억압과 그리고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unfair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 다스림과 즉 갑과 을 사이에 얼마나 존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이나 뭐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천국만 입성해갖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을 즉 다스림을 받는 그 직임과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차이가 아니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과 같이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더 잘 되는 나 입 간지러워서 저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천국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부와 귀를 누린다고 할지언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이러한 직임과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0: 오히려 이 말씀이 이제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지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몇십 퍼센트가 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 교회 좋아. 그러나 교회에 가서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만 사모하고 은혜만 사모하고.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얻는 사람의 캐러거리 속에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온유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밤중에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훈련시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훈련을 어떻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안 들으니까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타이어 펑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온순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온유하게 되려면요 반드시 와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아팠을 때에, 감옥가 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나를 돕지 않았다, 그때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열방을 다스리고 또 왕노릇하는 이러한, 그러나 섬기는 나라죠. 억압이 없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마련하신 그분께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 순종한 그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러한 영광과 왕노릇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도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법.

0: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게 된 사역의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삶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120세를 살고 그의 인생은 정확히 40년씩 3등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썸바디의 삶을 살았다 그랬죠. 대단한 삶을 살았죠.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40년 썸바디의 삶이었는데, 그 뒤에 40년 어떤 삶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목자로 노바디의 삶, 가장 하찮은 가장 낮은 천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세. 근데 오늘 본문에는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스바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어떤 때냐 하면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치더니라는 뜻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한 번 두 번 가끔 이렇게 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양떼를 그렇게 열심히 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의 양떼를 40년을 쳤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군소리 없이 정말 열심히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장인이 모세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 양떼 좀 쳐라. 그러면 만약 저 같으면 장인어른 저 그거 못합니다. 애굽의 일반 사람도 목축이라고 하면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데 애굽의 왕자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그거를 40년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가지기 영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할 때도 있고,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냐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 일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낮아졌는가?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 일을 40년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테스트에 모세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 일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내가 그동안 가증히 여겼던 거 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이든 사람이든 모세와 같이 묵묵히 충성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을 맡긴다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뭐예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맡겨본다는 거. 그것조차도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지극히

0: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시 왕이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제 광해에서 양떼를 목숨을 고치는,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쫓아갈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 양떼를 지켜내는 그러한 일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안의 집사가 되어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어떻게 형제가 나를 팔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안 막아줄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충성을 다했더니 온 나라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난 우리 모두가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큰 거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러나 그걸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다. 오늘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모세에게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하고 찾아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올 때 오늘 보니까 어디에서 찾아오시는가, 어디에서 나타나시는가 봤더니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시면 우리 생각에 임하신다면 백향목과 같은 크고 놀라운 종려나무 같은 웅장한 그런 나무, 화려한 나무에 임하지 않으시고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떨기나무는 그 광에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무가치한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가시 덤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게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찮았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날마다 간독자들의 책질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는, 또 그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아이를 강에 던져야 돼요. 400년 동안 하나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 그런 한참고 가증한 떨기나마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불과 같은 고난 속에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의 폭정 가운데,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의 폭력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 바로의 폭력이 있어도 그 백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꽃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불이 약해서도 아니고 떨기나무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불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건강에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질병에 불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불이 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으로 판단을 볼 땐 끝난 것 같아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끝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불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불타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뒤돌아보세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보니까 놀랍더래. 어떻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지금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새로 부르십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일, 새로운 삶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너의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된다. 왜 신을 벗어야 될까요? 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신은 온 데 막 다니잖아요. 더러운 것이 많이 묻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뭐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그릇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공의 삶도 잊어버리고 실패의 삶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왕년에, 예전에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너의 주인을 바꿔야 돼. 이제부터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고,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또 무엇입니까? 새 신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신을 신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으라, 내려놓으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7절 8절도 읽어볼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하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내가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8절에다 보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고 마지막에는 데려가러 하노라. 여섯 개의 단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갈 것이다. 이 여섯 개 단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듣고 보고 아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갈 거야.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하시고는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다이가 다 하신다 그래놓고선 구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네가 가라는 거야. 네가 가는데 어디에 가라? 10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네가 가라는 거야. 바로에게 가라는 건 뭡니까? 죽으란 얘기죠.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 바로에 가서 이 모세가 그 바로와 싸워서 어떻게 200만 명을 구원했는지.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증한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증한 일만 40년 동안 하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더니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 말씀 듣고 뭐랍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얘기. 내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 사역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란다. 이게 힘과 위로를 주더라고요. 네가 잘할 때만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순종할 때만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성공할 때만 너와 함께 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반드시는 처음부터 끝까지고 기필코고 틀림없이고 영원히 함께 한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쁠 때만 순종할 때만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어린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남자와 관계를 안 가져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어린 소녀가 남자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녀 마리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소망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도 모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데 이 말도 우리에게 잘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늘 걱정, 염려, 근심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모세에게는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도 모세가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고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바로도 이기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당신이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떤 불꽃과 같은 염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자존하시다는 거. 이 말씀은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나라 민족과 어떠한 세력과 힘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자존하시는 분. 나는 나야.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어떤 걸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문제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가능하다는 거. 그건 불꽃 가운데서도 너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 그럼 내가 맡겨진 일을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시고 한 가지 더 15절에 또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하나님 곧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선조예요. 조상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했던 걸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넌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아까 보면 후반절에 네가 내 말을 믿고 가면 정말 출애굽이 일어나서 200만 명 이 산에 와서 날 예배하고 섬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하면 증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나의 이름이 두 가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너랑 한 약속 꼭 지킬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지켰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불꽃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다 같이. 이름을 경과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간절함.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견고한 망,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어떤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견고한 이름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고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이름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너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꽃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한테 달려오라는 거예요. 달려오는 게 뭡니까?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언약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해. 그럼 네가 안전함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고 왜 자살합니까? 끝까지 붙잡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붙잡아보고 사람도 붙잡아보고 그 어떤 것도 붙잡아봤는데 영원한 거 흔들리지 않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붙잡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설령 어떠한 불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망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의 망대로 달려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세는 그 약속을 80세에 붙잡았습니다. 80세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났듯이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 붙잡고 모세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피나스, 비느하스, 의로운 분노,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안에 발라크와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크와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라크와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라크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너 뒤에,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뚜껑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오, 저 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그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만 4천.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그걸 앞에다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네.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계속 비느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사람은요, 아,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오,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아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요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하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와 뭐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분리되어져서 볼 수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옆에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샬롬.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 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그 저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고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 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병 걸렸대.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느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체계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춰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피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그렇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죠?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득식을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의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막 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끄트머리예요. 예. 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 숭배. 음행은 우상 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아우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이 맛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지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 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 다 뒤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 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리키잖아요. 아이들이 가리키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리키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리키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피나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느하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화평 이 나오거든요. 평, 샬롬.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피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패션, 열정으로 그 저기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돼요.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일까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1차 때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 우와, 우와. 자, 이번에 2차 때 60만, 네, 맞습니다. 60만, 60만, 얼마가 나올까요? 1,730명. 3,500에서 1,700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거의 같은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인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그리고요.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도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또 1세대, 그럼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듯이.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또 누가? 아,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시죠. 그죠? 당신은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세대에 육신으로, 육으로 보는 그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인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뭐였죠? 모에드. 아이고야, 이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나오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그 죄 없음. 그 다음에 또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유월절, 오순절 했죠? 오순절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얘기해 보세요. 자, 나팔 불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초막절.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날. 절기, 모에드는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절기가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왜 복잡하게 그거 하냐고, 절기 다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0: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번제와 안식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안에 이 절기가 매일매일 속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 이 절기들을 살아낼 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가리키고 절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나스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매 주간 주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피나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이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이스라엘에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 같은 통보 사실은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보도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란이 핵 원심 불

0: 분리기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픽엑스 마운틴, 한국말로 번역하면 곡괭이 산이 됩니다. 픽엑스 마운틴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폭격기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 폭격기들이 바로 이 곡괭이 산 핵시설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 인근에 위치한 해발 1600여 미터의 산지입니다. 이란은 2020년부터 이곳 곡괭이산 지하에 원심 분리기 시설을 건설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 같은 공습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미국의 공습 강화에 맞서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라는 뜻이겠죠.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측의 통보 이후 이스라엘은 최고 수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발효될 경우 중동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근거에서 이른바 1, 2, 3 협정으로 불리는 이번 협정이 기존과는 달리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어제 원자력 협정과 양자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에너지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는요, 높은 수준의 핵 안전과 안보, 핵 비확산 기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많은 매체들이 전하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사우디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원전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이전하되 농축과 재처리 시설에는 미국 인력만 접근할 수 있는 블랙박스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사우디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플루토늄 추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기존의 안전핀이 사실상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 2, 3 협정을 들여다보면 이미 많이 아실 겁니다. 핵물질의 농축, 재처리, 이전은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 조항입니다. 미국은 이미 51개국과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최근 사례로 지난 2009년에 중동 국가 가운데는 유일하게 미국과 1, 2, 3 협정을 맺은 국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는데요. 당시 아랍에미레이트는 골드 스탠더드로 불리는 자체 핵연료 생산 권리 포기를 받아들였고요. 또 추가 의정서에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엄격한 사찰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드 스탠더드를 사우디는 수년간 거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사우디가 결국 이 같은 입장을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부분 면제를 해줬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네, 물론 미국과 사우디는 이번 협정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지만 튀르키예와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핵물질 반출을 요구하면서 5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 결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번 협정을 통해서 사우디도 물론 많은 것들을 얻겠지만 미국은 그 산유 부국인 사우디를 통해서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막대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네,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에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은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번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FIFA 회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쌓은 것 세계인이 모두 다 알고 있죠. 한편 안토니오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차기 사무총장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 뉴욕포스트는 인판티노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원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나라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유엔 총회 승인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고단한 그런 절차들이 있긴 합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다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엔이 세계 주요 분쟁을 중재하는 데 소극적이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불만을 표현해왔고요. 특히 지난해에 미국 주도의 새로운 평화위원회 설립 구상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대한 미국 분담금도 대폭 삭감한 상태고요. 유네스코 등 유엔 산하 기구에서도 미국은 이미 탈퇴를 했습니다. 자, 인판티노 회장의 선택, 하지만 FIFA 회장 3선 연임 도전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될지요. FIFA 회장 선출 과정은 내년 3월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도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서 그의 선택도 달라지겠죠. 네, 간추린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이었던 멕시코가 이번에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연방관광부가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3개 도시의 관광지표 분석 결과 개막 직전인 6월 8일부터 폐막일인 7월 19일까지 멕시코로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78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하룻밤 이상 숙박한 관광객도 330만여 명이라고 하고요. 당일치기 여행객이 좀 더 많네요. 450만여 명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세계 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파급 효과는 650억 페소 달러, 약 4억 달러에 달하고요. 13만 개 이르는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됐다. 이렇게 관광부는 추산을 했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난 4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픽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ABC 뉴스, ESPN 소속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토이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등을 제작해온 픽사입니다. 전체 직원 1,100명 가운데 제작 부문 약 1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호퍼스 그리고 토이스토리 5가 흥행하면서 픽사가 전성기를 되찾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해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마케팅 부문을 중심으로 약 1,000명의 감원 계획이 발표돼서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고요. 자, 이번에는 네, 말씀드렸던 편집, 제작 부문이 그 주요 대상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1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든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감소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전망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인데요. 이번에 시장에서는 순이익을 13억 달러로 전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자, 다만 매출과 차량 판매량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에 비교해서 25%나 늘어난 48만 126대가 판매됐고요. 총 매출도 26% 증가해서 282억 3천여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었는데도 순이익이 왜 부진했을까요? 네,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많이 인하했었죠. 그리고 영업비용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의 건물주들이 맘다린 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이 뉴욕시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낸 것입니다. 이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서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25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원회는 표결을 통해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로 지목된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1년 그리고 2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동결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도우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직접 이런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죠. 맘다니 시장은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었고, 이렇게 취임 6개월 만에 공약을 이행한 것인데 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 베트남 복권에 외국인이 당첨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1등 당첨자 말이죠. 그런데 이 외국인 가운데 3명이 한국인이고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최근에 당첨된 금액은 외국인 수령액으로는 최고액이라고 하네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 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 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6: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17: 최고예요.
1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세계의 이모저모,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남성 얘긴데요. 국영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첨금이 1028억 동, 약 57억 8,800만 원이니까 달러로 환산해보면 한 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죠. 이는 베트남 복권 사상 외국인이 받은 최고액이라고 하네요. 복권업체 비엔롯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복권 당첨자 A씨는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서 검정 후드티에 금색 가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박린성 소재 외국 투자 기업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많이 복권에 투자를 하긴 했더라고요. A씨는 4, 5년 전부터 베트남 복권을 쭉 구매해 왔는데요. 평소에는 주 2회 회당 2, 30장씩 복권을 구입했고요. 당첨금이 많이 누적된 회차에는 한 번에 50장까지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이 없군요. 그런 A씨가 최근에 박린성 응위엔당다오 거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번호가 9, 17, 20, 33, 41, 42 이렇게 적힌 복권을 구입해서 지난 11일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것이죠. 네, A씨는 현지 세법에 따라 당첨금의 10%는 개인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금 중에 15억 동은 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하네요. 외국인이 이 비엔롯 국영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그런데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앞서서 한국인이 베트남 복권과 인연이 많네요. 한국인 두 명이 복권에 당첨됐었고 중국인 한 명도 1등에 당첨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A씨의 당첨금이 역대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서사신 오디세이가 드디어 스크린에 펼쳐질 예정이어서 많은 전 세계에서 정말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감독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에서 전쟁의 신 아테네의 역할을 맡았던 젠데이아가 홍보 행사에 나왔고요. 그런데 아주 분위기가 참 좋게 진행됐는데 이 여성이 착용한 금 귀걸이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 고대 유물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젠데이아가 착용한 귀걸이는 기원전 700년 전 유물로 알려져 있고요. 1947년 이란 북서부에서 발견된 지위예 보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위예 보물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란 철기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유물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 장식판과 동물 문양 장신구들은 고대 페르시아 금속공예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보물 더미는 1960년대 이란 외부의 골동품 시장에서 판매됐고 현재는 여러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로 분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문제 귀걸이는 영국 런던의 고미술 갤러리인 바론 런던이 지난해 런던의 다른 보석상에게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홍보 행사를 위해서 대여해 준 것이다 라고 매체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고 학계가 즉각 반발한 것이죠. 이란 출신의 한 미술사학자는 이 유물이 액세서리로 전시되도록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닐 것이다. 이건 인류의 유산이자 세계 유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고고학자도요, 핵심은 귀걸이 자체가 약탈된 고대 유물이라는 사실이다 라면서 세계적인 영화 홍보 행사에서 착용되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재 약탈 문제가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귀걸이를 대여해 준 바론 런던 이 갤러리는요, 귀걸이를 대여한 의도는 결코 상업적이지 않았다. 요즘 세계가 바라보는 이라는 결코 이미지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대 정치의 렌즈를 통해서만 들여다보게 되는 이란이 사실은 깊은 문화 예술적 역사 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 이 부분을 좀 떠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해당 유물은 출처가 확인된 이력을 갖추고 있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한 배우가 홍보 행사에 착용한 귀걸이, 기원전 700년 전 유물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약 8만 개 이상의 빵집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큰 나라인 것 같긴 하죠. 문 닫은 빵집만 8만 개이기 때문인데요. 네, 한때 인기를 많이 누렸던 대형 유명 체인조차 베이징에 단 두 곳만 남겼다고 하고요. SNS를 장악했던 인기 빵집들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한파는 중국 외식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신규 업체의 25%는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또 호거, 샤브샤브, 이 식당은 한 집 건너 한나였는데요. 역시 한 해 동안 약 19만 개 매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매체는 지난 10년 동안 오프라인 매장들은 맛보다는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 또 SNS 입소문에 의존하는 바이럴 마케팅 공식을 따랐지만 이제 이 공식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라면서요. 뭐 사람들의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 먹는 장소와 기준이 바뀐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빵집들은 이런 시장 흐름을 받지 않고 계속 영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샘스클럽이라든가 허마프레쉬 같은 곳의 베이커리는 탄탄한 자체 유통망을 동원해서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빵업계의 흥망성쇠는 급변하는 중국 소매 생태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더 싼 물건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해당 제품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에서 등장한 인간 냉장고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기록적인 폭염과 급증하는 냉방비 부담 속에서 일본 도쿄도가 직장인 복장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바지 출근 허용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사람도 많지만, 직장 내에 불쾌감, 또 성별 간 복장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촉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여름 도쿄는 도쿄 쿨 비즈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직장 내 복장 자율화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재킷과 넥타이 착용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티셔츠와 운동화는 물론이고요. 청바지, 반바지까지 허용 범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일단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 체감 온도가 확연히 낮아지고 업무 환경도 쾌적해졌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 청결해 보이지 않는다, 동료의 맨다리를 계속 봐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젠더 이슈로도 확장된다고 하는데요. 제도상으로는 남녀 모두 반바지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 문화에서는 맨살을 보이는 여성에게 결코 좋은 눈길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죠. 스타킹을 신던가 아니면 긴 치마 착용이 암묵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쿄도의 이번 실험은 기후 위기 대응과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도입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 반바지 착용 비율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네, 제도 변화가 곧바로 문화 변화, 특히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식이 함께 변화해야 제도도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의 오는 9월 미국 방문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지만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몇 가지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런 의견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사실 아직 시진핑 주석의 구체적인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 방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뭐 언제다 전혀 일절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84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CIA 국장으로 임명돼서 냉전 종식 이후 역할 재정립에 나선 CIA를 2년여간 이끌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한국과도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그는 1994년 1월 CIA 국장 자격으로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극비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했었습니다. 당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로 그의 한국 방문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정보 공조의 하나로 추후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국장은 재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핵심 안보 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지금 전 세계에 불안과 우려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지역은 북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3: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용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곳 미국에서는 뭐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라는 협박글이 부지기수로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협박글이 올라왔다는 건 조금 새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 게시물에 대한 필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앞서 전주에서는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B씨를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낮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 이런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했다고 하고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결국 이 사람은 자수를 했고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조금 자극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에서 익명이라는 보호 아래 마구잡이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다 잡혀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형사법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각종 음모론을 펼치면서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고요. 특히 지난해 6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집단 성폭행, 살해 사건에 연루돼서 소년원에 수감됐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 28일 6.3 지선을 앞두고 이 한국에 들어왔었죠. 이유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 그리고 검증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때 경찰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 정지 조치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조사는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경찰은 처음에는 이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일 탄정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달 31일까지 출국 제한을 재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에 법무부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탄정 교수 측은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자, 어제 소식 접하셨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면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또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형이 정말 확정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공무원 임용 및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다면 10년 동안 기간이 제한이 되고요. 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고비를 넘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인물입니다. 지난 2011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내려온 뒤 한동안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었는데요. 10년 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복귀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1심 선고로 또 다른 이번엔 불미스러운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서울시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될 것이다 라고 오 시장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재판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시정 운영을 둘러싼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또 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등 아주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시정 운영에 대한 부담 어떻게 작용할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의회와의 관계도 한층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사퇴를 벌써부터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릴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어디 딴 나라 얘기 같지만 한국 얘기입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여기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매물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의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 선호는 계속 이어진 영향이 이렇게 초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냐면은요. 네, 압구정에서 전용 면적 182평방미터 아파트 112억 5천만 원입니다. 반포에서는요. 전용 168평방미터 아파트 조금 더 적은데도 130억 원에 각각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100억이 그냥 넘었습니다. 자, 168제곱미터 하면은 48평형 정도인데 조금 안와닿으십니까? 1700여 스퀘어핏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고요. 네, 반포에 있습니다. 물론 130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에서 1200스퀘어피트짜리 아주 아담한 아파트들도 잠원동이나 반포동에 있는 것들은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했죠.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서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아직도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강남에서만큼은 매물 잠김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현금 부자들의 상급지, 똘똘한 한채 수요는 여전하면서 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은 좀 늘 씁쓸하죠. 너무 부자들의 얘기 말고요. 보통의 한국 시민, 평범한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해변에 갔다가 아이패드를 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봤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이 분실물로 보이는 아이패드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서 비닐봉투로 싸놓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연이 올라오자 누리꾼들 진짜 대한민국 최고다 이런 감탄을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토요일에 딸과 단둘이 해수욕장에 가서 그늘막을 치고 잘 놀고 왔는데 다음날 저녁 아이패드를 쓰려고 보니까 갑자기 아 바다에 두고 왔구나 라고 생각이 났다. 벌써 24시간 이상 지난 상태고 성수기라 피서객이 많아서 기대는 전혀 안 했지만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세상에 비닐 안에 곱게 쌓여져 있는 아이패드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더라 라면서요. 또 다른 누리꾼도요. 차로 1시간 거리인 카페에다가 에르메스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6시간 정도 뒤에 찾으러 간 적이 있었고 그대로 있어서 결국 다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후기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냉장 보관됐던 수박 한 입 입에 물면 모든 것이 그냥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에 물고 있는 그 수박은 어떻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씻지 않은 채 바로 칼을 대기가 쉬운 과일이죠. 뭐 참외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껍질 표면의 미생물이 칼날을 따라 과육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에도 세균 증식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FDA는 껍질을 먹지 않은 과일도 표면의 흙과 세균이 칼을 통해 내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비누나 주방세제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다공성, 그러니까 표면에 공기구멍이 많기 때문에 세제 성분들이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FD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잘랐으면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꽤 빠르게 자른 과일들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먹을 때는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먹는 과일, 수박이 대표적이잖아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밀폐용기에 나눠 담고 이걸 냉장고 저 안쪽, 생고기나 생선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남은 수박을 일단 랩으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했다면 나중에 꺼내서는 이 랩과 맞닿은 표면 최소 1cm 이상 잘라내라고 하네요. 시험을 해보니까 표면을 잘라낸 안쪽에서도 사실은 일반 세균 증가가 확인이 됐거든요.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밀폐용기에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원한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그 전에 땀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열심히 자른 뒤에 빨리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콩고 보건부는 지난 20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2,473명, 사망자는 9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격리시설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최소 737명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공식 발병이 선언된 이번 에볼라는 기존 유행과는 달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희귀 계통인 분디부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현재까지 이 분디부교 계열의 승인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용 백신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에볼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에볼라 유행으로 꼽히는 지난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최소 2만 8천 명이 감염되고 1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누적 사망자가 1천 명에 이르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달 만입니다. 에볼라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구토물이나 혈액, 정액 등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80%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방역당국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콩고 당국은 이번 유행의 진원지인 이투리주를 비롯해 확진자가 발생한 다른 4개 주에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과 방역팀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진과 구호단체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에볼라 발병 이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경질로 야기된 대규모 시위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 총사령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하일로 드라파티 소장을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과 합동군 사령관을 역임했었고 지난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군 훈련장 공격으로 장병들이 숨지자 책임을 지고 지상군 사령관에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엿새째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 따른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맞서고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을 진두지휘하며 전세를 많이 끌어올려 국민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부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되자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페도로프 전 장관 복귀, 올렉산드르 시리스키 총사령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위대는 기한을 내일까지로 제시하며 요구가 묵살될 경우 무기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하나, 적에 대한 승리와 전선 및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통해 러시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일단 총사령관을 바꾼 것입니다. 한편 경질된 페드로프 전 장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 개혁을 추진해온 젊은 개혁파로 전통적인 군 수뇌부 출신 시리스키 전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페드로프 전 장관의 복직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위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프 장관을 해임하면서 국가안보국방위원회 고위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 전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 운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전차자들의 시신이 실린 관이 하나씩 내려질 때 거수경례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어제 귀환한 장병은 타일러 피헨 중위를 비롯해 마이클 스윈턴 병장, 에인절 램퍼세드 병장, 또 이사벨라 곤잘레스 2등병 등 4명으로 모두 육군 소속입니다. 이들 중 3명은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나머지 1명은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드론의 불발탄을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환한 장병들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과 관련해서는 방금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지금처럼 높은 개솔린 가격을 원하지는 않지만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한 조사인지 어떤 여론조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는지는 현재 찾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전력난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쿠바에서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쿠바 인구는 현재 약 943만 4,500명으로 전년인 2024년보다 31만 3,400명 감소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1천만 명을 웃돌던 인구가 2년 만에 6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해외로 빠져나간 이민자 증가 때문입니다. 지난해 쿠바에서의 순 유출 이민자는 24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감소의 78%를 차지했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고 쿠바에는 60세 이상 이 고령자들만 남는 모양새입니다. 자연 감소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쿠바의 신생아 출생은 6만 8천 명에 그쳐서 사망자 13만 6천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봉쇄로 인해서 먹고 살기 더욱 힘들어진 쿠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0: 7월 23일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 대서입니다. 사실 한 해 중에 제일 더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부터 염소뿔도 녹는다 이런 말이 전할 만큼 뜨거운 날, 오늘 대서입니다. 요즘 이곳의 날씨가 한국의 절기를 참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열기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열기는 많은 것들을 곰고 썩게 만들겠죠. 하지만 정성으로 다스린 열기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요. 또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뿜어내는 열기가 누군가에게 온화하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거만과.
4: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공개된 영상은
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12일 연속 이란을 공습한 가운데 이란도 요르단에 있는 미군 장비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밝혔습니다. 어제 동부시간 오후 5시 30분 공습을 개시해 약 5시간 만에 작전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이란 국영 매체 등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주도 아바즈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남시르 외곽에도 미군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호르무즈 간주의 시리크와 남부 부쉐르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0: 중부사령부는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 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는 동시에 육상 군사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의 이란 항구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9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한 척을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영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국을 공격한 미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요르단 영토 내 미군 기지를 또 공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핵심 요격체제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엇 방공체계 그리고 CRM 레이더 헬리콥터 격납고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우리의 방어 원칙은 명확하다. 눈에는 눈. 이라고 응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미군이 작전 수행에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을 다시 투입하고 중동 지역의 전투기와 특수작전부대, 미사일 등을 대거 증강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 본토 기지에 주둔하던 특수작전부대가 중동으로 이동했고 전투기 편대도 중동 각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커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전력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을 동원해 이란 혁명수비대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기지의 폭격기들은 작전 확대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멘의 후티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해상 봉쇄를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세계적 핵심 수송로 차단될 가능성, 차단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 선언 이틀 만에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의 주력 원유 수출항인 얀부항과 예멘 앞바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 사이에 있는 지잔항 인근에서 현지 시간 22일 밤 늦게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선박 10척도 회항시켰다는 후티 반군 주장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후티의 국제법 위반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바로 보복 공격에 나서지는 않은 채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후티의 이번 공격은 해상 봉쇄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 이후에 이루어져서 미군의 직접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 It might happen, but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1: 후티 반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유조선뿐만 아니라 쿠웨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상선들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0% 이상을 처리하는 곳이라 봉쇄되면 호르무즈 해협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 Because if you can choke off that Bab el-Mandeb at the bottom of the Red Sea, in many ways you effectively shut down a lot of the capability of the Suez Canal. So it's a very profound card for the Iranians to play.
1: 아직 후티 반군의 의도가 홍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사우디로 가는 유조선만 선별해서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두 개의 핵심 물류 수송로가 동시 차단될 우려 속에서 유조선들은 사우디산 원유를 싣고 해협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난 선박은 27척으로 평소보다 줄긴 했지만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SNS에 글을 올려 만약 그들이 그런 일을 다시 한다면 미국은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는 중대한 군사적 응징이 가해질 것이고 후티 자신들도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나는 지금까지 그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영리하게 행동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계속 파기하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현재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 개최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은 합의를 맺은 직후 거의 즉시 깨거나 합의 내용을 바꾸자라고 결정한다며 그것은 합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아마도 며칠 동안 큰 손실을 보면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 후티 반군은 이번 무력 충돌 내내 대체로 현명하게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란 해소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 측 선박을 공격한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루비에 장관은 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맹국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CIA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표적 정보나 첨단 드론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의 정밀도와 기존의 군사 협력 관계 등을 러시아가 공격을 지원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CIA 지부와 이라크 동부의 CIA 시설 등 최소 두 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이란 주재 외교 직원들을 일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통신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 산하 영연방 개방사무소는 보안 상황 때문에 이란 주재 영국 직원들을 일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란 현지 외교 직원은 철수시켰지만 대사관 업무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 근무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이란 정권 교체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한계에 부딪히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 무기 고갈과 확전이라는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4: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그간의 군사 타격마저 한계를 보이자 이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공습 전술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합니다.
5: Yeah, look, I think the punitive nature of these strikes on Iran, if they were going to pull the regime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better terms, I think that would have happened by now.
4: 바뀐 전략의 핵심은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해 정권의 자금줄 자체를 말려버리는 고사 작전입니다. 여기에 보류했던 쿠르드 반군 무장 지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내부 봉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선 무리한 정권 전복이 더 큰 권력 공백을 부를 것이란 회의론도 거셉니다.
6: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You know,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This is
4: 실제로 미군이 감당해야 할 안보와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 미사일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요동치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가 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접고 체제 붕괴라는 극단적 승부수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미국. 이 초강수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무기 고갈과 유가 폭등이라는 치명적 대가로 돌아올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원자력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한 1, 2, 3 협정에 대해서 민간 원자력 협정이고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민간용 원자력 시설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원자력 협정은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954년에 제정된 원자력법 1, 2, 3조는 타국과의 협력 조건을 규정하는데 이 법조항을 근거로 체결된다고 해 1, 2, 3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24개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51개 정부기구와 26건의 1, 2, 3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협정은 핵물질과 관련 장비를 제조, 수출하는 미국 기업의 거래를 규율하고 사찰 의무와 핵 비확산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자력 기술의 중요도를 감안해 미 의회가 승인해야 발효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자력 협정, 미국과 사우디가 1, 2, 3 협정을 맺었습니다. 1, 2, 3 협정을 맺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핵 물질을 사우디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 삼아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핵 확산 우려와 함께 사우디는 된다 이런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가 우라늄을 자체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에는 미신고 핵시설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8: To the point of being able to make a bomb, and we're going to turn that over to Saudi Arabia? No, we not. This is just terrible, terrible policy.
7: 실제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그 뒤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핵 폐기를 요구하며 이란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이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9: I suppose there's a bit of an inconsistency in the U.S. approach to being willing to fight a war over the point of uranium enrichment on one side, and on the other side, being willing, at least in theory, to hand over that technology.
7: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승리까지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폭 완화된 조건의 핵기술 협력은 다른 국가들에도 새로운 선례가 되면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5: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오늘이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이 가장 더울 것으로 일단 예보되고 있습니다. 출근 전이시지만 네, 오늘 덥다라는 생각하고 출근하면 그나마 좀 낫죠. 네,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염 오늘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기상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10도 이상 높게 오르는 데다가 밤에도 더위가 이어져 온열질환 위험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벨리 지역은 오늘 100도를 넘는 폭염이 예상되며 우들랜드 힐즈는 최고 105도에서 106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LA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89도, 내일도 89도,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 이 같은 80도 후반대의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그리고 내일 89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93도를 기록한 오렌지 카운티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80도 후반대의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들랜드 힐즈 뭐 오늘 일단 평균은 100도 예보된 상태인데 오늘 106도까지 오를 것 같다라는 기상당국의 예보도 있었죠. 100도까지 오른 밸리 지역 우들랜드 힐즈 지역은 내일 96도 기온이 좀 떨어진 게 96도예요. 네, 이같은 90도 중반대의 더위 역시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밤 최저 기온도 70도 초반대이기 때문에 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럴 때 또 냉방병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연방수사국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6개월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은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자들 모두 이렇게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서 FBI 신원 조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신원 조회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첫해 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수가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통계국이 공개한 분기별 합법 이민 신분 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3,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14,850명보다 1,500명 10%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같은 한인 영주권 취득 감소율은 미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감소 추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약 13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폭을 내디뎠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속 수속 일자가 부문별로 최대 1년 8개월 가까이 진전됐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18년 12월 15일로 10개월 2주 개선됐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26년 7월 22일로 무려 1년 7개월 3주 전진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09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무상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파격적인 법안이 한인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한인 의원 앤디킴 상원 의원입니다. 앤디킴 상원 의원은 출생 시점부터 만 26세가 될 때까지 가구 소득이나 이민 신분, 건강 상태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메디키즈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등 기존의 공공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부동산 과세 평가가 사상 처음으로 2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의 2026년 과세 평가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 전체의 부동산의 순 과세 평가가 2조 2,7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96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세 평가 증가는 올해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를 강타한 대형 산불, 높은 금리, 부동산 거래 둔화 등 악재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평가는 재산세 산정국이 재산세 부과를 위한 세율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지난주 이 웨스트 할리우드 선셋 대로를 쓸고 간 대형 수도관 파열 사고 복구 작업 추가 누수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당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싱크홀을 메우고 최종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복구에 속도를 내고 이번 주말 재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복구 작업 구역 동쪽 도로 표면에서 다시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추가 굴착 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수도관 교체했고 누수 확인했고 수압도 확인했고 그리고 아스팔트를 덮었는데 또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덮어놓은 아스팔트 또 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현장 대원들이 원인 파악과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섰고 정확한 추가 수리 기간, 도로 개통 시점 아직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셋대로 지하에 묻힌 100년 된 36인치 대형 수도관이 지난 16일에 터져서 1,700만 갤런의 물이 쏟아져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음주, 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LA 주요 지역에서 주말까지 검문소 운영과 집중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LAPD는 각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체크포인트와 집중단속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말의 경우 웨스턴 에비뉴와 8가 교차를 해서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벤나이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그리고 사우스 LA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체크포인트와 함께 집중 순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LAPD는 DUI 체크포인트 단속 위치를 음주, 약물 운전 관련 사고와 체포 기록을 바탕으로 선정했고 상황에 따라 장소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맥아더 팍에서 최근 1년 동안 1,300만 파운드에 가까운 쓰레기와 유해 폐기물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이 맥아더 공원의 심각한 환경 실태와 시의 정책 실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LA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맥아더 팍에서 수거된 1,300만 파운드의 쓰레기 가운데 인체 배설물이 약 71톤,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주사기와 주사바늘 2만 4천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LA시 케어 플러스 청소년팀, 청소팀은 같은 기간 메가더팍에 7,000회 이상 출동해 하루 평균 20차례 가까이 청소 작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메가더팍의 악화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노숙자 문제, 약물 중독, 정신질환,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사회와 유대계 커뮤니티 간의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인 유대 커뮤니티 문화 교류의 밤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회와 윌셔 블루버드 템플이 공동으로 마련한 문화 교류 행사로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윌셔 템플 루프탑 잔디 광장에서 피크닉 형식으로 진행되며 양 커뮤니티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오늘 무역법 301조의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한국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YTN이 보도합니다.
1: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 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2: 마침 이제 24일이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1: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의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3: The only response is the way they've treated our farmers and our people. Canada's been very, very tough on us over the years.
1: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1: 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극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와이튼입니다.
1: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헬기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YTN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2: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3: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해요.
2: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4: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2: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3: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5: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YTN입니다.
6: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7: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6: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와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8: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니까 노 코멘트, 뭐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6: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10: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의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1: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3: 류마티스 관절염,
14: 어깨와 허리 통증,
1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4: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3: 진통제 없이
1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5: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출마 선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2028년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담아 농담한 것입니다. 웃음과 함성이 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농담이다 라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두 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이렇게 3선 출마를 암시하는 뼈있는 농담을 하면서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강성 지지층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내 현안으로 화제를 돌려 이란은 합의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합의하고도 또 뒤에 돌아가서는 내용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규모 충돌로 이란과의 전쟁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깎아내리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며 내 생각에는 공산주의는 1, 2차 세계대전과 진주만 공격, 9.11 테러를 다 포함해서 미국의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며 공산주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개판이 된다 라면서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맹비난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닥쳤고 자신이 작년 재집권에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9.5%의 득표율로 49.3%를 얻은 트럼프에 신승했고 2024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50.7% 대 48.5%로 이겼던 곳입니다. 2020년 대선 득표차가 근소했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리조나주 프라이머리 선거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대거 유권자 선택을 받았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주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앤디 빅스 연방 하원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선거에서 빅스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73.4% 득표를 기록하면서 경쟁 상대였던 데이빗 슈와이커트 하원 의원을 가볍게 꺾었습니다. 이에 따라 빅스는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직 민주당 소속 KT 홉스 주지사와 표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빅스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자 친트럼프 성향의 마가 활동가입니다. 특히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믿는 대표적인 인사이드입니다. 빅스 외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여러 후보가 이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 법무장관 후보로 뽑힌 워렌 피터슨 주 상원의원은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듬해 마리코파 카운티에 대한 조사 결과를 FBI에게 넘긴 인물입니다. 주 국무장관 후보가 된 알렉산더 콜로딘 주 하원의원은 변호사 시절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소송에 참여해 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제1선거구에서는 NFL 선수 출신인 제이 필리가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가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거나 부정선거론을 믿는 충성파가 득세했다면 민주당에서는 온건파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 정당 가상 대결 11%포인트 차로 공화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응답자 53%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42% 지지율에 그친 공화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특히 여성 투표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7%포인트나 앞서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언론사들과 여론조사 분석기관들의 평균 집계에서는 민주당이 3%포인트에서 6%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다소 팽팽한 우세를 보이는 등 여론조사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건물주들이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뉴욕주 법원에 소장을 낸 것입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기구위원회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측근들로 위원회를 채우는 한편 수백만 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로 청문회장을 채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신규 교량 기념 개통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취소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식이 내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교 중간에서 만나 개통을 기념하는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바 있고 대교 개통식은 양국 간 관세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캐나다 측이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했다며 캐나다산 제품 대다수에 50%의 관세를 한 달 뒤 부과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인프라부 대변인인 제나 가사베는 미국 측의 관세 위협을 고려해보면 양국이 대교 개통 공동 기념식을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대교 개통을 기념하는 자체 행사를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별도 기념 행사를 개최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은 개통식 취소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대교는 27일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개통 여부도 사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거 개입 비난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중 외교수장 왕이 부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은 정상회계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 논의에 집중하면서도 현안마다 팽팽한 신경전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전해드립니다.
1: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2: 지난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폭탄 발언 이후 미중 외교수장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대선 개입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 Well, we talked a lot about the visit in September, and that was really the gist of it. It's just to create the groundwork for another positive visit.
2: 중국 외교부도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시 주석의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주장에 항의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난투국을 벌인 문제를 놓고는 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도울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중국은 영유권 문제에 역외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상무위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중국 지분이 20%에 달하는 벤츠 역시 미국 내 판매가 차단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계획이 중국의 갑작스러운 추가 요구로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보잉 항공기 구매 조건으로 엔진과 예비 부품의 유지, 보수 및 장기적인 공급 보장을 새롭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허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효과가 좋은 한약을 만들려면은 첫째는 정확한 진단, 둘째는 한약 처방전, 셋째는 좋은 약재의 선별이고 넷째는 한약이 법제화, 한약을 다리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박자가 잘 맞아야만 효과가 으뜸인 한약이 탄생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맞춤형으로 한약을 다려드립니다. 환자를 보고 병리 진단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내려지는 한약 처방에 따라서 약을 다릴 때 그 다리는 과정이 환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보통 20여 가지의 약재로 한 환자분이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약재들을 따로 세 번을 다려서 뽑아낸 후 합쳐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인삼이나 당삼은 한 뿌리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딱딱한 한약재들인 황기, 당귀, 배출과 함께 30분 정도 물에 담그었다가 1시간을 달인 후 탕약을 짜냅니다. 그 다음 열매로 된 산사,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와 같은 약재들을 먼저 달인 딱딱한 약재와 함께 45분을 더 달입니다. 세 번째는 C종류로 되어 있는 산조인, 도인, 행인과 같은 한약재는 바로 다리기 전에 빻은 후 두 번 달인 약재 위에 넣고 마지막으로 30분을 더 끓입니다. C종류의 한약재를 바로 다리기 전에 빻아야 하는 이유는 이 모두 향과 기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약의 이 독특한 향이 약성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후화를 해야 하는데 한방에서 후화란 나중에 잠깐 다려야만 그 약재가 갖고 있는 유효 성분과 약성이 살아있어서 제일 마지막 잠깐만 다리는 것을 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세 번을 재탕하면서 끓인 후 골고루 휘저어가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북경의술원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마다 한약 냄새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침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도 한약을 다리는 냄새를 맡으면서 누워계시다 보면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경의술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분

0: 돼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0: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8: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7: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8: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7: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8: 못 참는 소변장애,
7: 빙빙 도는 이석증,
8: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7: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수맥기 한의원 213-388-5300-388-5300번입니다.
9: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0: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9: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0: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AM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모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12일 연속 이란을 공습한 가운데 이란도 요르단에 있는 미군 장비를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0시 30분 이란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작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상전력과 미사일 드론 저장시설, 해안감시시설, 방공자산 등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이번 공습으로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역량은 더욱 약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병력 5만 명 이상이 중동 전역에서 현재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도 확인했습니다. 이란도 영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국을 공격한 미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요르단 영토 내 미군 기지를 또 공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핵심 요격체계인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엇 방공체계, 씨램 레이더, 헬리콥터 격납고가 포함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어 원칙은 명확하다, 눈에는 눈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의 기관시설을 포함해 이란에 대한 어떤 침략도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든 그런 침략에 기여하는 자들 또한 합법적인 표적으로 간주

0: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미군이 작전 수행에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을 다시 투입하고 중동 지역의 전투기와 특수작전부대, 미사일 등을 대거 증강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 사이 미 본토 기지에 주둔하던 특수작전부대가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전투기 편대도 중동 각지에 전진 배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악시오스에 따르면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을 동원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무력 충돌이 재개된 이후 B-1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강도와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기지의 폭격기들은 작전 확대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조만간 매우 강력히 타격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해상 봉쇄를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세계적 핵심 수송로 홍해가 차단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 선언 이틀 만에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의 주력 원유 수출항인 얀부항과 예멘 앞바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 사이에 있는 지잔항 인근에서 현지 시간 22일 밤 늦게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선박 10척도 회항시켰다는 후티 반군 주장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후티의 국제법 위반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바로 보복 공격에 나서지는 않은 채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후티의 이번 공격은 해상 봉쇄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 이후에 이루어져서 미군의 직접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 It might happen, but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1: 후티 반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유조선뿐만 아니라 스웨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상선들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0% 이상을 처리하는 곳이라 봉쇄되면 호르무즈 해협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 Because if you can choke off that Bab el-Mandeb at the bottom of the Red Sea, in many ways you effectively shut down a lot of the capability of the Suez Canal. So it's a very profound card for the Iranians to play.
1: 아직 후티 반군의 의도가 홍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사우디로 가는 유조선만 선별해서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두 개의 핵심 물류 수송로가 동시 차단될 우려 속에서 유조선들은 사우디산 원유를 싣고 해협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난 선박은 27척으로 평소보다 줄긴 했지만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상선 공격을 다시 한다면 미국은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란에는 중대한 군사적 응징이 가해질 것이고 후티 자신들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티, 들으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합의를 계속 파기하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현재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지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은 합의를 맺은 직후 거의 즉시 깨거나 합의 내용을 바꾸자고 결정한다며 그것은 합의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한 루비오 장관은 아마도 그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큰 손실을 보면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후티 반군은 이번 무력 충돌 내내 대체로 현명하게 개입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란의 소가 사우디 측 선박을 공격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긴장을 완화하길 바란다며 솔직히 후티 반군은 이란의 소가 이 일에 휘말린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CIA, 미 중앙정보국 CIA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미 정보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란의 표적 정보나 첨단 드론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당국은 공격의 정밀도와 기존의 군사협력 관계 등을 러시아가 공격을 지원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CIA 지부와 이라크 동부의 CIA 시설 등 최소 두 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이란 주재 외교 직원들을 일시 철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산하 영연방개발연구소는 보안 상황 때문에 이란 주재 영국 직원들을 철수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란 현지 외교 직원들을 철수시켰지만 대사관 업무는 원격으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이란 정권 교체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교적 해법이 한계에 부딪히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건데 무기 고갈과 확전이라는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그간의 군사 타격마저 한계를 보이자 이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공습 전술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합니다.
5: Yeah, look, I think the punitive nature of these strikes on Iran, if they were going to pull the regime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better terms, I think that would have happened by now.
4: 바뀐 전략의 핵심은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해 정권의 자금줄 자체를 말려버리는 고사 작전입니다. 여기에 보류했던 쿠르드 반군 무장 지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내부 봉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선 무리한 정권 전복이 더 큰 권력 공백을 부를 것이란 회의론도 거셉니다.
6: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This is...
4: 실제로 미군이 감당해야 할 안보와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 미사일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요동치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가 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접고 체제 붕괴라는 극단적 승부수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미국. 이 초강수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무기 고갈과 유가 폭등이라는 치명적 대가로 돌아올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원자력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 삼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핵 확산 우려와 함께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가 우라늄을 자체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에는 미신고 핵시설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8: Iran with an ability to enrich uranium to the point of being able to make a bomb, and we're going to turn that over to Saudi Arabia? No, we not. This is just terrible, terrible policy.
7: 실제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그 뒤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핵 폐기를 요구하며 이란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이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9: I suppose there's a bit of an inconsistency in the U.S. approach to being willing to fight a war over the point of uranium enrichment on one side, and on the other side being willing, at least in theory, to hand over that technology.
7: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승리까지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폭 완화된 조건의 핵기술 협력은 다른 국가들에도 새로운 선례가 되면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5: 너무너무 좋습니다.
1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자, 오늘 남가주 더위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덥고 내일은 좀 시원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이 절정이고 폭염 경보는 월요일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염 오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당국과 기상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2도까지 높게 오르는 데다가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져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벨리 지역은 화씨 100도를 넘는 폭염 예상되며 우들랜드 힐즈 최고 오늘 106도까지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9도, 내일도 89도, 이 같은 더위 80도 후반대 낮 최고 기온 더위는 주말까지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3도, 그리고 내일 89도, 그리고 80도 후반대의 낮 최고 기온 역시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들랜드 힐즈 뭐 오늘 100도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고 106도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보가 됐으니까 내일 지나면 뭐 5-6도 정도 차이가 좀 나겠죠. 오늘 지나면 5-6도 정도 차이 났다. 그리고 106도, 107도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겠죠. 아무튼 오늘 일단 국립기상청 예보를 대로라면 벨리 지역, 우들랜드 힐즈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100도, 그리고 주말까지 90도 후반대의 높은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LA, 오렌지 카운티, 벨리 지역 모두 70도대 초반 기온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놔야 되죠. 네. 이럴 때 바깥에 나가면 온열질환, 안으로 들어오면 냉방병,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건강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연방수사국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서 FBI 신원 조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신원 조회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후속 조치입니다. 행정명령은 이민서비스국이 FBI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활용해 신청자의 범죄 이력과 국가안보 위험 요소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화가 오래간만에 큰 보폭을 내디뎠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 일자가 부문별로 최대 1년 8개월 가까이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의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18년 12월 15일로 10개월 2주 개선됐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26년 7월 22일로 무려 1년 7개월 3주 전진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09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이외에 영주권 문호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전역의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무상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 이런 파격적인 법안 앤디 킴 상원의원이 내놨습니다. 앤디 킴 상원의원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26세가 될 때까지 가구소득이나 이민신분, 건강상태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메디키즈 법안을 상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등 기존의 공공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 헐리우드의 선셋 블루버드를 쓸고 갔던 이 대형 수도관 파열 사고 복구 작업하고 거의 마무리되고 아스팔트 지금 덮고 있죠. 거의 다 덮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 재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덮고 나니까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이 한쪽에 다시 고이기 시작하면서 다 깔았던 아스팔트 다시 파내기 직전입니다. LADWP LA 수도전력국은 현장 대원들이 즉시 원인 파악과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섰고 정확한 수리 기간과 도로 개통 시점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관이 파열돼 지난 16일입니다. 선셋 블루버드 지하에 묻혀있었던 100년 된 36인치 대형 수도관이 터지면서 무려 1,700만 갤런에 달하는 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가 파손되고 싱크홀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주차장이 침수되고 차량이 밀려나는 등 그러면서 차량끼리 또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속되는 도로 통제, 인근 상권이 침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이렇게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물이 흘러나온 이후 복구 작업을 통해 새로운 수도관을 교체하고 그리고 수도관 이음새 다시 확인하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수압을 조절해가면서 확인한 뒤에 도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도관이 샌 것입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요. LA 경찰국이 음주, 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LA 주요 진역에서 주말까지 DUI 검문소 운영과 집중 순찰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체크포인트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 당장 이번 주말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8가에 DUI 체크포인트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메가더 팍에서 최근 1년 동안 1,300만 파운드에 가까운 쓰레기 발생했고 유해 폐기물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맥아더 파크의 심각한 환경 실태와 시의 정책 실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LA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맥아더 파크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약 1,300만 파운드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주사기와 주사바늘만 2만 4천 파운드에 이른다라고 집계됐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청소팀은 같은 기간 맥아더 파크에 7천 회 이상 출동해 하루 평균 20차례 가까운 청소 작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청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와 불법 투기, 노숙자 야영, 마약 사용 흔적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맥아더 파크의 악화가 하루아침 문제는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바인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20대 남성이 스스로 911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한 경찰과 1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찰 충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21일입니다. 오전 11시 어바인 타틀록 지역 선게이트와 실크우드 인근 주택가에서 이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20세 남성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으면서 자살을 언급한 상태였고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집 밖에 있으며 칼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가에서 칼을 든 남성을 발견했고 평화투항을 설득하며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성이 칼을 든 채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자 경찰이 총격을 가했고 결국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전직 LA 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합의금과 신탁금 30만 달러 이상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맨해튼 비치에 거주하는 세르히오 발도비노스 라미레즈는 횡령 3건과 부도수표 발행 1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가중 혐의도 함께 인정하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사우스 LA에서 충격을 받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66가와 홈스 에비뉴 인근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한 대가 인근 주택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갇혀있던 탑승자들을 구조했으며 최소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남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남성이 충격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여파로 숨졌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 지역에서 시내버스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3세 로버트 커크우드는 버스에 탑승한 뒤 기사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운전석 보호 유리막을 돌아들어가 기사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손을 들어 방어하려 했지만 폭행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내부 CCTV 영상과 경찰 헬기를 동원해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커크우드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 당시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마약류 투약 도구가 발견됐으며 당국은 피의자를 중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 픽업트럭이 다리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20분쯤 72세 남성이 운전하던 토요타 픽업트럭이 가드레일을 받고 다리 아래 로스 세리토스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에 잠긴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한 여성 승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72세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동승한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주의 산만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순찰차를 도난당해 달아나던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BMO 스테디움 인근의 한 행사장에 주차되어 있던 도심 순찰용 차량 한 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은 도난 차량을 끌고 110번 고속도로에 진입해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반 뒤인 밤 9시 반쯤 오렌지 카운티 5번 고속도로에서 후방 비상등을 켜고 달리던 해당 순찰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의 오르테가 하이웨이 인근에서 순찰차를 추격 끝에 멈춰 세우고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과 도난당했던 순찰차는 신병 처리를 위해 LAPD에 인도됐으며 당국은 자세한 절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랜드의 한 카드 전문 매장에 도둑이 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국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사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전 복면과 후드를 쓴 절도범 4명이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원피스와 포켓몬, 디즈니 로카나 등 고가의 수집용 트레이딩 카드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인근 코로나 지역의 다른 카드 매장에서 1만 5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동일 범당의 연쇄 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가족과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알토 시티 공원 풀밭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져 있는 63세 호세데 헤수스 아리아가 로사 씨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옷과 지갑, 현금, 운전면허증은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코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는 등 몸싸움이나 낙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리사로 일하던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집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공원에서 왜 이런 비극을 맞았는지 유가족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과 지갑이 그대로 남겨진 점으로 보아 강도 목적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의문사로 규정하고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산맥에 위치한 크레스트라인 빌리지 수도국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15분쯤 어린 흑곰 한 마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흑곰이 뒷다리로 서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유유히 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무실 관계자는 흑곰이 로비에 약 2분간 머물다 내부로 들어왔으며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돌아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 파손은 없었으며 유리창에 코자국 몇 개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가동 중이어서 시원한 바람을 쐬러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무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한국교육부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뉴저지에서 열릴 예정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제4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내일 열립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미국 최대 재외동포 교육단체로 500여 개의 회원교를 둔 전미한글학교 협의체입니다. 이 자리에서 교재 18만 5천 권을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PCB뱅크의 이상형 이사장이 설립한 리앤리 재단이 어제 본점에서 제5회 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올가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직원 8명에게 각각 5,000달러씩 총 4만 달러 장학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2022년부터 직원 자녀 장학금을 설립해 올해까지 5년간 54명에게 각각 5,000달러씩 총 2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가주 한미식품상총연합회가 한인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연말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8월 27일 한 달 뒤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브룩사이드 골프코스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장학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로 회원은 물론 지역사회 인사와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75% 인상 전에 신청비 면제와 50%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 신청하라.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가 부에나팍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팍에 있는 사무실에서 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인터뷰 준비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남가주 한인사회 차원의 첫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재미 대한 LA 체육회는 유소년 선수 육성과 내년 미주체전 참가 선수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서 8월 1일 토요일 그리피스 팍에서 제1회 LA 체육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허연희 회장은 한인 러닝 인구는 많지만 정작 한인 사회가 주최하는 정식 마라톤 대회는 없었다며 마라톤 동호회는 활성화돼 있지만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육회가 직접 준비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하프 마라톤과 10K 두 코스로 진행되며 LA의 명소인 그리피스 팍 트레일을 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8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인 음악인들이 주축이 된 라크마, 이 라크마는 이 박물관 라크마 LACMA가 아니라 LAKMA입니다. 이 라크마가 8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 프렌드십 앤 하모니를 개최한다라 소식 전해왔습니다. 올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베토벤의 대표적 걸작 장엄 미사입니다. 다민족 음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한인 음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곡을 연주한다라 소식 전해왔습니다. 라팔마 센츄럴 공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무료 여름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데 오늘 가장 더운 날이잖아요. 이 공원에 가서 그늘에 편안하게 누워서 이 콘서트, 여름 콘서트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페스트 타임 80년대 히트곡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또 일어나서 춤추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는데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69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들도 밑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해고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보다는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에 1년 전보다 24%나 늘어난 매출을 올렸고 내년 자본 지출은 올해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 강조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예상보다 저조한 분기 이익을 발표했는데 빅테크들의 내년 자본 지출 확대 계획이 증시 상승세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1: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핵심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 늘어난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해 예상치인 1,1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수요 증가 덕에 클라우드 매출이 1년 전보다 82% 급증한 2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9.11달러로 월가 기대치인 2.89달러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구글은 내년 자본 지출 전망치를 또 한 번 상향한 데 이어 내년 자본 지출은 올해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탄탄한 실적에 월가에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2: Here for the past 4-5 months for the stock market has been strong earnings and certainly the first quarter brought us about 26-27% earnings growth. So far in second quarter, we're seeing it about 16-17%.
1: 반면 테슬라는 49% 늘어난 연구 개발 자금 투입 탓에 1년 전보다 5% 감소한 11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EPS 기준 33센트로 예상치인 주당 53센트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IBM은 AI 투자 열기에서 소외되며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종전 5% 이상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총 매출은 17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 늘었지만 순이익은 21억 7천만 달러로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 주목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가 뉴욕 증시 상승세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월가는 올해 AI에 7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인 빅테크들이 내년에도 1조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그래서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좀 커요. 네. 테슬라, 구글, 아마존 뭐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어제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새로운 AI라고 볼 수 있는데요. 키미 K3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까지 견제구를 날리면서 오는 9월 워싱턴에서 AI 담판 미중 정상회담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YTN이 보도합니다.
3: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대도시 빌딩 숲 사이를 밧줄을 타고 누비는 3D 게임.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가 지난 17일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의 작품입니다. 복고 게임을 만드는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미국 GPT-5.6에 버금가고 오프스 4.8의 절반이었습니다.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48시간 만에 신규 구독이 중단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첨단 칩 조달이 막히자 알고리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모델의 시장 점유율은 7월 들어 63%까지 치솟았습니다. 딥시크 쇼크 직전인 작년 1월만 해도 중국 10%, 미국 80%였던 독점 구도가 뒤집힌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개방형 AI와 혁신을 지지한다면서도 지식재산권 약탈을 허용한 건 아니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 문샷 AI가 미국 엔트로픽의 기술을 베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AI 분야로 번지면서 오는 9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이 중국 문샷 AI의 최신 오픈게이트 AI 모델 키미 K3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미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술기업들이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접근 차단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술기업 단체 리틀테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중국의 오픈웨이트 AI 모델 접근을 차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차세대 미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협 목록에 오른 중국 기업들이 만든 핵심 하드웨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 중국 기업들에는 화웨이와 G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장비는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우리는 부품 관련 허점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의 관료를 지냈던 크리스 맥과이어는 오염된 부품, 특히 반도체나 통신장치는 기기 전체를 오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NS 중독으로 정신건강 피해를 봤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10대 청소년이 재판을 앞두고 이를 취하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는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일단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땐가요? 삼성전자가 런던에서 새로운 스마트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YTN입니다.
4: 삼성전자 언팩의 주인공 갤럭시 Z 폴드 8이 영국 런던에서 베일을 벗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기존보다 화면 가로폭을 넓히고 세로 길이를 줄여 10대 16 비율을 갖추며 역관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펼쳤을 때는 다양한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4대 3 비율로 바뀌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무게는 201g으로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습니다.
5: Today we bring more choices to power the next era of intelligence. These are the most powerful, most versatile, and most adaptive foldables we've ever introduced.
4: 올해는 갤럭시 Z 폴드 8과 갤럭시 Z 플립 8에 더해 갤럭시 Z 폴드 울트라까지 추가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이 3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울트라는 카메라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끌어올렸고 최상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플립 8은 개성 표현과 AI 경험에 초점을 맞춰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6: It's really nice because it's like fitting to the back or to the trousers. So I'm in love actually and I'm wondering if it's the quality of the camera will be like better.
4: 함께 공개된 갤럭시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는 착용감이 더욱 개선되고 생체 징후 기능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워치 9이 일상 속 헬스 코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울트라 2는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선보였는데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눈앞의 장면을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내 출시될 예정인데 삼성과 구글의 협력이 메타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4: 눈은 밝게,
1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1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6: Hot summer night. Sun Heung-min. Step over. Left pass. He popped the cork off last Friday.
0: 자, 손흥민 선수가 어제 리얼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어뜨렸고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으며 세 번째 골. 예.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17: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7: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9: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1: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0: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6: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6: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5: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And Trump threatened to attack a mountain in Iran that's allegedly used for nuclear activity. Pickaxe Mountain is described as one of the most secure.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곡괭이 산이라는 곳을 며칠 안에 타격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설을 미군이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우선 그 곡괭이 산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곡괭이 산이라는 것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고요. 영어로는 Pickaxe Mountain이라고 부릅니다. Pickaxe가 곡괭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이곳은 이란 중부의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인근에 위치한 지하 요새화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맥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큰 이 산의 이 페르시아어 원래 이름은 쿠에꼴랑가즈라입니다.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Pickaxe Mountain입니다. 그러니까 곡괭이 산이라는 것은 이란 말을 영어로, 그리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자, 미국이 이곳을 공격하려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이란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지하 깊은 곳에 요새화된 핵시설입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탄즈 인근 산악지대 지하 깊은 곳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지하 100m 이상 깊이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이곳의 핵심 시설을 이전한 의혹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이 기존에 지상 및 지하에 분산되어 있던 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이 깊은 산속 지하 시설로

0: 이동시켰다라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타격 후보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세 번째,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엔 원자력 기구의 사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곳은 실제로 완공돼서 가동 중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터널 굴착 작업과 방어력을 보강시키기 위한 작업 등을 했음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단, 그 공사를 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것이지 이곳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의회에서도 정말 그곳에 핵시설이 있는 건 확실하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매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핵시설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미국의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러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곡괭이 산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확실하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지하 깊이의 한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하 깊은 곳에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벙커버스터. 지금 제가 재래식 무기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재래식 무기 하니까 굉장히 낡고 노후한 무기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핵무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핵무기가 아닌 무기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이 벙커버스터를 미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은 단단한 흙과 바위를 60m 이상 뚫고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곡괭이 산의 깊이는 최소한 100m 이상 깊이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타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군 당국은 이 때문에 두 개의 벙커버스터를 연속으로 투하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파괴를 보장하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대안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우회 타격 전략인데요. 산을 직접 관통해서, 즉 하늘에서 산을 향해서 벙커버스터를 쏴서 산을 뚫는 그렇게 직접 관통해 파괴하는 방식 대신에 터널 입구를 붕괴시키거나 환기 시스템 또는 전력 공급망 등의 핵심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라면서 강경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지형적인 방어력이 워낙 견고해서 군사적 성공 여부는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군은 지난해 6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포르도와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벙커버스터 14발을 가져가서 폭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폭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파괴를 입혔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최소 2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장하기 좋아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말 자체는 바꿔 말하면 사실상 지하시설의 파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폭격하겠다라는 이 곡괭이 산은 이들 지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폭격의 효과를 얻기가 더 힘들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이 과연 언제 실시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지, 그리고 실제 벙커버스터 공격을 하기는 할지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 United States has reportedly cut a landmark nuclear deal that could shif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iddle East, not with Iran, but Saudi Arabia.
0: 자, 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곡괭이산이라는 타겟까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아주 의미심장한 체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어제 체결한 이 원자력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중동 정세에 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결된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 원자력법 1, 2, 3조의 바탕을 두고 체결됐다라고 해서 1, 2, 3 협정으로 명명이 됐는데, 이 협정은 기존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 핵물질 농축과 자체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차 사우디에서 핵무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 장관이 나와서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즉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체결된 이 협정의 문제는 사우디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그 안전핀이 제거됐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정부의 발표를 보면 2년간의 공동연구에서 상업적인 타당성이 입증된다라면 사우디가 자국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굴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상업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제 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짧게 한 줄로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는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기존의 1, 2, 3 협정에서 사우디는 면제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 미국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잘 다뤄야 돼, 너 이거 조심해서 잘 다뤄 라고 그냥 건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이번 협정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핵을 갖게 되면 이집트, 또 튀르키예 등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의 그 연쇄적인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핵물질 반출을 요구하면서 지금 5개월째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이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경제적, 외교적으로 막대한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는 그 원자력 사업을 사우디에서 벌일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기업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네, 미국의 원전기업인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사우디에 독점 공급할 전망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따낼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협정의 경제적인 효과를 30년 동안 계산해본다면 수백억 달러의 규모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몇십억 달러 또는 뭐 30년에 걸쳐서 몇백억 달러,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액수는 사실 뭐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과연 그 정도 액수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협정이 체결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협정에 사인을 하고 아직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곳곳에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리짐 체인지, 이란에 대한 정권 교체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외교적인 해법이 한계에 부딪히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무기 고갈과 확전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그간의 군사 타격마저 한계를 보이자 이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공습 전술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합니다.
2: Yeah, look, I think the punitive nature of these strikes on Iran, if they were going to pull the regime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better terms, I think that would have happened by now.
1: 바뀐 전략의 핵심은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해 정권의 자금줄 자체를 말려버리는 고사 작전입니다. 여기에 보류했던 크루드 반군 무장 지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내부 봉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선 무리한 정권 전복이 더 큰 권력 공백을 부를 것이란 회의론도 거셉니다.
3: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You know,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This is...
1: 실제로 미군이 감당해야 할 안보와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 미사일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요동치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가 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접고 체제 붕괴라는 극단적 승부수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미국. 이 초강수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무기 고갈과 유가 폭등이라는 치명적 대가로 돌아올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콩고 보건부는 지난 20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2,473명, 사망자는 9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격리시설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최소 737명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공식 발병이 선언된 이번 에볼라는 기존 유행과는 달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희귀 계통인 분디부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현재까지 이 분디부교 계열에 승인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용 백신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에볼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에볼라 유행으로 꼽히는 지난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최소 2만 8천 명이 감염되고 1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누적 사망자가 1천 명에 이르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달 만입니다. 에볼라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구토물이나 혈액, 정액 등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80%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방역당국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콩고 당국은 이번 유행의 진원지인 이투리주를 비롯해 확진자가 발생한 다른 4개 주에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과 방역팀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진과 구호단체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에볼라 발병 이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첫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의 수가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통계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3,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전년도에 14,850명보다 1,500명, 즉 10.1%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행정부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자의 수 향방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1기 말이었던 2025 회계연도 1분기까지는 한국 국적자 2,900명이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가 10,440명에 그쳐서 1년 전 12,290명보다 15.1% 급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인 영주권 취득 감소율은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감소 추세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약 1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한인 감소율은 이보다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불편과 더불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FBI 신원조사와 보안심사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4개월에서 길면 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7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영주권자는 지난해 12월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새 카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3-4개월 정도면 갱신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반년이 훨씬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시민권을 신청한 또 다른 한인은 9개월이 지나도록 인터뷰 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서 영주권, 시민권, 그리고 망명 등 이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서 FBI 신원 조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신원 조회가 완료된 신청서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민업계는 앞으로도 강화된 신원조회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이민자들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나 신분증 갱신 등 중요한 일정을 미리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무상으로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라는 내용의 이 파격적인 법안이 앤디 김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은 출생 시점부터 만 26살이 될 때까지 가구 소득이나 이민 신분 또는 건강 상태 등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메디키즈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등 기존 공공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미 전역에서 약 3,70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 44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무보험 상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LA 주요 지역에서 주말까지 검문소 운영과 집중 순찰을 강화합니다. LAPD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노스리지 지역, 노드 호프 스트리트과 젤자 에비뉴, 그리고 베니스 블루버드와 센티넬라 에비뉴에서 각각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합니다. 또 주말의 경우 토요일 오후 6시부터 LA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팔가 교차로에서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주말 토요일 오후 6시부터는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팔가 교차로에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역시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벤나이스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집중 순찰, 또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77가 경찰서와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집중 순찰이 이어집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염이 오늘부터 주말까지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는 데다가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LA 한인타운은 90도, 밸리 지역은 화씨 100도를 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 밸리 지역의 우드랜드 힐스 등 일부 지역은 최고 10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한인타운 91도, 토요일 역시 91도, 일요일 92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88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부당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보험.
9: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진담 같은 농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즉시 학생들의 웃음과 함성이 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그냥 농담한 것이다 라고 하고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헌법에는 대통령의 두 번을 초과해서 선출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는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3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뼈 있는 농담을 하면서 지지층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진담 같은 농담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이 웅성웅성하자 곧바로 이란 관련 이슈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어서 중간선거에 나서는 이 조지아주의 공화당 후보들을 무대 위로 불러올리면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9.5%의 득표로 49.3%를 얻은 트럼프에게 신승했고 2024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50.7% 대 48.5%로 이겼습니다. 2020년 대선 때 득표차가 0.2%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그렇게 너무 근소했던 차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1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전망한 순이익 13억 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다만 매출과 차량 판매량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2분기 테슬라는 전년 동기보다 25%가 늘어난 48만 128대를 판매 했으며 총 매출도 26%가 증가한 28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모델3와 모델Y의 판매 가격 인하와 영업비용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뉴욕의 건물주들이 만단위 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습니다. 원고 측은 만단위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서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원회는 표결을 통해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로 지목된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라는 것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둬온 그런 아파트입니다. 과거 그런 아파트에 살았던 맘다니 뉴욕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취임 6개월 만에 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한국에게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또다시 요구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개최한 뒤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향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0: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냉장 보관됐던 수박 한입 입에 물면 모든 것이 그냥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에 물고 있는 그 수박은 어떻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씻지 않은 채 바로 칼을 대기가 쉬운 과일이죠. 뭐 참외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껍질 표면의 미생물이 칼날을 따라 과육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에도 세균 증식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FDA는 껍질을 벗지 않은 과일도 표면에 흙과 세균이 칼을 통해 내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비누나 주방세제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다공성, 그러니까 표면에 공기구멍이 많기 때문에 세제 성분들이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FD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잘랐으면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꽤 빠르게 자른 과일들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먹을 때는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못 먹는 과일, 수박이 대표적이잖아요. 한입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밀폐 용기에 나누어 담고 이걸 냉장고 저 안쪽, 생고기나 생선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남은 수박을 일단 랩으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했다면 나중에 꺼내서는 이 랩과 맞닿은 표면 최소 1cm 이상 잘라내라고 하네요. 시험을 해보니까 표면을 잘라낸 안쪽에서도 사실은 일반 세균 증가가 확인이 됐거든요.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밀폐용기에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원한 수박을 벗기 위해서는 그 전에 땀을 좀 흘려야 될것 같은데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열심히 자른 뒤에 빨리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2: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1: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2: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1: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2: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명불허전 진흥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네, 윤 어게인 아니고 트럼프 어게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줄줄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에서 주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치루어진 공화당 내 당내 예비선거에서 앤디 빅스 연방 하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빅스 의원은 73.4%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경쟁 상대를 꺾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스 의원은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현직인 민주당 소속 케이리 홉스 주지사와 이 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앤디 빅스 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자 강경한 마가 활동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라고 믿는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이기도 합니다. 빅스 의원 외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여러 후보가 이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공화당 최종 후보로는 워렌 피터슨 주 상원의원이 뽑혔는데 그는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음에 이 마리코파 카운티에 대한 조사 결과를 FBI에 직접 넘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애리조나주 국무장관 공화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알렉산더 콜러딘 주 하원의원은 변호사 시절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다가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 하원의원이 됐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도 꾸준히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제한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그 역시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이처럼 공화당 내 부정선거론자들이 공화당 최종 후보로 줄줄이 선출되면서 윤 어게인, 아니 트럼프 어게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만한 나라만 골라서 보복하는 이란의 강약 약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파국을 맞은 후 이란의 보복 화력이 친미 아랍국, 쿠웨이트, 요르단 그리고 바레인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작전 핵심 거점 중에 소위 만만한 나라만 골라 때리는 강약 약강 보복전이다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경우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이란으로부터 약 1,400건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도 최근 들어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자리한 이 바레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주변국들은 이란의 위협에서 이들 세 나라보다는 훨씬 공격을 덜 받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세 나라, 네 나라의 공통점은 자체 군사력이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실제로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은 후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복하는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 요르단의 경우에 이란의 공격을 받더라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란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전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만한 나라만 골라서 보복하는 이란의 강약 약강 스토리였습니다. 네, 이어서 그나저나 남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우리가 잡아온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년 6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어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마약 및 테러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재판을 내년 6월 1일 개시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 체포해왔는데 재판은 내년 6월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전 대통령 사건의 본 재판 일정을 지금부터 약 10달 뒤로 잡는 이유는 사건이 워낙 이례적인 데다가 재판 개시 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납치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두로 변호인 측은 그가 국가 수반으로서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때문에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하한다라는 것은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면서 법원이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절차입니다. 한편 헬러스타인 판사는 오는 11월 마두로 대통령 측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선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어제 이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스페니쉬 통역이 제공되는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 관련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 의회에서 한인 영김 의원은 중국이 해양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그리고 일본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는 중국 조선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대응 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소속 영김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의 50% 이상을 장악했지만 미국의 점유율은 0.1%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해협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주저없이 자국 해양 인프라를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실패일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안보상의 취약점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영킴 위원장은 한국 그리고 일본과 공격적인 조선 동맹을 우리 미국은 구축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혁신과 한국 및 일본의 산업 역량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해양 독점을 깨뜨릴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대미 투자와 기술력을 활용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조선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드디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8-45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7: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9: 네, 이 이혼 소송이 진행된 지는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정확히는 이제 9년인데요. 9년 전부터 소위 세기의 이혼이다라고 불리우는 그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제 내일 최종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도시 하나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최종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8: A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9: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의 오는 9월 미국 방문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지만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몇 가지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런 의견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사실 아직 시진핑 주석의 구체적인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 방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뭐 언제다 전혀 일절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84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CIA 국장으로 임명돼서 냉전 종식 이후 역할 재정립에 나선 CIA를 2년여간 이끌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한국과도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그는 1994년 1월 CIA 국장 자격으로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극비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했었습니다. 당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로 그의 한국 방문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정보 공조의 하나로 추후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국장은 재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핵심 안보 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지금 전 세계에 불안과 우려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지역은 북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17: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경질로 야기된 대규모 시위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 총사령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하일로 드라파티 소장을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과 합동군 사령관을 역임했었고 지난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군 훈련장 공격으로 장병들이 숨지자 책임을 지고 지상군 사령관에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엿새째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 따른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맞서고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을 진두지휘하며 전세를 많이 끌어올려 국민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부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되자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페도로프 전 장관 복귀, 올렉산드르 시리스키 총사령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위대는 기한을 내일까지로 제시하며 요구가 묵살될 경우 무기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하나, 적에 대한 승리와 전선 및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통해 러시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일단 총사령관을 바꾼 것입니다. 한편 경질된 페드로프 전 장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 개혁을 추진해온 젊은 개혁파로 전통적인 군 수뇌부 출신 시리스키 전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페도로프 전 장관의 복직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위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프 장관을 해임하면서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고위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 전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3: 엄마 집밥이 최고지.
1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2: 밥 한 그릇 더요.
1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2: 웨스턴 도마칼국수.
14: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4: 213-381-2424 213-381-242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오늘도 LA는 90도, 벨리 지역은 10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한 일주일 이상 이런 더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더위에 너무 노출되면 쉬 사람이 지치고요. 또 그렇다고 에어컨에만 하루 종일 너무 오래 있으면 냉방병 걸리고, 자, 이럴 때야말로 과유불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여보, 아유, 이런 날은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야지. 이러면서 오늘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시원하게 입고 나오셨습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바로 이분을 위해 만들어진 얘기 같습니다. 바로 메릴랜드주 캄바랜드에 사시는 해밀턴 씨 얘긴데요. 최근 한 편의점에서 $50짜리 스크래치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은 채 뒷주머니에 넣어두었죠. 근데 다음날 길에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차, 그래 내가 참 $40 꿨지. 그 꾼 돈 대신에 그래 여기 복권으로, 여기 어쩌면 당첨금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빚 대신 복권을 건네려 했는데요. 그 순간 곁에 있던 아내가 번개처럼 손을 내밀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이왕 산 거 직접 긁어서 확인이나 해보라고 만류한 건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됐으니까 뉴스에 나왔겠죠. 바로 $50,000 대박 복권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내의 긴박힌 이 순발력 덕분에 거금을 쥐게 됐어요. 디즈니 크루즈 여행도 떠나고 집 담보 대출도 갚을 겁니다. 아, 공돈이 생겨서 크루즈를 간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내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있나요? 우리가 어떤 꿈을 향해 달릴 때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가능성을 나보다 더 믿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가장 모습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보석 같은 사람이 돼주고 계신지요? 오늘은 따뜻한 보석 말고 시원한 수박 냉채 같은 사람이 돼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꿈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나 역시 누군가의 빛을 밝혀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머머머,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차차차에서 준비한 창작곡.

0: 목요일 아침 오늘이 가장 덥다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희한하게요. 사무실은 굉장히 냉장고 같은데 스튜디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서 오늘 제가 거의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시원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 과한가요? 더워서 어떻게 해? 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덥다 그러니까 다 벗고 나가. 어떤 언니가 그러셔서 그냥 편하게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우리는 조금 너무 가리는 것 같아요. 특히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그 피부가, 그 인간의 피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너무 꽁꽁 싸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녁 디너 모임에는 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여성의 그 특징을 나타내고 가슴도 좀 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오피스 룩으로 디너 모임에도 나가시는 것 같아요. 파티할 때도 그렇고 화려하게 뭐 남 눈치 볼 거 있어요? 아, 나는 그냥 내 멋에 내 뽕에 산다 이런 마음으로 나답게 그리고 입고 싶은 거 입으시면서 오늘은 가지신 옷 중에서 제일 시원한 것을 골라서 입으셔도 참 좋겠습니다. 아까 그 아내가요, 세상에 이 남자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야! 가만있어 봐. 돈이 없는데? 복권으로. 저도 예전에요, 뉴욕에서 마침 샌프란시스코 LA군요. LA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타는데 그게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가야 됩니다. 그 지방 로컬 플라이트 있는 라과디아 공항을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건망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과디아 공항을 갔어요. 택시 타고. 근데 티켓을 보여주니까 어머 여기가 아닌데 너 JFK 공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택시를 탔는데 세상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 그래도 어떻게 있었던 그 머니오다가 있어서 그거를 터번들은 보통 택시 드라이버든 인도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막 꼬셔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떡 거야. 막 주민등록증 보여주고요. 어? 이거 틀림없는 거다. 응? Same as cash 이러면서 그렇게 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나이는 자기가 샀던 복권을 스크래치 복권을 암수아 너한테 꾼돈 마저 40불 있지? 아 복권으로 어떻게 안 될까? 이랬는데 부인이 잠깐! 긁어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그렇게 어? 말려주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괜히 그냥 잘 될 수 있었던 건데 옆에서 말려서 아이, 뭐 그거 됐어? 아유 안 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잃는 모든 순간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랄프 월드 에머슨 씨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문득 우리 삶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시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애써 지켜온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의 문이 닫힐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문이 열리곤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리에 비로소 새롭게 채워지는 그 지혜와 의연함,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들까지 그렇게 여러분께 가득하리라 믿으면서 무엇보다 고민들 보면요. 물론 뭐 돈 걱정, 자녀 걱정 많지만 나이 들어서는 건강 걱정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무려 108세이신 브라운 할머니, 아, 나는 아직 청춘이야 이런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 인터뷰가 나와서 요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도 파란색 수바루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장도 보시고 복지관도 다니신대요. 108세신데 그리고 얼마 전엔 운전면허증을 2033년까지 115세가 되는 해까지 연장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죠.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으시고 드시는 약도 혈압약 딱 한 알뿐이라고 합니다. 108세에도 생생한 청춘을 유지하는 할머니의 다섯 가지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눈 뜨자마자 바닥에서 10분간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하고 또 벽에 서서 다리 근육도 풀어주신대요. 그리고 주 3회는 직접 운전해서 복지관에 가서 신나는 의자춤, 최어댄스를 추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목요일 아침이라는 곡 들으실 때 제가 위에 이렇게 막 앉아서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최어댄스예요. 힘들게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도 음악에 맞춰서 몸을 스트레칭하고 또 다리도 구르면서 충분히 이게 좋은 어르신들께 좋은 춤이 된다고 합니다. 또 직장에서 하루 종일 계신 분도요. 의자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가끔은 그렇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일어나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는 매일 사과와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챙겨 드시고 아침엔 블랙커피 한 잔을 즐기신대요. 튀긴 음식과 술, 설탕은 멀리하는 게 또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독립심.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마음으로 7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스스로 살림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는 거고 바로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를 쉴 새 없이 움직이신대요. 로맨스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시고 낱말 맞추기 퍼즐은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빠짐없이 나가면서 작은 달력에 일정을 빼곡히 적어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알래스카, 하와이, 스페인, 브라질까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더 넓은 나만의 시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딱 맞죠. 우리 브라운 할머니처럼 108세도 당당히 장을 보시고 최어댄스도 추시고 활기차게 오늘을 나만의 소중한 이 귀중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활짝 문 열었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탑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잠시 한 말씀 드리고요. 노후 설계도 중요하고 미리미리 상속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법 서비스를 해주시는 우리 한인타운의 길잡이 우리 법무사 권두환 만두 박사님 모시고요. 상속에 대한 얘기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7: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9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상속 준비는 재산가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막상 일을 당하고 나면 법원 절차 때문에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상속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 자세한 내용을요.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 이른바 만두 박사님 모시고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아니, 요즘은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하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라스베가스 갈 필요가 없네요.
1: 이제 갈 필요 없습니다.
0: 네, 그러면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예요?
1: 다 됩니다.
0: 그 짝도 지어주시나요?
1: 이제 뭐
0: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1: 아, 예. 네. 외기러기들을 이제 짝 네. 지어주는 일도 이제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0: 진짜요?
1: 예.
0: 근데 요즘은 재혼을 하면 결혼은 안 하겠다는 분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프리넙이라고 해서 미리 뭐 써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예.
1: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처음에는 네. 결혼식 뭐 저기 그 저 혼인신고를 안 하고 네. 산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저기 싫어지면 가겠다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렇게 되면 결혼이 무의미하죠.
0: 그렇죠.
1: 결혼이라는 게 뭐야? 맺을결이잖아요. 네. 혼인으로 맺어지는 건데
0: 네.
1: 그건 뭐 그 저 맺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네. 했냐 안 했냐는 나중에 네. 재산 분배
0: 네.
1: 그런 것들에 만약에 갑자기 둘이 살다가
0: 네.
1: 배우자가 한쪽이 그 사망하셨어요.
0: 네.
1: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해놓기 위해선
0: 네.
1: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그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네.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안 해놓는 거나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신고를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투명인간인 상태로는 어디에 법적 보호를 받지를 못하죠.
0: 근데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 사실혼관계를 인정이 이제 그 주위 사람들 이 사람이 결혼했다 뭐 이런 하는데 인정되는 부분들이 100%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게 좀
0: 네.
1: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저 핸들링하는 부서마다
0: 네.
1: 이것을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거를 오피셜하게 등록이 안 된 거를
0: 네.
1: 이게 100% 보장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0: 네.
1: 물론 동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도메스틱 파트너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건 결혼식 없이 우리가 카운티에 신고해 놓으면 돼요.
0: 네.
1: 우리 살아 이렇게 동거.
0: 네.
1: 그거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0: 네. 옛날 결혼 신고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시청 가서 해야 되나 하고 막 헤맸던 결혼식 당일에 여기저기 네.
1: 그렇죠.
0: 예.
1: 여기 가서
0: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결혼 발급 라이센스 권한을 가지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주례를 할 수 있는 서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두 분이 오셔서 선서하고
0: 네.
1: 내가 우리 홍길동 심순애입니다.
0: 네.
1: 결혼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사인하면은
0: 다 되는 거예요.
1: 끝나는
0: 원스톱으로.
1: 네.
0: 결혼식도 치를 수 있는 아주 예쁜 그런 갤러리 같은 공간이 있더군요. 네.
1: 네. 그 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기념으로 한두 장씩 찍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진은 뭘 해 하는데
0: 네. 네.
1: 이 사람이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1: 에비던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한 장쯤은 자 신랑 신부 있고 주례사 저 있고 그 한 컷은 찍어 놓는 게 좋겠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결혼한 사람들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0: 네.
1: 필요한 것들이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런 여행한 것들을 좀 사진이 좀 많아야 돼요.
0: 네.
1: 미국에는 특히 이제 위장 결혼이라고 해서
0: 네.
1: 색안경을 끼고 이제 이민국에서 본단 말이에요.
0: 네.
1: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0: 네. 네.
1: 그다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0: 네.
1: 뭐 이렇게 볼에 그 뺨을 대는 것들 뭐 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것들을 스틸컷으로 몇 장 많이 좀 찍어놓고
0: 네.
1: 이제 그런 거 물어보고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위장 결혼
0: 네,
1: 했을 때
0: 네.
1: 침대에서 너는 왼쪽에 자 오른쪽에 자
0: 그런 것도 모르는데요.
1: 네, 그렇게 묻고 네. 그다음에 각방 분리해서
0: 네.
1: 이 남자한테 너 잘 때 와이프의 왼쪽에 자 오른쪽에 자 묻고 또 이게 그 저 신부 될 사람한테 너는 신랑의 네. 왼쪽에 자 오른쪽에 자
0: 네.
1: 이렇게
0: 보통 어느 쪽에 주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주무십니까? 여자분이
1: 저는 네. 와이프의 왼쪽
0: 왼쪽. 네. 왼쪽이면 오른손을 보통 여자분들하고 그러니까 걸어갈 때.
1: 이게 남자가 왼쪽에 있던 건 여자를 오른손으로 팔베개를 할 수 있잖아요.
0: 아, 그래서.
1: 그리고 만약에 그 저기 힘을 주면 쫙 당겨 올 수 있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오른손 잡이는 와이프의 왼쪽. 왼손 네. 잡이는 와이프의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0: 아, 저는 잊어버렸어요. 하도 안 넘어와서.
1: 아, 그러시구나. 네.
0: 자, 그래서 바로 그런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갤러리아 같은 오피스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 안에 권도환 박사님의 오피스가 있지만 바로 윌셔와 웨스턴 코너에 그
1: 마당몰?
0: 마당몰. 거기에 보면 웨스턴 그러니까 마당몰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보면 되실 거예요.
1: 예, 에치마트 입구.
0: 입구 바로
1: 예,
0: 옆에.
1: 예, 마당몰 계단 올라가는 곳.
0: 네.
1: 걸려 오시면 돼요. 똑똑똑 두드리면은 아, 네.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대신.
0: 네네. 네. 그 안에 책도 많고 와 진공관 스피커로 음악도 너무 멋있게 들었고
1: 아이고.
0: 그랬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상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미국에서는 상속 계획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유족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1: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교회나 어느 커뮤니티나 어느 커피숍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 리빙 트러스트,
0: 네.
1: 그 다음에 위임장, 지속적 위임장, 듀러블 파워 오버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제출할 사전 의료 지시서, 어드밴스 헬스 케어 디렉티브 폼이 되는 거, 이것들에 관해서 많이 논의를 해요.
0: 네.
1: 이게 한 5, 6년 전에는 이런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까? 자, 우리는 이민사가 100년이 안 됩니다.
0: 네.
1: 그래서 1세대들 70년대에 유학생으로 왔건 20대 때 왔건 30대 때 오신 분들이 2026년도에 돼서 8, 90세가 돼가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0: 네.
1: 내가 이게 미국에 와서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열심히 해서 일궈놓은 재산이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되는 거지?
0: 네.
1: 한국 같으면은 그 저 뭐 유언장이나 호적에 있는 사람한테 상속자한테
0: 네.
1: 돌아가신 사망자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한테 이렇게 그 법적으로 상속법에 의해서 가는데 미국엔 그게 없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미국에서 만약에 홍길동과 심순애가 있어요.
0: 네.
1: 홍길동이 사망했어요.
0: 네.
1: 홍길동이 사망했으면 홍길동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0: 네.
1: 이 그 집 부동산은 무조건 유언 검증 코트, 즉 프로베이트 코트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0: 네.
1: 그리고 은행의 예금 어마운트는 18만 4천 불 네. 이상이면은 무조건 넘어가요.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호적 제도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심순의 홍길동의 자녀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질 않아요. 없습니다.
0: 네.
1: 이 미국은 예, 알다시피 출생증명서밖에 없어요.
0: 네.
1: 홍길동 심순의 아들 뭐 주디 제임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0: 네.
1: 이 사람들이 그 호적 적이 없으니까 일단 이 그 재산을 이리 가져와.
0: 네.
1: 가져와서 내가 상속자가 누군지
0: 네.
1: 옥석을 구분해서 논아줄게. 그래서 이제 그 저 한국 사람들 위해서 우리 나하고 형하고 나밖에 없어요 하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0: 네.
1: 너 모르는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0: 그러니까 조사를 네. 해봐야 돼.
1: 일론 머스크 봐요. 14명씩. 걔는 한 몇날까지 20, 30명 더 있을 거예요. 유전자까지 네. 갖고 와요. 미국은. 유전자 검사해보라 말이야. 내 우리 파더가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이 그 사망을 하면은 벌떼같이 그 저기 그 사기꾼들이 옵니다. 그래 이런저런
0: 네.
1: 이 하다니까 이게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0: 네.
1: 그 다음에 자 홍길동한테 빚 받을 사람이 있어 또 물어봅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1: 또 홍길동에 혹시 유언장 갖고 있어? 이게 묻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막 제출해요. 그러면 유언장도 왜 이렇게 유언장이 많아?
0: 네.
1: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의 거.
0: 네.
1: 예. 어제 거는 오늘 날짜가 있으면 어제 거, 그제 거 건 그냥 죽는 겁니다.
0: 네.
1: 우리가 이제 그 도박할 때, 화투할 때,
0: 네.
1: 뭐야 그러면 난 장땡이야. 뭐 팔땡이야, 네. 구땡이야, 네. 난 삼팔광땡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네. 유언 일자에 그래서 네. last will이라고 써 있어요.
0: 네.
1: 그것만 유효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정부 호텔 그 혜택 받아서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나?
0: 어, 메디컬.
1: 네, 네, 네, 메디컬 이런 것들.
0: 네.
1: 제일 처음에는. 이런 게 그 숨은 저건데 애들이 이제 보통 메디칼 만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집 하나 거주하고 네. 있는 집은 메디칼 그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0: 네.
1: 그냥 놔둬요.
0: 네.
1: 근데 아유 이거 우리 나는 메디칼 나왔어. 근데 그 집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면은 치료비 줘야지.
0: 네.
1: 의료비 줘야지.
0: 네.
1: 너 그 저기 그냥 너 이게 그냥 살을 때는 살았으니까 너 네. 너가 죽었으니까
0: 갚아라.
1: 갚아라. 물론 이제 생존자 배우자가 있으면 그 그렇진 않아요.
0: 네.
1: 그렇지 않은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0: 네.
1: 또 그리고 이게 말이 그 코트하고 통하지 않는다면
0: 네.
1: 변호사까지 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써야 되거든요.
0: 아.
1: 수만 불이 들어갑니다.
0: 네.
1: 그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은
0: 네.
1: 어떻게 해놔야 이런
0: 네.
1: 복잡한 절차가 없어지는가 이것이 리빙 트러스입니다.
0: 아.
1: 그러면 리빙 트러스를 한글로 풀으면은 생전 신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0: 네.
1: 이 신탁 재산으로 넣어놨다. 즉
0: 네.
1: 내가 죽으면 우리 딸 아들한테
0: 네.
1: 내 재산을 가기로 나는 이미 서류를 꾸며놨으니까
0: 네.
1: 이 법원에서 니들이 이게 그 요리해서 나눠준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카운티에 보면은 홍길동 심순애의 리빙 트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네.
1: 홍길동과 심순애는 이미 줄 사람이 정해져 있군.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
0: 네.
1: 이렇게 해서 그 저기 이 리빙 트러스 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0: 네.
1: 리빙 트러스나 유언장만 꾸며서
0: 네.
1: 상속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0: 네.
1: 자, 후속 절차를 하지 않으면 즉 꾸몄으면 꾸몄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종이에요.
0: 등록해야 되네 그럼.
1: 등록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집에 내가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카운티에 우리 이렇게 그 리빙 트러스를 꾸몄습니다 하고 퀵클레임 디드로 보고를 해야 돼요.
0: 아.
1: 은행에.
0: 네.
1: 은행에는 이제 리빙 트러스를 꾸밀 때는 이제 우리가 작성해 주는 게 리빙 트러스하고 서티피켓 오브 트러스트 신탁 증서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이게 파워 오브 윌.
0: 네.
1: 이게 뭐냐면 유언장을 파워 오브 윌이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유언장하고 좀 틀리게
0: 네.
1: 혹시 내가 리빙 트러스에 이게 이 리스트를 해서 1, 2, 3, 4, 10까지 넣어놨는데
0: 네.
1: 내가 미처 넣어놓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도 그 리빙 트러스에 푸어 쏟아 붓는다.
0: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리빙 트러스와 같은 이 베니피셜이 수혜자한테 배분하는 걸로
0: 네.
1: 한다. 이런 이제 그 이 그걸 만들어요.
0: 네.
1: 그러면은 은행에 아까 그 저 개인 구좌가 18만 4천 불이에요.
0: 왜 18만 4천이죠?
1: 모르겠습니다.
0: 그게
1: 뭐
0: 때때로 또
1: 상향 조정해요.
0: 네.
1: 우리가 그 자 이제 상속을 할 때 상속을 그 저기 상속 세를 내는 게
0: 네.
1: 연방법으로 예 그 1,500만 불이에요.
0: 네.
1: 예, 저 얼마 전가 1,300, 1,400 또 올렸어요. 상향 조정했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돈
0: 네.
1: 가치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불까지는 상속세가 1불도 없습니다.
0: 상속세가 1불도 없어요. 1,500만 불까지는.
1: 예, 1,500만 불
0: 네.
1: 미만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렇게 큰 자산가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0: 네.
1: 이제 소위 우리가 와서 묻는 게 법무사한테 리빙 트러스 꾸미는 거하고 변호사한테 꾸미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0: 네.
1: 이렇게 물었을 때
0: 네.
1: 뭐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간단한 건 연필
0: 네.
1: 깎을 때는 면도 칼로 연필을 깎으면 되지.
0: 네.
1: 구태여 소 잡는 칼을 깎고 연필을 깎고 속값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
0: 네.
1: 물론
0: 네.
1: 변호사들은 아까 같이 그 예를 들었지만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만처럼 재산이 많고
0: 네.
1: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게 각 재단들이 많아요.
0: 네.
1: 그리고 애들도 많아.
0: 네.
1: 이거는 계획을 좀 네, 특별하게 촘촘히 짜야 돼요.
0: 네.
1: 이럴 때는 변호사하고
0: 네.
1: 상담을 해서 예, 할 수 있지만 1,500만 불 뭐 이하는
0: 네.
1: 간단한 건 변호사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를 그 꾸미는 건 이게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0: 필수군요.
1: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네. 몰라서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은 자녀들이 이제 그러면 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내가 아들한테 내가 이미 명의를 넘겨놨어. 어차피 줄 거니까
0: 네.
1: 내가 살아있을 때 그냥 나 서류 정리 좀 해놓을래. 네.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아주 말끔하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물론 이게 그 부자지간에 줬기 때문에
0: 네.
1: 캐피탈 게인은 없잖아요. 일부도 아버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0: 네.
1: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했는데
0: 네.
1: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편하게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0: 네.
1: 이제 그 다 해놨다고. 근데 아들은 자 네. 이제 아버지가 그런 게 아버지가 준 게 100만 불 맞지?
0: 네.
1: 자 그럼 이 100만 불 갖고 자 이걸 팔아서 유럽 여행도 가고 차도 안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이제 계획을 딱 짰어요.
0: 네.
1: 집을 팔았어요.
0: 네.
1: 무슨 일이 생길까요?
0: 너 이 집 산도 어디서?
1: 아빠가 살 때 아버지가 살 때 예전에 한 50년 전에 10만 불 주고 샀어요. 지금 100만 불이 됐어요.
0: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택스를
1: 90만 내야 불.
0: 네.
1: 298, 18만 불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0: 네.
1: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이 리빙 트러스를 아 난 다 해놨어요. 부부끼리도 많아요. 그 이제 그 부동산의 타이틀을 보면은 홍길동 심순애가 있다고 보자고요.
0: 네.
1: 그러면 홍길동 싱글맨.
0: 네.
1: 이 심순애 싱글우먼 결혼을 네.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이렇게
0: 네.
1: 됐어요. 또 unmarried man,
0: 네.
1: unmarried woman
0: 네.
1: 이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진 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네.
1: 그 다음에 홍길동 심순호 husband and wife as joint tenant 부부 이게 그 합산 재산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 다음에 이게 홍길동 심순의 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0: 네.
1: 프로퍼티 있고 커뮤니티 프로퍼트 with right of survivorship 살은 사람이 가져가는 이런 조건으로 다 돼 네. 있다고 해놓는데
0: 네.
1: 그게 자 그럼 우리 다 해놨어 그렇잖아요.
0: 네.
1: 나 죽으면 당신한테 너 네. 죽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놨는데 한 사람씩 죽을까요 혹시? 지진 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안 죽을까요?
0: 그렇죠.
1: 비행기 추락은 없을까요?
0: 네.
1: 자연 재해는 없을까요?
0: 네.
1: 그렇다면 그거는 해놓은 게 아니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리빙 트러스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거기 타이틀은 그럴 듯해요. 아내가 죽으면은 그 남편한테
0: 네.
1: 간다.
0: 네, 네.
1: 남편한테 죽으면 저 이렇게 간다.
0: 네.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그림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0: 네.
1: 그래서 리빙 트러스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 죽으면은 with right of survivorship 생존자가 가져가기로 한다. 둘이 죽었으면 어떡하냐고.
0: 서로 안 죽으려고 그러신다.
1: 그게 그 당신은 살아 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 떨어지는데.
0: 재산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근데 그 자녀가 없으시대요. 그 많은 재산으로 진짜 남한테 밥 한 끼도 안 사는 되게 부자인데
1: 네.
0: 그 두 부부는 서로 안 돌아가시려고.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네. 있는 조카, 한국에 있는 사람도 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0: 네.
1: Anywhere. 어디에 있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0: 네.
1: 그 사람 이름이 이름 숙자가
0: 네.
1: 뭐 그 저기 이몽룡
0: 예.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몽룡이가 몇 년 몇 월생은 있어야 되겠거든요.
0: 네.
1: 이몽룡의 이름이 수많이 존재할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한테 내가 자식이 없어도 누구한테 우리가
0: 네.
1: 저번에 그 우리 그 진행자님 탱다시 마냥 고양이한테
0: 저도 리빙 트러스트 했어요. 응? 재산도 없는 제가 했다는 건 필수라는 겁니다.
1: 네. 고양이가 나 죽으면 고양이 밥은 누가 줘?
0: 예.
1: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고 그 고양이한테 이 얘가 죽을 때까지 이 고양이 밥은 꼭 사서 줘 하고
0: 네.
1: 대신 수고비는 내가 너도 이만큼 떼줄게
0: 네.
1: 이렇게 하잖아요.
0: 왜?
1: 세상엔 공짜는 네. 없잖아요.
0: 그러고 보니 우리 고양이가 왼쪽에서 자네요. 제가 오른쪽에서 자고.
1: 이 동물들은 그 저 보통 이게 걸어가면은 이 저 주인의 왼쪽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0: 네.
1: 주인이 오른손잡이거든요.
0: 네.
1: 왼쪽에 있으면 개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0: 그렇군요.
1: 다 이게 보행할 때 이렇게
0: 그래요, 맞아요.
1: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0: 야.
1: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이렇게 하지만 다 그게 그 섭리대로 질서대로
0: 네.
1: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의 개는 왼쪽에.
0: 네.
1: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제,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실 때 트러블 파워부터냐 하고.
0: 네.
1: 이 그 사전 의료 지시서 어드밴스 헬스케어 디렉티브 폼 이게
0: 네.
1: 왜 중요해?
0: 네.
1: 자, 미국은 네.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0: 네.
1: 병원에 뛰어갔어요.
0: 네.
1: 자, 이거 우리 남편이에요. 너 안 됩니다. 누구냐고 물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그 집사람이라고요.
0: 그러니까 네.
1: 서류 있냐고.
0: 네.
1: 안 됩니다. 서류 없으면.
0: 어.
1: 그러면 아까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고 은행에 다 해놨는데
0: 네.
1: 그분이 돌아가시질 않아요.
0: 네.
1: 그 대신 의식이 없어. 집도 뭐 집을 팔아서 아버지 신약 나왔다는데
0: 네.
1: 집을 팔아서 나한테 오는 거고 뭐고 집을 팔아서 아버지 치료를 해주고 싶어.
0: 네.
1: 못 팔아.
0: 네.
1: 권한이 없잖아요.
0: 어, 그러네요.
1: 네.
0: 네.
1: 그래서 그럴 때 지속적 위임장이라는 듀라블 파워 오버튼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 위임장. 거기에는 내가 살아 있더라도 인지 능력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는 나를 대신해서 즉 아바타가 돼서 나 대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0: 파워 버튼이.
1: 파워 버튼.
0: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1: 듀라블 파워 버튼. 그러니까
0: 네.
1: 돌아가셨으면 오는데 돌아가지 않았어.
0: 네.
1: 근데 이거를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0: 못
1: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데
0: 어떻게 모시고 와.
1: 갈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병원에 뛰어가서
0: 네.
1: 그분은 이제 저 의식은 살아 있어요.
0: 네.
1: 의식은 살아 있는데 움직일 순 없어. 산소 호흡기를 뺄 순 없으니까 말은 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 간호사를 증인으로 세워놓고
0: 네.
1: 그 다음에 위임장을 만들어서
0: 네.
1: 이 그 사인을 해서 거기 있는 병원 관계자가 사인을 하고
0: 네.
1: 해서 은행에 돈을 찾은 일도 있습니다.
0: 아,
1: 그런 일을 생겨요.
0: 네.
1: 사전 의료 지시서.
0: 네.
1: 병원에 가면은 만약에 아버지를 그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옮기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한국의 옛날 백지수표 마냥 네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0: 네.
1: 그 저 서류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느 병원으로 옮긴다고 내가 써서 옮기면 되는 거 위임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리빙 트러스트, 영구법적 대리인,
0: 네.
1: 그다음에 이거 저 사전 의료 지시서.
0: 네.
1: 이건 필수고.
0: 네.
1: 꼭 명심하시고
0: 네.
1: 이거를 이 미리
0: 네.
1: 유비무환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면 아무것도 그 들 게 없어요.
0: 네.
1: 이게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는 것들이
0: 네.
1: 그냥 1, 2천 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수만 불, 수십만 불씩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0: 네.
1: 이거를 필수로 많이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거는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0: 네.
1: 이런 거 전부 나오니까
0: 네.
1: 그런 정보를 알고 저한테 오시면
0: 네.
1: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0: 아, 간단하게.
1: 네.
0: 바로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언 몰 안으로 들어가시면 맨 오른쪽으로 끝에 오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995-7080
1: 네.
0: 번호 너무 좋아요. 7080-995-7080 만두 박사십니다. 두안권 우리 권만두 박사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그리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박사님 방송 들으시고 어머 나도 이거 상속 준비 노후 서류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조언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1: 예. 이건 뭐 그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고요.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할 거는 뭐 내가 가진 그 집 문서, 집 주소,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 보험, 주식, 내가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조리 한 리빙 트러스트라는 박스에 넣어두면 되고 준비할 것은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자녀분들 운전면허증은 카톡으로 받아서 갖고 오면 됩니다.
0: 네.
1: 그 뭐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0: 아, 오늘 아주 명쾌한 말씀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이매진 드래곤 오늘 야마바에서 공연을 갔더군요. 이매진 드래곤의 빌리버.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한 홈쇼핑 월드 용자 외길 36년 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 5500.

0: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도 많고 죽기 전에 들어야 할 곡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클래식 넘버원으로 꼽히기도 하는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작품 번호 18번 중 1악장 모데라토. 1번 콘체르토를 만들고 반응이 안 좋아서요. 몇 년 동안 곡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달 박사께 이 음악을 헌정했다고 그러죠. 천재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멋진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낍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번 따로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거친 폭풍을 이겨내고 찾아온 평화처럼 우리 인생도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지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건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연주 융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6: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 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0: 원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 866-566-9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시원하게 잘 계십니까? 어제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더위를 먹었는데 집에 가면 그냥 뻗어가지고 선풍기도 고장나고. 아 근데 에어컨은 왜 이렇게 틀기 싫은 거예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안 좋아해서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홍님도요 집에서 정말 비치 스타일로 가는 옷을 입으시면서 시원하게, 그래서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 캘리포니아 이 서부의 물 재앙이다. 이 파월호와 미드호가 역대급 위기로 수위가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오늘 또 떴네요. 파월호 레이크 파월의 경우는 저수율이 단 23%밖에 안 되고 미드호는 27%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눈이 안 와서 봄에 눈이 녹을 때 다시 좀 나을 것도 같지만 아우. 이 콜로라도강 줄기가 마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천만 명의 마실물이 위협받고 500만 에이커의 농경지 요수가 끊기고 또 70만 가구에 공급되던 수력발전 전력이 또 날아갈 위험에 처한다고 그러는군요. 앞으로 콜로라도강 물을 나눠 쓰는 7개의 주가 누가 물을 어떻게 내밥거릇 싸움을 하면서 연방정부까지 나서서 중재 중이지만 타협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게 올겨울에 눈 좀 온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 뼈를 깎는 물 절약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나라도 그냥 아껴 쓰자 이런 마음으로 샤워는 짧게 그게 피부에도 좋다죠.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16살의 소년 에반 버즈가 수중 미세 플라스틱을 감지하는 자율주행 거북이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카누 캠핑 중에 부드러운 거북이에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거북이 로봇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로봇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바로바로 미세 플라스틱을 식별해서 정확도 94%의 정밀 측정 기술을 보인다고 하네요. 어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해서요 5만 달러 장학금을 받았다네요. 앞으로 계속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공학을 전공할 계획입니다. 지구촌이 뜨거워지고 있죠.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소식이 정말 자주 들려오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첨단 드론이나 AI 대신에 아주 특별한 원조 소방대원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나귀 소방대 얘긴데요. 바르셀로나

근교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학대받거나 버려진 당나귀 60여 마리를 구조해서 산불 예방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가장 번지는 큰 이유는 바짝 마른 풀과 덤불 때문인데 이 당나귀들이 산속을 누비면서 불에 잘 타는 풀들을 부지런히 먹어 치우는 겁니다. 천연 방화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더구나 당나귀는 몸무게가 꽤 나가다 보니 쿵쿵 걷기만 해도 낙엽층이 단단하게 눌려져서 불길을 차단하는 효과도 크고 당나귀들이 지나가던 길은 실제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끌고 이동하는 통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버려진 동물들에게는 치료와 함께 안전한 울타리를 선물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푸른 숲을 지키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당나귀들. 옛 조상들의 지혜와 동물의 따뜻한 체온이 만나 산불을 막아내고 있다니 기분 좋은 상생의 아이디어네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작은 존재들이 서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꿀벌 얘기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일벌들이요. 여왕벌 곁을 지키면서 수발을 들고 있는 먹이를 주는 그 여왕벌 모시기. 이게 전담반으로 나중에 나이 들면서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 과학학술지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벌들의 특정 뇌신경세포 작용을 살짝 억제해봤는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이 든 벌들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여왕벌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여왕벌을 모시는 본능이나 회로 자체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뇌 속에서 그 행동을 억제하는 스위치가 이 꺼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 들어도 이 잠재된 능력은 어디 가지 않고 숨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힘내자고요. 한국의 한 미슐랭 투스타 고급 레스토랑 주인이 법원에 넘겨져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개미를 손님한테 대접해서 그랬다네요. 샤벳 디저트에 산미를 신맛을 내겠다고 미국이랑 태국에서 말린 개미를 가져와서 고명으로 얹어 판 건데요. 4년 동안 무려 12,200그릇 개미 4만 9천 마리를 손님한테 대접했다고 합니다. 디저트로만 판 돈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나. 근데요, 번데기도 먹는데 왜 개미가 안 돼? 근데 한국에서는 식약처 법상 식용으로 등록된 곤충 10종, 번데기, 메뚜기 등 등록된 애들만 허가받고 이렇게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곤충을 쓰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식당에서 쓴 개미에게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에 최대 55배나 나왔다고 하는군요. 환경에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하다 해서 개미나 메뚜기 요리, 곤충 요리를 다시 유행시킨다. 우리 나중에는 이런 거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개미 올라간 샤베트가 나오면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먹을 것도 많은데 꼭 개미를 먹어도 될까? 요즘 인터넷에 SNS에 아주 뜨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카일 고든의 신곡 미스터 잠보라는 노래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름 중에 잠보가 되게 우리의 그 갑돌이처럼 일반적인 이름인가 봐요. 미스터 잠보. 이 내용이 진짜 배꼽 잡아요. 베리 버겐이라는 미국인 관광객 캐릭터가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유난을 떠는 얘기입니다.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 현지인은요 그 아프리카 말로 뭔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어 하고 질색을 하지만 난 나에게 영혼의 골짜기와 고대 문서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엉뚱하게 오버를 하는 거죠. 서양 관광객 특유의 엉뚱한 모습을 뼈있게 꼬집은 겁니다. 이 카일 고든은 이 노래 하나 찍으려고 직접 사비를 털어서 아프리카 남아공이와 그리고 에스와티아까지 건너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나는 바보 같은 미국인 관광객 역할이다 라고 설명했더니 촬영 내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하는군요. 바로 폴 사이먼의 아프리카 대륙을 모티브로 해서 불렀던 노래 그레이슬랜드를 패러디를 한 노래 미국의 코미디언 카일 골든의 미스터 잠보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실까요?

카일 골던의 미스터 잠보 들으셨습니다. 아프리카 말도 나오고 그러죠. 아프리카 언어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셨나요? 저는 아프리카라고는 뭐 아프리카 대륙에 있긴 하지만 모로코만 가보고 다른 데는 못 가봤어요. 최근에 이집트를 피라미시 그렇게 크다니 하고 엄청 다녀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요즘 또 그리스 또 그런 문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 가봐야 되겠고 이집트도 가봐야 되고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데 날이 이래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요. 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닐 수 있을 때 또 다니는 게 좋지요. 캘리포니아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여러분 예출할 때 휴대폰만 들고 달랑 나왔다가 어머 운전면허증 이렇게 놀라신 적 있으시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참여 정원을 확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케빈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전체 운전자의 60% 무려 2,100만 명까지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께 설명도 드릴 겸 저도 직접 저의 그 구글 왈렛 앱에 담아뒀습니다. 여러분 뭐 애플을 쓰시는 분은 애플 왈렛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런 또 DMB 왈렛 앱이나 여러분 그런 크레딧 카드를 앱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거기 가시면 나의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이디 넣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나의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앞뒤로 스캔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본인이라는 거를 거기서 DMV에서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디오로 나를 촬영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돌려서 그래서 찍어놓고 기다리면 한 몇 분 후에 인증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나의 그 지갑 앱에 구글 왈렛 앱에 나의 라이센스가 또 정부가 다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비자 마스터 필요 없다, 피 안 낸다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위험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나는 농약 안 쳐. 이러고 꽃밭을 가꾸시는 분을 뵀는데 오렌지 카운티 쪽에 라데라 렌치 여기에서 여기가 아주 그 미션비오보다 더 밑에 있는 쪽이에요. 라구나 비치에서 안쪽으로 한 20분 가면 있는 그 라데라 렌치에서 아주 특이한 소아암 환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잔디에 뿌린 그 농약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정말 안 좋죠. 그래서 골프 치는 것도 아침에 상쾌한 바람 하면서 골프 치는 거 아침 일찍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약 뿌린 게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그러고 보면 내추럴한 게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또 좋아하는 아보카도도 사실은 가장 좋은 그런 브랜드를 한 종류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하스라는 아보카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랜드인데요. 전 세계에 무려 1,210만 톤, 242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아보카도를 한 해에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어느 하나가 야 그게 맛있고 촉촉하고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키우다 보면요,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서 새로운 병충해나 기후변화가 찾아오면 전 세계 아보카도 농가가 한 번에 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요 중남미 저지대 시골 마음에 그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대 품종 그런 옛날 애들이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식탁에 올라온 그런 아보카도나 이런 채소들을 보면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잘 여지까지 있어올까 멸종하지 않고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버타 캐나다에서는
금붕어를 포함한 외래종을 자연에 방류하지 말라. 사람들이 일부러 방생한다고 금붕어를 마구 풀어가지고요. 토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붕어를 외래종을 방류할 경우 최대 우리 돈으로 5만 천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거 하나가 생태계를 그렇게 파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원래 살던 곳이 아닌 자연에 함부로 유입이 되고 이러면 또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요, 여기 와서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서 잘 그래도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응원해 주세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0: 입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 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9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7: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8: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7: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8: 213-427-5500, 427-5500.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2부 게스트 오셨습니다. 너무 싱그러운 분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늘어요? 이분이 1 플러스 1 할 때 너무 귀여워요.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많이 맞죠? 아니 영어가 거죠? 안 느는 게 1년 되셨으니 아 우리는 뭐 30년 40년 돼도 영어가 왜 이렇게 아 어려워 진짜 일찍 아, 왔었으면 좋았을 걸.
9: 예, 그러니까. 네. 예. 아기 때 왔어야 되나 봐요.
0: 네. 응애할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요. 우리 LA에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또 좋은 그런 물건들을 우리 토속식품 또 여러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을 홈쇼핑 월드 가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감사해요
9: 저도 홈쇼핑 네. 월드 다니면서 한국분들 네. 많이 만나고 네.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0: 바로 홈쇼핑 월드 김미경 실장님 모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늘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제3탄이네요.
9: 아 진짜 야. 이번에는 크레이지 네. 세일입니다.
0: 진짜?
9: 예예. 예, 예.
0: 기대가 돼요.
9: 저희가 과일 네. 모이스처 클렌징폼을 네. 많이 팔았었잖아요.
0: 네.
9: 근데 이게 그린애플, 블루베리, 곰부차, 파파야가 있는데 네. 이거 오셔서 그냥 쓰시라고 원래 999잖아요 네. 하나에
0: 네.
9: 무조건 일부러 드리고 있습니다.
0: 와 세상에. 오, 1인 10개 한정이네요.
9: 예, 예, 예.
0: 오, 사다 놓고 이거 너무 좋다.
9: 또 두 번구 명품 곱창김이 있거든요. 이거 드셔본 분들은 다 아세요.
0: 네.
9: 씹을수록 달큰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원초 자체가 네. 너무 좋아서.
0: 네.
9: 그런데 이게 구불구구에서 내려가고 해서 지금 일불구구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 곱창김이?
9: 예, 예.
0: 아, 맛있겠다. 아,
9: 이것도 1인 10팩 한정입니다.
0: 네.
9: 그리고 시래기하고 배추 우거지가 들어왔거든요.
0: 아, 너무 좋아. 너 우거지 시래기가 왜 이렇게 좋죠?
9: 아니, 네. 이게 우거지하고 시래기 같은 거 무줄기하고 배추 겉을 말리면
0: 네.
9: 데치고 말리면 네.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해지잖아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0: 비타민C도 많아지네요.
9: 예, 비타민C도 네. 많아지고
0: 네.
9: 그래서 이 시래기 갖다가
0: 네.
9: 시래기 무침도 해두시고 드시는 법은 아시죠?
0: 네.
9: 어떻게 드시죠?
0: 살짝 데쳐가지고 양념해요.
9: 예, 예 국간장 넣고 네. 조물조물 해가지고 끓이다가 나중에 들깨가루 넣어서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0: 아~
9: 냉장고에 넣고 드셔도 맛있고
0: 네.
9: 또 된장국도 끓이시고 하시라고 저희가 1,000개씩밖에 안 가져왔어요.
0: 네.
9: 그게 6불99가 지금은 3불9구입니다.
0: 1인 3팩 한정으로
9: 예, 예, 예.
0: 300g이나 되네요.
9: 네, 또 한국 배추 네. 우거지도 300g인데 이것도 네. 3불9구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시래기 우거지 좋아하시는 분들 다 얼른 가세요.
9: 빨리 이거 가세요. 감자탕에 넣으셔도 되고 네. 생선 조림하셔도 되고
0: 네.
9: 그냥 뭐 찌개 요리할 때 다 넣으셔도 돼요.
0: 된장찌개, 예, 예, 예. 네, 네. 육개장.
9: 예, 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구매하셔서
0: 네.
9: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025 꽃게 간장게장, 바이오 간장게장이 왔거든요.
0: 네.
9: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다른 간장게장을 들어오려고 해가지고는
0: 네.
9: 마지막 세일이거든요.
0: 네.
9: 39불을 32불인데 거기다가 1 플러스 1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와, 두 개에 30불이 2불이네요.
9: 예, 예, 예.
0: 거기다가 사은품도 신전 떡볶이 떡 1kg 한 팩 드리고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이것도 한 박스 무료로 주세요.
9: 마지막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0: 네, 네네. 1인 2세트 한정입니다.
9: 네. 또 네. 맛있는 검은 약국 서목태 생식이 있거든요.
0: 네.
9: 이거 드셔본 분들은 아세요.
0: 네.
9: 몸이 정화되는 느낌.
0: 오.
9: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네. 검은 쌀,
0: 네.
9: 그다음에 검은 콩, 검은 깨, 블랙푸드 3총사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네. 77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0: 네.
9: 이게 진짜 69불이 지금 32불. 그때 저희 32강 막 진출 기원하면서 그때 금액을 아직까지 하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0: 네.
9: 꼭 오셔서
0: 네.
9: 32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0: 네.
9: 이게 진짜 크레이지 세일인데
0: 네.
9: 동원 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30포예요.
0: 네.
9: 이거 제가 어제 저희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0: 네.
9: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잘 팔리는데요. 그랬더니
0: 네.
9: 아 손님들이 이제 여름 낮이라고 몸을 네. 좀 보호해드려야 된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0: 김 대표님 세상에 진짜.
9: 네. 이게 홍삼 100% 국내산이 들어있고
0: 네.
9: 거기다 영지, 홍삼, 영진, 인진숙, 당귀, 숙주황, 작약, 천공 다 들어있어요.
0: 네.
9: 이게 원래 하나에 99불 99고
0: 네.
9: 모 마트에서는 하나에 79불 99에 파는 데도 있는데
0: 네.
9: 저희는 1 플러스 3입니다. 진짜 네 박스예요. 총 네 박스.
0: 네 박스에 99불.
9: 예, 99불 99인데 이거는 1인당 2세트 한정이세요.
0: 네.
9: 깜짝 놀라셨죠? 진짜.
0: 진짜. 예. 여름에 홍삼 먹고
9: 예.
0: 기운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상품도 주세요.
9: 신전 떡볶이 1kg. 거기다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까지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0: 홍삼 사러 가야 되겠다. 네. 홈쇼핑 월드.
9: 그다음에 네. 스킨앤램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이 있거든요.
0: 네.
9: 이게 별명이
0: 네.
9: 장벽 크림이에요. 저희가 얼굴이 건조할 때 이걸 네. 바르시면 되는데
0: 네.
9: 이게 한국 구글 뭐 이런 데 쳐보시고 뭐
0: 네.
9: 네이버 많이 쳐보시잖아요. 최저가가 23,900원이에요.
0: 그런데
9: 뭐
0: 여기서
9: 최저가가 변동을 하니까 조금
0: 네.
9: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0: 네.
9: 저희는 이 저희가 16불 99에 팔았는데 이거를
0: 네.
9: 1 플러스 1 해가지고 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와 시장에 2만 불이 넘어 2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9불 99에 1 플러스 1
9: 이게 네. 외부 자극에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또 손상되고 약해진 피부 장벽도 다시
0: 네.
9: 재건해주고
0: 네.
9: 이거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0: 네.
9: 댓글이 2만 3천 개도 넘게 달려 있습니다.
0: 아,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이
9: 저도 가격
0: 필요해.
9: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9: 구불 99에 두 개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9: 그다음에 스킨앤랩 포어 베리어 퓨리파잉 클레이 마스크 투폼인데요.
0: 네.
9: 이 스킨앤랩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0: 네.
9: 이게 크렌징 폼인데 각질 케어도 되시고 피지 케어 거기다 모공 케어 다 네. 되시는데 이것도 16불 99가 9불 99에 1 플러스 1입니다.
0: 네. 와. K뷰티 알아주잖아요. 정말.
9: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팔면서 외국분들이 오시면 꼭 네. 구매하시는 게 코스메틱.
0: 화장품.
9: 코스메틱
0: 아,
9: 제품.
0: 맞아요.
9: 예.
0: 네. 이뻐지자. 이거 바르고.
9: 그 다음에 네. 정욱에서 정읍 특산물 건지왕이 있거든요. 생지황이라는 뿌리 식품이 있어요.
0: 네.
9: 그거를 구중구포에서 말려서 건지황을 만드는 건데
0: 네.
9: 이게 원래는 90%가 중국산이거든요.
0: 네.
9: 근데 정읍에서 이거를
0: 네.
9: 지황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0: 오, 네.
9: 그래가지고 저희 LA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0: 네.
9: 이게 빈혈에도 좋고 관절 건강에도 좋고
0: 네.
9: 당뇨에도 좋고 자양 강장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오.
9: 또 신경 쇠약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0: 네.
9: 뭐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0: 아, 네.
9: 이런 분 거기다가 치매까지 좋은 그런
0: 아,
9: 약제입니다.
0: 네,
9: 약제가 언니,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차로 편안하게 이용하실 아, 수 있는 거죠.
0: 차로 마시면 네. 되는 건가요? 네.
9: 그것도 29불 99가
0: 네.
9: 9불 99거든요.
0: 네.
9: 그것도 1인 3병 한정입니다.
0: 네,
9: 그러니까 지황을 잘 모르시니까
0: 사, 네.
9: 근데 이거 꼭 한번 찾아보시고
0: 네.
9: 이거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정읍 그 네. 한국의 내장산 그 얼마나 자연 좋은 데서 이 건지황이
9: 네, 맞아요.
0: 커가지고 말려졌을까.
9: 또
0: 네.
9: 한국산 은빛 다시멸치가 다시 왔거든요.
0: 다시 왔어요? 다시멸치가?
9: 아니 야. 저희가 네. 창고가 깊다 보니까
0: 네.
9: 숨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멸치만 남았어요.
0: 네.
9: 몇 개 남지는 않았는데 9불
0: 네.
9: 99가 6불 99입니다.
0: 아우 너무 착한
9: 아니,
0: 가격이야.
9: 떨어져가지고
0: 네.
9: 사러 오셨다가
0: 네.
9: 발길 돌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다시멸치가 솔드아웃 됐다 이랬는데
0: 창고에 숨어 있었어.
9: 다시 왔습니다.
0: 다시멸치 다시 왔대요. 얼른 가서 지난번에 못 사신 네. 분 사세요. 홈쇼핑 월드.
9: 이거 6불 99고
0: 네.
9: 군산 화우당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300g.
0: 네.
9: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셔도 되고
0: 네.
9: 끓여 드시니까 훨씬 더 맛있대요.
0: 아.
9: 근데
0: 네.
9: 8불 99가 4불 99입니다.
0: 아, 너무 착해. 요즘 더워서 요리하기도 싫고요. 그냥 이거 탁 대패 먹으면 얼마나 좋아.
9: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제품들이 너무 인기가 많고
0: 너무
9: 있어요.
0: 너무 그죠 그죠. 맛있어 근데.
9: 저는 네. 어르신 분들은 다 해서 드시는 줄 알았거든. 누가 불 앞에 서 있어? 막 이러시더라고.
0: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이렇게 또 한국의 고국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줘서 오는 물건들이 얼마나 또 퀄리티가 좋겠습니까.
9: 그다음에 의령 특산물 불임 망개떡. 저승 가서도 못 먹으면 후회한다는 그 떡인데
0: 네.
9: 12불 99가 6불 99.
0: 네.
9: 1인 3팩 한정입니다.
0: 네.
9: 이야, 맛있는 거 너무 많죠.
0: 그러니까.
9: 거기다가 네. 제2의 김치의 날 대상을 받은 김치 소량 남았어요.
0: 어머. 배추김치, 총각김치, 삼종김치.
9: 감김치.
0: 아.
9: 이게 16불 99인데 9불 99입니다. 드셔본 분은 또 재구매하시는 그 김치
0: 네,
9: 3종 세트.
0: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9: 예, 예, 예.
0: 사러 가야 되겠다.
9: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김치랑은 다른 게
0: 네.
9: 100% 국산 재료입니다.
0: 오.
9: 또 군산 하우당 오징어 해물탕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0: 네.
9: 이게 1230g이에요.
0: 와우, 양이 굉장히 많네요.
9: 4인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0: 와, 해물탕을.
9: 예. 손질된 해물이 들어있고 거기다
0: 네.
9: 특제 해물 소스까지 들어있는데 뭐 꽃게하고 오징어가 반이고
0: 네.
9: 제가 성분을 다 확인했어요.
0: 네.
9: 무, 대파, 미나리, 민물, 새우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0: 네.
9: 이거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0: 아,
9: 여기다가 이거, 네. 남은 국물에다가 라면 끓여 드시고 칼국수 넣어서 드셔도 돼요. 너무 맛있대요.
0: 네.
9: 예, 예.
0: 야. 진짜 수제비 떠서 넣으면 너무
9: 그거 최고죠.
0: 해물탕 좋아요. 네. 좋아요.
9: 또 군산 화우당 바지락 칼국수가 드디어 또 다시 들어왔어요.
0: 네.
9: 이거 드셔본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0: 네.
9: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왜 칼국수 안 들어오냐고 하셨는데
0: 네.
9: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0: 9불
9: 99가 7불 99에 드리고 있고요.
0: 네.
9: 군산 화우당 고사리 해물 육개장 700g인데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시원합니다.
0: 네.
9: 12불 99가 6불 99. 거기다가
0: 아, 네.
9: 갑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이 6불 99. 그다음에
0: 네.
9: 저희 쌀 저기 떡 사총사들 아시죠?
0: 네.
9: 곰꼬물 찹쌀떡, 검정깨 두턱떡, 검정깨 인절미, 생모시 두턱떡.
0: 아.
9: 10개 개별 포장돼 있는데
0: 네.
9: 차하고 먹으면 고급 다과 같아요.
0: 네.
9: 상온에 2시간 녹이셔서 드시면 되거든요. 네. 이것도 6불 9구입니다.
0: 네.
9: 각각 6불 9구고 명품 고춧가루.
0: 본인이 놀라죠. 대풍년이네요.
9: 명품, 정읍에서 왔거든요. 네. 이게 정읍 농업인들한테 수매를 해가지고 원재료 선별하고 분쇄 가공하고 UV 자외선 살균,
0: 네.
9: 세균 검사. 그래서 박스 포장이 된 거예요. 이것도 29불 99가 1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고춧가루가 네. 중요해요. 색깔하고 맛은
9: 색깔 보진 아세요. 국내산은 다르거든요.
0: 네. 네.
9: 그다음에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30ml가 왔는데
0: 네.
9: 목 아플 쓸 때 네. 뿌리시면 되고 이게 천연 향세제 역할을 하잖아요.
0: 아, 네.
9: 그래가지고 19불 99를 9불 99의 반값에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훈이 씨, 네. 훈이 팀장 목이 아파서. 여기 네. 염증
9: 콜릭 같은 게 생기셨나 보다.
0: 갑자기 그래서 기도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했어요.
9: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안 오셔가지고.
0: 다음 주부터는 복귀를 예, 예. 합니다. 우리 훈이 씨를 위해서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9: 그다음에
0: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네. 네.
9: 큰이 자연산 풍천 민물 장어구이가 있거든요.
0: 네.
9: 고추장 맛, 간장 맛, 복분자 맛이 있는데. 39불 99가 19불 99의 반값에 일하고 있습니다.
0: 장어 먹으면 힘난다잖아요.
9: 진짜 보양식품입니다.
0: 네.
9: 또 저희가 음료수 먹지 말고 이거 드시라고. 에칸토 보리차, 검정콩차, 헛개수, 옥수수 수염차, 현미 누룽지 액상진액이 있거든요.
0: 어머.
9: 이게 480ml예요.
0: 네.
9: 이제 펌핑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 번 펌핑하시면 500ml에 넣으시면 바로 뭐 보리차.
0: 어머.
9: 바로 뚝딱. 옥수수 수염차 되거든요.
0: 네.
9: 냉장고에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 네. 따뜻한데 해가지고 드시면 바로 뜨거운 차로 드실 수 있어요.
0: 맛도 있고 건강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9: 이것도 49불 99가 2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9: 너무 좋은 거 많아서 지금 막 구수한 한 끼 뚝딱 누룽지 이거 2불 99.
0: 과자
9: 누룽지 다 되고.
0: 네.
9: 그다음 낙지적 창란정 250g인데
0: 왔어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네
9: 구불구구입니다.
0: 네 구불구구의 낙지젓.
9: 여름 되면 저희가 생각나는 또 보양식 남원 미꾸리 추어탕. 400g인데
0: 네.
9: 이게 구불구구가 5불99에 드리고
0: 네.
9: 군산 화호당 아구찜조림 700g 양도 많죠.
0: 네.
9: 콩나물만 삶아서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8불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9: 전복 톡박 250g이 5불 99. 그다음에 네. 황태째는 뭐 다 하시고 이것도 7불 99.
0: 너무 좋아 이거 황태째.
9: 수박 찻즙. 네. 여름이라서 너무 잘 팔려요.
0: 네.
9: 이게
0: 사러 가야지 이거.
9: 2불 99잖아요.
0: 네.
9: 저희가
0: 네.
9: 코스코하고 달리.
0: 네. 코스코는 사고근데.
9: 외국 분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때 한 박스밖에 안 나왔거든요.
0: 네.
9: 저희 창고에서 오는 중이라서
0: 네.
9: 그래서 제가 안다는 영어로 좀 설명을 했죠.
0: 네.
9: 내일 오라고 방문하라고. 그래서 다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맞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9: 그것도 6병
0: 네.
9: 한 박스 사시면
0: 네.
9: 11불 99.
0: 한 병에 1구구 꼴이에요.
9: 네. 그다음에 해담은 별미 꽃게탕 800g이 14불 99. 이거
0: 네.
9: 꽃게탕 드셔보셨는데
0: 네.
9: 뭐 부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맛있대요.
0: 그래요?
9: 그러니까 팩이 되게 작아 보여서 작은 줄 알았는데
0: 네.
9: 막상 까보니까 엄청 많더래요.
0: 과대 포장이 아니었어.
9: 너무 작게 포장해가지고 그게 네. 문제였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0: 네.
9: 해담은 매생이 버섯죽 400g이 5불 99. 뭐 짜장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0: 네.
9: 4불 99. 건강식품 아시잖아요. 건강식품
0: 네.
9: 엄청 많은데 저희 그 제일 유명한 미국산 알부민 120 캡슐이 80불에 드리고 대박난 치명골드
0: 네.
9: 한 병 무료로 드리고 한 병만 구매하면 이렇게 드리고 두 병 사시면 치명골드하고 종준호의 모닝 화이트 두 박스 또
0: 네.
9: 아라베카 커피 블랙커피 두 박스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0: 정말 초대박 사은품 세일이 너무 많네요.
9: 이것도 80불이고 뭐 관절에 좋은 홀관절 아시잖아요. 이건 뭐 다 하셔서
0: 네.
9: 이것도 1 플러스 1이 149불밖에 안 해요.
0: 원래 하나에 249불이었는데
9: 네. 한국의 가격 비교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0: 네.
9: 여기다가 신전떡볶이하고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두 박스 그리고
0: 네.
9: 뭐 영신건강 탱탱비톡스도 1%이잖아요. 네. 75불에 드리고 거기다가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9: 예.
0: 이것도
9: 너무
0: 덴타르트 분말 치약.
9: 이거 진짜 좋아요. 가루를 뭐 이치 치약 같은데 치약에 넣고 조금만 소량만 쓰시면 그 가루들이 잇몸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을 쏙 빼줘요. 근데 뭐 서울대에서 만들었고 특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9: 34불 99가 24불 99. 뭐 이치 치약은 다 아시잖아요. 잇몸 치약이라는 거.
0: 네.
9: 이것도 14불 99를 11불 99에 드리고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 네. 300정이면 10개월이나 드실 수 있으세요.
0: 네.
9: 이게 44불 9구인데 아직 가격이 오릴랑 말랑하니까 꼭 와서 구매하시고.
0: 네.
9: 멀티비타민 이뮤샷 있잖아요. 종근당 거.
0: 네.
9: 이것도 39불 99가 29불 99.
0: 네.
9: 또 편안한 잠 주무시라고 그리핀 꿀잠 경추베개가 59불 99가 39불 99입니다.
0: 홈쇼핑 월드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제3탄 오늘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홈쇼핑 월드는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매장은 바로 부에나팍 비치와 멜번 구 벤커버 홉 몰 안에 있고요. 또 LA는 팔가와 세라노 옛날 아시마켓 제2주차장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0-3330 380-3330입니다.
9: 네네.
0: 네, 지금까지 홈쇼핑 월드의 김미경 실장님이셨습니다. 아우 애쓰셨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0: 사이먼과 가펑클의 엘콘도 파사.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밤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오늘은 레몬데이입니다. 레몬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죠. 로마 사람들은 레몬을 안 먹고 관상용으로 혹은 향수로 즐겼다고 그러는군요. 아, 상큼한 레몬. 얼른 집에 가서 아보카도 으깨서 레몬 넣고 맛있는 과카몰리를 만들면 맛있겠다. 오늘은 또 내셔널 리프레시먼 데이입니다. 어느 음료수 회사, 맥주 회사에서 시작을 한 날인데요. 옛날 유럽 농부들도 여름에 일하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도수가 낮고 상큼한 맥주나 라거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요즘 수박 주스 많이 드시죠? 이 수박 주스에 라임과 칠리 소금을 살짝 넣어서 드셔도요. 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모든 것에 식초를 살짝 쳐도요. 그 신맛이 다른 맛들을 부추겨줘서 더 맛이 풍부하고 맛있더라고요. 식초 탁탁탁 쳐가지고 오이 총총총 쓸어서 오이 냉채도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이를 썰어놓은 큐컴버 스프리처라는 이 음료도 아주 상큼하고 깔끔합니다. 오이를 슬라이스로 한 네다섯 조각 썬 다음에 거기에다가 고수를 넣어요. 실란트로. 고수가 입맛에 안 맞으시는 분은 민트를 넣어도 좋지만 그렇게 으깨가지고 또 라임을 짜놓고 탄산수를 넣어놓으면 얼음도 넣고 그러면 이게 아주 청량감 있는 큐컴버 스프리처라는 그런 리프레시먼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번 오이 넣고 고수를 그냥 으깨가지고 라임 탁 짜고 탄산수 넣고 거기다가 저녁에는 보드카 한 잔 아니면 뭐 소주 한 잔을 요만큼만 넣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중이 아닌 오늘 꺼내 쓰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오늘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르신들 그 나중에 좋은 옷, 좋은 그릇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응? 묵혀놨다가 뭐 된다고. 오늘 아끼지 마시고 당장 지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뵐게요. 탱자미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볼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볼.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이번 주에는요, 바로 침과 뜸을 하는 침뜸병원에서 뜸의 치료 원리와 또 침뜸의 치료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분자생물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종합적인 기계에 의존해서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서 바로 케미칼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침뜸의학에서는요,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의 밸런스와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뜸의학은 우리 몸 자체가 큰 우주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의 밖에 있는 365개의 별을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의 질서를 맞춰 평행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과 뜸을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한의원을 와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한의원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자가뜸 시술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배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뜸의학을 말하기 전에 우리 피부에 가해지는 이 자극이 몸에 주는 영향은 바로 물리치료의 조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경직된 근육을 풀어 근육으로서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정도의 그러한 술기로만 모든 현대의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뜸의학은 진단할 때 피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치료를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경혈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은요, 화학적인 자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침뜸은 그 작용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것은 동양의학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물론 약을 사용하는 진단의 기준과 메커니즘도 상당히 다르지만 우리가 변화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침뜸의학은 바로 피부를 통한 자극이고 그 변화의 수단을 주로 신경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뜸하는 병원에서는요, 경락과 경혈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신경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의 반응도 대부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현상들이 이 신경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뜸이라는 호르몬 작용을 반드시

0: 전 침등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지급될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10억 달러 이상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두 주 모두 민주당 성향입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4: 네, 숫자부터 보시죠. 캘리포니아 목 8억 6,750만 달러, 미네소타 목 2억 달러입니다. 연방보건부가 지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지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은 의심스러운 청구는 지급 전에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도 연방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3: 캘리포니아 주지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4: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기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게 해서 오히려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연방정부는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하고 주정부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3: 연방예산 보류가 장기화되면 두 주의 메디케이드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서비스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당장 서비스가 끊기는 건 아니지만 서류 심사와 자격 재심사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두 명이 이민세관 단속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델리아 라미레스 의원과 뉴욕주의 이벳 클라크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른바 멜트 아이스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를 구금하거나 전자감시하는 데 쓰는 예산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기능 자체를 축소하는 것도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어제 연방의사당 앞에서는 라미레스 의원과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상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민단속 예산 문제를 공개적인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향후 이민 정책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5: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연방수사국 FBI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넉 달에서 여섯 달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전종준 씨는 신원조회와 지문 검증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USCIS가 FBI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최대 범위까지 활용해 신청자의 범죄 이력과 국가안보 위험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기존의 신원조회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조회가 필요하면 승인 결정이 보류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뿐 아니라 가족 초청 청원과 약혼자 비자 청원도 강화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USCIS는 처리 지연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민업계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여행과 취업 등 중요한 일정을 미리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맞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소송을 시작한 이래 약 9년간 재산 분할을 놓고

0: 다투었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내일 선고에서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최근 급등한 SK 주식가치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2: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12시 정원희 씨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의원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무상공공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의원은 이틀 전 이른바 메디키즈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생 시점부터 만 26세가 될 때까지 가구 소득이나 이민 신분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미국 거주 아동과 청년 전원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등 공공건강보험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약 3,70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44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공공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편적 아동건강보험 도입은 재원 마련 방식과 기존 민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의회 내 논쟁이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만 명의 무보험 아동이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경찰국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나흘간 LA 전역에서 음주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노스리지 지역 노드 오프 스트릿과 젤자 에비뉴 일대 그리고 베니스 블러버드와 센티넬라 에비뉴 교차로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검문소가 운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에는 웨스턴 에비뉴와 8각 교차로에서 같은 시간대에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토요일 낮에는 벤나이스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집중 순찰이 이어지고 오후 4시부터는 77가 경찰서와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단속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검문소 위치를 음주약물 운전사고와 체포기록을 분석해 선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장소가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특히 강조한 것은 단속 범위입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대마초 영양상태에서의 운전도 모두 DUI에 해당됩니다.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도 법적으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찰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2: 로스앤젤레스 시내 메가더 파크에서 지난 1년 동안 수거된 쓰레기와 유해 폐기물이 1,300만 파운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인분 등 인체 배설물이 약 71톤이었고 폐주사기와 주사바늘은 2만 4천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LAC KR 청소팀은 같은 기간 이 공원에 7,000회 이상 출동해 하루 평균 20차례 가까이 청소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청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와 노숙인 야영 그리고 마약 사용 흔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노숙인 위기와 약물 중독 정신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LAC는 공원 청소와 위생관리에 매년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약물 중독자를 위한 피해 감소 정책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공공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유해 폐기물이 반복 발생하는 현실은 현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10%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미동부 시간으로 내일인 24일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 관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 무역 합의로 도출된 관세 상한선 15% 유지를 위한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0.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이며 향후 과잉 생산 관세까지 확정되면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 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4: 마침 이제 24일이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3: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의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5: The only response to the way they've treated our farmers and our people. Canada's been very, very tough on us over the years.
3: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3: 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극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11: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통계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5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만 3,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만 4,850명보다 약 1,500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행정부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자 수의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4.4분기에는 한국 국적자 2,900명이 영주권을 취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 이후 3개 분기 동안에는 취득자 수가만 440명에 그쳐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급감했습니다.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감소율이 같은 기간 2%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한국 국적자의 감소폭은 전체 평균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최근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전 두 해의 감소율은 각각 4% 안팎에 불과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취득자 가운데 약 9,000명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로 의심받는 국빙이산을 조만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이 열 하루째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이란은 즉각 쿠웨이트와 요르단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곡괭이산은 이란 중부에 위치한 해발 1600m 높이의 산으로 지난해 6월 미국이 폭격한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불과 1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산 지하에 우라늄 고농축시설이 있다고 의심하며 화강암 안반 아래 약 91m 깊이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2020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이 시설에 최근 보안벽이 세워지고 출입구가 보강되는 등 공격에 대비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6월 B-2 스텔스 폭격기 7대에 벙커버스터 폭탄 14발을 싣고 포르도와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거론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카네기 재단의 제임스 액턴 핵정책국장은 벙커버스터 공습이 터널 입구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지하시설 자체를 붕괴시키기는 어렵다며 곡괭이산 같은 깊은 지하시설은 재래식 무기로는 본질적으로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지상군 투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지만 곡괭이산이 이란 영토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미국의 다음 행보가 어떤 방식이 되든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는 오는 토요일 부에나팍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엽니다. 미 법무부 공인 이민 업무 대리인과 전문 직원들이 시민권 신청 자격 확인부터 N400 신청서 작성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줍니다. 신청비 면제와 50% 감경 자격 검토도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며 8주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 등록과 원어민과의 1대1 모의 인터뷰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 행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수수료 인상 때문입니다. 미 이민국 USCIS는 현재 $760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1,330로 약 7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 영주권자들이 활용해온 신청비 면제와 50% 감경 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방 빈곤선 150% 이하 소득자는 신청비 전액 면제를 150%에서 400% 사이 소득자는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사라지기 전에 신청을 마치면 수백 달러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행사는 선착순 30명으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문의는 714-449-112입니다.
11: 지방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이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류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인원을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나머지 1,800명을 다른 투표소에 조금씩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입니다.
13: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 재고 부족 실태를 백악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쁜 소식을 보고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맞는 분위기가 아니라며 침묵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를 잇따라 경질하면서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과의 확정 결정이 실제 전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3월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 군사작전 개시 후 16일 동안만 1000발이 넘는 탄약을 소모했으며 핵심 정밀 탄약은 한 달 안에 바닥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추세라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재고는 2031년에야 기존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라이언 브로브스트 연구원은 방공미사일 재고가 줄면 같은 위협에 요격미사일을 한 발만 쏠 수밖에 없어 요격 성공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미사일 부족설을 일축했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탄약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가 어제 9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절도 사건으로 폐쇄됐던 이 갤러리는 왕실 보석을 모두 치운 채 텅 빈 상태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절도범들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2층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단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핵심 용의자 4명을 체포해 구속기소했지만 도난당한 보석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보안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대폭 늘리고 경내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정책을 전담하는 직책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왕실 보석들은 박물관 내 보안이 강화된 별도 공간으로 옮겨 전시될 예정이며 아폴론 갤러리는 17세기 원래 기능인 의전용 갤러리로 유지됩니다. 전직 LA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맨해튼 비치에 거주하는 세르히오 발도비노스 라미레스는 36살로 전직 LA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라미레스는 이틀 전 횡령 3건과 부도수표 발행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합의금과 법원 관련 자금 가운데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 3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잔고가 부족한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해 의뢰인에게 건네는 수법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미레스는 업무 지연과 연락 두절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시한부 암 환자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카운티 검찰은 피해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가중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라미레스는 이번 유죄 인정에 따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건으로 변호사 윤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82% 급진한 2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2,5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와 서버 확충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한층 수그러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거란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4: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지 시장의 관심은 빅테크 실적 시즌의 첫 주자 알파벳에 쏠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돈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몰리면서 클라우드 매출은 82% 급증한 24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최대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석 달 만에 150억 달러 높였습니다. 한화로 300조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늘리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투자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글의 실적과 투자 계획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에 달했다는 시장의 우려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만큼 AI 반도체 수요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진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363조 원 규모로 지금보다 7배 커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5: 지금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실행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4: 그동안 크게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해 각각 27만 원, 19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7: 미국 전역에서 장내 기생충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41개 주에서만 1,500건 이상이 보고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8: 숫자부터 보시죠. 확진만 4,100건입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증상이 가벼우면 병원을 안 가거든요. 집계 자체가 일부만 잡힌 겁니다. 타코벨 매장 5개 주에서 쓴 채 선 양상추가 일단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중부산이고 테일러 팜스티 멕시코가 공급했습니다. 업체는 전량 리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타코벨과 상관없는 29개 주에서도 따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이죠. 여러 경로가 동시에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7: 원 기자, 그럼 감염원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8: 네. 일단 이 기생충은 감염되고 증상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 넘게 걸립니다. 환자들이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게다가 세균성 식중독처럼 유전자 정밀 매칭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쓰는 방법은 감염 무리를 찾아내는 데는 되는데 특정 식품과 환자를 연결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특성상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터졌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 타코벨 양상추 한 건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경로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군요.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바인 경찰국이 어제 정신건강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20대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어바인 거주자 다니엘 알폰스 멜트베트로 확인됐습니다.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경찰국은 업데이트된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신건강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경찰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역사회와 당국 사이에 반복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현재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판단될 예정입니다. 20살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치노에서 노선버스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23세 남성이 어제 새벽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치노 경찰국은 범행 시간과 정확한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승객들을 태우고 노선을 운행하던 버스기사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기사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으로 이번 사건은 운전 중 폭행이라는 점에서 승객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를 향한 무차별 폭행은 최근 미국 여러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와 동기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밝혀질 예정입니다. 치노 경찰국은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기사의 현재 상태와 부상 정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수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와 로렐 에비뉴 인근 인도 파손 부위가 물에 잠긴 모습이 취재 헬기에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반복적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 파손 부위를 통해 물이 솟구치면서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수압 저하로 인근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 상수도 인프라 노후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수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9: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일주일 사이 또 수돗물 사고가 터졌습니다. 100년이 넘은 배관이 한 곳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0: 오늘 이른 아침 6시 30분경입니다.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와 로렐 에비뉴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청 인력이 약 1시간 만에 물을 차단했습니다. 인도 한 블록이 물에 잠겼고요. 상가 앞까지 흙더미가 남았습니다. 크레센트 하이츠 블러바드 인근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동쪽 방향 도로는 지금도 통제 중입니다. 데니 행 부시장은 이번 누수가 지난주 대형 파열과는 별개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난주 터진 배관은 1916년에 깔았습니다. 110년 됐습니다. LA 정수사업소 대변인도 당시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신규 배관 기대 수명이 200년입니다. 이 일대 배관망 전체가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지난주 파열 지점 복구하던 바로 그 라인에서 또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예정됐던 복구 완료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한 곳을 수리하는 동안 압력이 인접 구간에 몰려서 다른 곳이 또 터지는 겁니다. 노후 배관 관리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쇄 현상입니다. 일주일 사이 같은 지역에서 두 번 침수됐습니다. 당국은 별개 사고라고 선을 긋지만 숫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배관망 전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9: LA 정수사업소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100년 된 배관이 한 곳씩 무너지는 동안 다음 파열은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젯밤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과 교통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66번가와 홈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쉐리프 당국에 따르면 차량 3대가 충돌한 현장에서 출동한 보안관 대원들이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심하게 파손된 세단과 SUV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총격이 먼저였는지 충돌이 먼저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4분 다운타운 LA 사우스 힐스트리트 2800번지 인근에서 차량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횡단보도 일대를 통제 테이프로 봉쇄하고 범죄 현장을 설정했습니다. 시민 앱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현장 일대를 수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구역을 완전히 통제한 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및 체포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현장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류마티스 관절염,
12: 어깨와 허리 통증,
1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1: 진통제 없이
1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3: 재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3: 장례비는요?
1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5: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6: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15: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6: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9: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8: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9: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8: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9: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8: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2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2: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깥 공기가 딱 밥 생각나는 날씨네요.
1: 맞아요. 근데 요즘 밥상 앞에 앉으면 음식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생겼잖아요.
0: 보험료 얘기죠. 먹고 싶은 건 있는데 지갑이 먼저 계산하고 있는 느낌.
1: 재현 씨딱 맞게 표현하셨어요. 외식 한번할때 잠깐 손이 멈추는 그 순간이요.
0: 오늘은 그 손이 왜 멈추는지, 식비랑 보험 예산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 들여다봅니다.
1: 줄일 곳 찾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같이 보는 시간이에요.
0: 사실 식비와 보험료는 가게에서 가장 손떼기 어려운 두 덩어리예요. 둘다안쓸 수가 없는 항목이라서요.
1: 맞아요. 밥은 매일 먹어야 하고, 보험은 혹시 몰라서 유지해야 하고. 그런데 이두 가지가 서로 눌러대기 시작하면 진짜 피곤해지죠.
0: 여기서 잠깐 배경을 짚고 갈게요. 재현의 배경 체크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때 가게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식비예요. 고정비는 손대기 무섭고 외식이나 장보기는 그나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조이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흔들리고 그게 다시 의료비로 돌아오는 흐름이 생겨요. 보험 아끼려다 병원비가 는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 아, 이게 정말 악순환이잖아요. 식비 줄이면 뭔가 아낀 것 같은데 몸으로 갚게 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식비를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지를 다시 보는 게 포인트예요. 외식 빈도보다 장보기 습관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1: 한인타운 마켓 가보면 요즘 장 보는 분들 눈빛이 달라요. 예전엔 그냥 집던 걸 이제 한번더 보시더라고요. 그 감각이 오히려 식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오늘은 그 감각을 어떻게 보험 예산이랑 같이 굴릴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식비를 무조건 줄이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잘못 조이면 건강이 먼저 나가고 그 비용이 더 크게 돌아오거든요.
1: 진짜 그렇죠. 라면으로 버티다가 병원 가는 것보다 제대로 한끼 챙기는 게 오히려 절약일 수 있잖아요.
0: 그 균형을 찾는 게 핵심인데요. 오늘 지수 씨가 생활 언어로 한번 풀어줄 것 같은데요.
1: 네. 잠깐 지수의 생활 번역 코너입니다. 오늘 번역 한 줄은요. 보험 예산을 지키려면 식비를 줄이지 말고 식비 구조를 바꿔라예요. 외식 횟수를 줄이되 장을 잘 봐서 집밥질을 올리는 방향이요. 마트 장보기를 한 번으로 몰아서 계획적으로 담으면 충동 지출이 줄고 그 여유가 고정비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0: 그 말이 맞아요. 예전에 어머니 세대는 그걸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주말에 한번 크게 장 봐서 한 주를 다 짜두는 방식이요. 그게 사실 요즘 말하는 예산 관리랑 다르지 않았던 거죠.
1: 요즘은 앱으로도 되고 한인마트 전단지도 꼼꼼히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같은 재료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체감이 꽤 달라지거든요.
0: 외식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언제 외식하느냐를 조금 다르게 보면 달라지죠. 특별한 날 제대로 한번 대습관처럼 자주. 이 차이가 한달 지나면 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1: 보험료가 부담스러울수록 먹는 것까지 불안해지면 일상이 너무 팍팍해지잖아요. 잘 먹는 것도 건강 관리고 그게 결국 의료비를 덜 쓰는 길이에요.
0: 오늘 핵심은 식비와 보험 예산은 따로 보지 말고 같이 설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덜 세는지 보기 전에 어디에 먼저 두는지가 먼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팁입니다. 실천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첫 번째, 외식과 장보기를 분리해서 보세요. 외식비는 줄이되 장보기 예산은 지키는 거예요. 집밥 재료를 아끼다 보면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0: 두 번째는요, 고정비 점검을 밥상 앞에서 하지 마세요. 식사 시간에 보험료 계산하면 밥맛도 잃고 판단도 흐려져요. 주한번 정해진 자리에서 보는 습관이 훨씬 낫습니다.
1: 세 번째, 지수 씨 단골 팁인데요. 장볼때 리스트 없이 가지 마세요. 한인마켓 특성상 세일 코너가 눈에 잘 띄게 배치돼 있어서 리스트 없이 들어가면 계획보다 한참 더 담게 돼요.
0: 결국 식비든 보험이든 새는 구멍은 계획 없이 움직이는 데서 생긴다는 거죠.
1: 오늘 점심 한 끼부터 조금 더 챙겨서 드시고요. 지갑도 같이 챙기는 한주 되세요.
0: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내일 예고를 잠깐 드릴게요.
1: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주말 장보기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한인마켓 세일 타이밍이랑 냉장고 정리를 같이 보는 시간이에요.
0: 주말 전날에 딱 맞는 얘기죠. 장 한번 제대로 받으면 주말 식비가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1: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뭔가 꽉찬 느낌. 그게 사실 제일 든든한 보험 아닐까요?
0: 오, 그거 오늘 주제랑도 딱 이어지네요.
1: 그죠? 내일도 점심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0: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식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쓸지 순서를 정하는 것. 그게 보험 예산과 밥상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1: 내일은 금요일 레저 한입이에요. 보험 걱정 속에서도 LA에서 부담 없이 쉴수 있는 방법 찾아봅니다.
0: 지갑 가볍게, 마음은 좀 가볍게 내일 점심에 뵙겠습니다.

0: 12시 정원에서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불, 1250만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0: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9: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0: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3: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혈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예,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친 당신의 하루 끝에 예, 오후 시간이지만은요. 정말 온기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활달한 세 쌍의 젊은 남녀가 탔습니다. 승객이 모두 타자 버스는 곧 출발했습니다. 세 쌍의 남녀들은 여행의 기분에 취해 한참을 떠들고 웃어대다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앞자리에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 수염이 덥수룩한 표정 없는 얼굴. 젊은이들은 그 사내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배를 타던 선장?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군인? 일행 중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에게는 깊은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1: 고맙소.
0: 그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거운 침묵,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어요. 버스는 휴게소에 섰고 어젯밤 말을 붙였던 여자가 그 사내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줍은 표정을 보이면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고요. 젊은 여자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사내는 여자의 집요한 관심에 항복했다는 듯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였으며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1: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소.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그게 고생된다고 생각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했소. 재혼해도 좋다고 했소.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소. 그대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소. 3년 반 동안이라.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소.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릇이 있소.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말했소. 만일 아내가 재혼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손수건을 달아놓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릴 거요. 라고 말이오. 그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있었던 건 거의 4년간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뭐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

0: 물론이고 그녀의 일행들도 이제 잠시 뒤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며 가슴을 조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버스 안은 이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빙고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얼굴에서 깊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실망의 순간을 대비해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물을 끼얹은 듯 버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처럼 아슬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창가로 몰려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젊은이들의 함성이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참나무는 온통 노란 선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선수건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선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 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참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건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자리를 멍하니 앉아 차창 밖에 참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늙은 전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 안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오스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미국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터 하밀이 뉴욕포스트에 게재한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1973년 토니 올랜드와 다우니 만든 노래,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네,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기록하면서 모두가 기억하는 이 감동 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노란 손수건은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해주고 고달픈 세월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참이 노래의 가사도 너무나도 가슴 뭉클합니다.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미국인 50여 명이 인질로 억류됐는데 이 당시 인질로 붙잡힌 한 외교관의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서 노란 리본을 집앞그 나무에 매달았고요.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인질들을 조기 석방해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노란 리본은 이 걸프전과 이라크전, 전쟁터로 떠난 군인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무조건 정치적인 대립으로 뜻없이 생각 없이 이슈화하기보다 실제적인 노란 리본의 이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이 세상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런 말이 있네요. 미국의 그 심장부를 강타한 911의 911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는 이 사업이나 회사의 프로젝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같이 가족에게 남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많은 사람이 일에 치여서 가족도 잊은 듯 바쁘게 살아가지만 목숨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는 결국 가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보, 나의 아이들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보람은 일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소설가 이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9년간의 시부모 병시중과 24년을 남편 병시중 했고 끝내 남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일생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와서 비가 오네요 하고 뒤돌아보니 그 일상적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남편의 존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고마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준 오스틴님께서 이런 감동의 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슴에도 노란 리본, 희망의 리본을 달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낯설죠? 아니 오프닝 시그널 뮤직이 이렇게 나오고 오프닝 멘트 하고 그리고 음악 한 곡 듣고 늘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달라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앞부분에 뭐 10분 정도를 음악 없이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이거를 또 스포티파이 이런 데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선미 해피투게더 하면은 고선미 해피투게더 고 이제 제 프로그램 그 안에다가 코너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다 올린다고 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그래서 좀 더 뭔가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한 겁니다. 아 연습들 좀 해보세요. 예,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AI 인터뷰 AI 토크쇼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예, 처음부터 또 AI 토크쇼로 또 아무튼 이것도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뭐가 더 나을까. 근데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제 자신도 엄청 낯설어요.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악을 틀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무튼 새로운 시도는 항상 낯설기 마련이죠. 그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Going Home이라는 내용을 해피투게더 애청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다행히도 딱 올려주셔가지고 길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내용도 너무 감동적이라 오프닝 멘트와 자 오늘 첫 연습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감동을 나눴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 노래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노래가 아니에요. 아 뭐 하세요 고선미 씨? 네, 이 노래입니다. 토니 홀런도 다운입니다.

네. 토니 올랜드와 다운된 노래였습니다. 예,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 트리라는 노래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뭐 이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까 더 감동이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톡방, 저희 해피투게더 해투 단톡방에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많이들 인사도 해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루시아님께서 또 아주 멋진 노래를 청해 주셔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1부 시간은 이렇게 음악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연도 띄워드리고 그 퀴즈도 낼 겁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퀴즈를 냈을 때 상품을 받아갈,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분은 해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답을 쓰셔야만 예, 선물을 드립니다. 이 점은 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 아시죠?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썸네일 클릭하시면 바로 위에 뜹니다. 예, 단톡방 카카오톡 참여하기 그거 클릭하시면 예,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루시아님께서 You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예, 칼럼 스캇이 불러준 노래인데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그리고서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또 정우와 선미의 AI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해피님들 감사해요. 라비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소피아님 어느새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제일 덥다고 하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예, 아주 정말 사랑이 담뿍 담긴 그런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댓글 주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진실한 사랑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라는 피드백 주셨습니다. 선비님 오늘 너무 러블리하세요. 러블리 러블리.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칼럼 스카운 노래 띄워드릴게요. 루시아님 듣고 계실까요? 제가 단톡방에 링크 걸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로 링크 걸어드릴게요.

네, 칼럼 스콧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You are the reason. 너무나도 멋진 노래죠. 감사합니다. 아는 글이지만 들으니까 감동이었어요 라고 소피아님께서 오늘의 Going Home이라는 글 들으시면서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분께서 레이지님께서 또 이 해투 단톡방에 들어와 주셨어요. 어제 들어와 주셨네요. 저녁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스모키 로빈슨의 노래 Being With You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이 스모키 로빈슨이 금요일날 프라이데이에 할리우드볼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이 가수 여러분들 좋아하실까요? 공연 가고 싶네요. 와, 그렇군요. 굉장히 콘서트라던가 공연 좋아하시는가 봐요. 참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감사합니다. 스모키 로빈슨이에요. Being with you.

0: 네, 레인제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스모키 로빈슨의 Being With You라는 노래였어요. TKR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해투 채팅방에도 인사를 해주셨네요. 창민과 이현의 밥만 잘 먹더라.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예, 해피투게더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반가 반가 인사 남겨주셨고요. 두 곡을 청해주셨는데 글쎄요. 두곡 중에 한곡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분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정우와 선미의 AI 토크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2: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1: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2: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5: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5: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4: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정우의 예측 프로 토크쇼. 자, 오늘 저와 함께 수다를 떨어 주실 AI 정우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1: 안녕하세요, AI 정우입니다. 선미 씨, 오늘 조끼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요.
0: 고마워요.
1: 흰 바탕에 파란 스트라이프라니 눈이 다 청량해지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셨어요?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오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아,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1: 태양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수준이에요.
0: 맞아요.
1: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또 그 못지않게 뜨겁거든요. 사춘기 딸이랑 갱년기 엄마가 한 집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0: 우와!
1: 생각만 해도 불꽃이 튀지 않나요?
0: 정말
1: 근데 또
0: 그러네요.
1: 이게 웃기거든요.
0: 예예.
1: 들어보시면 아마 막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선미 씨도 혹시 이런 집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0: 그럼요. 바로 우리 집안 일이죠. 자, 정우 씨. 아니,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생각해보면 딸은 딸대로 몸도 마음도 뒤죽박죽인 시기잖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호르몬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요.
0: 힘들죠.
1: 이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이미 불씨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진짜 힘든 거니까요. 저는 그 팽팽한 순간들이 오히려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0: 아,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그럼 정우 씨, 그 실제로 어떤 순간들이 그렇게 폭발하는 감정으로 이어질까요? 정우 씨가 좀 얘기를 해준다면요.
1: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냉장고 문을 열어요. 딸이 어제 사다 놓은 요거트를 먹게 되죠. 별 생각 없이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요거트가 아닌 거잖아요. 내 거예요. 내 영역이에요.
0: 어허.
1: 그래서 한마디에 하죠. 엄마 왜 내 거 먹어.
0: 어허.
1: 그런데 엄마도 그날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잠도 못 잔 상태예요. 갱년기 불면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0: 그럼요.
1: 그 상태에서 딸한테 그 말을 들으면요.
0: 서운하지,
1: 그냥 요거트
0: 서운하지.
1: 얘기가 아닌 거예요.
0: 그럼요. 서운하죠.
1: 순식간에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딸도 지지 않아요. 왜 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가 나와요. 그 말이 또 엄마한테 꽂히고요.
0: 그렇지.
1: 결국 요거트 하나로 집안이 전쟁터가 돼버려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웃기면서도 짠한 게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그 싸움 끝에 둘 다 방에 들어가서 똑같이 울거든요.
0: 어떡해.
1: 서로 누구 때문에 운 건지 자기 때문에 운 건지도 모르면서요. 선미 씨는 이런 거 들으면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걸리세요?
0: 진짜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다. 먹먹해져요. 딸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난 엄마 쪽이네요. 엄마 입장에서 좀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그거 좀 먹었다고. 당연히 섭섭하죠. 근데요, 정우 씨, 이렇게 매일 부딪히다 보면 사실 집안 분위기가 좀 싸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런데요, 저는 이 얘기에서 사실 되게 반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반전?
1: 예, 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집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짜증이 터진다는 건 그래도 서로한테 뭔가 기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완전히 포기한 사이는 싸우지도 않아요. 딸이 엄마한테 왜 내 거 먹어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건 가족이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집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순간이 꼭 있거든요. 엄마가 딸 흉내를 내다가 본인도 너무 웃긴 거예요. 딸은 또 엄마가 갑자기 갱년기 핫플래시로 창문을 확 열어젖히는 모습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웃음이 나오고요. 그 웃음 한 번에 아침에 냉기가 싹 녹거든요. 결국 그 집은 불꽃이 튀는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웃음이 터지는 집이기도 한 거예요.
0: 멋지다.
1: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은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근데 정우 씨, 그 싸움 폭발 에너지가 나중에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끈끈한 가족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가고 좋네요.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의 서운함 때문에 이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1: 결국 어느 순간 둘 중 하나가 먼저 풀리더라고요. 딸이 먼저일 때도 있고 엄마가 먼저일 때도 있어요.
0: 그럼요.
1: 근데 그 무너지는 방식이 되게 귀엽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가 방문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간식을 툭 놓고 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그냥 놓고 가요. 딸도 말은 안 해요. 근데 먹어요. 그게 사과예요. 그 집에서는.
0: 사과.
1: 저는 그게 어떤 긴 사과의 말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하. 말로 다 설명 못하는 마음을 그냥 간식 하나에 담아서 문 앞에 놓는 거잖아요. 사춘기도 갱년기도 결국 서로를 포기 못해서 생기는 소란인 거예요.
0: 아하.
1: 그 소란 속에 사실 그렇네. 제일 친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정우 씨 굉장히 생각이 깊네. AI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정우 씨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이 정우 씨하고 내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엄청 간단한 거예요.
0: 간단해요?
1: 일단 딸한테도 엄마한테도 둘 다 해당되는 건데요.
0: 네네.
1: 오늘 집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뭘까요?
1: 상대방이 지금 어떤 몸 상태인지 잠깐 떠올려보는 거예요. 딸이라면 엄마가 갱년기라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걸. 엄마라면 사춘기의 딸이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아하. 자기 몸이 왜 그러는지 본인도 모르는 시기라는 걸요. 그 생각 하나만 해도 한마디가 줄어요. 눈에 띄게요.
0: 그렇겠네.
1: 선미, 그럴까요? 참 말을 조심해야 해요.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내 대사까지 네가 하면 어떡해.
1: 몸이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더 단순해요.
0: 아하.
1: 간식 하나 사가는 거예요. 말 없이 놓고 가도 돼요. 아까 그 집처럼요. 그게 사과일 수도 있고 그냥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집의 언어가 되는 거고요.
0: 아하.
1: 물론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0: 그렇죠.
1: 선미 씨는 혹시 말 대신 뭔가로 마음을 전해본 적 있으신가요?
0: 있죠.
1: 선미, 네 사과를 주죠.
0: 이건 이게 내 마음이라고요.
1: 앳.
0: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사과를 전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선미 씨는 혹시 말 대신 뭔가로 마음을 전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줬잖아요. 정우 씨가. 맞아요. 나는 그냥 우스개로 웃으라고 그냥 사과 두 개를 딱 들고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하고서 사과 두 개를 상대방한테 준 적이 있어요.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빵 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웃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공감이 갔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이런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0: 네.
1: 사춘기도 갱년기도 결국 이름이 다를 뿐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0: 둘
1: 다 내 몸이 낯설어지는 시기예요. 둘 다 감정이 나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있으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겹친 거예요. 억울하게도요.
0: 네.
1: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간식을 툭 놓고 가는 엄마도 말없이 먹는 딸도 사랑이
0: 그렇지.
1: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1: 결국은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때요? 저 사람도 힘들구나. 지금 나름 버티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면 충분해요.
0: 아하.
1: 불꽃이 튀는 집이 웃음도 제일 크거든요. 오늘 그렇지. 유독 더운 날이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 우리 정우 씨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뭔가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컨트롤하는 거.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정우 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1: 오늘 이 더운 날 저랑 이 뜨거운 얘기 같이 해주셔서 진짜 좋았어요. 사춘기 딸이랑 갱년기 엄마. 생각해보면 참 절묘한 조합이잖아요. 서로 제일 예민한 시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만난 거니까요. 그게 때로는 불꽃이 되지만 결국에는 온기가 되더라고요.
0: 아하,
1: 오늘
0: 그렇죠.
1: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그 한복판에 계신 분 있으시면요. 오늘 저녁 간식 하나? 툭 챙겨놓으시는 거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이 전해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그게 제일 인간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 정우 씨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차가운 AI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정우의 예측 프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해피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해피 투게더 카카오톡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죠? 요거 적어주신 분 두 분께 온달에서 드리는 이 식사권 50불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께 온달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선물 드려요. 유튜브 댓글창이 아니라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주셔야만 됩니다.

0: 케이알님의 신청곡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1: 가는 일만 하라.
0: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입맛도 떨어지는데요.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1: 그 사실에 감사하.
0: 창민과 이현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너를 지울 수가 없다. 남자답게 웃으며 보내야 한대. 자꾸만 나를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참여 방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글로 적어주셔도 돼요.

0: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려놓으면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리지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길이 미로다. 그렇습니다. 늘 채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내려놓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을 한 번쯤은 느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움도 중요하지만 비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앤 머레이 노래였습니다. You Need Me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노래죠.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먼저 비워야만 새롭게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내려놓는다.

0: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아, 나 내려놨어.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려놓으면 하나도 안 힘든 건데 내려놓지 못해서 그 욕심을 아직까지도 막 붙들고 있어서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명곡이네요. 유니드미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4: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3: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4: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3: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4: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3: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자,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아, 두 번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자,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에 TKR님 적어주신, 올려주신 내용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알아서, 알아서 클릭해서 단톡 참여하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처음 신청곡을 주신 분 레이제이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MC 선미와 해피투게더를 우연히 듣고 제 마음을 몇 자 적어봅니다. 시작을 멘트를 시작으로 이 노래 셀렉션을 듣고 있자니 그 어린 학창시절 예쁜 문예부 여학생이 라디오 진행하는 모습이 저의 옛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감수성에 흠뻑 젖어버렸다고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운전하다가 파킹하면서 잠시 추억에 취해버리네요. 오늘부터는 선민씨 팬이 돼버렸나봐요. 적어주셨는데 팬이 되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또 활동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톡방에 오셔서 예, 좋은 뭐 댓글 또 피드백 그리고 사연 올려주시면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TKR님 고맙습니다. TKR님도 공감하신다. 역시 좋은 프로입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아 좋네요. 쑥스럽네요. 예, 쑥스럽지만 그래도 적어주신 글이니까 성의를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어요. 존 덴버의 투데이 청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2부는요. 맛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삼바베큐 아시죠? 삼바베큐의 샘리 사장님과 함께 아 정말 이 여름에 이 더위에 뭘 먹어야 보양식이 될까? 뭘 먹어야 좀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맛있는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적어주신 분이 TKR님밖에 안 계시네요. TKR님께 이 온단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카톡 아이디 알고 계시죠? 그곳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해피 투게더 단톡방 들어오는 방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그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셔도 선물 나갈게요. 아,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는 방법 유튜브에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바의 허니허니 살짝 들어봤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무덥습니다. 자,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아요. 네, 내륙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많습니다. 자,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감군은 오후 장시간 야외 활동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선글라스 또 이 모자 예, 꼭 예, 챙기시고요. 선크림도 꼭 발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예, 피부 건강 또 눈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8시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8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4.63원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시세 온스당 4060달러에서 41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여파로 고점 부근에 이 변동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 마이너스 0.01%,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4%,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57%. 예,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은요, 레귤러 갤런당 5달러 40센트에서 5달러 57센트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자본 지출 확대와 국제 유가 상승세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뉴욕 증시는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 남가주 지역 이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은 갤런당 5달러 40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하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93도 94도 나오네요. 맞아요. 엄청 더우실 겁니다. 남가주에 정말 오늘이 최고 기온인 것 같아요. 뭐 10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가 된대는데요. 뭐 내륙 지역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예,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리 대비할 것을 예, 당부했습니다. 가장 더운 날 오늘이에요. 예, 벤나이스가 105도고요. 랭캐스터 106도, 산타클라리타가 103도, 노스 할리우드는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있는데요. LA 다운타운도 오늘 뭐 9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인가요? 아까는 제가 87도라고 했는데 예, 현재 기온이 87도고요. 그 최고 기온 91도까지 오르는 등 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런 계곡 지역의 최저 기온이 7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과 함께 내륙 지역의 그 산불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예, 당부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예,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또 한낮에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반려동물 차량 안에 방치하지 말 것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 덴버의 투데이 청해 주셨는데요. 들어볼게요.

0: 네, 주한된버가 불러준 투데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죠? 덕분에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아주 맛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향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산바베큐의 샘리 사장님과 함께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주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덥잖아요.
1: 덥죠.
0: 예, 그래서 이 더위에 뭘 먹어야 좀 기운이 날까요? 사장님.
1: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네.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예. 다들 냉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예. 삼계탕을 드셔야 됩니다.
0: 삼계탕.
1: 그렇죠.
0: 예.
1: 저희 초복 때 삼계탕 문창 나갔어요.
0: 많이 팔렸죠.
1: 예, 예, 예.
0: 아, 참 집에서 이제 삼계탕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1: 그렇죠. 쉬운 음식이 아니죠.
0: 예, 이렇게. 어디 가서 삼계탕을 먹어야 정말로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요.
1: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저희 집이 삼계탕 집인데 원래 예, 전복죽 삼계탕이.
0: 그죠. 예. 산 바베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1: 예, 그쵸? 오늘 점심에도 꽤 많이 팔았어요 삼계탕. 예.
0: 삼계탕 비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비법은
0: 예. 삼바베큐만의 비법?
1: 옛날에 할머니들 하던 그 비법 그 자체예요.
0: 진짜요?
1: 예예예. 예.
0: 그대로 하는 거예요?
1: 그대로 전통, 저희가 못 건드려요. 제가 더 맛있게 한다 그래도 옛날에 예, 예. 할머니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저는 못 건드립니다.
0: 그렇습니까? 그 안에 속을 꽉 채우실 것 같아요.
1: 그게요. 네. 거기서 제일 비싼 게 닭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인삼. 인삼을 살 때마다 가격 올라요. 그치, 와 그치. 환장할 정도로.
0: 아니 수삼이 아니고 인삼을 넣어요?
1: 예.
0: 진짜요? 진짜 보양식이 되겠네요.
1: 예. 저희 인삼 제대로 들어가요.
0: 인삼도 넣고.
1: 되게 비쌉니다, 인삼이.
0: 비싸죠, 인삼은.
1: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삼계탕 가격을 안 올리고 노력을 하는데 인삼 가격 오를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인삼이 비싸요.
0: 조금 가격이 있어도 진짜 내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보양식이 그쵸. 된다면
1: 저희 집 삼계탕 그리고 LA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저희가. 저희는 옛날 착한 가격을 굉장히 제가 고집하기 때문에
0: 네네네.
1: 가격은 저희가 싼 편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제가 이제 다음번은 네. 당연히 냉면인데요.
0: 네.
1: 요즘
0: 전 냉면들
1: 좋아해요. 맛있게 많이 드시는데 네. 저는 안 차가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칡냉면이니 뭐 네. 냉면집들이 그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에요. 예, 일단 냉면은 어떻게 끓 저희는 어떻게 끓이냐면요.
0: 어떻게
1: 원칙적으로는
0: 하세요?
1: 동치미와 꽁 육수를 섞는 건데요.
0: 네네.
1: 여기 꽁을 못 구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고기 육수를 쓰는데 동치미를 담궈서 고기 육수와 섞는 게 원래 북한식 그 냉면 육수인데
0: 평양식 냉면.
1: 그렇죠. 뭐 함흥냉면도 이거 평양식인데 육수 자체는 비슷해요. 동치미와 육수예요.
0: 예, 근데 맛있겠네요.
1: 이 냉면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이걸 아실 거예요. 냉면은요.
0: 네.
1: 식당에서 드실 때 아주 미세하게라도 맛이 매일 틀려야 돼요. 그게 제대로 만든 냉면입니다. 왠지
0: 네네네.
1: 아세요?
0: 네.
1: 저희가 동치미도 김치잖아요.
0: 그렇죠.
1: 당근은 어떻게 되죠?
0: 발효가 익죠? 되잖아요.
1: 예, 네. 발효가 돼 익죠.
0: 네, 네.
1: 익는 만큼 미세하게 맛이 틀려지는 게 막 육수랑 섞었다 하더라도 익는 만큼 맛이 틀려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0: 맞습니다. 김치도 너무 쉬어도 안 되고
1: 그렇죠.
0: 적당하게 익혀야 진짜 제맛이 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른 걸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0: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주 네. 그냥 바짝 익힌 김치를 네. 좋아하시는 것도 그건 뭐 개인의 선호에 따라 틀린데
0: 그렇죠.
1: 냉면 육수만큼은 매일 틀린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의 한인타운에 있는 그 냉면집들은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고는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살인적으로 답니다.
0: 자, 산바베큐의 이 냉면 맛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1: 저희는 그냥 자연스러운
0: 그냥
1: 맛이에요.
0: 자연적인 발효의
1: 예, 예.
0: 새콤달콤 동치미 예. 맛의 고기 육수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이 고기 육수가 그럼 닭?
1: 아니에요. 닭 육수 안 씁니다. 저희는.
0: 그리고 소고기예요?
1: 네. 예, 소고기예요.
0: 네. 맛있겠네요.
1: 그 이상한 맛이
0: 영양가도 있는데. 있고.
1: 예. 예, 저희는 그냥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 냉면이 맞고 맛있어 하면은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원래.
0: 근데 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
1: 면도 중요한데요. 이제 결국에는 동치미. 면발은요. 면발은 어느 면이나 해서 얼음에 싹 제대로 다 헹구면은 네. 면발은 다 나와요. 웬만한 면은 다 나와요. 물론 저희는 기계에서 뽑는 면은 아니에요. 저희가 네. 주방에 자리가 없어서 그건 못하고. 근데 기계에서 뽑으면 좀 더 맛있겠죠. 근데 육수가 맛있어야죠.
0: 그렇죠. 육수 맛이죠. 물냉면은.
1: 근데 육수를 대부분의 집들이 삽니다. 그냥.
0: 사면 안 되죠.
1: 사요. 근데 그게 뭐 업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들은 뭐 자기네들이 평양식이다 해서 예. 아무 맛도 안 나게 하는 집도 있고 일부러 그냥
0: 그냥 내추럴한 맛이다 이렇게.
1: 아 그게 동치미가 안 들어갔어요. 예, 뭐 어느 집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네. 한 집은 거기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야 사과 주스를 넣더라고요.
0: 어허.
1: 사과 주스 그 파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걸 넣더라고요. 그래서 야 냉면들이 제대로 파는 집은 거의 없다. 그냥 뭐 냉면 전문이라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예, 예. 아, 속지 마세요. 이거 대부분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아니. 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냉면집들한테 좀 잘하지.
0: 예.
1: 저는 냉면 좋아하거든요.
0: 사장님은 네? 그러면 이렇게 마투어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나 봐요.
1: 저는 뭐 항상
0: 맛있다는 집은 다 가보시겠네요.
1: 다 가보죠. 예. 예, 예.
0: 어떻게 해서 이 집이 소문이 났는지 얼마나 맛있는가.
1: 아, 얼마나 좀... 맛있는지 제가 레시피 한번 이제 연구해보고 그쵸. 싶은 이것도 있고 해서 저는 많이 다니는데 저는 여기 한인분들이 너무 냉면을 달게 드셔서 참 마음이 아파요.
0: 저도 사실
1: 냉면은 원래 단 음식이 아닙니다.
0: 개인적으로는 단 걸 싫어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양가 있게 냉면도 정말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먹으면
1: 시원하게 먹는 거죠.
0: 기분이 예. 좋거든요. 예, 예.
1: 저는 냉면을 희한하게 먹습니다. 뭘 저처럼 먹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0: 예, 어떻게
1: 코스
0: 먹어요?
1: 요리
0: 맛있어요.
1: 오셔갖고 예. 그렇게 네 분 다 이렇게 드셨는데 비빔 냉면에다가 물 냉면 육수를 적당히 붓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질퍽 냉면이라고 하는데요.
0: 아하.
1: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0: 그렇게도 해주세요?
1: 예, 예. 저희는 그렇게 해드려요. 예.
0: 저는 갈비 냉면 예. 콤보가 맛있더라고요.
1: 예.
0: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되겠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갈비 먹을 때 아니 냉면 먹을 때 꼭 갈비가 또 생각이 나서
1: 저희 집에서는 갈비 냉면이 아마 제일 뭐랄까 가격으로 봐서 제일 효율적인 가격인 메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런치 스페셜로
0: 네네.
1: 39불에 그러니까 40불인데 대부분 갈비 냉면 시키면은 다른 갈비집들에선 그 갈비 냉면을 위해서 따로 주문을 해요. 얇은 갈비가 있어요.
0: 네네네네.
1: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0: LA
1: 하여튼
0: 갈비 같은 거?
1: 예?
0: LA 갈비 같은
1: 그러니까
0: 거?
1: 갈비 모양은 나오는데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저희 예. 갈비 드려요. 예, 바비큐하는 갈비가 한 대 나오는 거예요.
0: 예, 삼바베큐가 고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1: 예,
0: 맛있고.
1: 저희가 최고죠. 예.
0: 예, 퀄리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고기 먹으러 바베큐 간다 이런 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1: 예, 예, 예.
0: 아 그렇군요.
1: 저희 집에서 맛보기류도
0: 네.
1: 반 사이즈가 딱 되게끔 해서 맛보기도 있어요. 근데 냉면은 그냥 여름에 한식 시원하게 먹는 거지
0: 네.
1: 아 이거 맛있어 하면은 솔직히 그건 설탕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시원한 맛으로
1: 시원해 시원하고 그쵸, 걸쭉한 그쵸. 맛으로 예, 먹는 거죠.
0: 네, 속까지 시원해지니까 이제 냉면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 저희 집도 예. 아주 안 달진 않는데요. 저는 그것만 좀 한참 싸웠어요.
0: 그럼 단맛은 조금
1: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새콤달콤이 예. 있어야 돼서 하긴 그쵸.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취향은 그 맛도 안 나는 걸 더 좋아해요.
0: 그러세요. 네. 그냥 아무 맛도
1: 순수의 동치미 맛을 좋아하는데.
0: 순수 동치미. 근데 동치미도 적당히 발효가 되면 굉장히 맛있어요.
1: 그쵸?
0: 시원하고.
1: 네. 육수랑 섞어서.
0: 예. 네.
1: 근데
0: 그쵸,
1: 이제
0: 그쵸.
1: 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집 중에 하나인데
0: 네.
1: 동치미를 국수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비밀은 세븐업입니다. 세븐업. 저는 예. 식재료를 그렇게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0: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1: 그렇죠.
0: 사장님만의 그 음식 철학이 있습니다. 그쵸?
1: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는 미식가만 항상 모신다는 아하. 표현을 해요.
0: 네네네. 예. 그리고 산 바베큐가 정식을 또 선보이셨잖아요.
1: 예.
0: 예.
1: 정식은 지금 저희가 월수목만 하고 있는데 예. 예. 평가가 좀 높게 받고 있어요.
0: 굉장히
1: 죄송합니다.
0: 고급스러운 메뉴로 요즘에 뜨고 있는 예, 그런 메뉴예요. 예. 정식. 예, 산 바베큐의 정식.
1: 저희가 좀 예약을 많이는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네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식이 60불짜리가 있고 그건 네. 점심에 하고요.
0: 네.
1: 200불짜리도 있어요.
0: 아,
1: 200불짜리는 거의 예술이죠.
0: 아.
1: 제가 미슐랭 원스타를 겨냥하고 만든 정식인데 그건 지금 3개월 이상 차 있습니다.
0: 네.
1: 지금 전화 주셔도 저희가 예약을 못 받아요.
0: 그러니까 귀한 손님들 대접하고 싶을 때는
1: 예.
0: 필요하잖아요.
1: 그리고 음식이 예술이 뭐다 하고 보고 싶으면은 저희 그 200불짜리 정식을 드실만 한데 저희가 이건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면 네네. 지금 예약을 못 받아들여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왜냐면 저희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격주로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식당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붙어서 해야 되거든요.
0: 그렇군요.
1: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0: 네.
1: 그 대표적인 메뉴는 삼계탕이에요. 그
0: 삼계탕.
1: 정식에서.
0: 근데 삼계탕을 정식 삼계탕 먹어야죠.
1: 몇 시까지 나오는 에서 삼계탕 한 그릇 다 드릴 수 없잖아요. 배부르니까.
0: 예.
1: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삼계탕은 미니 삼계, 삼계탕을 축소시켜서 제가 만들었어요.
0: 어떻게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1: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닭 날개를 네. 뼈를 다 뽑아서 그 안에다 찹쌀, 대추, 삼계탕 모양을 만들어서
0: 네.
1: 한 6시간 이상 요리를 해야 됩니다.
0: 아~
1: 거기다 이제 삼계탕 국물에다 마늘 많이 섞고 굉장히 진하게 해서
0: 네.
1: 접시 하나 정도 나올 정도의 축소 삼계탕이 있는데 그걸 먹어본 친구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0: 야, 어떤 맛일까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1: 맛있어요. 진하고 네. 일단 맛있어요.
0: 아하. 자, 이 삼바베큐에 가셔서 삼계탕 드셔보시고 또 정식. 그냥 뭐 60불짜리 정식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1: 예약하실 수
0: 들었어요.
1: 있으면 예.
0: 네, 예약하시고 예. 이 정식은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1: 제가 소개를 하나 또 드릴게.
0: 네.
1: 산 옛날에 산 누들스라는 네. 식당 자리에
0: 네. 네.
1: 제 친구가 아카토라라는 라면집을 제가 해서 냈는데
0: 아하.
1: 지금 아카토 라면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제가 이자라고
0: 아하.
1: 이자라는 저기 업소명으로
0: 네.
1: 변신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되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근데 저는 이제 라면보다는 제가 엄청 신경 써서 지금 나베야끼 우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와.
1: 그거 만들면 괜찮을 겁니다.
0: 오, 이자. 우동. 이자 식당.
1: 이자. 지금은 아하. 아카토라라는 아카토. 간판이 있는데요.
0: 네네.
1: 아카토라가 이제 곧 바뀌고 이자로 될 텐데 나베야끼 우동은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0: 와.
1: 이 나베야끼 우동은
0: 식당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1: 예. 자매 식당이라고 하죠.
0: 오, 자매 식당.
1: 예. 거기서 이제 주 메뉴는 이자카야 네. 그 이자카 코스 메뉴도 거기도 있어요.
0: 아하.
1: 거기서 이제 블루핀 투나라든지 네. 광어회 다 네. 일식으로.
0: 일식으로. 예. 일식집으로.
1: 예. 그 양고기 스테이크도 있고.
0: 아.
1: 씨베스로 한 국물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많은데 네. 점심엔 제가 대표적인 메뉴를 나베야끼 우동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0: 맛있을 것 같아요.
1: 나베야끼 우동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0: 있죠. 있는데 이제 어떤 맛일까? 이제 사장님이 또 사장님만의 레시피로 네. 하실 거 아니에요?
1: 나베야끼 우동은 이제 흔히 한국말로는 이제 냄비 우동이라고
0: 네네네.
1: 하죠. 예, 냄비 우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할 스타일은
0: 네.
1: 이게 일본에서 독조 스타일이 있고 한마디로 변두리 스타일이 있거든요.
0: 네네네.
1: 변두리 스타일로 할 겁니다.
0: 오~
1: 예. 일단 육수 자체가 저희가 나베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 집이요.
0: 그러면 추억의 우동이 되겠네요. 추억의
1: 뭐 거기 일본 가보신 분들은요.
0: 예. 그렇군요. 나베야끼 우동.
1: 나베야끼 우동 아주
0: 기대가 되네요.
1: 아주, 예, 특별한 맛이 나올 겁니다.
0: 또 삼바베큐하고는 좀 더 다른 메뉴가
1: 그쵸?
0: 되겠네요.
1: 예.
0: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뭐 아가토.
1: 아카토
0: 라면집인데
1: 예.
0: 이게 이제 며칠이 있으면 이제 변신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이자.
1: 예.
0: 이자 식당.
1: 이자.
0: 나비야끼 우동.
1: 나비야끼
0: 점심 때
1: 우동.
0: 메뉴 요거 집어넣으신다고요?
1: 예.
0: 와.
1: 그건 저 저렴하게 팔 예정이고요.
0: 그렇군요.
1: 일단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0: 알겠습니다.
1: 지금 마지막 레시피를 내고 있는데 완벽하게 네.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코스 메뉴도 뭐 준비 중에 있으시죠?
1: 코스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0: 아.
1: 그건 1인당 100불인데요. 상당히 고급식
0: 일식으로.
1: 예.
0: 일식으로.
1: 예.
0: 기대가 됩니다. 예. 일식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1: 일식 좋아하시고 좀 그 가게가 굉장히 이쁘게 해놨어요. 저희가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고 술 한잔 하기엔 딱 좋은.
0: 아.
1: 저는 어지겠어서 거기서 술을 마셨는데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1: 모르죠. 좀 약간 격조 높게 식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딱 사람 그러니까 미팅하기 좋은 장소고요.
0: 분위기가 좋군요.
1: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0: 주차장이
1: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요.
0: 그렇군요.
1: 뭐 요즘에는 술 드시는 분들 다 우버 타고 다니시니까 택시나.
0: 아, 그런가요?
1: 예.
0: 네.
1: 그러니까 애주가들은 한번 와보시면 합니다. 저희 굉장히 준비 잘했습니다.
0: 넓어요? 어떻습니까?
1: 제법 넓어요.
0: 예. 단체 예약도 가능하겠습니까?
1: 단체 예약도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저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프라이빗하게 드실 수 있게끔 약간
0: 프라이빗한 공간을 준비를 하셨군요.
1: 방이 4개 정도 있습니다.
0: 또 요즘에는 확 트인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살짝 더 프라이빗한
1: 그렇죠.
0: 공간을 좋아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도 계시니까
1: 그렇죠.
0: 그런
1: 그렇죠.
0: 분들은 또 많이 가시겠습니다.
1: 예.
0: 예, 어유 축하드립니다.
1: 축하는요, 뭐.
0: 축하드릴 일이죠. 점점 막 사업이 확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1: 저희는 그러고 이제 사회봉사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0: 아, 그렇습니다.
1: 정육점.
0: 정육점
1: 예.
0: 고기.
1: 예.
0: 네.
1: 고기
0: 소개해 주세요.
1: 이제 일반 마켓에서 네. 슈퍼마켓에서 구하지 못하는 그 프라임 등급 고기를 네. 저희는 산 정육점에서는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 예정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제가 타운에 있는 정육점을 가보니까는 네. 너무 비싼,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하게 비싼 거예요. 오히려 밥장 사는 제가 네. 야 내가 왜 이 꼭 똑같은 고기를 이 가격에 팔려고 밥도 주고 예, 반찬도 예. 하지 네. 그 정도로 비싸요 정육점이.
0: 그쵸, 비싸죠.
1: 너무 비싸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저는 사회봉사 차원으로 저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네. 모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파티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교회 단체, 저희 갈비가 솔직히 제일 맛있기로 소문난 게 맞거든요.
0: 아 그렇죠.
1: 저희 이제 LA 갈비는 저희가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모임 같이나 네. 뭐 야유회나 뭐 있으시면은 저희가 갈비도 담가드릴 수도 있고.
0: 어, LA 네. 갈비도 직접 해서 주실 수 있다는
1: 예,
0: 거죠.
1: 예, 그렇죠. 예,
0: 주문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군요. 정육점은 예. 와보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0: 일단 알겠습니다.
1: 착한 가격 때문에요.
0: 네, 사장님하고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산 바베큐가 코리아톤 플라자의
1: 3층이죠.
0: 3층에 예.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저 주문을 원하시 아니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2134877615고요.
0: 예.
1: 정식은 저희가 월수목만 받습니다. 점심에만요.
0: 네, 네, 미리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예. 네. 200부짜리는 당분간은 한 3개월 이상 차 있어요. 지금 네, 밀려 있어요.
0: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예,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가십시오.
1: 예.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7: 213-381-2424 213-381-2424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인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서정욱이 불러준 예감이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많이 주셨고, 또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사연도 주시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정말 즐거웠어요. 자, 목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시원한 오후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댓글 우리 소피아님 주셨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김종국입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시원하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예, 라디오는 애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밖의 풍경을 보면 글쎄요, 오늘은 제일 무더운 날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감히 찬란한 LA의 햇살 이런 표현 어떠신가요? 좀 기분이 나지지 않나요? 자, 오늘 하루도 그 햇살과 함께 음악으로 물들여 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의 지친 몸 그리고 마음, 이것을 달래줄 따뜻한 멜로디서부터 어깨를 들썩이는 신나는 리듬까지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바로 지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꿈자리가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다고요?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는 Sweet Dreams, 장나라. 아, 글쎄요, 늙지 않는 그 남자 가수 중에는 이승환이 어린 왕자로 나이와 관계없이 굉장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자 중에서는 우리 장나라가 언제적 당자나 장나라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0: 자, 제가 이 첫 곡을 지금 스윗 드림스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저도 그렇지만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에 어떤 꿈들을 꾸셨어요? 물론 꿈을 안 꾸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꿈을 명확하게 꾸는 분,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또 자식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아 내가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오늘 차 조심하세요 이런 그 걱정들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꿈이라는 것이 뭐 복꿈도 있고 또 흉한 꿈도 있고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볼일을 보면 돈 꿈이 있어서 복권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 꿈들은 어떻게 꾸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나갔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좀 스윗 드림스 달콤하게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야 TK님 아 오늘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식사 잘하시고 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형수님께서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챙겨준다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H님 어서 오세요. 안녕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날씨가 뭐 따뜻한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첫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날씨는 날씨고 내 마음엔 시원한 팥빙수가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시까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 제가 음악으로 출렁출렁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송민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송민준이 말해줍니다.
1: 인생이란 게 살

0: 네, 들으셨죠? 고생했다 내 인생아. 조항조 씨의 그 인생아 고마웠다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또 우리 송민준 씨는 다른 식으로 인생이란 게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알청님도 들어오시고요. 아, 옆집 아줌마 같아도 노래는 끝내줘요. 아이고, 제 티셔츠가 바다같이 시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좀 더워서.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스윗드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 뭐 인터뷰 많이 하셔서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개인상해, 교통사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악재이기도 하죠. 또 자동차가 자꾸 고장나는 문제, 레몬법 전문 로펌, 또 이번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우리 LA 한인축제재단의 회장님이시면서 변호사님이신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라디오 눈의 친구 일부 함께 오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아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상의 때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셨고 LA를 기반으로 해서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 담당하시고 또 미군 출신으로서 군 생활에서 쌓은 끈기와 책임감으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로스쿨 진학하셔서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길로 선택을 하셔서 영어, 한국어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고 빠른 응대,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필요할 때 강하게 싸우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그 사실 방송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뭐 마라톤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개인 얘기지만 조금 해주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한 12년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2년 동안 뛰었을 한 25번 마라톤 한 25번 뛰었고요.
0: 네.
1: 제 목표가 지금 그 월드 메이저 다 뛰는 거였었어요. 6개. 그래서 6개 다 뛰었고 이제 7번째가 지금 시드니 하나 남아서
0: 오스트레일리아.
1: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예. 호주에 있는 걸 다음 달에 가서 시드니를 뜁니다.
0: 그럼 풀이라는 건 25마일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예.
0: 와.
1: 그리고 금년에는 일본 도쿄를 갔다 왔고요.
0: 아, 대단하시네요.
1: 네, 네. 그래서 제 꿈은 그 다 뛰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걸 때문에 일주일에 한 4, 5번 뛰어요. 아침에.
0: 아침에.
1: 예.
0: 보통 어느 정도 뛰세요?
1: 한 6, 7, 8마일?
0: 와, 사실 7, 8마일이면 대단한 건데.
1: 그러니까 한 1시간 넘게 뛰어야 돼요.
0: 아.
1: 아침에.
0: 아, 예. 아니, 근데 마라톤 저는 사실 뛰기를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네네. 처음에 뛸 때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1: 그 너무 힘들죠.
0: 그때, 처음에가
1: 네, 너무 힘들고 원래 저도 뛰는 건 싫었었어요.
0: 예.
1: 하지만 계속 뛰게 되면은 뭐 조금씩 더 나아지고 계속 그러면은 되게 좋아져요 몸이.
0: 아, 건강에는 정말 좋겠네요.
1: 네.
0: 다른 것보다.
1: 예.
0: 아, 그러시군요.
1: 그리고 뛰면은 더 부지런하게 되고요. 생각도 좀 더 잘할 수가 있죠.
0: 혹시 그 지금 뛰는 그 동호회라든가 그 서클 멤버 중에 한국 분들이 많으신가요?
1: 제가 지금 그 CART라고 Korean American Running Team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 우리는 만든 지가 30년 됐어요. 지금 남가주에서 제일 오래된 클럽이고요. 한 150명 있고 그 멤버들이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150명이. 그리고 우리는 파사디나 라크나라에서 만나는데
0: 네.
1: 지금 그 CART에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0: 아니 도대체 그럼 몇 개를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 네.
0: LA 한인 축제 또 축제 재단 이사장님 또 네. 직을 맡으시고
1: 네. 그래서
0: 회장님.
1: 축제 회장이고요. 제가 축제 2년 동안 이번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축제를 하게
0: 네네네.
1: 됩니다. 회장으로서.
0: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뭐 바쁘실 텐데 이거 조금 볼거리 뭐 많이 준비하셔야 될 텐데.
1: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 축제가 제일 재밌고 제일 멋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10월 1일서부터 10월 4일인데 작년에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0: 네네.
1: 근데 금년에도 뭐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게 됐거든요. 작년에는 YB 밴드가 와가지고
0: 예.
1: 그래가지고 월드컵 때문에 YB 밴드 우리가 불렀는데 금년에는 우리 쇼케이스가 그 진우션.
0: 아, 진우션.
1: 네, 진우션은 금요일 날 오고요.
0: 네.
1: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JK 타이거랑
0: 윤미래
1: 씨랑 같이 오고 토요일은 빅 오션이라고
0: 네.
1: 지금 K-pop 아티스트가 있고요.
0: 아.
1: 목요일 날에는 Dumbfounded 그 옛날 여기는 다 로컬 래퍼 Dumbfounded이랑 에븐 패키랑 뭐 그런 분이 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참 재밌게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0: 올해도 물론 노래자랑 하겠죠.
1: 노래 자랑은 없는 것 같은데요.
0: 아, 올해는 노래 자랑 없어요? 예. 매년 했었는데.
1: 예. 요새는 노래 자랑은 없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근데 뭐 미스 파전트도 있고
0: 네.
1: 푸드 콘테스트도 있고 풀업 콘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또 시니어 파전트도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0: 예.
1: 그러니까는 아이고. 볼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으니까는요.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예.
1: 네.
0: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교통사고라는 게 뭐 우리도 잘 알고 변호사님이야 뭐 전문이시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 내가 예상하지 않아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1: 네.
0: 안타깝게도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1: 네.
0: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 네.
0: 안타깝게 남편이 좀 많이 다치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반신불수가 되셨대요. 어우.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도 못 가시고.
1: 네.
0: 그래서 뭐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안타깝게 상대방이 보험이 없고.
1: 네.
0: 그런 일을 당해서 막 그 너무 힘든 그런 얘기도 네. 들었는데 뭐 변호사님의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1: 그러니까는 그런 시츄에이션은요
0: 네.
1: 꼭 얼마 UM, UIM이 얼마 있는지 봐야 돼요.
0: 네.
1: 내가 오면은 거의 맨날 얘기를 하는데 UM, 네. UIM이 다른 쪽에 보험이 없으면 얼마 내 커버지가 얼마나 커버할 수가 있는 건데요.
0: 네네네. 네, 네.
1: 그게 내가 말할 때 뭐 미니멈 10만불 얘기하는데 미니멈 10만불 아니고 25만불 플러스를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런 분은 많이 네. 다쳤는데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으니까는 내 인슈런스를 받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내 인슈런스가
0: 그렇죠.
1: 5만 불, 10만 불밖에 없으면 그것도 많이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게 딱 들어보니까는 병원 비리 한 10만 불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요.
0: 10만 불 정도가 아니고 예. 뭐 어떤 때 하루에 만 불씩도 나오고 막 이런데요.
1: 네.
0: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예. 지금 본인이
1: 네.
0: 부부가 아주 그냥 그 뭐라고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고 위로의 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1: 너무 힘들겠네요.
0: 그런 경우도 있고
1: 예.
0: 자, 뭐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발생을 하고 나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1: 네네, 너무 많죠.
0: 근데 뭐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1: 네.
0: 사실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다 할 수도
1: 네.
0: 없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필요한 건데
1: 네.
0: 그렇다면은 혼자 클레임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이 가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1: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이제 뛰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데 우리 뛰는 클럽가 뭐가 좋냐면 코치가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는 제쯤에 뛸 때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알아주고
0: 그렇죠.
1: 누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해야 되는 그렇게 코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고통사고 날 때도 똑같아요.
0: 아.
1: 누가 이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0: 코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1: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아, 예,
1: 이
0: 예.
1: 정말 세상 살면서도 뭐 코치가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0: 아, 그럼요. 예,
1: 그리고 도움이 많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고통사고 나는 거의 비슷하게 고통사고
0: 네.
1: 났을 때는
0: 네.
1: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0: 아.
1: 클레임하는 것도 힘들고
0: 네.
1: 영어도 못하는 분들은 뭐라 그럴지도 모르고
0: 네, 네.
1: 그리고 갑자기 클레임하면 다른 쪽에서 전화가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0: 아,
1: 어디
0: 그렇죠.
1: 아프냐,
0: 아.
1: 언제 아프냐,
0: 아.
1: 뭐 그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0: 네.
1: 변호사를 사업해가지고 그 변호사 아프스가 그걸 다 책임지면 그 제일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그 보험회사 실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1: 네.
0: 아무래도 좀 미니마이즈 시켜서
1: 물론이죠.
0: 적게 주려고 할 거 아니잖아요.
1: 물론이죠.
0: 근데 나 혼자 하기에는 좀 힘이 사실 없죠. 법적으로 지식도 없고
1: 힘이 없고 그런 어저스터들은
0: 네.
1: 혼자서 하면은요 벌써 알아요. 여기는 조금만 줘도 되겠다. 왜냐면 거기서 혼자서 해가지고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그리고 얼만큼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0: 네.
1: 그리고 그렇죠. 뭐 얘기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0: 아.
1: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는요
0: 그렇죠.
1: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그리고 물론 뭐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차는 사실 뭐 파트를 갈아 끼우든지 뭐
1: 네.
0: 여차하면 새 차 사면 되는데
1: 네.
0: 몸은 뭐 새 차를 같이 바꿀 수도 없고
1: 네.
0: 사실 다치면 그 충격이라고 그러죠.
1: 네.
0: 임팩이라는 게
1: 네.
0: 때로는 뭐 한 달 후에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3개월 후에
1: 네.
0: 나타날 때도 있고 뭐 MRI상 문제가 없는데 아픈 사람도 있고 참
1: 네.
0: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꼭 다치시면은요
0: 네.
1: 병원에는 꼭 가셔야 돼요.
0: 아.
1: 그리고 또 근데 이건 좀 젊은 친구들은
0: 네.
1: 젊으니까는 자기 시간 없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안 가는데
0: 네, 네.
1: 좀 나이가 든 분 우리가 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0: 네.
1: 조금만 다쳐도 많이 아플 수 있어요.
0: 아, 그럼요. 얼마든지
1: 그리고
0: 그렇죠.
1: MRI 찍으면 뭐가 잘못돼 있는 게 많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꼭
0: 예.
1: MRI를 찍고 꼭 치료를 받을 거는 계속 받으시고 이제는 됐다 그런 분들은 보상을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0: 아.
1: 예. 나는 너무 바쁘다.
0: 아.
1: 근데 이게 사는 거를 보면은요. 레몬법도 똑같고 고통사고도 똑같고 부지런해야 돼요.
0: 아.
1: 닥터한테 갈 때는 가야 되고
0: 네네네.
1: 딜러십한테 고치러 갈 때는 가야 되고
0: 네네네.
1: 부지런해 한 사람들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예, 이거는 뭐 원고에는 없지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나는 당시에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은
1: 네.
0: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네.
0: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1: 예. 예.
0: 만일에 이제 내가 자잘못과 관계없이 일단
1: 네.
0: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1: 네.
0: 어떤 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1: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시면 물론 차를 그것도 하다 나자마자는 차를 움직여야 되죠. 아, 움직일 그렇죠. 수 있으면은.
2: 예.
1: 그런데 만약 차를 못 움직이고 너무 큰 사고가 나면은요, 네. 뭐 앰뷸런스를 부를 거예요.
2: 예.
1: 근데 저는 그냥 앰뷸런스 있으면은 앰뷸런스 타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쳤으면은 병원은 당장 가는 게 좋아요.
2: 아, 그렇군요.
1: 근데 뭐 그렇게 안 큰 사고가 났으면은 차는 옆을 스탑하고 그때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2: 상대방 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1: 받지만은 그때는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좋아요.
2: 아, 어떤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좋은 거예요?
1: 그러니까 내 차가 얼만큼 부상이 났고 부서졌고 다른 쪽 차도 보고 뭐 그리고 물론 라이센스랑 인슈런스랑 뭐 그런 거 다 받아야 되는데
2: 네네.
1: 거의 자동차 사고는 뒤에서 그냥 박는 게 많죠.
2: 그렇죠.
1: 그렇지만 뒤에서 안 박고 뭐 레프트 하다가
2: 그렇죠.
1: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그러니까 꼭 그 사진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2: 아.
1: 또 뭐 요새는 뭐 EV 일렉트리컬 카는 뭐 카메라가 많잖아요.
2: 아, 블랙박스 카메라.
1: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있으면 그거를 꼭 보호하셔야 되고요.
2: 아.
1: 없는 분들은 뭐 카메라 박스 사셔가지고 넣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2: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되죠.
1: 물론
2: 그게
1: 되죠.
2: 그게 보험회사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1: 네.
2: 아.
1: 당장 되니까는요. 아. 블랙박스 아니면 카메라가 있으면 제일 좋긴 좋아요.
2: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1: 네.
2: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꼭 차 사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얼마 뭐 그런 얘기도 안 해도 돼요.
2: 네.
1: 왜냐면은 그냥 그런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
2: 아, 그렇죠.
1: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냥 그냥 괜찮냐 그리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익스체인지하면 좋겠습니다.
2: 자 요새는 뭐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사고가 났는데 요새는 폴리스가 오더라도 정말 많이 다치지 않으면 폴리스 리포트를 안 한다는 얘기
1: 네.
2: 들었어요.
1: 네.
2: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어떤 때는 뭐 분명하게 내가 받칠 때도 있고 내가 박을 때도 있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레프턴이라든가
1: 네.
2: 뭐 레인 체인지라든가
1: 네.
2: 이런 좀 애매한 경우는
1: 네.
2: 일단 인포메이션을 받고
1: 네.
2: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1: 네.
2: 내 상황을 얘기하고
1: 네.
2: 변호사님이 코치로서
1: 네.
2: 대신 저 대신에 싸워주시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1: 네.
2: 방법이겠네요.
1: 네. 네. 그게 그러니까는 꼭 뭐 고통사고 나면은요 준비가 안 돼 거의 다 준비가 안 돼 있죠.
2: 네네.
1: 어떻게
2: 그럼요.
1: 당할 수가 있는 게 갑자기 운전하다가 고통사고 나니까는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는 네. 꼭 우리 아프스는 연락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자 보통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1: 네.
2: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1: 그러니까는 그게 얼만큼 다친 게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2: 그렇죠.
1: 얼만큼 오랫동안 닥터한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2: 아.
1: 근데 이게 보통 사람까지 갑자기 뭐 한 달, 두 달 동안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보고요.
2: 네.
1: 계속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되고 뭐 주사를 받을 분들은 주사도 받아야 되고 그럽니다.
2: 아. 자, 일단 사고가 나면 사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 미국에선 특히 변호사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장 부담되는 게 비용적인 거거든요.
1: 네.
2: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1: 교통사고 비용은요. 그 돈을 받을 때 같이 그거를
2: 아 내가 보상비를 받을
1: 네,
2: 때
1: 그거를 다 디바이드 해가지고 닥터 비 내고 변호사 비 내고 손님도 돈 받습니다.
2: 아 그러니까 후에 지급하는군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낼 건 없고
1: 네.
2: 만일에 내가 못 받는 경우에는.
1: 못 받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뭐 변호사 비용도 변호사도 못 받고 닥터 비용도 못 낼 수 있으니까는
2: 네네.
1: 그런 케이스가 MMM에서 우리가 잘 못 받을 수 있죠.
2: 아,
1: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레프트 턴 할 때는 거의 80% 레프트 턴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2: 아, 레프트 턴 할 때는
1: 예.
2: 아.
1: 왜냐면 레프트 턴 할 때는 다른 쪽이 right of way가 있으니까는
2: 아, 그렇죠.
1: 그 사람 오기 때문에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레프트 턴 할 때는 거의 레프트 하는 사람이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 들으셨겠지만 설명 들어서 물론 뭐 100% 다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빨리 연락하셔서 코치의 도움을 받아야
1: 네.
2: 한 개라도 내가 실수하기 전에
1: 네.
2: 모든 걸 일임했을 때
1: 네.
2: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서 제가 이제 차 변호사님한테 일임을 하면은 누가 연락이 와도 변호사님하고 얘기하세요.
1: 네.
2: 그리고 저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1: 네. 근데 변호사 있다. 변호사 인포메이션을 주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없을 겁니다.
2: 아, 일단 연락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소는 707 윌셔 블루보드 46층이고요. 전화는 213-351-3513 또는 혹시라도 웹사이트 www. alexchalaw.com입니다. alexchalaw.com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영어하고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주저 말고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레몬법이라는 거 우리가 네.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핏 알기로 같은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내가 차를 고치러 갈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맞습니까? 네.
1: 그러니까 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법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차를 사가지고 아니면 리스를 이건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를 하셔야 돼요. 요새는 네네네. 또 법이 바뀌어서 유스카는 안 돼요.
2: 아, 그래서 꼭 이제는?
1: 새, 네. 그래서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 한 차가 1년 반, 법은 이렇게 써 있어요. 1년 반 아니면 18,000마일 전에 똑같은 문제를 4번 아니면은 safety related 2번 네. 아니면은 차가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었으면은 레몬법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2: 아, 한 번 가더라도 한 달 이상 있었을 네. 때는 레몬법이 인정이
1: 근데 한 번 근데 레몬법은 한 번보다 두 번은 가야 돼요.
2: 아, 두 번은.
1: 우리 손님들도 뭐 한 번 가서 뭐 60일 있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케이스보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꼭 두 번 가야 되니까는 이게 뭐 그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2: 아.
1: 그러니까는 물론 두 번 가는 건 더 쉬우니까는 예,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두 번은 가야 되고 1년 반 동안 30일.
2: 아,
1: 그게 법인데 아, 물론 뭐 1년 반 안 되고 뭐 2년 되고 3년 되고 예, 뭐 그럴 수도 되지만은 예, 네. 법은 그렇게 써 있어요.
2: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중고차는 이제 유스트카는 포함이 안 되고 새 차나 리스했을 경우에
1: 네.
2: 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돼서 최소한 네. 두 번 이상, 네.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자꾸 딜러에 가서 시간을 네. 낭비해야 되고 네.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1: 네.
2: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주시는 네. 거거든요.
1: 근데 어떻게 보상이 뭐냐면은요.
2: 네.
1: 제일 좋은 보상은 그게 다시 바이백이라고 그 매니팩처리 그 돈을 손님의 돈을 낸 거를 다시 다 내줘요. 그러니까 만약 뭐 만불 담페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00불, 1000불 내시는 거를 그걸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2: 아,
1: 근데 거기서는 뭐 마일리지 디덕션 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언제 문제가 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 네네.
1: 차가 뭐 1000마일 탔을 때 갑자기 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만 마일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2: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언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 별도로 변호사 비용은 그 자동차 회사가 내줘요.
2: 아, 그렇군요.
1: 예.
2: 자, 그럼 이 레몬법도 사실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서는 나 혼자 가면 그걸 또 축소시키려고 당연히 똑같이 그러겠네요.
1: 네, 똑같이 그러죠.
2: 그래서 코치가 필요해서 예. 코치를 대신 이름하면
1: 예.
2: 저 대신에 이제 싸워주시는
1: 예.
2: 거죠.
1: 예.
2: 적정한
1: 예.
2: 보상을 받으실 네네. 수 있게. 예.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바이백을 안 하면은 그 자동차 회사가 컴펜세이션 줄 수가 있어요.
2: 네네.
1: 그
2: 네네.
1: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뭐 몇천 불, 몇만 불 줄 수 있는데
2: 네네.
1: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서 그 고통 사고 나는 거지 컨틴진시라고 퍼센티지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막 못 쓸 정도로 운행이 불가능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말씀하신
1: 네.
2: 그런 새 차인데.
1: 네.
2: 똑같은 문제 발생하고 자꾸 시간 낭비해야
1: 네.
2: 되고 딜러 오래 가 있고 그러면 네. 사실 저로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정말 이건 많이 들어간다. 딜러십에 많이 들어간다.
2: 네네.
1: 그리고 이게 좀 냄새가 레몬 같다.
2: 예,
1: 그런
2: 예,
1: 차들은
2: 예, 예.
1: 레몬 될 수 있으니까는 꼭 연락해 주세요.
2: 아,
1: 우리한테.
2: 그렇구나. 예.
1: 그리고 요새는 또 리콜이 많아요.
2: 아, 리콜. 예, 예, 예.
1: 그러니까 리콜 자동차 리콜 뭐 노티피케이션 메일로 받으시면은 꼭 그 차를 갖고 가세요. 딜러십에.
2: 아.
1: 요새 뭐 현대, 머세디스 뭐 그리고 Jeep
2: 네, 네.
1: 키아 그런 회사들이 지금 리콜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 예.
2: 예. 자, 오늘은 우리 차 변호사님과 함께 첫 번째 LA 한인 축제 재단 이제 앞으로 이번에는 볼거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사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나셨을 당황하지 마시고
1: 네.
2: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받으시고 몸이 다치셨으면 바로 이머전시 가서 병원을 가시고 그 다음에 주저 말고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도움을 받으시고 또 새 차나 차를 리스를 구입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혼자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1: 네.
2: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 다 우리 차 변호사님 사무실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서 아주 나한테 좋은 코치를 일임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 그렇군요.
1: 예.
2: 자, 이제 마무리 해드릴 텐데 한 말씀 네. 주시면요.
1: 예, 요새 하여튼 운전할 때 참 조심하세요.
2: 네네.
1: 특별히 운전할 때 왜 차 사고가 나냐면은 스피딩이 더 많았습니다.
2: 그렇죠.
1: 생각하니까요.
2: 예, 예.
1: 꼭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조심히 다니시고
2: 네.
1: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고통상을 하시면 우리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친절히 도와줄 수 있고
2: 네.
1: 자동차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레몬법이 될 수 있나 궁금하시면 꼭 우리한테 연락해 주세요.
2: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저마시고 213-351-3513 주소는 707 윌셔 46층입니다. 혹시 웹사이트로 연락을 하실 분은 www.alexchalaw.com입니다. alexchalaw.com 213-351-3513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2: 이제 마라톤 또 열심히 하시겠네요.
1: 네.
2: 곧 이제 시드니 가시겠네요. 그럼
1: 딱 한 달 남았습니다.
2: 아, 예, 예, 파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H님께서 우리님들 안 보러 오시면 발병 나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서울10.com이 새로 단장한 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용해 주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희 라디오서울10.com으로 구글로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서울10.com 사이트가 이쁘게 나옵니다. 아, 여러분 들어가 보셨지만 맨 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 있고 그 밑에 칸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주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8개 종목이 일목요연하게 등락폭이 현재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찾아 들어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신 로또, 복권에 대한 정보가 당첨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유사히 그 굉장히 관심사죠. 캘리포니아 가스 가격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느 가스테이션이 저희가 좀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 나와 있고 맨 밑에 칸을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유사히 그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픽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 9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들어가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 클릭하시면 저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노란 칸에 채팅방 오픈 채팅방 참여라고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 단톡방 같이 이렇게 보시면 주로 저희 지금 라디오는 내 친구도 일들 끝나시고 제 방송 끝나고 한 6시 7시 되시면 저녁 식사 끝나시고 이제 마실 나오듯이 같이 단톡방에서 노래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애용을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엄마 노래 듣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0: 네, 가수 현미 씨 떠날 때는 날 없이. 아, 예, H님, 현미님의 노래는 치유의 노래라고. 이봉조님이 색스폰, 비비안님 언제나 반갑지요. 이제 다 좋아질 거예요. 이제 말처럼 멋지게 달리실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엄마 얼굴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릇에 좀 물을, 시원한 물을 담아서 좀 뿌려드리면서, 엄마 덥죠? 좀 이거 이렇게 내가 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왔습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살아계실 때 좀 이렇게 찾아뵙고 잘해드리지 왜 이제서야 이걸 하게 되는지 참 후회가 막급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단한 걸 한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가슴에 미련이 덜 남고 후회가 덜 남으라면 가까이는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저 별거 없어요. 얼굴 보여주는 게 그게 효도고 대단하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어떤 그 쩌릿한 사실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왕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망자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1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안님, 자식은 부모보다 세상 먼저 떠나지 않으면 효도하는 거라고. 비비안님 어머님도 육신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살고 계시고 저 또한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비비안님이 여기서 열심히 멋지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정말 멋진 효도 아닌가,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부 마지막 곡 정연호의 옛날 사람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뵐게요.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000.
1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Stand by Your Man, Tammy Wynette의 음성으로 2부 힘차게 좀 시원하게 출발했습니다. 70년대로 돌아가서 벌써 한 4, 50년이 지나기 전이니까 사실 더위 하면은 한국 지금 뭐 장마철이고 무덥고 뭐 생각만 해도 일단 더운 걸 떠나서 막 끈끈해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막 밥을 먹고 나면 이 땀이 비 오듯이 떨어져서 이 눈이 막 그 아주 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땀이 좀 염분이 많잖아요. 그 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쓰라렸던 그런 추억도 있고 등목 한번 시원하게 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5분만 있으면 또 더워졌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고 저는 사실 그 엄마한테 밥도 잘 못 얻어 먹고 너무 바쁘시니까 그랬지만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은 그래도 본인의 엄마들이 해주는 간식 밥 드시고 엄마가 등목도 해주고 때로는 때도 밀어주고 그랬던 추억들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어찌 그걸 모르고 살았는지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엄마 생각나죠? 예, 홍 씨 나오납니다.

네, 홍씨 함께 했습니다. 나훈아의 홍씨였습니다. 순철님 항상 응원한다고, 우리 H님도 우리 TK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고. 예, 통계님 엄마가 때밀어 주던 아팠던 기억, 홍씨도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등짝을 철썩. 그렇습니다. 등목하면서 예인음악으로 등짝 철썩 그랬던 시절들이 기억이 나시죠. 우리 H님도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요. 당연히 보고 싶죠.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습니다요. 네, 따뜻한 날 열애, 뜨거운 사랑입니다. 윤신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ママたちが知らなくなっちゃうの。俺たちバラを知らないんだよ。アンジュナ

네, 항상 들어도 감동이 밀물처럼 올라오는 우리 윤신의 열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외부에서 여러분 뭐 제가 남동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잔이라고 전에 게시판에도 자주 들어왔는데 우연히 통화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래서 한 곡 선곡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이은미 씨가 불렀던 녹톤인데 이은미 씨 하면은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공연을 2016년도에 패창가에서 이은미 씨를 초청해서 이제 그 공연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연을 기획한 가수 중에서 가장 프로답고 준비가 된 가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 금요일 토요일 이틀 공연을 했는데 보통 가수들이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이제 미국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은미 씨는 소리도 없이 월요일 날 입국을 하셨어요. 연락이 없어서 어디 잘 계시겠거니 했다 이제 목요일 날 패창가로 넘어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빅베어 쪽에다가 혼자서 3일 동안 컨디션 조절한다고 미리 와서 휴식을 취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됐는데 리허설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7시 정도 공연하면 한 5시 정도면은 이제 간단하게 스태프분들과 밴드분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스태프나 밴드들이 저희 저녁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리허설이 안 끝나서요. 왠가 봤더니 노래 한 곡 한 곡 구절 구절을 다 여기 음향 20원어치만 줄여줘 10원어치만 줄여줘 노래 전 레퍼토리를 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 꼼꼼하게 놀랬고 마지막으로 맨발의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맨발을 벗더니 TV에 자주 보였죠. 이렇게 전화를 자기가 받아서 직접 녹화하는 걸 도와주고 노래를 해주고 그때 그 팜데일에서 필치어 타신 분이 와이프와 함께 오셨는데 그 앞에 가서 한참을 이렇게 녹화해 주시면서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콘서트를 마친 후에 이제 CD를 사인해서 판매를 하는데 보통 한 300여 명 되는데 이틀 꼬박을 공연 끝나고 한 10시가 넘었는데 거의 1시가 넘어서까지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한 카트 한 카트 사진 찍어주고 패창가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그 제가 생각했던 또 다른 면모의 이은미 씨를 봐서 정말 진정한 콘서트의 여왕이라고 부를만 하구나라는 작은 감동을 제가 잊지 못하고 이은미 씨 음악을 항상 들을 때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잔니 씨가 신청해 주신 녹턴이란 노래 이은미 씨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아이고 열창이었습니다. 녹턴 이은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은 그 전해 몇 달 전에 박상민 씨를 또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박상민 씨 역시 아 정말 열심히 하고 보통 이제 노래들을 여러분 그 콘서트 공연들 보셨겠지만 한 15곡 정도 내외로 하면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상민 씨는 어휴 20곡 이상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는 또 하루에 토요일 날 4시, 7시 두 번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소화하고도 아직 기운이 남아도는 그런 아주 멋지고 건강한 가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TK님 가슴에 뭐가 쌓이면 안 됩니다. 알청님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네. 아, 알청님 뭐 특별히 잘하시는 것보다 그저 안부 물어보시고 얼굴 한번 더 보여주시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박상민 씨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해바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네, 박상민의 해바라기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항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0: 신승태와 함께합니다. 연연.

네, 아주 신승태라는 가수의 색깔이 잘 묻어난 노래 연연 신곡이었습니다. 이제 가수들의 노래를 이리저리 저도 많은 그 방송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많이 듣다 보면 어떤 노래들은 참 이렇게 그 잘 맞은 옷같이 맞춤형인 노래들이 있고 어떤 노래들은 조금 크게 입지 않았나 또는 너무 작게 입지 않았나 뭐 색깔이 좀 나쁘지 않았나 이런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를 즐겨 부르시고 회식 때 부르실 때도 가능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고 또 내가 그냥 그래서 한번 슬쩍 불러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박수 막 쳐주고 바로 그런 노래가 나와 색깔이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수들도 신곡 발표를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많이 하지만 역시 걸맞아 떨어지는 것은 무슨 시대상과도 맞아야 되지만 본인하고 잘 어울려야 맞지 않나 그런 걸 한번쯤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도 회식 또 가족 모임 또 일반 모임에서 노래방 가시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좋은지를 불러봐서 그런 곡을 레퍼토리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네, 양지은입니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0: 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우리 양지은 씨의 신곡 그리고 신승태 씨의 신곡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볼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분위기 조금 업시키겠습니다. 자, 아싸가오리 마이킹입니다.

네, 아싸가오리 아싸가오리 아싸싸싸. 자, 세인트님, 아 벌써 금요일이네요. 불금입니다. 통계님도 마찬가지고 총알처럼 갑니다. 그렇죠, 총알입니다. 총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저씨, 좋은 금요일 되시고, 비는 좀 그쳤나 모르겠네. 무지하게 더울 텐데 이것도 오늘은 어마무시하게 더워요. 더운데 불금인데 신나는 노래 하나 갈게요. 갑니다.

0: 네, 아이고 우리 게임박 비비안님 신당동 떡볶이 아싸 잘한다 뮤직박스 안에 DJ라네 아이고 어쩌나 예, 그 신당동 떡볶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라면 사리 추가에다가 당면 만두 두개 더해 못난이 두개더 추가 아이고 삶은 달걀 두개 추가해서 먹으면 오뎅 국물 보너스로 주면 얼마나 맛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또 배가 아픈 시간인데 아마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친구분들도 지금쯤은 출출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고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다 됐습니다.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더위 잘 이겨내시고 힘 팍팍 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운 내시고요. 자, 오늘도 목요일인데 잘 지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벌써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날도 뜨거운 데다가 불금이니까 엎친 데 덮치죠. 그래도 오늘 지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은 좀 맛나는 거 좀 드시고 떡볶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죠? 뭘 먹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드세요 꼭. 네, 오늘 마지막은요 알리의 365일 보내드리면서 저 고니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7: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냉장 보관됐던 수박 한 입 입에 물면 모든 것이 그냥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에 물고 있는 그 수박은 어떻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씻지 않은 채 바로 칼을 대기가 쉬운 과일이죠. 뭐 참외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껍질 표면의 미생물이 칼날을 따라 과육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에도 세균 증식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FDA는 껍질을 벗지 않은 과일도 표면의 흙과 세균이 칼을 통해 내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비누나 주방 세제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다공성, 그러니까 표면에 공기구멍이 많기 때문에 세제 성분들이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FD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잘랐으면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꽤 빠르게 자른 과일들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먹을 때는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먹는 과일, 수박이 대표적이잖아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밀폐용기에 나눠 담고 이걸 냉장고 저 안쪽, 생고기나 생선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남은 수박을 일단 랩으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했다면 나중에 꺼내서는 이 랩과 맞닿은 표면 최소 1cm 이상 잘라내라고 하네요. 시험을 해보니까 표면을 잘라낸 안쪽에서도 사실은 일반 세균 증가가 확인이 됐거든요.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밀폐용기에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원한 수박을 벗기 위해서는 그 전에 땀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열심히 자른 뒤에 빨리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열이틀간의 제한적 공습과는 차원이 다른 타격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4: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결정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요. 규모부터 보시죠. 장대한 분노 작전보다 크다는 겁니다. 장대한 분노는 이란과 전면전을 벌였던 작전입니다. 그보다 크다는 건 공습 강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이번엔 발전소 교량 담수화 시설 같은 민간 인프라까지 타깃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체결엔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3: 그런데 후티 반군이 또 움직였습니다.
4: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오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자 사우디는 송유관으로 원유를 홍해 쪽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그 항로를 다시 겨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상선을 다시 공격하면 이란에도 중대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 연방의회는 전쟁 승인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이 오늘 이란 전쟁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14표 대 반대 208표로 가결했고 상원도 곧 비슷한 내용을 심의합니다. 확인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의지와 후티의 재공격입니다. 다음 변수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지